0: 다가 가세요. 대신에 늘상 감사하고 행복하세요. 이런 얘기를 내가 해드립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1: 두부한테도
0: 예.
1: 예.
0: 누구든지 여기 오신 분, 박람회장 온뭐 노보살님이라든가 전부 제가 이제 요즘은 발 마사지기를 하고 있거든요.
1: 네네.
0: 종아리를 만지고 주물러주고 하는 이런 이제 하다 보면 설명을 좀 미리 하는데.
1: 지금 사진에
0: 예.
1: 보이네요.
0: 저렇게 합니다. 예. 저렇게 하면 누구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다 한두 번씩 다 아픕니다. 그럼 저기서 내가 우리 지금도 지금 내가 설명을 해드려요. 뭐 어떻다 어떻다 하면은 이제 그중에서 더 행복한 거는 몸도 건강해야지만 마음도 건강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설명을 하죠.
2: 아, 멋지시네요.
1: 많이 좋아하시겠는데 저기 한번 앉으면 안 일어나고 싶을 것 같아요.
0: 저게 하면은
1: 네.
0: 15분을 하게 돼 있어요.
2: 아, 한
1: 번
2: 15분이요.
1: 세팅이.
0: 그래서 한번 하면 15분이 되면 끝나는데
2: 예.
0: 15분 하면 어떤 분들은 막 아, 나한 번만 더 해줘, 한 번만 더 해줘 분들도 있죠. 이제 그래서 이제
1: 네네.
0: 우리 불교 박람회,
2: 예.
0: 불교 박람회도 마요고 거기 오면은 우리 BTN 방송 관계자들 분도 많이
2: 예.
0: 오셨습니다.
1: 와.
2: 그 노부살님들이, 불자님들이
0: 예.
2: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노스님들도 좋아하시고요.
0: 예. 그래서 스님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2: 예.
0: 그 누구나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뭐 밥을 먹고, 보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다 한다 하더라도 걷지 않습니까?
2: 그렇죠.
0: 예, 걸어야 돼요. 예, 무슨 내가 어디 아프다, 어디 뭐안 좋다 하더라도 걷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1: 그럼요.
0: 예, 그래서, 아, 내가 저거 발마사지 한 동기도 어느 보살님이 가는데, 아,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그 한여름에요. 한여름에, 아, 그거 종합운동장인가 거긴데, 그, 이분이 반신불수를 당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거기 근데 내가 가서 얼른 가서 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아니래, 난 내가 건강을 위해서 걷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또 불편한 와중에
0: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근데 거기서 감명을 받았어요. 저분이 저렇게 반신불수에 걷지도 못하는데 건강을 위해서 걷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2: 아, 그럼요.
0: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하기 전에 우연찮게 이 발마사지를 하시던 분이 못하게 돼서 제가 인수를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걸 하게 됐습니다.
1: 근데 제가 앞서서 이제 숨 쉬듯이 보시행행하신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교계의 단체만 해도요, 스님 왜 우리 흔히 정기 후원이라고 하죠. 매달 10곳 이상 불교계 안팎을 합치면 뭐 20곳 가까이 되신다던데.
0: 예, 제가 5년 전까지만 해도 부처님 가르친 대로 내가 남한테 도움 조금만 준 거를 남한테 얘기하면 그만큼 반감된다고 하잖아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이가 들고 내가 이렇게 보시를 하고 베풀고 하니까 좋아지더란 걸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2: 그럼요.
0: 지금은 얘기를 해드립니다. 누구든지. 예. 내가 지금 이 나이 내가 자랑해서 뭐 필요 있어요? 부처님을 이렇게 사랑해서 불교 BTN 방송 뭐 해서 불교 여러 생명 나눔 실천이라고 있습니다.
2: 예, 생명나 실천
0: 예, 저도 기증을 했고
2: 공부. 예.
0: 약 20년 전부터 지금 넣고 불교 단체에 12군데,
2: 와.
0: 12군데 BTN 방송, 불교 방송, 뭐 생명 나눔 실천에 청여복지기금이라든가
1: 어머나.
0: 법보신문, 현대불교 신모사, 불교 이게
1: 총망라
0: 예, 그거
1: 하셨네요.
0: 하고 이거 외에
2: 예.
0: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를 가는데 어지간하면 많이 막지갑니다. 그게 한 10군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 대충 한 20군데는 올 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2: 예산만 해도 만만치 않을 건데요.
0: 그래, 그게 내가 불자님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우리 직원이라든가 어느 분다 얘기를 합니다. 하면은 아, 사장님은 사업하고 돈이 있고 하니까 마음대로 이제 할수 있는데
1: 맞아요.
0: 나는 당장 먹기 살기 힘들고 당장 힘들고 우리 아들 아파있는데 어떻게 할수 있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불자인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시하고 베푸는 것은 절대로 물질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항상 웃는 얼굴로 누구를 만났을 때, 아, 언니, 왜 얼굴이 이렇게 좋아졌어? 언니, 오늘 기분이 좋아? 언니 참 좋아졌는데? 아니면은, 어제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어제도 시장 갔는데 할머니가 쪼그려 앉아가지고 푸성기 몇 개를 파는 거예요.
2: 예.
0: 기둥에. 시장은

0: 시장을 가지 못해. 그렇죠. 자기 자리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 파는데 거기가 망우 역사 밑에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아무도 그럴 때 보질 않아. 근데 내가 거기서 쑥을 샀어요. 네. 네. 쑥을 샀는데 쑥 요만큼 요만큼 이렇게 네. 쑥 사고 뭐 다 해봐야 그 다 해봐야 3만 원치도 안 돼요. 네. 다 해봐야. 그래서 한참 얘기하니까 딴 사람들이 내가 이 할머니하고 친척인 줄 알고 옆에서 보면서 그러던. 그래 거기서 내가 2만 원치를 사가지고 이거 사다 샀지. 빨리 집에 가시라고 이제 가시 더운 이제 가시라고. 그냥 이제 싸가지 가고 내가 사가 그걸 들고 또 참 그렇잖아요. 예, 또 들고 오면서 집에 올 때는 이제 항상 이제 그 뭐 그것도 주로 마트나 좋은데보다는 길거리에 있는 그 보살이나미라든가 할머니한테 많이 삽니다. 네. 그것처럼 행복은 보시는 자비는 절대로 물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게 훨씬 더 값어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진짜 아니,
2: 법문이에요, 법문.
1: 네. 그러니까요.
0: 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제일 좋은 보시가 웃음으로. 네. 내가 항상 웃고 항상 내가 웃음으로 저 사람한테 대화하고 저 사람 칭찬해주고 저 사람 괜찮아 하면 그분이 마음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1: 아, 네. 네,
0: 기분이 좋아져. 네. 기분이 좋아지면 몸도 좋아지고. 그러면 누가 좋냐? 그분도 좋지만 나도 자연적으로 이래 웃음을 피는 미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1: 원 플러스 원이네.
0: 그래 그 생활이 저는 이제 그 몸에 익었어요. 네. 그래 어디 가든지 간에 내가 이제 그 절에 가면은 합장하지 않습니까? 예. 합장에 다 기도하면 이렇게 가면은 어떤 분들은 나를 쳐다봐요. 예. 그냥 이러고 말해. 전 이래 이렇다고 하니까. 예. 그래. 전 내 마음에서 우러나니까 뭐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불자님이라든가 불자님이 아니더라도 불교의 자비라는 것은 꼭 물질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 나의 말을 듣고 상대방이 정말로 고맙다, 감사하다, 지나가는 어려운데 손 한번 잡아주는 거, 그게 보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1: 그러니까 보시와 나눔이라는 게 꼭 예.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족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런 예. 말씀이시잖아요. 예, 누구보다 더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생활이 넉넉해서 또 베푸셨던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예, 예. 이제 초창기에 고생 많이 하셨다면서요.
0: 제가 그 고향이 상주인데요. 예. 오영재의 장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이제 있을 때 아버님이 그 시골에서 그 중장비 사업도 좀 하셨어요. 오. 원래 좀 가난했습니다.
1: 그런데
0: 오형제 중에 마지대가 되다 보니까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네. 어렵게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저는 원래 학교 선생님이
1: 꿈이셨어요.
0: 중학교 때인가 우리 그 당시에는 해도 가정 방문이가 있었어요.
2: 예, 있었습니다.
0: 제가 이제 그때는 중학교 이러면 4.19라든가 이런 거 되면 웅변대하고 많이 그랬거든요. 네. 그래 우리 아버님 어머니 학교 간에 담임 선생님이 우리 완섭이는 아버님 꼭 대학까지 시켜주세요. 그런 얘기를 선생님이 꼭 해야 돼. 선생님이 우리 아버님한테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오행 중에 맞이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시골에서.
2: 그렇죠.
0: 전 그 많이도 감사하는데 그래 힘든 게 와서 참 아버님이 중장비 하시다 좀 실패도 하시고 어렵고 하다가 아버님 돌아가셔서 서울로 올 때
1: 네.
0: 제 동생이 먼저 서울에 와 있었습니다. 형님 이제 고생하셨으니까 서울 오라고. 그래서 올 때 정말로 어렵게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건 면목동에 거기에 방 한 칸에
2: 예.
0: 저 옆에서 들어가는 방 한 칸에 거기 월제를 와가서 처음에 살았습니다.
1: 단칸방이라고 예. 했죠.
0: 예. 월제를 사는 동기도 있어요. 아버님이 이제 중장비 그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몸이 아프시잖아요. 돌아가시게 되니까 이제 거래처 빚 있다 이런 그런 분들이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저를 찾아와서
1: 예.
0: 이 아버님한테 이 빚이 좀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내 앞으로 다 쓰셨어요. 이거를 제가 앞으로 다 아무 걱정 마시고 아버님한테 그냥 인사하셔서 가세요. 제가 갚는다는 서약서를 다 해줬습니다.
1: 흔히 말하는 연대보증이네요.
0: 그렇죠. 예. 예. 다 해주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걸 다 정리하고 나니까 그야말로 없어요. 그 당시에 없이 해서 왔는데 참 고생을 많이 했죠. 올라서.
1: 무슨 근데, 일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근데, 올라오셔서?
0: 예, 올라와서 이제 그 처음에는 그 제가 아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자제품 그때 그 당시에 뭐 보면 TV 학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1: 네.
0: 그게 아, 앞으로는 전자제품 같은 게 좋겠구나 해서 거기서 제가 몇 달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다 보면 1등을 해가지고 한 1년을 그 무료로 학원에서 받게 됐어요.
1: 아, 그래서 학원 그래서 수업을 이제, 받으셨어요?
0: 아, 예, 전자제품 예. 이제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나아지는 게 그래서 저는 내가 가난하다, 아, 힘들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아. 그때부터도 뭐 손님이 지나가면 막 이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중랑구에 가면 그 용마산이라고 있습니다.
1: 네. 예, 예.
0: 용마산에 가면은 우리 집사람하고 이러려면 수없이 밑에 많잖아요. 수없이 집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많이 있는데 야, 저 집에 이 많은 집에 내 집에 하나 없네. 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1: 아니 새빵살이니까 아. 이사도 많이 예, 다니셨어야 될 텐데.
0: 그 당시에 이제 예. 제가 자리를 못 잡은 상태니까 이사도 여러 번 했습니다. 했는데 내가 장남이다 보니까 명절이라든가 이래 오면은 동생들이 오지 않습니까?
2: 예.
0: 형님 또 이사했어? 집 어디로 이사했어? 이제 이런 얘기들 하고 그랬어요.
1: 아. 예.
0: 이게 한 몇, 한 10년 반에 한 10년 한 대여섯 번 일곱 번 했는 것 같아요. 예, 이래 하고
1: 거의 지금. 2년에 한 번씩은 예, 이사를 그래, 하신 거죠.
0: 예, 그래 이제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생활이니까 예, 그러면서 한 번은 우리 집 사람이 당신 고생하는데 이제 보약을 사준다고.
2: 예,
0: 보약 필요 괜찮다고. 그래 청량리 경동시장에 가서.
2: 예, 경동시장에서
0: 그 미꾸라지를. 이제 그걸 파는 데가 있잖아요.
2: 예.
0: 그걸 이만큼 사왔어요. 이제 나 끓여준다 힘든, 내가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그래 사는데, 이제 내일, 그대로 밖에 나가니까, 고기, 새우대야 그러죠?
2: 예.
0: 고기 익는 게 미꾸라지 물을.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나왔더니, 아, 오늘 저거 미꾸라지 좋다 해서 사왔다고 저거 한다고.
1: 팔딱팔딱
0: 막. 그게 내 가슴이 보통 능이었는데, 이상하게 그날 있잖아요. 이야, 이래 보니까, 너무 팔팔하게 잘 사는 거예요. 막 어려운 데 다니면서 그걸 보니 가슴 감정했어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내가 이거.
2: 아.
0: 예, 예, 이것도 아니야 먹을 수도. 그 하루 아 내가 지금 먹고 싶지 않으니까 이틀 더 놔두자. 이틀 더는 물을 좀 아주 팔팔해. 네. 아, 아니다.
1: 이틀을 기다렸는데도 예, 여전히 팔팔해요.
0: 내가 비누를 가지고 내가 이거 안 되다. 안 먹어도 되니까 내 마음을 주니까 담아 가지고
2: 예.
0: 중랑채 있지 않습니까?
2: 예, 중랑채. 예,
0: 중랑채에서 그걸 비워줬어요.
2: 아이고.
0: 야, 그때 내 마음이요. 그 피어주니까 이것들이 미꾸라지 막 사방울이 흩뜨지 않습니까?
2: 그렇죠.
0: 자유를 얻은 것보다 저 내가 과연 나중에 동물이나 됐을 때 나 같은 입장이지만 저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격스러울까 그걸 거기서 내가 많이 깨달았죠.
2: 그야말로 구사일생이네요.
0: 예예예. 예. 그래서 우리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제 왔는데. 예, 조금 이제 사업도 좀 나아지고
1: 조금씩 나아지든가요.
0: 예, 그래서 이제
1: 예.
0: 그 중랑구 쪽에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매장을 하게 됐어요. 대리점 전자제품을 알아서 이제 전자제품 대리점을 했는데 거기서 한 10년 할 동안 제가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난 누가 나한테 아 김한섭 사장님 최고 이 세상에 복을 받고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고 얘기하면 제가 자신있게 말할, 자랑스럽게 말을 합니다.
2: 예.
0: 그 전자제품 그걸 하면서 있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거지죠, 건은병이.
2: 예, 예.
0: 할머니가 은청이었었어요.
2: 예.
0: 뭐 여기 은청, 말도 잘 못했어요.
1: 예, 예.
0: 그분이 우리 앞으로 항상 10시만 되면 지나가요. 그래서 그분 보고 내가 불러다가 또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 친하게 됐어요. 아주. 그것도 그분도 우리 집안 친한. 그는 그분이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우유도 없고 빵도 없고 뭐 돈도 없고 다 와요. 우리 집에 와요. 이제 5시 되면 옵니다. 오면은 내가 그걸 다 이래 손질해주고 절대로 손을 막 몸만 지저분하니까 못 만지잖아요. 전 그 관계 없어요. 다 만지고 저기 해도 이건 먹지 마. 이제 말도 놓고 우리 이거 상했어 그러면 이거 먹어 먹어 먹어 이제

0: 말은 저기 말은 이거 먹어 먹어 이러면 내가 그걸 받아 먹었어요. 먹으면서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생활을 한 3년을 했습니다. 아,
1: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노숙인이신 거죠. 예, 예, 집이 없이 다니시는 분을.
0: 예, 노숙인입니다. 예. 그래 잘 그것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왜 이래 서울에 와서 거지 혼자 생활하고 왜 이래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눈물을 흘릴 정도로 내가 옛날에 이제 시집을 갔는데 가까이 석 달 동안 살았는데 신랑이 어디 돈 벌러 간다 서울 가더니 새색시를 하나 구해왔더래요. 그래 새색시를 구해왔는데 새색시를 와가지고 한 달간을 방에 둘이 자고 자기는 잘 때 부엌에서 이제 생활했대요. 이제 생활했는데 그것만 해도 그냥 참았는데 하도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도저히 아이고. 못 살고 집을 나왔잖아. 그 집을 나와 이제 하는 말 났더니 그래 집을 나왔어 집을 나왔는데 갈 데가 없잖아. 그래 친정으로 가니까 친정에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오지 마라. 네 시집간데 오지 마라.
1: 그 당시만 해도 최강입니다.
0: 오지 거죠. 마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흘러 봉천동까지 봉천동 그 움막집에 있는 거 봐요. 네. 그까지 이제 와서 그 봉천동에 있다. 그 얘기 때문에 내가 막 함정했죠. 그래 이제 그 생활을 2, 3년 했는데 어느 한 추석이었어요.
1: 네. 추석 날인데.
0: 예. 예. 이제 왔어요. 오늘 그날마다 좀 이상히 손도 깨끗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 오늘은 마치 추석 날은 좀 쉬지. 내일이 추석이야. 내일 네. 추석인데. 아니 내일 추석인데 좀 쉬지 왜 또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장님 주려고 내가 선물 사왔어. 선물 사왔어. 말을 잘 못하니까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뭔 선물을 했더니 아, 양말 있죠. 예. 제일 좋은 양말을 요만큼 해가지고 이거 내가 제일 좋은 데가 여기서 돈 주고 샀어. 돈 주고 샀어. 나 사장님 줄로 샀다. 그런 얘기하면 나를 주는 거예요. 내가 그게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큰 선물이 아니었나. 예. 예. 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2: 그 예. 우리 그 김한섭 부자님이 그렇게 자비심이 많은 게 네. 빈손으로 오셨잖아요. 예, 예. 눈물 시작해서 그 애써 노력해서 자수상가하셨고 예. 그 와중에서 본인이 힘든 걸 경험하셔서 예. 자비심이 가득하신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2: 힘든 예. 사람 보면 못 지나가고 예. 눈에 밟히고 그래서 보살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0: 예,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예.
1: 또 다른 선물이
0: 예,
1: 갖고 나오셨어요.
0: 선물 여기 있습니다. 여기 선물인데 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선물이 막 지저분하고
1: 오래됐네요.
2: 예, 발아서 완전히
0: 여기 막 예. 여기 곰팡이도 피었잖아요. 예, 예.
1: 색이 바라고
0: 예, 예. 막 바로 곰팡이 피었잖아요. 예, 예. 저는 이거를 하는 그리낌 없이 이걸 내가 갈고 싶지 않고 이 상태에 곰팡이 있는 거 이 상태로 가면 그러면서 내가 입에다 대고 붙으니까 감성받고 예. 이렇게도 합니다.
1: 아, 그게 뭔가요?
0: 예, 여기 염주가 들었어요. 아. 예, 염주가 들었는데 예. 이게 또 사연이 있어요. 예, 여기 염주가 있습니다. 이게
2: 천주네.
0: 예, 예. 예. 제가 어느 때 이제 박람회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예. 어느 그 다른 업체가 예. 사장님이 그 여자 사장님인데 이 행사를 아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아 이런 박람회는 이렇다 이런 박람회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좀 설명도 해드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한 6개월을 이제 나오면서 저와 가깝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저 사장님 제 말씀 들어도 되지만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인데 혹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무슨 말씀인데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밀면서 이게 자기 시어머니가 우리 시어머니가 양산 통도사를 그 양산 쪽에 있는데 예. 하루도 빠짐없이 와. 늘상 기도를 하고 다닌 이게 그 염주인데 그렇게 해서 그런지 아들이고 다 잘되고 다 이랬는데 돌아가실 때 돌아가실 때 이 염주만큼은 꼭 잘 간수해서 네가 못 쓰면 네 후손에게 누구든지 꼭 견자하라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이게 유언으로 예, 유언으로 남기는데 이번은 막상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이제 며느리인데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는데 그분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이제 그 시를 쓰는 분이라요. 네. 고려대학교 가정학과를 나이 시를도 쓰고 있는데 도저히 나는 이거 염주하고는 인연이 안 맞아서 할 수 없고 그래서 버리지도 못하고 시어머니가 꼭 주라는데 버리지도 못하고
1: 유품이니까.
0: 이래서 이걸 그냥 뭐 장롱 속에 놓고 몇십 년

0: 내려온 거예요.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걸 누구 주긴 줘야 되는데 참 버리기는 그렇고 내가 안 쓰니까 어떻게 할 고민하다가 혹시 이게 사장님한테 인연이 돼서 갈 것이 아니냐 생각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1: 진짜 인연이네요.
0: 예.
2: 그 아주 귀한 인연이네요.
0: 이게 왜냐하면은
1: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이게? 예,
0: 모르겠어요. 저도 뭐 하여튼 이제 꼭 이게 그러니까
2: 노살님이 평생 50여 년 이상 쓰시다가
0: 예, 평생 쓰셨으니까 처음에 내가 받을 때 냄새도 나고 막 오래됐으니까 그래도 저한테는 전혀 그런 느낌 안 그래서 아 그래 아니 저 말고 더 좋은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다 내가 이제껏 봐도 사장님 이게 사장님 갈 거라고 혹시 안 그 기분 나쁘면 제가 안 드리는데 조심 받아요. 그러니까 괜찮아도 괜찮겠어요 하니까 그래 내가 받았습니다. 받고 받고 내가 차 운전석에 딱 놓고 타면은 요걸 관세음보살 어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어때 나무한비탑을 어때 나무한비탑을 관세음보살하고 이렇게 하면은 한 30분 한 30분이 걸려요. 그 이제 그때 또 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님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관세음보살님 고맙습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 시간이 또 더 걸려요. 예. 전 주로 그렇게 많이 해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냥 부처님 관세음보살 관세 그래 하는 게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죠.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보통 30분 1시간 하면 또 가고 또 내가 또 하다가 뭐 잠시 이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과 불행과 좋고 나쁨이 한 사람한테 절대로 다 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고
2: 아, 그럼요.
0: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생기고 돈이 많고 명예와 있더라도 누구든지 때가 되면 다 죽게 돼 있거든요. 예. 아무리 이쁜 사람도 나이든 할머니 보면 다 또 꽃이 아름다울 때면 시들는 것처럼 그거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얘기를 이제 많이 이제 하죠. 나라고 화가 안 날 때, 화낼 때도 있고 또 할 때 그런 걸 가슴에다가 안고 잠시 생각해요. 잠시. 네. 부처님 가르침 그렇잖아요. 화가 날 때, 여러분도 화가 날 때 또 어떤 속상한 일일 때 요즘 참 사회가 각박한 게 그 부부지간이라든가 살다가 뭐 살인사건 뭐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화가 상대방이 화 있을 때는 한 사람이 뒤돌아서서 잠깐
1: 아이 그럼요.
0: 예, 한 3분만 뒤에 들어서 이렇게 하세요.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되면 마음이 불안하고 좋아지죠.
2: 진짜 삶이 수행이고 명상이고 기도세요.
1: 게다가 또 실천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니까
2: 보살행을 직접 실천하고
1: 근데 기도가 앞이 좀 많이 받으셨어요. 염주 받으시고
0: 예, 그래서 또 그 많이 받았습니다. 참 제가 어려운데 제가 하는 사업이 지금 이 휴번호 발마사지 하기 이전에 그 전에 그 의성 흑마늘이라고 있었어요. 예, 그거 해가지고 그 막 서울에서 최고 판매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됐고 거기 뭐 다른 식품이라 해가지고 예, 사업이 이제 쭉쭉
1: 점차 좋아지신 거예요.
0: 잘 되고
1: 예.
0: 특히 이제 제가 잘된 것도 뭐 이제 사업이 번창 것도 그게 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둘이지 않습니까?
1: 네. 근데
0: 첫째 아들은 공부를 아주 좀 안 좋게 하고 좀 실에 공부를 못해서 아주 대학하고는 거리가 멀 정도로 됐는데 그래도 대학을 내가 나오게 했고 또 다른 아들도 했는데 둘 다 그 잠깐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1: 그럼요. 네. 자랑 좀 해주세요.
0: 네. 큰 애가 이제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고 원서를 쓰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쓸 데가 없어요. 원서 쓸 데가. 지방 가도 한 미달 가는. 그래서, 야, 아버지가 느낀 바로는, 아버지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도 못 했잖아요, 다. 근데 아버지가 느낀 바로는, 아, 일단 나중에 쓰레기 장사를 하더라도, 배워야 된다. 네, 그게 나의 학군 신념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저, 전문대학이라도 알아보자 해서 쭉 알아보니까, 광운대 밑에고 전문대학 뭐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좀 그런데 거기에 미달되는 공업 전문대 거기에 미달이 돼 있었어요. 그럼 일단 여기 들어가라. 그러니까 거기 이제 입학 시키고 그러니까 전혀 맞지 않잖아요. 뭐 공부도 잘 못하고 이런 잘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영어를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해가지고 1년 있다가 거기서 이제 그 영문과로 편입하고

0: 이제 전문대를 이제 졸업했어요. 근데 전문대
1: 그러니까요.
0: 자격증을 이제
1: 예.
0: 졸업했으니까 이제 전문대를 나온 겁니다. 그래서 1년간 있다가 우리 아들이 이제 아버지 저 영어 좀 공부하겠습니다. 아, 그래 좋지 해라. 그래서 영어를 좀 했는데 마침 광운대학교에서 영문과 편입증이 있어요.
1: 또 편입학을
0: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1: 하시고.
0: 토익이 좀 있어요. 그래 그 편입을 하게 해서 광운대 영문과를 나왔어요. 그거 나오고 둘째 아들은 이제 동국대학교하고 뭐몇 군데 됐는데 아버지 앞으로는 저는 전자공학이 낫겠습니다. 그래 그 전자공 어디 가겠느냐. 그래서 광운대 전자공 갈까요. 그래서 둘다 광운대를 예, 가게
1: 동문이
0: 됐는
1: 됐네요,
0: 그런데 이제
1: 형제가.
0: 중간에 제가 아들 한번 점심을 사고 싶어서 광운대 학교 가가지고 식당에 가서 바로 밥 먹자 그래요. 거기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너난 너희들이 나한테는 공부 잘하든 안 하든 이 정도 해서 하는 걸 너무 고맙고 오늘 그 고마운 기분으로 아버지가 밥도 사고 이 끝나면 우리 셋이 당구 한번 치러 가자. 당구 치러 가자. 근데 그거를 식당 옆에 주인이
1: 네.
0: 봤어요. 그러면서 그 식당이 주인이 30년 했습니다. 근데
1: 네.
0: 야, 사장님, 오늘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내 밥값 반만 받을게요. 왜요? 이러니까 내가 30년 할 동안 아버지와 아들 둘이 와가지고 밥 먹고 우리 야, 끝나고 당구 치러 가고 즐겁게 놀다 가자.
1: 진짜
0: 이런 소리를 처음 들었다
1: 부럽네요.
0: 그래요.
1: 아니, 그렇게 다목한, 예, 가족 사진이 보입니다.
0: 요거는 이제 그
1: 아드님하고 며느님도 계시고 손주분도 계시나 봐요. 예.
0: 지금 이제 큰아들이 딸 둘이 있고 작은 아들이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저 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우리 집사람이고
1: 네네.
0: 예, 여기 또 요 가운데 여기 큰 며느리 저쪽까지
1: 예.
0: 둘째 며느리고 요 손자들 그렇습니다. 요 아들 둘 여기 돼 있고
1: 아유, 너무 예쁘죠? 손주가
0: 다목하십니다.
1: 더 예쁘다 그러던데 어떠세요? 손주들이 더 예쁘다 그러던데 어떠세요?
0: 손주들 요즘 보면 뭐 누구든지 자식보다 손주들 다 이뻐하잖아요. 예, 요즘 이제 제일 이쁜 거는 이제 막 엉금엉금 기는 애가 있어요. 그건 좀 그렇죠.
1: 아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유쾌하고 밝고 항상 긍정적이면, 손자들도 그거 보고 그대로 가족 분위기가 화기애애할 것 같아요.
0: 그래서 또 이제 이런 것도 잠깐 이제 얘기해드릴게요. 이제 코엑스 박람회 하다 보면은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 그렇죠.
0: 점심을 내가 늦게 이제 우리 직원들이 있는데 그냥 갈 수가 없어. 뭘 살까? 그는 아 실내에서는 이제 다른 크게 뭐또 간단한 빵 같은 것밖에 못
1: 그렇죠.
0: 먹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서 이제 빵을 한 20개 샀어요. 우리만 먹는 게 아니라 옆에서 먹으라고 20개 사 갔는데 나는 나보다는 우리 직원보다는 남 이게 막 기본이 돼 있어. 그래 가면서 옆에서 우리 빵 사왔다 하는 거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간 거예요 전부 다. 우리 직원이 먹을 빵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니 사장님은 우리 밥 먹는 게 우리 거 뒤에 감추는 거 타겠잖아요. 그래 이제 그래 또 사다 주고 또 사주고 이제 그것처럼 제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도 감사하지만은요 이런 것한게또 저한테 깊은 충격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 지갑에는요 이렇게 보면은 항상 이래 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연이 있어요.
1: 현금을 꼭 챙겨 다니신다는 거예요?
0: 항상 내 집에 나올 때꼭만 원짜리를 몇개 확인하고 나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제가 종로를 갔어요. 종로를 갔는데 일을 바쁘고 타고 그 당시만 이제 한 20년 전이니까 버스를 타고 오는데 누가 한 사람이 허겁지겁 그 쓰레기통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통에서 막 콜라 남은 거 먹고 빵 남은 거 먹고 이걸 막 주워 먹어요. 예, 막 먹어. 근데 그게 보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보지도 않아요. 근데 내 눈에는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야, 그래서 내가 돈을 딱 뭐 좀 줘야지 뭐 해서 본게 지갑에 돈이 5만 원인데 5만 원 이건 뭐 살라고 가져온 돈이거든요. 쓸 수가 없어서 그러는 사이에 그분이 가버렸어요, 딴 데. 야, 내 가슴이 한 3일간 잠을 못 잤어요, 그래. 그래서 지금은 왜 이걸 많은 가게 되냐면 한 번은 또 을지로 이거 뭐 제품 때문에 나갔는데 우리 식당에서 보면 가게에서 이제 밥을 시키지 않습니까? 밥을 시키면 밥을 먹고 그릇을 가게 밖에다 내놓습니다.
1: 그렇죠.
0: 보통 내놓잖아요. 그런데 어딜 가다 보니까 그것을 할머니 한 분이 먹어요.
1: 남은 걸 드시고
0: 계시는
1: 거죠.
0: 실지. 예. 먹는데 그 종로 끌지로는 넓잖아요. 예. 다 사

사람 많이 댕겨도 누구 하나 눈길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갔어요. 가서 아 이거 드시면 안 된다고. 왜 이거 드시냐고. 그래. 물론 배가 고프니까 먹죠. 노셔 내가 밥 사드릴게. 노시라고. 그래 내가 돈을 주면은 이분이 또 밥을 안 사먹고 또 식당에 가면 손님으로 대접을 안 하잖아요. 그래 내가 손을 잡고 을지로고 뒤에 가면 식당들이 조그만한 식당들이 네. 많아요. 손을 잡고 직접 갔어요. 내가 가서 두 그릇 시켜서 같이 먹고 나도 조금

0: 절에도 있고 스님한테 있고 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가슴이 있습니다. 내 가슴이. 내가 지금 나가는데 옆에서 밥을 굶고면서 거지들 손 한 푼 내면서 외면하지 마세요. 베푸세요. 그게 부처님이 바라는 실질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제가 오늘 이제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0: 아니, 전 그래요.
2: 아니, 목종 스님 이렇게 박수 크게 치신 적은 처음이에요, 진짜.
1: 너무 훌륭하세요.
0: 아니요.
2: 정말 대단하신 것이 매일 밤 12시에 비탱 금강경 독송까지 꼭 함께 하고 또 기도하고 주무시고 법문 뭐늘 들어주신다고 하고요.
1: 운이
2: 진짜.
1: 비텐 애청자시네요.
2: 네.
1: 애시청자.
0: 아니지만 불교 BTN에서 참저 좋은 스님들 나오시고 좋은 법문 내주시고 마음 상할 때 여러분 사람 산다는 자체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도 있는데 그
1: 맞습니다.
0: 나쁜 일까지도 좋게 할수 있는 길이 BTN 방송 많이 보세요.
1: 와. 말씀 들어보니까
2: 네.
1: 시간 가는 줄은 모르겠어요.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 공통 질문이 있거든요. 불자로서 어떨 때 특히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시는지요?
0: 제가 불자라서 참 죄송한데 우리 불자도 어디 가면은 길을 갑니다. 오늘도 가면 그것도 교회 단체에서 와요. 커피 드세요. 뭐 드세요? 하면서 어디 아이 커피 마시는데 어디서 오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가 교회 나오세요. 난 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불자님도 이제는 큰 소리로 아 저도 불자입니다. 나 어느 선교적 어디 불자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고 제가 이렇게 된 동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불교를 믿는 가정, 불교를 깊이 심취하는 나라, 전쟁 없어요. 싸우지 않아요. 싸우지 않습니다.
2: 그럼요.
0: 절대로 우리는 불교가 1등이라는 얘기를 아니면 1등과 1등이 좋다고 서로 하면 부딪히면 싸우게 돼 있으면 우리 불교 그런 거 없어요. 다 베풀고 남도 이해하고 나도 좋지만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늘상 이제는 음재 짓지 말고 양지로 나와서 저 불자입니다. 저 부처입니다. 전그 장사를 하지만은 얘기를 합니다. 얘기 그 손님들이 쭉 있으면은 저는 불자입니다. 혹시 여기에 불자 아닌 분들이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전 불자를 당당히 내세웁니다.
1: 열심히 버티세요.
2: 내가 불자이고 내가 불자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또
0: 그렇죠.
2: 불자로서의 자부심이다 이렇게 말씀해
0: 맞습니다.
2: 주십니다. 스님 오늘 만남 정말 인상적이에요.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하면서 저도 이렇게 빨려들어가는 입담도 좋으시고요.
1: 그삶 자체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믿음이고 기도고 또 보시행이고 보살행이고 막 지금까지 해오신 것만으로도 앞으로 우리 거사님과 그다음에 자녀분들 가족들 하시는 일들이 다 원만성취하실 것 같아요. 부처님이 딱 보고 계실 것 같아요.
2: 그러게요. 예.
0: 항상 감사하죠. 제가 고맙고 감사하고.
2: 나보다는 어려운 이웃을 향해 한번더 눈길이 가시고 그만큼 또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김한석 불자님, 앞으로도 그 너그러운 마음, 그러면서도 긍정적이고 유쾌한 에너지 널리 널리 세상에 잘 퍼뜨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째도 둘째도 건강이니까요. 늘 건강하시고요. 함께 응원 드리도록 할게요.
0: 아유,
2: 오늘
0: 감사합니다.
2: 나와주셔서 정말
1: 네, 나와주셔서
2: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 손님, 김한섭 불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1: 그런
2: 있잖아요.
1: 말이 있죠.
2: 아마 아버님의 그런, 너그럽고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눔을 베푸시는 그런 모습이 아마 자녀분들, 가족들 모두에게도 다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또그 밝고 또 긍정적인 모습이 가족의 모습 그대로 닮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1: 아,
2: 들었습니다.
1: 그럼요. 우리 김한섭 불자님은 삶 자체가 그대로 기도이고, 그다음에 자비행이고, 그것을 위해서 실천해 가시는 것 같아요. 그
2: 그니까요.
1: 공덕이 나와 가족, 그 이웃에게도 다 영향을 끼치죠.
2: 그러면서도 또 항상 그 유쾌함을 잊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1: 항상 긍정적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시고 실천해 나가시는 모습이

0: 원시대 우리 불자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맞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시고요. 또 마음이 힘든 분들에게는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전하시는 모습. 역시 우리 부따회 가족은 다르다. 예. 다릅니다. 여러분들 법보시의 그 공덕이 얼마나 큰지 마음으로 또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부따회 가족이 되어주신다면 법보시, 귀한 법보시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공덕 나눔의 길 1850108번입니다. 1850108번으로 전화주시면 부따회 가족이 되실 수 있습니다.
0: 예, 누구나 행복하길 원하지만 행복하길 원하면 행복의 원인을 지어야 됩니다. 네. 행복의 원인이 바로 보시행이고 선행입니다. 선행의 공덕을 많이 지으면 행복은 저절로 내게 오죠.
1: 그러니까요. 예,
0: 그 보시 중에서도 가장 귀한 보시가 법보시고 법보시가 이 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모습이 바로 방송포교회입니다.
1: 그렇죠.
0: 우리 부따에 많이 많이 가입하셔서 방송포교회에 동참해 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선행이고 행복을 얻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네. 자, 이제 두 번째 초대 손님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앞서 만나본 김한섭 불자님이 독보적인 보시행으로 세상을 밝혀주고 계시다면 이분은 그야말로 국보급 목소리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 세계에 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이제 스님 기대되시죠?
0: 기대됩니다. 우리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부처님이 처음에는 이제 산문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축약을 해서 항상 개송을 하거든요. 개송을 할 때 이제 대승경전들을 보면 천상의 신들이나 혹은 보살들이 다 같이 합성을 합니다.
1: 맞아요.
0: 노래를 하는 거죠. 그 천상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해서 거기서 함께한 이제 중생들이 다 감동할 수 있도록 그리 하는데, 아름다운 목소리로 부처님 법을 전법한다는 것은 마치 그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스님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천상의 목소리를 가지신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뮤지컬 시타르타의 주인공 소프라노 황상미 불자님 함께합니다.

0: 네, 황상미 불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1: 반갑습니다.
0: 먼저 우리 불자 가족들에게 인사 나눠주실까요?
2: 안녕하세요. 소프라노 황상미입니다. BTN 불자 가족입니다에 출연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0: 야, 아니 목소리가
1: 너무 맑고 경쾌한 것 같아요.
2: 아, 그런가요?
0: 예, 네. 네. 아우 너무 아름답네. 체구는 이렇게 작은데,
1: 네,
0: 작은 체구에서 정말 천상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2: 예, 감사합니다.
0: 나오는 우리 황상미 불자님 반갑습니다. 뮤지컬 시타르타가 초연했을 때 이제 우리 불교가 드디어 이제 뮤지컬이 나왔구나 했었거든요. 그게 벌써 어느덧 스님 꽤 됐어요. 한 6, 네. 7년 된 것 같거든요. 횟수로.
1: 그래요. 사실 이제 그 이웃 종교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있잖아요.
2: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있죠. 네.
0: 맞아요. 네.
1: 그게 1971년에 초연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전 세계적인 네. 뮤지컬이 됐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해마다 전 세계에서 뮤지컬 공연을 해요.
2: 네.
1: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사실 너무 부러웠거든요.
2: 맞습니다. 선생님. 제가 공교롭게도 저의 첫 뮤지컬 관람이
1: 네.
2: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였어요.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 단체 관람으로 그 뮤지컬을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첫 뮤지컬이었던 거죠.
1: 네.
2: 그런데 불교에 이렇게 큰 대극장에서 할 수 있는 시타르타 뮤지컬이 있다는 걸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또 처음부터 알지 못했습니다.
0: 네네.
2: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오디션에 통과해서 출연하게 됐을 때는 굉장히 묘하더라고요. 감회가 새로웠죠. 네.
1: 그래서 스님들도 불자님들도 예. 자부심을 갖게 됐어요.
2: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스님.
0: 자, 우리 불교의 자부심, 뮤지컬 네. 시타르타. 우리 황상미 불자님은 주인공 야소다라 역할이세요.
2: 네.
0: 이제 몇 대째 이제 좀 1기, 2기 이렇게 좀
2: 네,
0: 나눠지죠.
2: 네, 시즌 1부터 시작했더라고요. 제가 투입된 거는 시즌 7 작년부터였고요. 그런데 데뷔는 올해 하게 됐기 때문에 시즌 8에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0: 네, 네. 가장 뉴

0: 에이지
1: 그렇네요.
0: 야소다라
2: 가장
0: 있습니다.
2: 따끈따끈한 야소다라입니다. 네.
1: 최근에 인도 공연도 아주 성황리에 마치셨다고요.
2: 네, 먼저 인천에서 먼저 공연을 했고요. 그 바로 다음 주에 뭄바이로 날아가서
0: 인도 뭄바이?
2: 현지에서 또 공연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0: 해외로 가서 하더라도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네. 똑같이 노래하고 하시는 거죠?
2: 그렇죠. 이제 오리지널 뮤지컬이 이제 해외에서 한국에 할 때 영어로 노래를 하잖아요.
0: 맞아요. 네.
2: 그럴 때 자막으로 이렇게 저희는 보게 되는데 이번에는 역으로 반대로 저희는 한국말로 노래를 하고 양쪽에 힌디어와 영어로 자막이 나왔어요.
0: 양쪽으로? 네, 자랑스러워요.
1: 또 하나 더 자부심이 생기네요.
2: 한국말로.
0: 그리고 게다가 인도잖아요.
1: 맞아요.
2: 근데 인도 분들이 한국말을 너무 좋아하세요. 물론 한류의 그런 영향도 있지만 갑자기 어떤 분이 영상통화를 따님하고 해달라고 하면서 한국말 좀 해달라는 거예요.
0: 우리말에 대한.
2: 네. 네. 한국말을 듣고 싶어 하고 그런 문화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 그 어떤 인도의 그 부족의 말 중에 우리나라 말하고 아주 유사한 게 많아요. 우리 흔히 아궁이라 그러잖아요. 아궁이.
0: 네네네.
1: 아궁이 이제 불 때는 곳이잖아요.
2: 네네네.
1: 근데 아근이라 그러거든요. 인도는 불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유래했다는 소리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몇 가지 말들이 인도의 어떤 부족의 말하고 특히 산스크리트어하고 그 유사성이 아주 많아요.
0: 아, 그렇구나.
2: 비슷한 부분이 있었군요. 예. 그래서 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 같이 저는 느껴졌거든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1: 그리고 이제 인도는 부처님의 고향이잖아요.
0: 그렇죠. 네,
1: 맞아요. 고향에서 그 시타르타를 공연했다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2: 네.
1: 어떠셨어요?
2: 아무래도 이제 주 종교는 그 힌두교잖아요.
1: 네, 맞아요. 힌두교.
2: 그렇지만 어쨌든 역사적으로 불교의 종주 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불교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있으신 것 같고 또 그런 여러 신을 모시는 힌두교다 보니까 부처님뿐만 아니라 뒤에 이제 그 빈비사라 대왕과 마라 파피아스가 나왔을 때는 정말 폭발적으로 좋아하고 너무 좋아하고 인기가 정말 최고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흥의 국가잖아요. 인도는 또
0: 엄청나죠.
2: 엄청나잖아요. 영화의 모든 영화에 그렇죠. 음악이 들어 있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그 매 씬마다 끝나면 한국에서는 박수를 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0: 극상.
2: 근데 매 씬마다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특이한, 신기하고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0: 네. 공연할 만 난다 싶으셨겠는데요?
2: 네. 그리고 계속 상의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서로 이제 찬나가 어떻게 했다, 야소다라다 뭐 이러면서 그런 걸 서로 알려주고 그런 것도 좀 재밌었습니다. 아무래도 자막이어서 빨리빨리 넘어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서로 궁금해서 좀 대화도 하시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0: 아니 주변 배우들 반응은 어땠어요? 동료들도?
2: 제 반응이 나올 때마다 좀 더 이제 더 신이 나서 평소에 하던 것보다 좀 더 역동적인 동작과 목소리도 좀 더 힘차게 나오는 것 같은 저희도 막공에는 확실히 그런 걸 느꼈어요.
0: 네. 그 뭄바이 현장 사진인가요, 지금?
2: 네, 뭄바이 현장 사진이에요.
0: 야. 아니 뭐 무대며 뭐 조명이며 괜찮네요.
2: 네, 거기 현지 그 코디님께서 최대한 저희가 열심히 집중해서 잘할 수 있도록 음향도 굉장히 신경 써주시고 네 공연하기에 충분히 좋았습니다.
0: 야.
2: 네.
0: 어머, 양다라다.
1: 야소다라 같아요.
0: 예쁘네요.
1: 엄마 실제로.
2: 감사합니다.
1: 야소다라는 그쪽 네팔 쪽 가깝게 계셨거든요. 그 왕국이.
2: 네.
1: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의 그런 모습 있죠. 인도인요.
0: 네.
1: 인도는 여러 부족이 살잖아요.
2: 그렇죠.
1: 그 아리안계가 아닌 아마 이쪽 그 저 동양계 쪽에 그 몽골계 쪽에 부처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리아르인이라 그러는데 그쪽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그쪽에 석가족이 있거든요. 샤카족이라고 지금도 있어요.
0: 실제 그분들의 모습이 이 모습과 흡사할 것이다.
1: 흡사할 거다.
2: 아 영광이네요.
0: 아니 오디션 당시에 그런 이미지나 이런 것도 뭐 많이 반영을 했다고 하시던가요? 어때요?
2: 네 아무래도 이제 그게 들어갔을 때 어울려야 하기 때문에 그 야소다라의 이미지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출가님도 다행히. 네네. 네, 뭐 외모만 보시진 않았겠지만.
0: 이번 시즌 공연이 유독 또 반응이 뜨겁다던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 많이들 좋아해 주시죠?
2: 네, 예. 또 어떻게 보면 저의 첫 뮤지컬 작이다 보니까 많은 불자님들이 축하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인천까지 와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합창단 단원님들, 또 제 합창단 제자들, 초등학생 친구들, 또 수원의 경기 소년소녀 합창단 친구들도 굉장히 10년째 제가 하고 있었는데
0: 하시는군요.
2: 네. 와서 아이고. 자리를 빛내줬습니다. 아, 여기 친구들.
1: 네.
2: 진관사 소년소녀 합창단.
0: 아이들이 많이 왔네요.
2: 네. 아이고. 꼭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아무래도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0: 그럼요.
2: 와서 시타르타의 삶을 또 보고 또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것도 큰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0: 아이들이 진짜 네. 자랑스러워 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선생님이 하면서.
2: 공주님 맞냐고. 평소에는 공주님이 아닌데.
1: 선생님 혹시 공주님 아니셨어요?
0: 꽃보다 눈부신 야소다라 황상님.
2: 네.
1: 저 뭐야, 케이크예요?
2: 네,
0: 아니, 너무 예쁘다. 캐릭터를 넣어가지고.
1: 예쁘네요.
2: 옷 모양까지 정말 디테일하게.
0: 디테일이 네. 엄청납니다.
2: 네, 아까워서 아직 먹지 못하고요.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2: 네.
0: 저거 어떻게 먹어요? 야소다라가 야소다라를 어떻게 먹어?
1: 사진 찍어놓고 주세요.
2: 네. 너무 행복했던
0: 야소다라가
2: 추억이죠.
0: 야소다라가 스님 어떤 인물이었죠?
1: 사실 부처님 일생에 야소다라 역할이 아주 큽니다. 어쩌면은 현대인으로 보면 비운의 태자비죠.
2: 그렇죠.
1: 결혼하고 그렇게 애써서 아들을 낳았는데 라울라는 아들을 본래 라울라 이름이 아니고 아들을 낳았다고 이제 너무 기뻐하고 온 왕국 기뻐했는데 부처님 그 소식을 듣고 그 아들의 이름을 라우라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출가하는데 방해될 것 같다
0: 맞아.
1: 생각하고 예. 라우라라 이름을 짓고 그냥 보지도 않고 출가를 했거든요.
2: 그렇죠.
1: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그 라우라도 출가를 했고요. 그 라우라 존자가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 됐습니다. 네, 미랭제일. 네, 네. 그리고 종국에는 야소다라 태자비도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비구니 스님이 됐죠. 네. 이 모임 마하파자 파티하고 출가를 했습니다.
2: 네.
1: 그래서 부처님의 일생에 야소다라 역할이 아주 치대했죠.
2: 네.
1: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태자비이자 또 비운의 태자비잖아요.
2: 네.
1: 또 그 부처님의 부인이었고요. 또 라울라 존재의 어머니.
2: 그렇죠.
1: 종국에는 또 출가해서 수행을 해서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은 그러한 수행자였고요.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표현해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0: 여러 캐릭터가 있어요.
2: 네. 네. 그 나중에 나온 캐릭터는 이제 그게는 없었지만 지금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 만났을 때 공주였을 때 야소다라 네. 그리고 바로 아내였을 때 야소다라 그리고 10년 만에 아들을 낳아왔는데 나오자마자 이름을 라울라라고 지어주고 떠난다는 거예요.
1: 그래요.
2: 근데 그 야소다라의 그 넘버가 이제 제목이 라울라 라울라라라는 곡이에요. 네, 그게 이제 유일한 이제 혼자 하는 넘버인데 대표적인 곡이죠. 그 노래를 네. 정말 잘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네.
0: 그럼 개인적으로 가장 이제 인상 깊고 내 마음의 넘버원을 꼽으라면 역시 그
2: 네.
0: 예, 네, 그 노래 혼자 부르는 예,
2: 네,
0: 그
2: 혼자 부르는 라울라. 라울 그때 그 노래를 부를 때만 해도 아직은 부처님이 출가하지 않으셨잖아요. 시타르타 남편이고 출가를 하지 않으셨고 부처님이 되실 거라고 아직 예상하지는 못했겠죠.
0: 못했죠.
2: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제자의 마음이 아니라 아내로서,
1: 그렇죠.
2: 여자로서의 마음이 컸을 것 같아요.
0: 애증의 마음이 크죠.
2: 네. 보내줘야 하면서도 또 너무 슬프고 서운했겠죠.
1: 네,
2: 네,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게 끝나고 또 눈물 났다, 너무 슬펐다, 안타까웠다라는 리뷰를 들으니까 조금 성공했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1: 원래 성악을 전공하셨다고 들었거든요.
2: 네.
1: 근데 성악하고 뮤지컬 발성하고 좀 다르다고 느껴요.
2: 네.
1: 그래, 어떻게 좀 다른지.
2: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완벽하게 달라요.
0: 완벽할 정도로 다른가요?
2: 물론 이제 호흡적인 부분은 이제 비슷한데요. 네. 그 공간을 쓰는, 그러니까 소리 목 안의 공간, 입 안의 공간, 또 가슴의 공간을 쓰는 게 굉장히
0: 발성이 다른가 보네요.
2: 달라요. 네, 성악은 기본적으로 마이크 없이 멀리 스피치하는 그렇죠. 그런 것을 유래하다 보니까 공명을 많이 써요. 신체 갖고 있는 신체에서 가장 최대치의 공간감을 써서 소리를 증폭시켜야 하는 발성이 성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뮤지컬도 물론 성량도 좋아야 하고 발음도 좋아야 하지만 일단 마이크가 있고 좀 더 우리가 자연스러운 드라마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공명을 쓰다 보면은 발음도 뭉개지고 또 약간
0: 좀 과하죠.
2: 과하죠. 네, 맞아요. 왜 저렇게 연극 같아?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왜 저렇게 오버리액팅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좀 제가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성악을 오래 하다 보니 그래서 그런 걸 좀 빼고 연출가님이 이제 연출을 그러니까 연기를 지도하실 때 굉장히 저의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저도 그때 알았어요. 네, 말투에서 나오는 좀 성악가적인 모습이라든지 선생님적인 모습이 연기에는 방해가 되더라고요.
0: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게 독이 되고 이게 또 습이라고 하잖아요.
1: 그렇죠.
0: 네, 내가 맞아요. 갖고 있는 이런 습관을
2: 네, 성악가적인 습이 네. 있었죠.
0: 그걸 좀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1: 쉽지 않죠.
2: 그래서 좀 저를 늦게 데뷔시키지 않으셨나? 네, 저에게는 그 시간이 더 좋았어요. 좀 생각도 많이 해보고 목소리 톤도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그게 어울리는 목소리와 연기 톤이 될까 좀 녹음을 하면서 계속 바꿔보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네,
0: 팝 소프라노라는 네. 명칭을 처음 쓰셨을 정도로 뭐 팝송, 뭐 찬불가 여러 장르 섭렵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2: 네,
0: 다재다능하신 겁니다.
1: 노래 다재다능하시네요.
0: 앞서 이제 성악이랑 뮤지컬의 발성 뭐 짧게 이제 말로 설명해 주셨는데
2: 네.
0: 저희가 또 좀 쉽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조금씩 어떻게 실감을 좀 예, 보여주시면 네. 안 돼요?
2: 자, 그러면 성악 발성은요. 좀 이렇게 하고 노래는 못해요. 좀 몸통을 좀 열고.
1: 그렇게 하시네요, 진짜.
2: 네네. 좀 그 성악가들은 이렇게 하고 나오잖아요. 그게 이렇게 잘난 척 하려고 하는
0: 맞아.
2: 게 아니라.
0: 보통 이러고 나.
2: 이게 통을 열어야 흉통을 쓰려고 목도 열려고 이렇게 두턱도 되고요.
0: 이제 알았어요. 네,
2: 성대를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저 벌써 이렇게 내리고 그리고 저도 이제 수업을 할 때 하품 하듯이 수업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게 이제 목의 공간을 깊이 쓰려고 하는 거죠. 성악의 한 자락을 들려드린다면은 그래도 잘 아시는 노래. 고솔레미오의 한 부분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키가?

0: 요 정도. 아침이라서 좀 잠겼네요.
1: 야, 어떻게 네. 갑작스레 요청드렸는데.
2: 그래요.
1: 네. 자, 다음.
0: 아, 그다음. 또 이제 제가 뮤지컬 네. 노래는 그래도 제가 최근에 시타르타를 했으니까 네. 네. 라훌라의 네. 한 장면에서 앞에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0: 네. 조금 감미롭죠. 좀 더 말하듯이.
1: 감미롭고 네. 절절하고 네. 아니, 많이들 우셨겠는데요. 그렇죠. 그런 얘기 네. 많이 하셨죠.
0: 네, 네. 그 약간 좀 그 딸처럼 이입을 하셔서.
2: 맞아요.
0: 네. 감정이 좀 슬프셨다고.
1: 샹숑이면 샹숑. 네. 그다음에 성악이면 성악. 아주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치실 것도 너무 많을 것 같고 진짜 네. 우리 선생님 최고다라는 이야기 나올 것 같은데요.
0: 요즘에는 네. 친구들도 어린 친구들도 너무 다양한 장르를 부르고 있어서
1: 하고 싶어 하잖아요.
0: 동요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가요, 재즈, 뭐 외국곡, 뭐 성악. 뮤지컬 곡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계속 공부를 하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더라고요.
1: 그러네요.
0: 네, 그러다 보니 저도 다양한 장르의 곡을 섭렵하게 되지 않았나 네. 생각을
1: 스님,
0: 해봅니다.
1: 잠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탁 나오는 게 이 정도면 실제 무대 모습 어떤지 너무 궁금하시죠?
2: 그래요, 궁금합니다.
1: 네. 보고 싶으시죠?
2: 예.
1: 준비했습니다.
2: 그래요.
0: 어떤 거
2: 볼까요?
1: 와! 뭄바이 공연 이번
0: 네,
1: 공연인가요?
0: 이 장면이에요. 마라 파피아스와
2: 수와 항마의 모습이네.
1: 와.
0: 저 가운데 배우는 정말 인도 배우예요. 네.
1: 아 실제 같은 멤버예요? 그러면?
0: 네. 인도에서. 오디션을 본 다음에
1: 아 현지에서 그
0: 네,
1: 오디션
0: 현지에서 한국까지 와서 같이 공연도 하고 연습도 하고 저렇게 자막이
1: 힌두어와
0: 예, 예 영어와
1: 영어나
0: 하하하하
1: 네. 여기는 어딘가요? 이거 부처님 오신 날 행사인가 봐요.
0: 아 이제 뮤직비디오예요. 해조음 소리라는 네. 찬불가를 녹음을 했는데요.

0: 짱돌과 해조음 소리라고 예. 덕신 스님 작사, 이정만 선생님 작곡의 노래를 제가 너무 예쁜 노래를 제가 받았어요. 예. 그래서 녹음을 했는데 또 조계사에서 이렇게 뮤직비디오 촬영까지 해주셔서 저에게는 너무 아름다운 영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1: 불자님들이 많이 감동을 줄 것 같아요.
0: 아, 제가 너무 감사드리죠. 네.
2: 네. 천상의 목소리를 또 찬불과 함께 불러주니까 너무 듣기 좋고 감동이고요. 네.
1: 그 성악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탈리아에서 오래 계셨다고요?
0: 네, 이탈리아에서 한 5, 6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요.
2: 오, 길게 네, 하셨네요.
0: 네. 학교를 또 졸업을 하려다 보니 시간이 또 걸리더라고요. 좀 일찍 가긴 했는데 일찍 간 만큼 또 오래 있었습니다.
2: 아. 이탈리아로 가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0: 네, 제가 처음 성악을 시작하게 된 게 소프라노 조수미 선생님을 TV에서 보고 아, 이런 노래의 장르가 있었다니 하면서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듣고 따라 하다가 부모님을 계속 졸라서 이제 성악을 시켜달라. 부모님께서 처음엔 반대하셨거든요. 이제 체구도 작고 성악과는 좀 이렇게 좀 힘도 있고 풍채도 있어야 하는데 너한테는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2: 또 국내에서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또 해외에 나가서 또 유럽인들 서양인들하고 또 함께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도 아무래도,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0: 네,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덧 제가 이탈리아에 갔다 오고 노래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지금 너무너무 뿌듯해하시고 행복해하십니다.
2: 혹시 그 최고의 우상, 롤모델 우리 조수미 선생님은 직접 만나뵌 적 있으세요?
0: 혹시 학교에 가면 계실까 했는데 이미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느라 이미 학교는 거쳐가셨고요. 그래서 조수미 선생님이 나왔던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에 꼭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재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갔습니다. 네, 졸업도 하고요.
2: 근데 어마어마하게 대단하신 분인 게 이탈리아 그 유학 시절 세 곳의 학교를 다니셨어요. 근데 전부 다 수석 졸업 스님.
1: 열심히 하셨네요.
2: 거기다 최고점 졸업 맞나요?
0: 그 당시에 제가 산타 졸업을 할 때 공교롭게도 학교에 북한 친구들하고 같이 다녔거든요. 사실 그 친구들이 거의 1, 2등을 하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노래도 너무 잘하고 모든 수업을 너무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남한 친구들보다. 그랬는데 시험 직전에 친구들이 다 소환됐어요. 그래서 어머나.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크리스마스 방학 때 이제 잠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길로 이제 그냥
2: 야 진짜 독특한 에피소드네.
0: 네, 북한으로 가버려서 저희가 마지막에 시험 볼 때는 같이 겨루지는 못했죠. 그래서 제가 점수를 좋게
2: 독보적으로 받으셨겠는데요.
0: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잘 지냈던 추억이고요. 지금도 가끔 이렇게 유튜브 찾아보면은 북한에서 너무너무 왕성한 활동가 1등 소프라노로 잘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통일이 되면 언젠가는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1: 함께 공연도 하셔야 되겠네요.
0: 그러니까요. 꼭 만나자고 손잡고 약속도 했는데 서로 알아보려는 볼 수 있을런지.
2: 아유, 보겠죠.
0: 네.
1: 귀국해서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것들만 소개 좀 해주시죠.
0: 네, 귀국해서는 이제 오페라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오페라를 너무 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프로덕션을 알게 되고 거기서 찾아다니는 소극장 음악회 소극장 오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묘약 또 만임이 된 한여를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국에 있는 이제 그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학교 고등학교 좀 음악적으로 소외돼 있는 곳에도 가서 공연을 하는 시간을 한 3년 4년 정도 가졌고요.
2: 네네.
0: 또 이후로는 이제 파페라 팀을 결성해서 루나소울이라는 팀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음반도 내고요.
1: 다양한 활동을 하셨네요.
2: 네. 우리 불교계에서도 활동 많이 하신다면서요.
0: 네, 불교계는 또 유카림과 인연이 돼서 그 찬불과 신작 찬불과 보급 사업에 열심히 저희가 이제 매진하고 있습니다.
2: 야, 진짜 예쁘네요.
3: 저기는 어디예요?
2: 언젠가요?
0: 아, 저기는 제가 이제 좀 오래된 사진이긴 한데 네. 수원에 보현선원이라고 이제 성관 스님이 네, 예. 회주 스님으로 계시는 네, 네. 절이에요. 제가 저기 그 보현선인이 저의 첫 절입니다.
2: 네.
0: 그래서 예, 예. 지휘자로서도 첫 절이고 불교 음악과 이제 불교 교리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2: 공부를 하신
0: 네, 공부를 예. 제가 처음 했던 절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작은 씨앗 같은 작은 씨앗을 심을 수 있었던 불자로서
2: 인연의 시작이었죠.
0: 네. 예. 저에겐 굉장히 고향 같은 절입니다. 네. 네.
2: 짬짬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공연뿐만 아니라 스님 이제 합창단 지휘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사찰 합창단.
0: 네.
2: 오랫동안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몇 년 네. 정도 하신 거예요?
0: 네, 보현선원을 시작으로 해서 합창단 생활을 했고요. 또 지금은 군포의 정각사 정엄 스님이 네. 계시는 네. 온마니 합창단을 거의 9년째, 8년째 하고 있고요. 네, 거의 이제 가족이에요. 우리 합창단 단원님들은 눈 네. 빛만 봐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로 다 아는 가족처럼 이제 꾸려진 합창단이고요.
2: 네.
0: 지금은 또 진관사 어린이 네. 합창단과 어머니 청년 합창단을 동시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 바쁘시겠는데요?
0: 네. 네, 그래도 저는 너무 갈 때마다 너무 신신하고 즐겁고 네. 도량에 갈 때마다 또 너무 힐링이 돼서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2: 워낙 부모님 또 조부모님 신신 기쁘셨다면서요?
0: 네, 또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네. 뭐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외할머니께서 또 엄청난 신심이 있어서 매일매일 절에 가시고 와. 저희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2: 매일 가시면 뭐.
0: 네. 네. 그랬는데 같이 살진 않았으니까 얘기만 들었죠.
3: 네.
0: 지나고 보니 이모님들과 엄마, 그러니까 이제 친 가족들 분들이 아무래도 그 은덕을 우리 상미가 제일 많이 받은 것 같다.
2: 그런
0: 네.
2: 말씀을 하세요.
0: 네네네.
1: 외할머니의 기도 공덕이 네. 황상미 씨에게 바로 전달이 됐나요?
0: 몰빵된 것 같습니다.
1: 네.
2: 뭐 서로가 좋잖아요.
1: 그럼요.
2: 우리 불교계도 네. 너무 이렇게 정말 천상계 아름다운 그래요. 목소리를 지니신 우리 소프라노 황상미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해주시고 야소다라까지 맡아서
1: 그래요.
2: 이렇게 열연을 해주시니까 외할머니 공덕이 맞는 것 같습니다.
0: 네, 맞는 것
2: 예.
0: 같아요.
2: 자, 이제 결국 이제 우리 불교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시게 됐고
0: 네.
2: 더 알게 되셨어요.
0: 네.
2: 인연이 깊어집니다.
0: 네.
2: 불자로서 이제 언제 가장 자부심, 또 자긍심 느끼게 되시던가요?
0: 그 자부심, 자긍심이라는 말은 제가 아직은 생각은 못 해봤어요. 왜냐하면 아직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배워야 할 게 너무 많고 불자로서 행복하다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렇게 그 자부심까지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그 이번에 뮤지컬 할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대화를 할 때 아무래도 불교라서 조금 다른 것 같다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얘기를 가끔 최근에 들었어요.
2: 상대방들 주변 분들한테요.
0: 네, 그래서 다른 그러니까 종교를 믿지 불교가 아닌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줘서

0: 한번 가보고 싶다. 언니네 절 어디예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렇게 해주시는 이렇게 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좋은 건데 뭔가 좋은 느낌을 줬다는 거잖아요. 궁금하고 불교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는 주변의 지인들, 그러니까 불자가 아닌 지인들이 생겨나고 있어서 그거는 저에게는 너무 뜻깊은 일이고 보람차다. 네.
1: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네, 우리는 이제 어렵게 생각하면 이제 배워서 믿고 그다음 실천해서 해탈 열반 이렇게 하면 좀 왠지 어려워 보이잖아요.
2: 어려워요.
1: 그리고 우리의 삶과 좀 동떨어지는 것 같고. 네.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처음에 우리에게 알려줄 때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꿈을 이루는 최적의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2: 그러셨군요.
1: 그게 이제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게 꿈이니까 그 방법을 알려줬고. 근데 그렇게 해도 종국에는 늙고 병도 죽잖아요.
2: 그렇죠.
0: 맞아요.
1: 그러면 그건 누구나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니까 그 고통에서도 벗어나는 법. 즉 모든 생명들이 자신의 행복을 꿈꾸고 있는데
2: 네.
1: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을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으로 알려준 방법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0: 눈물이 나죠? 네.
1: 그래서 아마 지금 황당미불자님이 하시는 일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 꿈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2: 와.
1: 네. 근데 또 다시 나는 그 앞으로 나가죠. 또 꿈을 이루고. 종국에는 누구나가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인 해탈 열반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0: 네, 본문을 들으러 제가 오늘
2: 감동받으셨어요. 스님 말씀 덕분에.
0: 눈물이 나요.
1: 지금까지 해오신 네. 그러한 그 모습과 해오신 그 실천의 공덕으로 원하시는 거 다 이루실 것 같아요.
2: 네.
1: 야소다라잖아요.
2: 야소다라. 예, 시즌 8의 정말 히로인. 오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앞으로도 그 아름다운 천상의 목소리로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복과 또 해탈과 꿈을 이루는 길 부처님의 가르침 온 세계에 널리 알려주시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오늘은 숨쉬듯 나눔을 행하고 계시고 그 덕에 온 가족이 정말 행복하시다는 김한섭 불자님 그리고 성악가로서 타고난 재능과 노력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음악으로 펼치고 계신 황상미 불자님 이렇게 두 분 만났습니다. 아 가슴이 이렇게 벅차오른다고 그러네요. 해야 될까요, 네. 스님? 예, 여느 때보다 유독 그런 감정이 짙네요.
1: 예, 맞습니다. 이 삶 자체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의 장으로 살아가시는 김한섭 불자님, 또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널리 알리고 계시는 황상미 불자님, 이 두 분의 삶이 어쩌면은 이 시대의 삶에서 가장 고귀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고귀하냐면 나와 모두가 함께 행복의 길을 안내하는 모습이고 또 실천해 보이시는 모습이고,
2: 그렇죠.
1: 종국에는 이번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도 가장 완성된 행복인 해탈 열반의 길로 나가기 때문이죠. 우리 이 시대에 우리 불자님들의 롤모델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2: 네, 어떠십니까?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우리 불자 가족들이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1: 예.
2: 너무 자랑스럽죠?
1: 예.
2: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 간통에 나도 한번 내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다. 내 주변에 정말 훌륭한 도반이 있는데 함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좋습니다.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1855-0108번, 1855-010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예.
2: 자, 이 전화로 전화를 주시면요, 스님, 귀한 네. 법보시에도 동참할 수 있잖아요.
1: 그럼요. 1855-0208번 전화하셔서
2: 네.
1: 좋은 불연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2: 네. 자, 아무리 경전을 많이 읽고 법문을 많이 들어도요,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수많은 선 지식들께서 늘 강조해 오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 당장 스님 저 오늘 특히나 더 깨달음의 시간이었어요.
1: 네.
2: 크지 않더라도 사소한 네. 것이라도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는 그 너그러운 눈길, 손길 저도 실천해 봐야겠습니다.
1: 행복을 얻고 싶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 함께 하시면 다양한 방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길을

0: 이게 될 겁니다.
1: 네. 자, 부지런히 익히고 또 열심히 실천하는 맑고 아름다운 우리 불자들의 이야기.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신행하고
0: 함께 나누는
1: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의 목종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오계윤입니다. 스님, 이 세상에서 네. 가장 손쉽고 빠르게 방송 포교에 동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0: 아, 그럼요. 우리 BTN 불교 TV를 보시다가 너무 재밌다. 아, 너무 감동적이다. 라고 하실 때 060-800-7000번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후원금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1: 야, 역시 우리 BTN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목종 스님 짱!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방송 포교 후원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간편한 ARS 후원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의 마음 많이 많이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0: 060-800-7000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2: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3: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안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4: 스님!
5: 스님! 아. 아이고, 관세음보살.
6: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4: 기가 막혀요. 네.
5: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자. 양념은 부수적이고
7: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8: 자연식품.
5: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 해요. 네.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9: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10: You need some hot water?
11: Oh, yes.
9: 어린 학생들이
10: This one.
9: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9: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13: 앉으세요. Thank you.
9: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4: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기원전 57년 파켓거세로부터 56대 경순환까지 992년 동안 엄청난 긴 기간 동안 유지된 천년 왕국 신라.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는요, 세계 4대 고대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천년 가까이 왕조를 유지한 나라도 드물지만요, 왕조의 역사 동안 수도가 바뀌지 않고 지속된 경우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특별한 곳,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경주 역사 유적지구로 떠나보시죠. 경주 역사 유적지구는요, 총 5개 지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다양한 불교 유적을 포함하고 있는 남산지구, 옛 왕국의 터였던 월성지구, 많은 고분이 모여있는 대릉원지구, 불교 사찰 유적지인 황룡사지구, 방어용 산성이 위치한 산성지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대릉원지구에서는요, 왕의 숫자보다도 더 많은 금관이 발견되었고요. 영롱하도다. 황룡사에서는요, 무려 4만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산성지구에서는요, 400년 이전에 쌓은 것으로 추정되는 명화의 산성이 남아있었죠. 정말 이 천년 고도 경주의 유적들이, 야, 정말 이게 천년 가까이 실존해 온 그 연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네스코가 선정한 경주 역사 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기준을 한번 살펴보죠. 경주 역사 유적지구에는요, 불교 건축 및 불교 생활 문화, 또 이와 관련된 뛰어난 기념물과 유적지가 아주 다수 분포하고 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이 고구려로 전파된 불교를 신라가 받아들이면서 남산은 불교의 성산이 되었고, 또 이곳에 신도들을 끌어모았으며 당대 최고의 건축가들과 장인들이 사찰, 사당, 수도처를 지었는데요. 그래서 이 경주 역사 유적지구에는요, 7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절정을 이룬 정말 이 한국 불교 예술의 뛰어난 전형들이 뭐 조각, 구조, 불탑, 사찰, 왕궁 유적, 아주 다양한 형태로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신라의 그 수도였던 이 경주, 그리고 그 인근에서 발견된 유물 및 유적들은요, 천년간 유지되었던 신라 문화의 그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라는 7세기에 중국의 당과 손잡고 한반도 대부분을 통일했죠. 10세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왕조를 유지하면서 도시의 많은 공공건물, 뭐 궁궐, 사찰과 성채를 건설하고 도시 인근에는 지배층의 무덤을 남겼습니다. 어느 한 곳이라고 특정할 수 없이 정말 이 경주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유적과 유물들을 살펴보면 신라 고유의 그 탁월한 예술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대 문화가 꽃피운 걸작이라 불리면서 교과서에서 만난 다채로운 유산들이 도시 내에 그대로 존재하는 경주 역사 유적지고, 현대의 일상 속에서 신비한 고대 문화의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정말 특별한 도시입니다.

신라 시대 불교를 깊이 배우고자 당나라로 향한 의상 스님은 마침내 등주 해안에 닿았습니다. 그곳 신도의 집에 머물게 된 의상 스님. 그 집의 딸 선묘는 의상 스님의 고결한 모습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깊은 사모의 정을 품은 선묘는 마침내 의상 스님에게 혼인을 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상 스님은 오히려 불법의 진리로 그녀를 감화시켜 세속의 사랑을 뛰어넘는 보리심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선묘는 영원히 스님의 제자가 되어 그 큰 뜻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겠노라 그 뜻을 굳게 서원하였습니다. 그 후 의상 스님은 종남산으로 들어가 화엄하게 깊은 이치를 깨우치는 데 매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귀국하는 길, 의상 스님은 선묘의 집에 들러 감사를 표했으나 뱃길이 바빠 곧바로 포구로 향했습니다. 스님을 위해 정성껏 법복을 준비했던 선묘가 달려왔을 때 야속하게도 배는 이미 뭇을 떠난 뒤였습니다. 선묘는 스님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상자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선묘는 스님의 뱃길을 지키겠다는 서원과 함께 푸른 바다에 몸을 던져 거대한 용으로 변했습니다. 용이 된 선묘는 거친 파도를 헤치며 신라에 도착할 때까지 의상 스님의 배를 안전하게 지켰습니다. 무사히 귀국한 의상 스님이 화엄의 가르침을 펼칠 봉황산에 닿았으나 그곳은 수백 명의 도적대가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용이 거대한 바위로 변해 공중에 떠오르자 혼비백산한 도적들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용이 바위로 변해서 절을 지을 수 있게 도왔다 해서 지어진 절이 바로 부석사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자냐?
2: 아니,
1: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2: 헤이디!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1: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3: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4: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5: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6: 저기...
3: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1: 스님! 우리 스님!
3: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1: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7: 다시 찾아온 드라마 굿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견무신 변예산모

충성 금정총리 모모사 총리 내중노소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좌전웅건작법안기묘원자우복이 설명향이에 청종옹이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강인기해자강 국정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

최소작지 제업 실계 소멸 불법 문종 시인심 경고 발보리 심영불 대전 속성 정가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나무 서방 정토 극락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대원 범어사 참배인연 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 추리왕환 상봉길경 불봉제 관제구설 삼재 팔란 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 왕량지 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사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2: 이렇게 하면 되는데.
3: 사연해 볼려 사연해 볼
4: 연불 좀 듣고 싶은데.
5: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연불을 들 수 있잖아요.
6: 뭐예요?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상조가 돕겠습니다.
7: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0: 장례식이라고 하겠습니다.
1: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3: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4: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5: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4: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이곳은 서울에서 멀지 않고 사찰 바로 아래에 안양예술공원이 있어 가벼운 나들이 장소로도 정말 좋은 곳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삼성산 연불사입니다. 삼성산은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가 각각 초막을 짓고 수행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중 두 번째 막에 해당하는 연불사는 이들이 모여서 내는 연불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연불사는 사찰까지 차도로 연결되어 있어 주차장에서 사찰 내부로 향하는 계단을 통해 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계단을 오르면 가장 먼저 연불사의 대웅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대웅전의 현판이 가장

0: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요. 두 마리의 용이 대웅전을 수호하듯 자리하고 있어 마치 왕궁에 입성하는 왕이 된 느낌을 받았어요. 대웅전 앞에는 수령 800년의 보리수나무가 있는데요. 멀리서 보고는 시멘트를 발라놓은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나무 껍질이 변형된 모습이었어요. 정말 오래된 나무라는 걸 증명해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보리수나무의 껍질이 마치 연불사의 오랜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다음은 연불사 나들이의 활용 점정, 높이 8m의 마에미륵 불상인데요. 팔공산 갓바위와 닮은 이 마에불은 1960년 당시 연불사 주지였던 성공 스님의 꿈속에 미륵보살이 나타나 이 거대한 바위에 내 모습을 새겨 중생들을 구제하라고 내린 계시로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 꿈을 계기로 1964년부터 무려 5년의 불사 끝에 지금의 마에불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그 옆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사적비가 함께 세워져 있습니다. 마에미륵불의 발치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느낌이에요. 맑은 날에는 안양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고 하니 꼭 이 경치를 직접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2: 정말요?
1: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3: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2: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2: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7: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2: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8: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9: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0: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의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 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11: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 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에서는 오는 6월 1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8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조주한, 남이의 저구, 손비나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에

0: 6220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사리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잇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중 집건강신신중시인족행신중도량시인주성신중주지신 주산신중주림신주약신중주가신

충성착 영신서제 초발심시변정가 안자여 시국토에 희명미로잖아. 지방 삼세 부처님과 84,000 금법보와 보살 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 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의 지연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옥근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호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

서날 적마다 중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안들고 청정범행 닦고 닦아쓰리같이 음한계율 틀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람일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

나쁜 곳엔 광명어코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끌러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칼날 영꽃으로 하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0: 구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금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 이루지다.
1: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2: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회를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음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로 생각합니다.

0: 전설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1: 어떡하면 화는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2: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3: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4: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5: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젠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4: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자 하느니.
6: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2: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0: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스님! 네, 스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말만으로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 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현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울산 백양사 지선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산책.
1: 함울산 백양사 산신각을 올라가면서 천리향운 망고찰 천리향나무 꽃향기가 천년 고찰에 그득하니 108석계 경보보 108 돌 계단을 오르는 걸음걸음마다 경쾌하네 함월 산신 호삼보 함월산 산왕 대신님이 삼보를 보호하고 일출 금풍 청신조 동해에서 해 떠오르고 가을바람 부니 이른 아침 청량하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BTN 시청자 여러분, 서남사 불교인문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리도 차제론의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원담입니다. 반갑습니다. 귀하다 인간의 삶이여, 다르마를 수행하기에 얼마나 유리한가. 사람 못 먹기는 어려우나 잃어버리기는 쉬우니 지금 희생의 의미, 삶을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 세계와 중생은 무상하다. 특히나 사람의 수명은 물거품 같으니 내가 언제 죽어 시체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 임종 때 내게 도움되는 것은 다르마뿐이니 부지런히 수행해야겠구나. 죽을 때는 자유가 없어 카르마가 나를 끌고 가리니 제가 지은 업대로 받는 법이라. 이제부터 불선업을 버리고 항상 선업 짓는 데 내 시간을 바쳐야겠다. 이것을 마음에 새겨 마음의 흐름을 관찰하리라. 방금 외운 경문이 불자들은 매일 아침 혹은 때때로 하루에 최소한 6번 정도는 상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기에 이제부터 불섭을 버리고 선업 짓는데 내 시간을 바쳐야겠다. 이것을 마음에 새겨 매일 마음의 흐름을 관찰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선업을 버리고 선업으로 전향해서 마음의 흐름을 관찰하리라. 마음의 흐름이라는 것을 불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마인드 스트림이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하는데, 생각이 일어났다, 생각이 문득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니까 생멸이라고 하는데,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진다고 해서 심생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을 살펴볼 것 같으면 처음 일어났던 생각을 사라지고 다음에 두 번째 생각이 있을 때 첫 번째 생각을 물려받아가지고 내가 다음 생각을 일으키는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아서 내가 가지고 가듯이 내 과거의 생각, 찰나 전에, 1초 전에, 1분 전에 생각을 영향을 받아서 또 지금 생각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상속받는다, 마음이 상속된다. 그래서 불교용어로 심상속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하루 종일 내 마음을 살펴볼 것 같으면 끊임없이 샘물에 물방울 쏟듯이, 냇물이 흘러가듯이, 강물이 흘러가듯이 뭔가 생각이 흘러갑니다. 아이고 배가 고프다, 밥 먹어야 되겠다, 숟가락 들었다가 놨고, 화장실 가야지, 이런 것들은 무의식적으로 행동해도 그냥 괜찮은 겁니다. 그건 중립적인, 가치 판단 할 수 없는 생존에 필요한 무의식적인 마음의 흐름입니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의식적인 의도를 일으켜가지고 어떤 대상 뭘 해야 되겠다, 목적을 가지고 일으킨 의도적인 마음, 의도적인 마음을 일으켰을 때 그것이 바로 카르마 업이 되는데, 업이 된다 이 말은 습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생을 좌우합니다. 내가 선한 생각을 했는가 아니면 선하지 못하는 생각을 했는가. 이제 불교에서는 악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선악 이분법을 사용하지 않고 선과 불선, 선하다 불선하다 이 두 가지인데, 선심 불선심 이것이 상속적으로 계속 가면은 힘이 생겨요. 마음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의 힘. 그래서 힘이 들어갔을 때는 선업 불선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업 불선업. 일상생활에 의도적으로 나는 선업을 일으켜가지고 한 번 일으킨다고 된 게 아니고 계속 일으켜야 됩니다. 한 번 어쩌다가 부처님 말씀 생각하고 절에 가봐야지 했다가 그것이 문득 잊어버리고 세상 나와서 잊어버린다면 그 선업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마음의

힘이 약한 겁니다. 최소한 하루에 여섯 번 생각하자 하는 것은 그 선업의 희름, 내 양심과 정의를 향하는 착하게 살자 하는 모든 사람의 공익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살자고 하는 그 의도를 일으켜서 계속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상속되는 힘을 우리한테 생겨가지고 그것이 선업의 힘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봄비가 처마 밑에서 똑똑똑 떨어져가지고 밑에 섬돌에 놓인 계단에 놓인 그 옛날에는 바위로 이렇게 놓았어요. 그걸 밟고 대청마루에 올라가고 그래 살았죠 우리가. 근데 그 물방울이 똑 떨어져가지고 섬돌에 무슨 흔적이나 남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수많은 세월 동안 계속 똑같은 자리에 물이 떨어지면은 바위가 홈이 파지고 바위가 갈라져요. 물이 뼈와 근육이 없지만은 바위도 깎고 바위도 굴리고 나중에는 산도 움직이면서 저 황하거나 낙동강 같이 거대한 삼각지도 만들기도 해요. 계속 아무리 작은 힘이라도 계속 모이고 지속적으로 가면은 그것이 지형을 바꾸듯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인생도 내 한 생각을 목표와 방향을 정해서 계속 이어준다면 그것이 강력한 윌파워, 의지력이 돼서 자기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개인의 윌파워가 의지력이 모이면은 집단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세계를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불교는 세상을 너 자신의 마음의 흐름을 바꾸어 너 삶도 바꾸고 지상도 바꾸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부처님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은 보리도 자제론이라는 건데 이게 티벳의 운명을 바꾸고 티벳 사람들의 국민성을 바꾸고 세계사를 바꿨던 바로 그 한글의 불교 교과서 보리도 자제론 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이제 보리도 자제론 이렇게 하면은 론이 들어갔으니까 불교에서 경론 3장이 있죠. 경은 건강경, 천수경, 암경, 경전을 말씀하신 거고 부처님의 말씀이시고 요런 스님들이 지켜야 할 계율을 이야기합니다. 논은 이제 경전에 대한 주석서, 논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것은 보리도 자제론입니다. 예, 근데 보리는 여러분들 아시듯이 보디, B-O-D-H-I 해가지고 산스크리트인데 한문으로 한글로는 보리라고 읽어요.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보리도, 깨달음으로 가는 길, 도. 예, 그래 자제,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제는 단계와 순서가 있다. 깨달음으로 가는 것은 순서와 단계가 있다에 대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순서와 단계를 논한 논서가 바로 보리도 자제론입니다. 줄여서 보리도 자제라고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책은 누가 썼느냐?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 좀 내가지고 이 책이 쓴 분이 바로 아티샤 존자인데 아티샤 존자는 인도의 대학승 고승으로서 982년에 태어나가지고 1054년에 돌아가신 인도의 고승입니다. 아티샤 존자의 생애와 인도에서 마지막 고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곧 인도에서 불교가 소멸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슬람의 체제로 침공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오늘날 벵글라데시는 옛날에 불교 국가였어요. 근데 오늘날 이슬람으로 다 바뀌었어요. 거기에 유명한 비크라마실라 대학

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대학의 학장으로 계셨어요. 이 아티시아 존자가. 당시에 이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또 아티시아 존자가 어떻게 해서 티벳으로 건너갔는가. 티벳에 말년에 14년을 티벳으로 히말라야를 건너가가지고 티벳에서 말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티시아 존자가 티벳으로 내려간 이야기, 그두 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한 900년 정도 후에 AD 5세기경 457년인가 그때쯤 되면은 부처님 돌아가신 지가 거의 900년 정도 돼요. 그때 북인도 측에 나란다라는 지방이 있었습니다. 그게 나란다 대학교가 생깁니다. 물론 이제 불교 대학이 생기려면 나라의 왕조가 불교를 옹호하는 왕조가 들어서야 돼요. 불교를 좋아하는 왕이 들어서 가지고 나란다 대학이 세워졌는데 나란다 대학이 457년에서 1400년 때까지 유지가 됩니다. 당시로는 세계 최대의 교육기관이고 전성기 때는 교수가 1500명, 학생이 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럼 이분들이 다 어디서 왔느냐? 인도의 천재들이 다 모이고, 또 중국에서도 유학 오고, 한국에서도 유학 갔죠? 한국에서도 유학 가고, 또 터키에서도 유학 가고, 일본에서 유학 간 분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스리랑카, 이런 데서, 주변에 불교 국가에서 일생을 바쳐가지고, 나라대 대학에 들어갔어요. 나라대 대학은 당시로는 최대의 교육기관이었는데, 그게 들어가면 최소한 10년은 공부해야 돼요. 10년에서 15년 정도를 공부해야 되는데, 그게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건강경에 공사상 있죠? 공사상. 공사상은 반야중간학파라고 하는데, 용수존자의 중론을 중심으로 세워진 학파가 반야중간학파입니다. 반야라는 말은 불교에서 많이 쓰죠. 지혜라고 번역하는데, 공을 통찰하는, 공을 직관하는 마음의 능력을 반야라고 합니다. 사물의 공성을 보는 안목을 반야라고 해요. 반야로서 세상을 중간한다, 중도로 본다, 이거지. 유한무로 보지 않고 중도로 본다. 이렇게 해서 반야 중간 학파가 형성이 됩니다. 거기에 대승불교의 두 가지 섹트, 학파가 있는데 또 한쪽에는 세상은 일방적으로 공하다 할수 없다. 너의 인생을 돌이켜보라. 네 마음에 지금 마음에 흐름이 있지 않느냐. 일체는 인간의 의식으로 되어 있다. 유식학파가 있어요. 오직 세상은 식으로 되어 있다. 인간의 의식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육아유식학파입니다. 육아유식학파. 이쪽에는 아상가 존자를 비롯하여 아상가, 무착존자, 세친, 마수반도 이두 학파가 불교의 대승불교의 두 학파예요. 바야중간 육아유식학파가 나란다 대학에서 두 학파가 종합이 돼요. 그게 나란다 학풍입니다. 나란다 대학의 커리큘럼은 당시 인도의 5개 대학이 있었어요. 5개 대학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크라마실라 벵글라데시에 있었던 비크라마실라 대학 하나, 나라 대학 본래 대학 하나, 또 오늘날 바라나시 근처에 있었던 오단타푸리 대학 하나, 소마푸리 대학 하나, 자가달라 대학 이 다섯 가지 대학이 있었는데 각각 대학은 독자적으로 유지해야지만 커리큘럼은 공유하고. 교수 선생님들은 순환 보직을 하면서 어디에 가든 똑같은 걸 공부하게 돼 있어요. 오늘날 다 남아 있느냐? 없습니다. 세월 오래돼 가지고 이슬람 군대에서 파괴돼 가지고 또 인도 민중들이 불교를 버렸기 때문에 다 폐허 속에 묻혀 있어요. 다행히 나란다 유적은 지금 성지순례 가면은 붉은 벽돌로 유적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게 당시로 모든 문화, 예술, 철학, 문학, 모든 집대성한 학문이 나라 대학, 인도의 불교 대학에서 다 연구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오명을 공부한다고 해요. 오명. 다섯 가지 밝을 명자, 다섯 가지 학문을 하는데, 첫째는 성명, 소리성자, 밝을 명자 써가지고 문법학, 문학을 공부해요. 왜? 산스크리트가 어렵기 때문에. 산스크리트 문법학을 공부해요. 두 번째, 인명. 이거는 인연할 때 인자, 원인할 때 인자, 인연을 밝히는 학문인데, 이거는 논리학을 공부해요. 논리. 세 번째, 내명, 안내자, 안내자 밝은 명자 해가지고 불교학 교리를 공부해요. 네 번째, 어학명, 어학할 때 어술, 어사할 때 어자, 방아는 모방자 써가지고 스님들이 의료, 기술, 주술까지 다 배워요. 다섯 번째, 공교방, 공업할 때 공자, 교회할 때 교자, 건축과 예술, 기능, 기예, 천문, 역법까지 다 배워요. 당시에 모든 인간의 지식을 총망라한 것을 여기에 스님들이 공부하는데, 이건 특별 코스로 위대한 능력 있는 고승들만 다 통달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비크라마실라의 대학 학장이었던 아티제 존자가 거기를 그만두고 다른 나라로 만약에 간다면은 거대한 인재 유출이요, 정보가 유출되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엄청나게 막아요. 함부로 학장이, 나 티벳 가서 불교 하겠어요. 야, 학장 그만두고 나 티벳 가서 포교할래요?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라에서 모든 최신 정보가 스님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문과 역법까지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아티샤 존자는 74세를 982년에 태어나가지고 1054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곧 계산해보면 74세죠. 74년 동안 그러면 무엇을 하셨을까? 티벳에서 14년 동안 보냈기 때문에 전반부 58년은 어디에서 보냈을까? 어릴 때부터 벵글라 대신 거기에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꼭 부처님처럼 출가할 생각을 해가지고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여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108명의 스승을 다 찾아뵙고 수마트라에 있는 스승을 찾아서 그 12년을 보내요. 수마트라에 어떤 스승이 있었을까요? 셀링파라고 하기도 하고 티벳 사람들은 달마크리티 슈리라고 하는 분이에요. 또 산스크리트어는 다르마크리티, 다르마키리티 슈리, 티벳 말로는 셀링파. 그래서 우리 아티샤 존자가 수마트라의 셀링파 존자 밑에 12년을 공부했는데 뭘 공부할 게 있어가지고 12년이나 공부했을까요? 참선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로종이라고. 마음 바꾸기. 마음 바꾸기. 마음 바꾸기를 쉽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내려놓읍시다. 지금 현재밖에 없어요. 지금 곧 깨달을 수 있어요. 마음을 바꿉시다. 그건 전부 슬로건에 불과해요. 마음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위대한 고승이 일생을 바쳐 수행했던 분이 12년 동안 스승한테 배운 것이 마음 바꾸기 그겁니다. 마음을 바꾼다. 조건 없이 내 인생을 타자의 행복을 위해서 일체 众생의 행복을 위해서 바치겠느냐? 모든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일체의 미물까지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걸 또 찰나찰나로 변해가는 너의 마음을 불신과 자비심으로 바꿀 수 있겠느냐? 하루아침에 안 된다. 그 때문에 12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이 교과서가 남아있어요. 로종이라고 오늘 티벳 불교에서도 로종 마음 바꾸기 수행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교과서에 들어와 있어요. 불도 찾으러. 그걸 배워서 이제
인도에

자기가 계시던 비카라마 신랑의 학장으로 옵니다. 그래서 학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인도에서는 1200년이 되면은 이제 저기 서쪽에서 이슬람 세력이 서서히 동진해가지고 인도 본토로까지 쳐들어와요. 그 델리에서 이슬람 왕국이 이제 세워지게 되면서 각처에 군사를 보내가지고 이슬람은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한 손에는 이교도를 개종시키지 못하면 죽여도 된다 이런 교리가 있기 때문에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코란이라고 해도 하는데 이슬람 경전이 있어요.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이렇게 정복지를 정복하는 게 일사하면서 나란대 대학을 파괴시키고 비클라마 신락을 1203년에 비클라마 신락이 파괴돼요. 근데 다행히 100년 전에 이제 아티샤 존자가 인도로 초청됩니다. 한편 티베트에서는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 티베트에서는 누가 어떤 사정으로 아티샤 존자를 모셔가게 되었을까? 티베트에서는 위대한 왕 송첸 깐보 대왕이 있었어요. 송첸 깐보 대왕이 비로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티벳을 통일한 최초의 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위대한 왕이었어요. 이 왕이 이제 어떤 인연으로 당 태종한테 사신을 보내서 공주를 보내주세요. 우리 혼인관계를 맺읍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혼인을 맺게 되는데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서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3: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4: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5: 대한민국 남성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큰 병에 걸렸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6: 많은 아내분이 도대체 내 남편 왜 저러냐, 어머님들이 우리 아들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좀 더 남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 아들들에 대한 좀 더 가까워지는 마음의 거리를 위해서 우리 어머님들도 아내분들도 남성 불교심리학 사내심리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볕 좋은 5월의 어느 날, 화사하게 피어난 꽃들 사이로 버스 한 대가 기분 좋게 달립니다. 버스 안은 소풍을 앞둔 아이들처럼 설렘으로 가득한데요. 그런데 이 버스의 운전석에는 아주 특별한 분이 앉아 있습니다. 바로 스님입니다. 오늘 꽃보다 출가 시즌2의 주인공, 대형 버스를 자유자재로 모는 실력파 드라이버 도원사 원각 스님입니다.
1: 네, 저는 합천의 도원사 주지로 있는 원각 스님입니다. 내가 직접 버스를 운전을 해서 우리 신도들을 108산사순례를 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0: 이 버스가 바로 도원사의 든든한 다리자 스님에게 도반과 같은 존재라는데요.
2: 오늘 산사순례 가려고

0: 우리 버스 있는 데로 가고 있어요. 이제 좀 정리 좀 하고 자리 맞춰서 내가 운전하려고 차가 괜찮은지 점검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려고요.
1: 출발 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버스 단장입니다. 손에 염주 대신 걸레를 들고 신도들이 머물 자리를 정성껏 닦는데요. 구석구석 살피는 스님의 손길에서 신도들을 향한 따뜻한 진심이 느껴집니다.
2: 차를 좀 뭐가 제대로 돼 있나 점검 좀 하고 그리해야 보살님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산사순례를 갔다 올 수 있죠.
1: 스님의 정성으로 말끔해진 버스. 그 앞에서 신도들을 맞이하는데요. 한 분 한 분 직접 모시고 싶은 스님의 자애로운 마음이 전해집니다.
3: 그렇게 상하다 싶어가지고.
4: 네, 그렇게 날씬해졌어요.
3: 아직 살 없죠, 상하다.
4: 아, 이거 큰일 났다. 살 없어갖고 힘 없으면.
1: 스님의 하심이 담긴 배려 덕분에 신도들도 편안하게 버스에 올라타는데요. 커다란 대형 버스이기에 짐도 넉넉하게 실을 수 있답니다. 마지막 신도까지 안전하게 탄 것을 확인한 후에야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스님. 역시 운전석입니다.
2: 자,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안전벨트 매세요.
1: 그런데 스님은 이 대형 면허를 언제 따신 걸까요?
0: 기억이 잘 안 나는데 4년 전에 땄나 5년 전에 땄나 4년 전에 땄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한 번에 다 붙었어요. 그 학원에서 이제 운전 연습을 이제 그 교육을 시키느라고 연습을 시키는데 점수가 거의 다 처음부터 만점이 다 나왔었어요. 그래서 면허증 따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1: 웬만한 숙련자가 아니고서야 다루기 힘든 대형 버스. 하지만 스님은 흔들림 없이 능숙하게 길을 이끌어갑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길에서 깊은 신뢰와 안정감이 느껴지는데요.
5: 우리 스님이 운전을 하셨을 때는 한 배를 탄 선장 같은 기분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움직임이나 우리 모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실고 간다는 마음에서 마음이 놓이죠. 예. 그러니까 스님의 기도 원력으로 움직인다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더 기대는 마음이 더 들고 편안합니다.
1: 좌복 위에 앉아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나 핸들을 잡고 길 위를 살피는 것이나 스님에게는 모두 똑같은 수행이랍니다. 그 덕에 신도들도 일상의 고단함을 잠시 내려놓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데요. 스님은 왜 이토록 정성을 다해 직접 운전대를 잡으시는 걸까요?
6: 우리 절에서도 열심히 이런저런 기도를 많이 하겠지만은 우리 절에서만 기도하면은 나나 신도들이나 보는 시야가 좀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로 우리 신도들끼리 잘한다 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버스를 타고 다른 사찰에 가서 거기서 우리가 배울 점도 많이 있어요. 거기 신도들 수행하는 모습이나 각 사찰에 큰 사찰이든 작은 사찰이든 가가지고 스님 분들의 수행하는 모습이나 기도하는 모습이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죠.
1: 익숙함에 안주하기보다 더 넓은 세상에서 참된 배움을 얻길 바라는 마음. 직접 운전대를 잡은 이 달리는 법당에는 스님의 깊은 신념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새 오늘 순례 장소인 충남 예산의 수덕사에 도착했는데요. 백제시대에 창건되어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수덕사. 천년 고찰 수덕사에 들어서면 세월의 깊이가 빚어낸 단아한 옛 자취들이 곳곳에서 발길을 머물게 합니다. 예산이 자랑하는 절경답게 곳곳마다 아름다움도 묻어나는데요. 이곳에 도착해서도 스님의 배려는 멈추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버스에서 내려 신도들이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살뜰히 살피는데요. 덕분에 신도들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수덕사를 향해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수덕사 대웅전까지 가는 길이 꽤 멀어 보이는데요. 앞장서 길을 이끌면서도 스님의 신경은 늘 뒤를 향합니다.
2: 아, 정말 힘내요. 돌아가니까.
1: 혹여 발걸음이 무거울까

0: 길은 어느새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수행의 시간이 됩니다. 마침내 수덕사 대웅전에 도착해 정성으로 기도를 올리는데요. 스님이 올리는 기도의 마디마디에는 자신보다 신도들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이 깊게 스며 있습니다.
1: 오늘 같이 산사순례 동참한 거사님, 보살님들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 이루어주리라고 기도하고요.
0: 직접 운전대를 잡고 먼 길을 함께해 준 스님 덕분에 신도들도 한결 평온한 마음으로 저마다의 소원을 빌어봅니다.
2: 너무 감사하죠. 네. 저희들은 차 안 해주는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직접 스님이 직접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보면 저희들이 좀 미안한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능력이 되면 저희들이 차 대지를 내고 와가지고 스님을 모시고 와야 되는데 스님을 그렇게 해주시니까 저희들 보살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0: 기도를 마치고 다시 어디론가 길을 나서는데요. 스님은 익숙하다는 듯 또다시 운전석에 오릅니다. 커다란 대형 버스를 모는 모습에서 여유가 느껴지는데요.
3: 버스 정식으로 운전한 지는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처음에 버스 면허증을 따서 따고 나자마자 바로 한 일주일 만에 버스를 끌고 신도들을 태우고 여기 합천에서 양양 휴양까지 산사순례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 따지고 보면 초보 운전인데 신도님들이 스님을 믿고 그 버스를 타고 거기까지 기도를 다녀와줘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나는 전생에 가마꾼이었는가 보다. 차를 갖다가 운전하는 걸 좋아하고 보살님들을 태우고 여기저기 기도 순례를 다니는 걸 좋아하는 거 보니까 아마 내가 전생에 가마꾼이었는가 보다 이런 농담들을 하죠.
0: 면허를 따자마자 시작한 첫 운행. 조금은 무모한 도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스님은 자신을 믿고 함께해 준 신도들이 있었기에 직접 운전대를 잡고 순례에 나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4: 어떻게 스님이 이 대형 버스를 타고 처음 간 곳이 논산이었거든요. 이 먼 거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혼자서 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너무 놀랐죠.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5: 원래 평상시에도 베스트 드라이버시거든요. 그런데 대형 버스를 스님이 일주일 만에 따셔서 일주일 만에 운전을 처음 하셨거든요. 그 6시간 거리를 일주일 만에 운전해 가신 기록이 있어요. 첫 운전 테이프를 끄는 게. 예. 이제는 중생을 위해서 신도를 위해서 이끈다는 마음은 자기 몸을 사리지 않으세요.
0: 스님에게 운전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신도들을 보다 편안히 기도의 길로 모시고자 하는 스님만의 묵묵한 정성이자 수행입니다. 대형 버스로 수천 킬로미터의 순례길을 이끄는 스님을 보니 문득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스님, 혹시 출가 전에 운전과 관련된 일을 하셨었나요?
3: 아니요. 운전에 관련된 일은 없고 내 출가 전에 무슨 일을 했었냐면은 젊었을 때 간판, 옥외 간판 광고 있죠? 그거 서울에서 했었어요. 어린 나이인데도 사업체를 해가지고 그걸 했었는데 좀 위험한 일도 많이 있었어요. 높은 데서 밧줄 타고 내려오다 보면은 좀 힘든 일도 많이 있었고 그래도 그때 당시 일할 때는 내가 무사고로 이렇게 자부심을 가졌었는데 한 두 번 좀 위험한 일이 있었어요. 아마 그 계기 때문에 출가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도 했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산에 한번 마음도 정리할 겸 산에 등산하러 가자 그렇게 생각하고 산에 간 게 이제 저 포천의 운악산이죠. 그 운악산에 그 중턱에 사찰하고 인연돼서 자주 올라가게 됐는데 그

0: 스님이 가끔 이렇게 스님을 만나 뵈면은 얼굴이 그때 당시 스님이 연세가 꽤 많이 드셨는데도 굉장히 청정한 얼굴이 나와요. 그 찰나에 이제 나도 이제 내 얼굴을 갖다가 거울로 봤죠. 그랬더니 내 얼굴은 세상에 찌든 얼굴이죠. 이게 젊은 사람이 이제 20대 중후반밖에 안 된 이 사람이 얼굴이 이 정도면은 나중에 내가 저분 나이가 돼서는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을까? 얼굴은 마음에서 나온다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탁해져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절생활을 시작을 했죠. 그 스님 얼굴 닮으려고.
1: 좁고 가파른 산길도 거침없이 나아가는 스님. 밧줄 하나에 의지해 높은 곳을 누비던 젊은 날의 책임감은 오늘날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느새 수덕사의 말사인 광덕사의 좁은 앞마당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는데요. 이곳에서 정성껏 준비된 공양으로 순리의 허기를 채워봅니다. 단 한 점의 나무라도 깃든 생명의 무게를 감사히 여기며 함께 공양을 나누는 스님과 신도들. 따뜻한 공양 한 끼에 다시 길을 나설 든든한 기운을 얻어봅니다.
2: 이제 두 번째 목적지 여기 광덕사에 와서 공양하고 대웅전에서 신도들하고 같이 왔으니까 단지 기도 한 시간 정도 같이 독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독경기도 끝나고 나면은 시닝볼로 해가지고 명상기도를 조금 하려고 그리고 준비해서 가고 있습니다.
1: 스님이 직접 운전대를 잡은 덕분에 정해진 시간에 쫓기지 않고 모두가 편안한 마음으로 순례 여정에 집중하는데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 경전을 읽어내려가는 시간. 찰나의 순간 동안 수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는 아미타경의 가르침처럼 스님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전국 방방곡곡에 계신 부처님 곁으로 신도들을 인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정성껏 올린 이 기도가 좋은 씨앗이 되어 신도들의 앞날을 환하게 비춰주길 스님은 발언합니다.
3: 제가 생각할 때는 스님의 기도 원력이 대단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 원력을 본인을 위한 게 아니고 중생들을 위해서 하신다는 거, 거기에 깊은 감동이 아닐까. 진짜 보시행과 실천행을 진심으로 하고 계신다는 점, 그거에 또 한 번 감동하게 됩니다.
1: 직접 운전대를 잡고 먼 길을 달려온 스님의 수고를 알기에 신도들은 고마움을 담아 더욱 간절하게 기도에 임하는데요. 서로의 진심이 오가는 이 시간은 스님과 신도들의 거리를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이어줍니다.
4: 소탈하셔요. 소탈하시고 신도분들한테 이렇게 어떤 벽이 생기지 않게, 거리감이 생기지 않게 흡수를 잘 시키시는 분 같아요. 그 마음이 확 와닿을 수 있게 그냥 풍기는 분위기에서 제가 처음에 와서 느꼈듯이. 그런데 그런 느낌을 우리 오시는 신도분들이 받는 것 같아요. 말이 필요하지 않는 느낌적인 것,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1: 그런데 스님이 신도들을 위해 준비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노래하는 그릇이라 불리는 싱잉볼인데요. 묵직한 채로 그릇을 두드리자 맑고 깊은 소리가 물결처럼 잔잔하게 번져나갑니다. 스님의 손끝을 타고 흐르는 이 울림은 신도들의 번뇌를 조용히 씻어내려줍니다.
0: 이 싱잉볼로 인해가지고 그 몸에 진동 파동을 주면은 그 마트라 기운이 다시 소생이 돼요. 그래서 그 소생으로 인해가지고 기운이 등
5: 등줄기를 쭉 해서 머리까지 왔다가 또 앞으로 돌아.

0: 올라가서 내려와요. 이렇게 순환이 되고 또 이제 그 이 왼쪽에서 팔을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순환이 돼요. 이 순환이 잘 돼야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게 지금 현재 이 시민골이 전 세계에서 최고래요. 다른 어떤 한국보다 명상을 했을 때.
1: 사실 스님은 창원에 직접 센터를 운영하며 싱잉볼 명상을 전파하고 있는 불교계에서는 이미 정평란 이 분야의 대가인데요. 그 깊은 울림과 원력은 늘 신도들의 마음을 향해 머뭅니다. 꽃보다 출가 시즌2 도운사 원각스님 두 번째 이야기. 몸과 마음에 쌓인 피로를 어루만져주는 스님의 신비로운 싱잉볼 치유 현장과 생명의 소중함을 널리 전하기 위해 스님들과 함께 직접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선 특별한 사연은 물론 바다 건너 멀리 떨어져 있는 소중한 인연 몽골 스님들과의 따뜻하고 특별한 이야기까지 원각 스님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0: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1: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2: 조선 철종 때 남원의 벼슬아치 대복은 새로 부임하는 군수를 맞이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 사이 한 비구니가 찾아와 대복의 처에게 가사 한 벌을 시주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대복의 처는 남편과 집안의 봉

민낙을 기원하며 흔쾌히 옷감 한 피를 시주하였습니다. 신임 군수를 무사히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대복은 읍내의 다리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리 아래에서 누군가 대복, 대복. 하고 부르는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복이 내려가 보니 놀랍게도 큰 구렁이가 머리만 드러낸 채 사람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뱀은 부인의 시주 덕에 대복이 뱀이 될 운명을 면했다며 자신을 위해 절을 지어 과보를 벗게 해달라 간청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구렁이와 약속을 하고 집에 돌아왔으나 대복은 문득 재물이 아까워 마음이 돌변했습니다. 그는 가장이 없는 사이 아내가 마음대로 옷감을 시주한 사실을 알게 되자 분노하며 아내를 추궁했습니다. 급기야 분을 참지 못하고 아내를 죽이려 활을 당겼으나 도리어 자신이 벼락을 맞은 듯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시각 절에서는 기이한 불덩어리가 날아와 짚고 있던 가사에 두 개의 구멍을 내었습니다. 이를 기이하게 여겨 찾아온 비구니에게 자초지종을 전해들은 대복은 그제야 자신의 어리석음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마침내 대복은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내어 큰 구렁이를 위해 절을 중창하고 그 이름을 대복사라 바꿨습니다.

대구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N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0: 한국불교설리연구원에서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선학원이 주관하는 2016 만해 학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학술제에서는 김춘식, 홍승진 교수의 발표가 진행됩니다. 학술제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0: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남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1: BTN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 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달마도.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재단법인 선학원 노후복지시설 기공식을 봉행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노후의 삶은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는 우리 모두의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 부산 더군사에 세워질 노후복지시설이 그 숙제를 풀어주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계신 스님과 불자님들의 노후를 위한 공간이자 또 노후 수행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간절히 발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재단법인 선학원 노후복지시설 기공식을 봉행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전은 재단법인 선학원 재무이사이신 견후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불법승 3부에 귀의하는 3귀의를 모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합장하시고 합창단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불보살님의 가피력으로 불사가 원만 성취되기를 발원하며 다함께 석가모니불 정근을 봉행하겠습니다. 직접 모탁과 함께

0: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석가모니불 정근에 이어서 발언문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문은 선학원 노후복지시설 건립의 원만 성취와 이 자리에 동참하신 모든 분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이신 담교 스님께서 발언문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부 대중 여러분도 마음을 모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재단법인 선학원 노후복지시설 기공식 발언문.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오늘 저희 사부대중은 평생 수행과 포교에 헌신하신 스님들과 불자님들을 위한 선학원 노후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첫삽을 들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두 모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재단법인 선학원은 일제강점기 외색불교에 맞서 독립운동과 민족불교의 수호라는 명제로 탄생하였습니다. 이어 1922년에는 스님들의 자입과 중생구제를 위하여 선후공제를 발족하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100년 전 선지식들께서 세우신 상부상조와 자비 실천의 선후 공제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여 오늘 선학원 복지 사업을 꽃피우고자 원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이 청정도량에 세워질 노후 복지시설 요양원은 중생이 아픔으로 내가 아프고 중생이 나으면 나도 나으리라는 유마경의 말씀처럼 평생을 수행청진해 오신 노스님들의 안락한 수행처소가 될 것이며, 또한 우리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해 온 불자들이 노년의 병고와 위로움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0: 마음의 평안을 얻는 안락한 극락정토가 될 것입니다. 지혜와 광명의 부처님이시여, 발합권대 선악원의 큰 원력으로 건립되는 이 성스러운 불사가 완공되는 그날까지 단 한 건의 사고나 재해 없이 원만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불사의 십시일반으로 동참하는 많은 불자님들이 날로 늘어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전국 곳곳에 선후 공제의 정신을 이어받은 선학원의 복지시설이 요법하게 건립되어 동체 대비의 중생우제를 널리 실천하게 하여 주소서. 자비하신 재불보살님이시여, 오늘 이 불사에 동참하신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이 땅의 모든 분쟁과 고통이 사라지고 불국토가 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아울러 오늘 동참한 사부대중의 가정에 부처님의 지혜와 복덕이 항상 충만하시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불기 2570년 5월 30일 선학원 노후복지시설 기공식 동참 사부대중 일동. 남서가모니불, 남무서가모니불, 남무시아본사 서가모니불.
1: 발언문에 담긴 내용을 사부대중 여러분께서도 마음 깊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과보고 순서입니다. 오늘의 기공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선학원 이사이신 도홍스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스님의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0: 오늘 재단법인 선학원 요양원 기공식이 있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23일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회에서 복지시설 건립하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2022년 8월 17일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672 더군사 이곳에 시설을 짓기로 확정하였습니다. 22년 11월 13일은 선학원 노후복지시설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법진스님을 추대하였습니다. 2024년 1월 20일 무의건축과 건축설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4년 3월 20일 건영엔지니어과 토목 및 인허가에 관한 기술지원 계약을 하였습니다. 2024년 5월 30일 부산시 금정구청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2025년 8월 28일 건축허가를 완료하여 2026년 5월 13일 RTG 종합건설과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금일인 2026년 5월 30일 선학원의 염원인 노후복지시설인 요양원은 건립 기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요양원 건립을 할 수 있게 도량을 제공해 주신 덕운사 창건주 경산스님께 감사를 드리며 선학원 노후복지시설 추진위원장의 소임을 맡으셔서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재단법인 선학원 설리연구원 법진 큰스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도홍순의 배우 통해서 선학원 노후복지시설이 기공되기까지의 과정을 꼼꼼하게 전달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인사 말씀을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기공식이 있기까지 선학원 노후복지시설 건립을 위해서 애쓰시며 이끌어오신 한국불교 설리연구원장이시며 선학원 노후복지시설 추진위원장이신 법진스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불사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설리연구원장 법진입니다. 오늘 저희들 선학원 노후복지시설 기공식에 참석해 주신 사부대종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따뜻하게 환영을 합니다. 아울러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김영배 국회의원님과 그리고 백종원 국회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노후복지시설 즉 요양원이라고 부르고 있지만은 불교는 수행의 종교이며 스님과 불자들은 평생을 정진해온 수행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후에도 부처님의 도량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곳이므로 요양원이나 복지관이라는 이름보다 노후에도 수행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의미에서 노후 수행관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한 명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앞에 현수막에 세로로 걸려있는 이 글귀는 부처님께서 정일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픈 사람 보는 것을 곧 부처님 보듯이 하고 아픈 사람 간병하기를 곧 부처님 간병하듯이 하라. 병든 이를 돌보는 것이 곧 부처님을 돌보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그대들은 오랫도록 가장 큰 복을 얻게 되리라고 정일암경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간병의 공덕이 크다 하는 말씀입니다. 불교에서는 간병의 공덕을 칠복전의 하나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전이란 금생이나 내생에 큰 복의 밭이 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을 하는 것은 칠복전의 하나로서 우리들에게 큰 공덕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고 역시 부처님께서도 경전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비의 도량을 짓고자 합니다. 평생을 수행과 포교를 위해 헌신하신 스님들과 불자님들을 마치 부처님을 시봉하듯이 정성을 다해 모시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불사는 외부의 도움 없이 온전히 우리 재단의 구성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모아서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리는 공덕의 집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기공식을 봉행하는 이 공간은 스님들과 불자님들께서 노후에 병고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품어주는 따뜻한 보온의 도량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기공하는 노후 수행관의 건립을 위해서 가장 큰 원력과 힘을 보태주시는 두 분의 큰 스님을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500평의 대지를 요양원 건립을 위해서 선뜻 재단의

0: 기본재산으로 정리하여 주시고 이에 더해 자신의 노후자금을 털어서 10억을 희사하신 우리 덕원사 주지스님께 경산스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산스님 잠시 일어나서 뒤로 한번 돌아보시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부대중께서는 수의공덕의 마음으로 큰 박수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또 한 분을 스님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 재단의 영원한 재무이사이시고 그리고 크고 작은 불사에 이 스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 재단의 장로니이신 정덕스님입니다. 지금 연세가 90너입니다. 90너이면 요양원에 들어가서 편히 쉬셔야 되실 분인데 우리 정덕스님이 저하고 같이 분원을 찾아다니면서 십시일반 모금을 해서 이 우리 불사에 성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덕스님 자리에 잠시 일어나 주시죠. 정덕스님께 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일일이 소개를 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이 십시일반으로 우리 이 도복지관 불사에 동참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원력으로 선학원 노복지시설 건립이라는 뜻깊은 불사가 아무런 장애 없이 원만히 성취될 수 있도록 사부대중의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원을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도량을 짓는 모든 손길과 오늘 동참하신 기공식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 항상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 말씀에 간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1: 네, 스님의 말씀처럼 간병의 공덕은 칠복전 중 하나입니다. 부산 덕운사에 지어질 공간에서 커다란 공덕을 나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사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 선학원 노후복지시설 기공식을 축하하고 격려해 주시는 축사의 말씀을 함께 전해 듣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이신 지광스님의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예, 반갑습니다.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소임을 살고 있는 지광입니다. 오늘 다들 바쁘신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국회의원 김용배 의원님, 그리고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백종현 의원님, 그리고 김장실 전 의원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경영각지에서 큰 언을 하지만 참석해 주신 재단법인 선학원 분원장 스님들, 그리고 재단의 임원 스님들, 그리고 신도님들, 불자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선학원에서는 수년 전부터 분원에 연로하신 창건주 스님, 분원장 스님들을 뵈면서 이런 노후 수행관의 필요성을 참 절실하게 느끼던 차에 이렇게 큰 마음을 내주신 덕운사 경산 스님, 그리고 대중 스님들, 그 다음에 신도님들의 큰 뜻을 받아들여서 오늘 이렇게 뜻깊은 기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희 어른 스님들께서 이 노후 수행관을 시작할 때 딱 100년 전 저희 선학원에 1922년도에 선후공제를 만

0: 만들어서 그 당시에 어려웠던 스님들의 뒷바라지를 했던 그런 축적된 어떤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노후수행관 건립불사를 제2의 선후공제라고 칭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듯 저희 많은 창건주 분원장 스님들이 또는 이렇게 노후수행관을 통해서 아무 걱정 없이 포교 정진하실 수 있는 도량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아주 뜻깊은 첫발을 내디디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제2의 선후공제, 즉 저희들 선학원 노후수행관 이 불사가 시작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불교의 크나큰 발자취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대지만은 스님들이 연로하시고 또 타 종교나 다른 시설에 가서 몸을 의탁해야 되는 그런 환경들을 보면서 이 사업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타 종단이나 한국불교에 크나큰 울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 불사가 시작됨에 있어서 이 큰 짐을 지신 우리 법진 큰 스님께 크게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이 법진 스님 큰 스님이 안 계시면 이 불사가 시작도 못했고 이렇게 기공도 아마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불사가 시작돼서 잘 마무리가 된다면 우리 창건주 분원장 스님들, 우리 불자들에게 또는 우리 한국 불교의 크나큰 발자취가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사가 마지막 회행될 때까지 큰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리면서 축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네,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늑한 노후 복지 시설을 마련하고 우리 불교계도 큰 울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불사의 토대가 되는 소중한 부지를 증여해 주신 덕운사 창건주이자 분원장이신 경산 스님의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북옥동 덕운사 주지 경산입니다. 오늘 이 공식을 맞이하여 저희 도량을 방문하신 스님들과 불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깊은 산중이던 저 뒤에가 소나무가 굉장히 큰 게 많았고 진짜 깊은 산중이었었어요. 지금은 저 소나무가 없지만 창건한 지도 40여 번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부처님을 향한 신심으로 부지를 확보하여 대웅전과 요사체를 불사를 하였고 스리랑카 4대 대통령으로부터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기증받아 진신사리 탑도 모시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도량의 모습을 갖추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고자 보시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소납도 나이가 들게 되었고 좀 더 보람 있는 불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중에 재단에서 노후복지관을 건립한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덕운사 부지 정려하고 이곳의 스님들과 불자들이 부처님의 품 안에서 노후수행 정진하시기를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발언하는 복지관 건립 재불보살님의 가피력으로 원만하게 성취되기를 우리 대중 다 같이 간절히 발언해 주십시오. 그래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동승불 하시들 하시고 2573일 재단법인 산학원 덕운사 주지

0: 동산입니다.
1: 네, 스님을 통해서 덕운사의 역사 또 발자취에 대해서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소중한 공간을 내어주신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 자리를 아름다운 음성으로 채워보겠습니다. 축가의 순서를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축가는 재단법인 선학원 노후복지시설 기공식을 축하하면서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따스한 선율로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더욱 행복하게 채워주시겠습니다. 양산 홍룡사 해조 합창단과 BTN 남성 중창단이 함께하는 무대를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무대는 합창과 중창이 함께 어우러져서 더큰 화음과 감동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 목소리가 하나의 마음으로 모이듯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의 발언도 노후복지시설 건립의 원만 성취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 귀합니다. 따뜻한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합창단과 중창단의 목소리가 어우러지니 더큰 울림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래는 때로 말보다 더 깊이 마음에 남습니다. 오늘 전해주신 축가의 울림이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께 축하와 환희, 그리고 따뜻한 발언의 마음으로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모여서 큰 화음이 됐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4부대중 여러분의 정성과 발언도 앞으로 이곳에 세워질 공간 안에 따뜻한 결실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뜻깊은 축가로 함께해 주신 합창단과 중창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본 행사의 주요 순서를 모두 마치고요. 이어서 바로 행사의 가장 중요한 순서인 시삽식이 이어지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부 대중 여러분께서는 시삽하는 곳을 향해 주시고요. 공간이 좁은 관계로 모두를 모시지 못하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의 뜻깊은 순간 시삽식이 진행됩니다. 시삽식은 재단법인 선학원 노후복지시설 건립의 첫삽을 뜨면서 앞으로의 공사가 무탈하고 또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발언하는 순서입니다. 제가 불법승을 외치면 사부 대중 여러분께서도 저와 함께 구호를 외쳐주시고요. 시삽에 동참하신 스님과 내빈께서는 마지막 승에 맞춰서 시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삽식 진행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선학원 노후복지시설 건립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다 함께 불법승!

재단법인 선학원 노후복지시설 건립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기공식 첫 삽이 선학원 노후복지시설 건립의 원만 성취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고맙습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4: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안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5: 스님!
6: 아. 아이고, 관세음보살.
7: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

0: 기가 막혀요. 네.
1: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양념은 부수적이고
2: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0: 자연식품.
1: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요.
3: 네.
1: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4: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5: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회향될 것입니다.
6: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정읍칠보산 보림사주지 종진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옥천암에서 제3회 옥천암 수변 호국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인기 가수 박서진, 남상일, 배아현, 씨야, 박시환 등이 출연하며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군인 등 제복을 입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석도 마련됩니다. 이 자리의 주인공인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95-4031번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중창조이신 상월원각 대조사 제52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6월 12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시대를 앞서 불교운동을 펼쳤던 대조사의 가르침과 위덕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구인사 043-423-7100번입니다. 질병을 고치고 수명을 늘려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크나큰 원력이 불암산 경수사에 찬란히 구현됩니다. 건강과 평안

0: 으로 채워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탱화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인연으로 마르지 않는 복덕의 가피를 대대손손 누리시길 발원합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우리 가정에 건강과 안락이라는 감로수로 내리도록 소중한 정성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드시면서 불교팀을 보시는데. 아버지가 절에를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딸이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잔 드시면서 불교 TV를 보신다.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 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 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뒤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찔러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그때 임재의원 선사의 어록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0: 무명사회주 무명 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안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강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4: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5: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6: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5: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태국사 범종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0: 반갑습니다. 네, BTN 남성물교심리학 산혜진미 보만입니다. 오늘도 방청에 이렇게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 번 뵀던 분들도 오셔서 이 회차 갈수록 표정이 좀 밝아지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1: 네. 네.
0: 감사합니다. 이제 산혜진미가 이제 중반을 넘어서서 후반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좀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현실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야기 또 불교의 가르침들을 좀 가지고 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변화해서 내 스스로의 변화가 내 주변의 변화로 이어지고 그게 이 세상을 밝히는 일에 제가 작게나마 씨앗을 심는 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치 치료 다 해보셨죠?
2: 네.
0: 네, 나 지금 충치가 있다. 진행 중이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저만 있나요? 살다 보면 다 충치가 생기죠. 제 도반 스님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해요. 제 도반 스님 중에 이 W 스님이 한 분 있습니다. 근데 이 스님이 어릴 때 치과를 어머님하고 같이 갔대요. 초등학교 때. 근데 치과가 되게 특이한 게 그 치과는 저도 그런 치과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이 애기들이니까 충치죠. 뭐 대부분 그죠? 뭐 심각한 이빨에 뭐 병이 생길 일은 없을 것 같고 이 충치가 몇 개 있는지를 개수를 그 방송을 해준대요. 그래서 어머님하고 대기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앞에 들어갔던 친구가 충치가 9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충치 9개라고 방송을 해줬대요. 이거 되게 특이해. 원장님 방침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W 스님이 어머님하고 이렇게 초등학교 때 이렇게 앉아있다가 그 방송을 듣고 엄마하고 막 키키키 웃었대요. 저 이빨도 안 닦는 저놈. 이분은 13개가 나왔어요. 부끄러워서 굉장히 빨리 도망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얘기 듣고 저는 엄청 웃었어요. 초콜릿을 되게 좋아하셔서 입에 초콜릿을 물고 잠이 들었대요. 그리고 다음날 눈을 뜨면 입에 초콜릿이 그냥 있대요. 그럼 또 먹는데요, 그거를 아침에. 그 정도로 좋아한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13개 나올 만하죠. 충치 9개인 분이 13개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반대로 비웃어야겠죠. 자기의 허물은 못 보고 꼭 남의 허물만을 보면서 참 우리가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생각 참 많이 들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산혜진미 강의를 들으시고 또 불교심리학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행복해서 지금 주변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한 분씩 모시고 오셨잖아요. 그때 물론 뭐 절에 다니시는 불자분들이야 그러지 않지만 저기 같이 오늘 오신 분들은 저 불교 신자가 아니시죠? 교회 다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좀 놀라시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러면 종교가 없으세요?
2: 불교에 가깝다.
0: 우리나라는 교회 다니는 분 빼면 다 불자예요. 저기 DNA에 다 녹아있어요. 근데 같이 가까이 지내시는 지인이 인연이 이거 들어봐요. 되게 좋아요. 이거 들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집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거 들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하고 뭐 제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재밌는 영상을 틀어주시면 그분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오늘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잖아요. 남자분들이 이 얘기 많이 해요. 그래 좋은데 제가 뭐라고 썼죠? 너무 빠지지 마라. 남자들의 주특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아홉 개 보고 비웃은 W 스님이 자기가 몇 개였다고요? 13개. 아 이거 실명을 밝히고 싶어서 근질근질하네요. 너무 밝히고 싶네요. 근데 너무 빠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이분은 아무데도 안 빠져 있을까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 빠져 있냐면 나라는 생각. 과거의 영광. 미래에 대한 욕심. 자만. 분노. 외로움. 정말 안 빠져 있을까요? 차라리 여기 산해진미에 빠지는 게 낫지 않을까요?
1: 맞아요.
0: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딘가에 중독되어 있고 어딘가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이것에서 벗어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은 미워서가 아니라 불안감을 느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엔 정말 위험할 만한 빠지기 쉬운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거는 그런 많은 것들 중에 종교라는 이름을 가진 것들이 정말 위험하게 군데군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외부에서 강의할 때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종교의 영역에 넣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저는 이 종교의 영역에 불교는 좀 빼주십사 하고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처음 출가하셨을 때 기적을 보이기 위해서 출가하신 게 아니에요. 나는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신 적도 없어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는, 똑같이 갖추어져 있는 고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고통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을 하신 거예요. 기도를 하신 게 아니고. 맞죠? 네, 맞습니다. 당신 혼자 수행을 하셨어요. 숲에 들어가서. 그리고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시고 한두 번 넘기신 게 아니고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리겠지만 죽을 고비를 넘기시면서 뭘 느끼셨냐면 이거는 아니다라고 느끼셨대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정각, 완벽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그게 35세예요. 35세에 온 우주의 법칙을 다 깨달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모든 구조를 다 알아버리셨어요. 35살, 여기 35세 이하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좋아요. 보살님께서 어느 날 여의도 공원에 느티나무 아래에서 참선을 하시다가

온 우주의 법칙과 내 마음의 법칙을 다 깨달았어요.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 얘기를 좀 들어봐라 하고 얘기하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어요? 믿어야죠. 믿어야죠.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안 믿었대요. 왜안 믿었을까요? 저는 여기에 가장 큰게 이거 같아요. 이 젊음이라는 것은요, 말의 무게를 가볍게 들리게 만들어요. 이게 잘못됐다, 틀렸다,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이 얘기를 연세가 지긋하신 노장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에게 울림이 더 클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이 그런 걸 분별하니까 잘못됐어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오랜 세월을 겪어오신 분들의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게가 있고 진실이 담겨 있어요. 진심이 담겨 있어요. 저는 그거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올바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누가 말하느냐가 아니라 무슨 말을 하느냐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이 강의를 하다가 끝날 때 항상 질문을 받는데요. 질문할 사람 하세요. 그리고 방송에서는 대부분 이 원활한 방송을 위해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질문지를 미리 다 받아요. 그리고 질문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질문을 하면 이제 물론 스님이 고른 질문지에 대한 답변이죠.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일어나서 질문을 하고 준비된 답을 드립니다. 뭐 이 완벽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이게 아까처럼 제가 의도하지 않은 답을 해주시는 이런 분위기가 좋아요. 아, 질문해보세요. 그랬더니 9살짜리가 손을 들었어요. 근데 손을 드는데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질문할 사람 손 드세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맨 앞줄에 앉아서. 근데 제가 그 친구가 손을 들을 때 걔를 안 시켰어요. 처음에. 안 시키고 다른 분을, 왜냐면 그분이 먼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 질문과 답변을 다 진행하고 나서 그 다음 또 질문이 있으신 분 하세요. 그래도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이러는 거예요. 앞에서. 안 시킬 수가 없었어요. 걔를.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래 질문해봐. 어디 사는 누군지 얘기하고 해봐. 그랬더니 씩씩하게 자기소개를 하더니 9살짜리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스님은 언제가 가장 행복하세요? 이걸 물어봤어요. 그 질문이 나왔을 뿐인데 온 대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혼자 빵 터졌어요. 얼마나 기특해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럴 때가 제일 행복해. 라고 얘기했어요. 이럴 때가 어떨 때일까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마음이 통할 때, 우리가 한 곳을 함께 바라볼 때, 그때 저는 행복을 느껴요.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적인 대우를 받거나 어떤 종교의 교주가 돼서 내가 무언가를 호사를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평생을 맨발에 밥그릇 하나, 이 밥그릇 이름 뭐죠? 바로 하나를 들고 하루에 한 끼를 드시면서 매일매일 길에서 먹고 자고를 하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교주로서 호황을 누리고 싶으면,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싶다면 궁전을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 살지 맨발에 밥그릇을 들고 모든 대중에게 찾아다니면서 밥을 얻어먹으면서 법문을 하시다가 언제 떠나셨느냐면 송납 80세에 열반하셨어요. 몇 년이죠? 아, 잘 안 되세요? 45년을 길에서 사신 거예요. 맨발로. 전 신발도 있잖아요. 저 옛날에 소방서에서 강의하니까 질문하시라니까 손을 번쩍 들어요.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스님 신발 어디서 샀습니까? 좋아 보였대요. 신발도 없이 밥그릇 하나 들고 이 집에서 조금 이 집에서 조금 그래서 몇 집 다니셨냐면 하루에 7집을 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날 먹을 게 모이면 먹고 안 모이면

0: 꿈이면 그날은 굶는 거예요. 왕자였습니다. 도대체 그 45년의 세월 동안 나에게 열심히 소원 빌면 내가 소원 들어줄게를 얘기하셨을까요?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정말 그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어서 35세의 이 젊었던 청년이 매일매일 밥을 얻어먹으면서 길에서 자면서까지 도대체 우리에게 뭘 남겨주시려고 하셨을까? 저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 말씀의 가치를 2600년이 지난 대한민국에서 저는 다시 꽃피우고 싶어요. 이건 저 혼자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많은 스님네들께서 하고 계세요. 하지만 제가 그분들이 미처 손이 닿지 않는 어느 영역에서 불교를 모르는 불자들이 아닌 분들을 위해서 저는 필드에 나가서 땅에서 구르면서 나는 이 얘기를 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시작하자마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발 좀 빠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불교의 진리는 종교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는 해당되고 이 사람에게는 예외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존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칙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부처님은 그걸 어떻게 하셨대요, 그런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거는 이미 경전에 다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신 연기법, 이거 전에 강의 들어서 아시죠? 네. 연기법, 무슨 법이냐면 박수 소리 생각하면 돼요. 왼손과 오른손이 만나면 뭐가 나오죠?
1: 소리.
0: 소리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왼손과 오른손이 만나면 소리가 나와요. 여러분과 제가 만나면 뭐가 일어나죠? 중간에서? 행복이 일어난대요. 저는 저런 분들 좋아해요. 맞아요. 만나면 기쁨이 일어나요. 행복이 일어나요. 또 저를 여러 번 만나신 분들은, 여러 번 보신 분들은 반가움이 일어나요. 맞죠? 제가 돈을 빌리고 떼먹은 일이 없기 때문에 저를 미워하는 분들은 여기는 없을 거예요. 만나면 반가움이 일어나요. 두 손이 만나면 소리가 나듯이 너와 내가 만나면 무언가가 중간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반가움일 때도 있고요. 미움일 때도 있어요. 여기 부부가 많이 계시잖아요. 가정에서 보면 싫을 때도 있죠. 그게 사실은 솔직한 대답이에요. 모두가 좋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아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가 그대로 가져와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내용은 뭐냐면요. 저 사람 보면서 미워하지 마라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불교에. 근데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화내지 말아라, 욕심내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안에. 하지만 진짜 알려주고 싶으셨던 부분은 뭐였냐면, 이렇게 만나서 생겨난 결과물 있잖아요. 예예. 요거 때문에 우리 힘든 거잖아요. 미움, 사랑, 분노. 이렇게 만나갖고 일어나게 된 그 중간의 것. 걔는, 소리는 왼손에 있던 건가요? 오른손에 있던 건가요? 어디서 나온 거죠? 몰라요. 모릅니다가 정답이에요. 다시 여쭤볼까요? 그러면 소리가 나왔어요. 이 소리는 왼손에 있었던 겁니까? 오른손에 있었던 겁니까? 몰라요. 몰라요. 그죠? 그래요.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소리가 나자마자 얘는 어디로 갔죠? 어디로 갔냐고. 어디로 사라졌냐고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게 정답이라니까요. 그게 정답이에요.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가르침을 전할 때도 제자들도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모르겠습니다. 소리는 왼손에 들었느냐? 아닙니다. 오른손에 있느냐? 아닙니다. 그런데 소리가 없는 두 손이 마주쳤을 때 이 소리는 분명한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요. 그게 정답이라니까요. 모르겠으면 알 수

0: 없는 것이라면 이렇게 만나서 생겨난 이 현상은 중요하고 의미심장하고 불교용어로 실체가 있으며 우리가 쓰는 말로 존재라고 할 수 있겠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 못해요. 만약에 이게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하고 실체가 있고 존재라면 제가 얘기할 거예요. 박수 딱 치고 나서 소리 줘보세요. 그럴 거예요. 어디 갔죠, 소리? 없어요. 제가 박수 소리만 얘기했지만 이거를 좀 더 확대 해석을 하면, 확장을 시켜보면 우리가 아까 만났을 때 반가움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호사님?
1: 반갑이 생겼죠.
0: 반가움이 생겼죠. 그죠? 주무시는 거 아니죠? 반가움이 생겼어요. 근데 저 만나기 전에도 반가우셨어요? 아니, 그렇죠. 그렇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들어와서 저하고 눈을 탁 마주치는 순간 중간에서 반가움이 일어났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 반가움은, 그 현상은 중요하고 의미심장하고 실체가 있으며 존재인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이제? 그렇죠. 아니다. 아니다. 이거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미운 놈을 만났어요. 왼수 같은 걸 만났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라디오 생방송을 진행하는데 이제 그 회사에서 라디오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것도 역시 생방송으로 진행하니까 질문을 다 하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 질문을 막 채팅으로 올렸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스님,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제가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을 달려고 하는데 정말 미운 인간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 연등에 요 꼬리표 달리죠? 요 꼬리표에다가 그놈 이름 쓰고요. 여기에 급사라고 써도 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2: 된다고 하셨을 것 같아요.
0: 쓰라 그랬어요. 어, 그럼요. 쓰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생방송 중에. 쓰세요. 부처님이 소원 들어주는 분이라고 해도 이걸 들어주시겠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죽 이 얘기를 할 곳이 없으면 생방송 라디오의 채팅에다가 이렇게 해도 되겠냐는 질문을 했잖아요. 잘하셨다고. 썼겠어요, 그분이? 안 쓰죠.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 만났다고 쳐요. 저를 엄청 미워한다고 쳐요, 거사님. 눈에서 지금 막 꿀이 막 떨어지는데 저는 거사님들이 이런 눈빛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미워한다고 치자고. 만났을 때 미운 감정이 확 일어났어요. 그런 분 있죠?
3: 네, 있어요.
0: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네. 분명히 일어나요. 그런데 이 법을 공부하는 저희 스님네들하고 법을 공부하지 않은 여러분들과의 차이는 뭐냐면요. 화가 일어나지 않는다에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화도 내고요. 눈물도 나고요. 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행자는요. 이렇게 만났을 때 일어나는 분노 있잖아요. 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중간에 일어난 것이구나를 우리는 배웠어요. 우리 수행자들은 그걸 배웁니다. 스승님을 통해서. 너 지금 기분 나쁘지? 예. 너 기분 나쁜 그거 저 사람 만나기 전에 있었어, 없었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디서 온 거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 모르겠습니다. 그럼 너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불편한 감정은 정말로 실제로 존재하는 거야? 줘봐. 있습니다. 못 드립니다. 넌 도대체 뭘 갖고 그렇게 너의 온 우주를 그 속으로 집어넣어서 온 우주를 그 안으로 쑤셔넣어서 이 감정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냐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없었던 건데 갑자기 만나자마자 팍 하고 어디선가 태어나서 온 나라고 하는 전체를 집어삼킨 거예요. 감정이라는 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정말 힘들어요.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스승님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한 너의 모든 생각과 감정은 인연 되었을 때 이게 이

0: 인년한테 연자예요. 2년 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일어날 기자예요. 만났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 이 일어난 것은
1: 사라진다.
0: 사라진다. 또 내가 아니다. 그렇지. 또
2: 실체가 없지.
0: 실체가 없다. 그 얘기 해주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 저 되게 예쁘다 하는 이 기쁨, 아, 저 인간 진짜 꼴도 보기 싫어라는 이 불쾌감,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세상을 만났을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1: 네.
0: 그렇죠. 그전에는 없었던 것들이에요. 1초 전만 해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하는 연습만 하고 살아왔냐면, 저 사람 보고 생겨난 감정도 나, 이거 보고 생겨난 기분도 나, 모든 걸 나로 삼았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나로 삼는 연습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거지? 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자기로 삼고 그 눈으로 저 사람을 판단하는 거에만 익숙해져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이 얘기에? 그래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분은 연기법이 아닌가요? 연기법이에요. 이웃 종교의 모든 분들도 다 연기법이라는 법칙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연기법 아닐까요?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기쁘실 거 아니에요. 만났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은.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법칙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법칙은 온 우주에 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연기법은 부처님 당신께서 만드신 겁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세요. 연기법은 열애가 이 땅에 오기 전에도, 부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도 이 세계에 이미 존재했던 법칙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거를 잘 알지 못해서 내가 그것을 잘 알고 너희들에게 설명해 줄 뿐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법칙을 부처님 만드셨느냐? 아니죠.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안에 살면서도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갈까요? 이런 가르침을 주는 사찰에 다니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좋은데 너무 빠지지는 마라.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몰랐기 때문이에요. 뭐를 몰랐을까요? 불교에서 알려주는 게, 절에서 알려주는 게, 스님네들이 도대체 뭘 공부하고 어떤 것을 깨달음을 얻고 어떤 내용을 이 세상을 무엇을 위해서 전해주고 계시는지를 모르시니까 그냥 걱정해 주신 거예요. 이 말이 제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제발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이야, 내가 모르고 있던 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나보다 더 잘 아실까, 저분이? 그거는 저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가르침은 예외가 없이,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가르침이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기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을 바라보면서 마치 그 사람에게 큰 뭔가 베푸는, 내가 뭔가를 베푸는 것처럼, 그 사람 걱정해 주는 것처럼, 그거 좋아요. 사랑하는 마음은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언가 조언을 해주기 전에 내 그릇이 차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연기법 있잖아요. 이 연기법이라는 게 불교에 있어서는 가장 대표적인,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불교의 교리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주의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불교의 교리라 그러면은 다른 종교에는 교리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주의 법칙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이런 가르침을 스님네들이 들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출가자들은, 우리 수행자들은 이거를 올바로 이해하고 스승님께, 스님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저 이렇게 느꼈는데 이게 맞나요? 를 확인받아야 돼요. 확인받아야 돼요. 근데 스승님께서 그래? 야, 근데 너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이렇게, 아니야,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너가 생각한 대로 얘기하면 이거랑 맞지 않잖아 라고 스승님은 눈이 밝으신 어른이기 때문에 또 내가 공부했던 그 길을 이미

0: 먼저 다 걸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의 그릇의 수준을 명확하게 파악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끌어주셨습니다. 이 땅에도 스승님은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스승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정신적인 멘토를 꼭 제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스님들이 계시고 귀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을 찾아뵙고 나와 인연이 잘 맞는 분을 나의 스승으로 삼고 나의 인생의 큰 지표를 그분께 찾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스승님이 아닙니다. 두 번째 스승이지만 그 스승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경에서도 그것을 얻는 것은 도의 모두를 얻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뭐라고 썼죠?
1: 도반.
0: 도반이라고 썼습니다. 네, 도반. 이거 한문으로 적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길 도자예요. 요게 짝 반자예요. 짝. 짝꿍. 그 무슨 뜻이죠? 길 도자에 짝 반자예요.
2: 함께 걸어가는 친구.
0: 그렇지. 함께 걸어가는 친구. 맞아요. 어디를 걸어갈까요?
2: 미래를 위해서.
0: 미래를 위해서.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는 짝인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짝이 누굴까요?
3: 부부요.
0: 부부죠. 맞아요. 부부예요. 여기는 부부도 있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친구도 있습니다. 나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갈 나의 짝이 도반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누구랑 싸우죠? 물어봤더니 어떤 분하고 물어봤더니 막 남편 얘기를 하면서 고개를 막 절레절레 해요. 왜요? 왜안 좋아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하고는요, 로또만큼 안 맞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도반의 인연을 맺었는데? 저는 부부, 친구, 뭐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보다 이 말을 저는 참 좋아해요. 이거는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연이 아닙니다. 도반은 함께 공부하고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행여나 내가 옆에 있는 길로 자칫 빠지지 않을까 옆에서 항상 손잡아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라고 지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훈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반은 손을 잡고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도반 있으세요? 없으면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번에 교육, 애들 교육에 대한 얘기 하면서 나쁜 교육을 시키면 이거 저희 큰스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애들에게 나쁜 교육을 시키면, 아니죠. 교육이 없으면, 무교육. 이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아이들에게 교육이 없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돼요. 동물처럼 돼요. 이 동물이 비하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대로만 행동하는 친구가 돼요. 얘는 이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걸 그냥 표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분 나쁠 때 어떻게 하죠? 참죠. 그렇지. 여러분 잘하시네요. 그리고 보만 스님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 또잘 보여야 되니까 또 인상 쓰지 말고 웃어야지. 이런 티끌만한 이성이 여러분에게 남아 있어요. 근데 동물은요? 그게 없습니다. 교육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문제죠.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나쁜 교육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게 돼요. 악마가 돼요. 정말 정말 나쁜 아이가 돼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큰 스님께서는 나쁜 교육을 시키느니 시키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훨씬 낫다고. 왜냐하면 이렇게 됐을 때는 무언가 자기의 마음이 동하는 인연이 맞는 누군가를 만나면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쁜 교육으로 가득 차면 변화할 가능성이 정말 없어져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부모님들은 어른들은 우리 기성세대들은 제 뭐 학업이 어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저 친구에게 지금 어떤 기억을 심어주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애들 앞에서는 절대로 돈 얘기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는 절대로 남편분이 아내를 무시하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을 우습게 보는 말을 애 앞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부모님이 싸우는 걸 한 번도 못 봤대요. 그래서 어떻게 엄마 아빠랑 안 싸웠어요? 그랬더니 안 싸우긴 엄청 싸웠지 맨날. 어, 나 못 봤는데? 그럼 맨날 논두렁으로 불러내갖고 싸웠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옛날 어른인데도 애들 앞에서는 싸우는 걸 안 보여주려고 남편 너 나와 일로. 그래갖고 논두렁으로 끌고 가서 밖에서 소리 지르고 싸웠대요. 저는 그게 어른의 마음 같아요. 그런데 말끝마다 자기의 배우자를 무시하는 말투를 섞어서 애들에게 들려주는 집도 있습니다. 잘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애는 아름다운 교육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누가요? 어른들이. 맞죠? 제가 얘기했었죠, 전에.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바로 도반이에요, 도반. 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반은요, 중요한 법칙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W 스님 있죠? 네. 이 스님한테 제가 정말 큰 걸 배운 적이 있어요. 그 일화를 말씀드릴게요. 그때가 월드컵이 열릴 때입니다.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서. 근데 스님하고 저하고는 워낙 어릴 때부터 이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20대 초반, 20살, 21살 이때인 것 같아요. 정확한 나이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월드컵 경기에 이제 한국 대표가 경기를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많이들 보죠. 근데 외국에서 월드컵 경기가 열리면 시차 때문에 보통 새벽에 경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신 적 있으세요? 어. 좋아해요? 이 스님이 축구를 엄청 좋아해요. 축구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갖고 저하고 월드컵 그 경기를 새벽에 봤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첫 수업이 무슨 수업이었냐면 중국어 수업이었어요.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그 다음날에 하필이면. 그래서 월드컵 경기를 보고 뭐 이겼는지 졌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다음날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새벽에. 좀 있으면 해 떠요. 얼마나 피곤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 잠깐만 자고 일어나서 할게요. 그랬더니 어 그러라고. 좀 스님도 쉬세요. 아 예 그럴게요. 제가 잤어요. 그 눈을 탁 떴는데 한 방에서 같이 잤거든요 스님하고. 눈을 탁 떴는데 책상에서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느껴지는 배신감. 이야 나보고 자라 그러더니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아우 아니 안 피곤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네 피곤해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안 피곤해요? 그랬더니 네 피곤해요. 그리고 공부하고 계세요. 전 그때 정말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머리가 띵 했어요. 왜냐하면 피곤해요에서 멈출 줄 아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이게 제가 그분한테 가장 크게 배운 거예요. 피곤해요에서 멈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피곤해요에서 멈추질 못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뭐죠? 피곤하면 어떻게 해야죠? 자야죠. 자야 돼요. 배고프면 먹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모든 걸 허락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피곤한데도 못 잘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짜증이 나는. 저는 거기까지 가는데 1초도 안 걸려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이 스님은 피곤해요에서 멈췄어요. 짜증 안 나냐고 물어봤더니 피곤한 게 왜 짜증이 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참 잘났다 진짜.

기분이 안 좋으니까 너 한번 두고 보자. 아니면 내가 여기서 기분이 나쁜 거를 누구한테 푸냐면 가족한테 푸는 거예요. 가족은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내 감정을 쏟아내도 말없이 받아줘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가장 많이 아프고 가장 많이 상처받고 그리고 자기의 속에 있는 얘기를 가장 하기 힘든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제가 스님께 배운 게 바로 이거예요.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피곤해요에서 멈출 줄 알아야겠다. 절대로 그거를 나의 감정으로 만들어서 감정을 마음속에서 막 다듬고 키워서 누군가에게 그거를 선물하지 말아야겠다. 이 스님은 아직도 이렇게 사십니다. 지금도 배워요. 스님은 저에게 스승과도 같은 분이었어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수행은 불교에 있어서의 수행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회에서도 느끼는 조금 더 멋진, 조금 더 자유스러운, 조금 더 유연하고 아름다운 나를 만들어가는 그 수행 말이에요. 마치 불난 집에 들어갔다 오면 연기 냄새가 노력하지 않아도 나의 몸에 배듯이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가 곧 나를 결정한다라는 얘기예요. 나와 함께 인생길을 가는 나의 동반자. 그 동반자가 향기 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에겐 뭘 배울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눈을 항상 뜨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의 길을 함께 갈 만한 도반이 그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어려운 분이 있으면 가서 안아주기도 하고 나보다 잘난 분을 만나면 나보다 훌륭한 무언가를 갖고 있는 분을 보면 얼른 마음의 그릇을 열어서 그분의 가르침을 담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게 도반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0: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 보우국사. 태고 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4: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5: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짝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념이 지속되겠고 본스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4: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6: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재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7: 불교에서 다도는 수행법의 하나입니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불교에서 차를 마시기 시작한 것은 6세기 초 선종을 창시한 달마대사였답니다. 지금도 사찰에서의 차는 수행과 일상의 경계를 잇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한국 사찰의 다도가 정립된 곳,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대응사입니다.

0: 백두대간의 전기가 서쪽으로 흘러 땅끝에서 바다와 만나는 곳에 두륜산이 있습니다. 그 아래 여덟 봉우리에 둘러싸인 천년고찰 대응사가 자리했죠. 창건 연대는 불분명하지만 신라 말기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응사는 한국 참문화의 성지로 불립니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선승인 초이선사 때문입니다. 초이선사는 대응사의 작은 암자인 일지암에 머물렀습니다. 암자 주변에는 지금도 야생 차밭이 있죠. 대응사가 있는 해남은 500년 전에도 차 산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이 선사는 40년 동안 이곳에 머무르며 우리나라의 다도를 정립했습니다. 당대의 큰 학자들과 차를 마시며 교류하고 차 문화를 알렸죠. 때문에 일지암은 지금도 대표적인 차문화 유적지로 꼽힙니다.
1: 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정에 들 때, 불교에 선정에 들 때, 삼매에 들어갈 때 어떠한 것을 비로소 맛을 봤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간 게 도라고 합니다. 도를 이룬 사람들이 차와 함께 했을 때 그 두 가지의 성질이 다르지 않음의 경계를 아시고 도와 차가 만나서 다도라고 이렇게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0: 차 한 잔에 참선 수행에서 얻어지는 삼매의 맛이 담겨 있다. 이것이 초이 선사의 다선일미 사상입니다. 모든 공간과 시간에 깨달음이 깃들어 있다는 뜻이겠죠. 대응사의 배경은 와블 형상의 산세입니다. 자연이 빚은 부처죠. 일주문 뒤편에는 설림 교회 만화 도량, 즉 선종이 숲을 이루고 교종이 바다를 메우니 모두가 어우러진 도량이라 적혀 있습니다. 이런 대응사의 창건 시기는 이 3층 석탑으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신라시대 자장률사가 중국에서 석가모니의 진신 사례를 가져와 모신 탑으로 전해지니 창건 시기와 함께 당시의 석탑 양식이 이 남쪽 땅끝까지 전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산지 승원에는 천년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북미르감도 그중 하나입니다. 북미르감의 마애불은 11세기 고려시대 작품으로 현존하는 거대 마애불 가운데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손꼽힙니다. 대응사는 주요 정각들이 일렬 배치되는 전형을 깨고 금당천을 경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금당천의 북쪽 구역, 북원은 대응사에서도 가장 고즈넉한 곳입니다. 북원의 중심은 대웅보전입니다. 대웅보전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대중에게 설법을 하신 장소죠. 단청은 그림을 잘 그렸던 초이선사 솜씨입니다. 화려한 용두 장식이 전각의 위용을 더합니다. 대웅보전에서는 지금도 매일 예불이 올려집니다. 천년을 이어온 예경의 의식입니다. 도량 남쪽의 중심은 천불전입니다. 과거, 현재,

0: 미래, 어느 곳에나 항상 부처님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천계의 불상에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성불할 수 있다는 대승불교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천불 앞에는 부처님과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모셔져 있습니다. 대응사 천불은 경주의 스님들이 옥돌로 직접 조성한 것을 배로 싣고 오다가 일본까지 표류하는 우여곡절 끝에 다시 모셨다고 전해집니다. 대응사의 특징은 불교 안에 요교와 호국 정신이 융합된 것입니다. 표충사는 정조가 써서 내린 편액이 걸려있는 사당입니다. 유교적 공간이죠. 이곳에서 서산대사의 제사를 지냅니다. 서산대사는 임진을 한 당시 70이 넘은 나이에 승병을 일으켜 큰 공을 세웠습니다.
1: 호국신앙은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대 미문의 그런 큰 전란에 휩싸이게 될 때 우리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의병과 의승병들의 활동이 필요했습니다. 그 의승병의 정점에 서산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 서산대사를 기려서 우리가 나라를 지켜서 이걸 이겨내는 다음에 우리의 불도를 이루는 것이 순서라고 하는 이런 호국신앙이 형성이 되게 되지요.
0: 선조는 서산대사에게 의복과 발우를 하사했고 서산대사는 묘양산에서 입적하며 이를 대응사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표충사가 대응사에 지어졌죠. 평화만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응사의 스님들은 지난 1000년 자연도 지켰습니다. 산감이라 불리는 스님들의 노고 덕분이었습니다. 한국의 산지승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사찰이 앞장서서 자연을 품고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2: 절을 보면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절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이 있는데 자연 환경 그리고 숲과 나무를 주로 관리하고 조경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일을 해왔던 분을 상감이라고 합니다. 수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순수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 속에서 세속과 물든지 않는 어떤 순수한 자연과 친화하는 게 스님의 삶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0: 산지 승원이 천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지혜 덕분이었습니다. 차 한 잔도 계절과 물과 불과 바람이 빚은 자연이고 그래서 산매를 담고 있습니다. 산과 차가 만나는 곳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대응사입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 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1-7499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불교이지의 월도입니다. 먼저 시간에 유구 이몽회는 성하 흔연이니라. 즉 허물이 있어 헐뜯음을 입음은 성하 흔연이니라. 진실로 나의 기쁘고 기쁜 일이다. 아주 은근히 기쁜 일이 된다. 내가 잘못이 있어서 누군가의 지적을 받으면 우리는 기분 나쁜 일이 일상이지만 그 기분 나쁜 일이 아니다. 그렇게 지적해 주므로 인해서 나의 허물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니 그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 흔연 즉 지과 필개요. 즉 허물을 은근히 기뻐해서 그 허물을 받아들여서 반드시 고침이니까 이제 여기 내용이 나오죠. 나의 허물을 누군가가 지적해 주면 내가 몰랐었는데 그 부분을 뒤에서라도 누가 얘기를 해주니까 그게 내 귀에 들어왔어. 그럼 그때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깜짝 놀라서 아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이 잘못되어진 부분은 반드시 고쳐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그 길을 가야 안 가야? 그 길을 안 가는 거잖아요. 고쳤으니까. 근데 내가 잘못한 걸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면 그 잘못을 또 반복해서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그 프로그램 중에 강아지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에? 아 이거는 거기 비유하기에는 좀 적절하진 않은지 몰라도 요즘에 강아지가 거의 사람처럼 살잖아요. 근데 그 애완견을 무척 사랑해가지고 온갖 사랑을 다하는데 이게 서로 교감이 안 돼가지고 강아지는 그게 질책인지 칭찬인지를 혼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잘 교감이 안 되니까 어떤 분들은 강아지의 귀신이 들려들지라고 막 안 되니까 본인은 이제 관계없어. 그런데

그 애완견을 조련하는 조련사들한테 맡기면 그 강아지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그 버릇을 고칩니까 안 고칩니까? 바로 강아지는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는 그 부분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잘못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쳤을 때 고치면 그 강아지는 이쁨만 받는 강아지가 될 수 있듯이 우리는 그 누구도 아닌 진리, 세상을 사는 진실, 그 진실을 위해서 부처님 진리를 만났거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나를 고치는 게 불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나를 고치는 게 불교예요. 남을 갖고 시비할 일이 아니야. 그래서 불교는 절대 남을 지적질하는 것은 불교가 아닌 거예요. 나를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반들도 보면 스승이 내가 정말 아끼는 스승이 경책을 하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경책을 안 해요. 그런데 고맙게도 내가 나를 못 보지 않습니까? 어? 내가 나를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구조가 내가 남을 보게 돼 있어요. 내가 나를 보는 부분은 온갖 노력을 안 하면 나를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맨 남만 갖고 시비라고 남만 갖고 지적질하다가 나는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이 무척 많은데 여기서 딱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헐뜯어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거든 오히려 그것을 화내거나 그 부분을 어떤 갚아주려고 하는 옹심을 가지고 보지 말고 그걸 아주 기쁘게 받아들여라. 왜? 그것을 인해서 나를 고칠 수 있으니까. 참개즉 진도 못해니라. 부끄러워함은 즉 도에 나가게 하는 게으름을 없게 한다. 내가 내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알면 그때부터는 더 바로 고치려고 애를 씁니까 안 씁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나의 허물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자만에 빠지면 게을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 내가 이런 허물이 있었구나. 참회해야지. 내가 나를 바꿔야지. 아, 내가 이만큼 모순적 사고를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지혜를 통해서 한번 진리를 찾아봐야지.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물설 타인과 하라. 타인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종기 필순신이니라. 끝내 반드시 몸의 손해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면 그 허물이 내게 손해로 이렇게 쳐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부분을 절대 그게 그 사람한테 안 돌아갈 거라. 그래, 항상 누군가에게 들어서 기분 나쁜 이야기는 어떻게 합니까? 너만 알고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너만 알고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를 가만가만해요. 왜? 남이 들으면 안 될까 봐서. 근데 재미있는 게 너만 알고 있으라고 했으면 너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 들은 사람은 뭐까지 얘기해요? 너만 알고 있으라는 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혼자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고 주변을 다 나쁘게 만들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병폐 중에 아주 큰 병폐잖아요. 그래서 남이 들어 기분 나쁠 이야기라고 하면 아예 안 하는 게 답이야. 안 하는 게. 근데 이거요. 나도 여러 번 얘기하지만요. 나도 안 되더라고 이게. 이거 고쳐야 돼. 어떨 땐 내가 입을 꿰매고 싶어. 누구 입을? 내 입을. 안 되는 일인데도 또 해. 왜? 습이 그렇게 들었으니까. 습관이 그래 들어가지고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그 이야기가 진실인지 아닌지 파악할 때까지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남의 얘기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좋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답이야. 나는 참 이게 우리 지금 현재 불자들에게 아주 시의적절한 참 중요한 타임에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의 내용이 딱 사라지고 있는데 이게 몇백 년 전에 큰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요즘만 그런 게 아니고 그때도 그랬다 안 그랬다? 그때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감하게 바꾸지 않으면 이게 쉽게 바꿀 일은 아니야. 남 바꿀 생각하지 말고 누구 바꾸라고요? 나를 바꿔라.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타인의 허물을 말하지 마라. 끝내 반드시 몸에 나에게 손해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당연한 부분이다. 양문 해인은 이거든 만약 사람을 해하는 말을 듣거든 누군가가 들어서 그것이 좋지 않은 이야기를 내 귀로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듣거든 여호와의 부모 성하라 부모를 헐뜯는 소리처럼 들어라. 이 참 여러분 누군가가 내 부모 욕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듯 남이 누군가가 남의 얘기를 좋지 않은 부모로 이야기를 하거든 그걸 뭘로 받아들여라? 내 부모 욕하는 소리로 들어라. 그럼 여러분 남이 내 부모 욕하는 소리로 들리면 그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 입을 막아야죠. 그래서 내가 여기 대성사 처음 주지로 오면서 얘기한 게 뭔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귓속말 하지 않는 대성사 신대임들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뭐라고 말하러 갔냐?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 왜?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는 없다. 그 얘기를 들어서 그 비밀을 내가 지킬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좋겠는데 나는 그 부분을 지킬 수 있는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나한테 그 말을 하지 말아라고 입을 막으라고 했는데 요즘 입 잘 막고 계십니까? 잘 막는지 안 막는지 누가 어떤 얘기를 하면 한마디 하고 끝내려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만 더 해달래요. 더 듣고 싶다고. 이런 분위기는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될 분위기다.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헐뜯는 소리를 듣거든 그 소리는 내 부모를 헐뜯는 소리와 마찬가지로 들어라. 금주에 아침에 수설 타인과 비록 나무의 허물을 말하나 2월에 다른 날에 헤두론 아군이라 머리를 돌려 나의 허물을 논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아침에요. 사람 만나가지고 수다 떨었어요. 뭐라고? 누군 아프다고. 누군 아프다고. 그래서 수다를 떨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날에는 누구 얘기를 해요? 내 얘기를 똑같이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아닐 거라고 하는 쪽의 생각은 하지 마세요. 나도 거기에 포함되어 가십거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그 분위기로부터 반드시 경계하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라. 이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들하고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친목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동창에서도 마찬가지고 수다 떨어서 득될 일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는 일이야. 별로 도움되지 않는 일들이 거의 많아. 하물며 절에 와서야 오죽하랴.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절에서 일어나는 일만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면 내 스스로가 당당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고 싶어요? 안 좋은 사람이고 싶어요? 나도 그래요. 좋은 사람이고 싶으면 좋은 짓을 해야죠. 근데 내가 하는 짓이 좋은 짓을 절대 안 했어요. 틈만 나면 남의 얘기를 뭐 당연시 하고 있고 남 잘 되는 건 절대 볼 수 없으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 그냥 심술이 줄줄 흐르고 난 이후에 내가 좋은 사람이길 바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요. 내가 들어보니까요. 어떤 얘기를 들으면요. 그거 지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어떤 얘기를 누군가가 귓속말로 하면 더 입이 근지러워. 그게 심리야. 그러니까 차라리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요. 모든 구설수는요, 가까운 데서 만들어집니까? 먼 데서 만들어집니까? 가까운 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너하고 나하고 친하다고요? 돌아서면 인수야. 어? 한 끗발이야, 한 끗발. 이해되세요? 유유상종, 친하다고 친하다고 구름 많이 지어서 다니다 보면 우선은 좋지만 거기서 허물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친하되 말이 없는 가운데 친한 마음을 갖고 살아라. 남을 동원하지 않고 둘이 관계를 통해서 세상을 만들어가라. 그러면 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누가 옷을 더 입었네, 좋은 걸 사 입었네, 안 입었네, 뭐 빌려 입었네, 안 빌려 입었네. 아, 빌려 입으면 어떡할 거고 사 입으면 어떡할 건데. 남이 뭐 어떤 사연에 있는 것과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 부분은 아예 이야기하지 말고 상대방의 괴로운 부분을 보호해 주려고 애쓰고 상대방의 힘든 부분을 이해해 주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남의 얘기를 할 때 거기 동조를 하면 그 다음날은 그가 나의 허물을 들춰 똑같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절대 인식해라. 수연, 비록 그러하나 범소 유상이 무릇 있는 바 상이 계시 허망이니 다 허망한 것이니.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분은요 다 영원한 게 없어요. 응? 범소 유상이 계시 허망이라. 보여지는 모든 부분은 다 나타난 부분은 다 허망한 것이라. 이게. 근데 오늘 우리는 이곳이 영원할 거라고 하는 착각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분은 잠깐 동안 그렇게 머물다 갈 뿐이에요. 육두윤회의 삶을 전전할 거냐, 아니면 그 육두윤회를 뛰어넘는 부분이 나를 구할 거냐. 여러분은 큰 공부하러 오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육두윤회를 하고 싶어요? 끊임없이 남의 얘기하세요. 끊임없이 욕먹고 끊임없이 칭찬받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과 그런 부분이 얽히고 설친 부분이 과정을 반복하는 부분 자체가 뭐를 하는 거냐? 윤회를 만들어내는 부분이다. 그런데 오늘날 그러니까 보니면 모든 그 여기저기 간섭 다 하고 다니고 그것도 좋은 부분이 인연을 맺으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엉뚱한 에너지 낭비하러 다니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 저 그런 걸로 보면 여러분들이 선택은 기가 막히게 하셨어. 왜? 낮에 일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이 두려움과 인연을 맺었으니 얼마나 탁월한 선택이야. 이왕 오셨으니 이제 입으로 남의 얘기하지 않는, 남의 허물 이야기하지 않는 정말 멋진 불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필요한 부분이라 이거죠. 그래서 보여지는 모든 부분들이 다 허망한 부분이니 기회 찬회에 나무라고 헐뜯고 칭찬하고 부추김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만나다 보면 누군가를 헐뜯잖아요. 또 누군가를 나무라잖아요. 또 누군가를 칭찬하잖아요. 또 누군가를 부추기잖아요. 뭐라고 부추겨요? 너는 할 수 있어. 그래 부추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추김에 하우 하헤리오 어찌 근심하고 기뻐하려. 거기에 일이 일비할 일이 아니야. 진실이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나를 위한 일이 아닌 부분에 깨춤쳐서 허성세월하고 있는 거야. 허성세월. 그러니까 나는 옳다고 막 하고 있어서 뭐 그 누군가를 칭찬하고 누군가를 그 폄훼하고 누군가를 부추기고 뭐 이런 부분들이 보면 다 불나방이 불을 찾아 춤추는 부분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우리 안목으로 불을 보면 그 불이 어떤 불인지가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사실을 아니까, 우리는 뜨겁다는 사실을 아니까 불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니까 우리는 지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근데 저 불나방은 저 멀리 있다가 불빛이 있으면 그 불빛이 극락인 줄 알고 날라와요. 어? 극락인 줄 알고 날라와서 그 불에 들어가요. 왜 들어가? 극락인 줄 알고 갔는데 죽었어, 안 죽었어?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음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나무라고 헐뜯고 칭찬하고 부추기는 부분은 거기에 깨춤추고 좋아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불나방이 불을 보고 춤추는 부분이나 마찬가지의 행위라. 거기에 일이 일비하기를 합니다. 고유한 나를 만나라. 상호 관계에서 좋고 나쁨의 관계를 만나지 말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청정한 지혜로서의 나, 조사선을 만나라. 무의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라. 송할 송하여 가로되 증조 난설 인장단 다가 아침 내내 어지러이 남의 장단에 춤을 추다가 아침에 어지러이 남의 옳고 그름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경하 혼침 낙수면 이르다 밤이 다하도록 혼침해서 잠에 떨어져가지고 잠을 즐깁니다. 여러분 수다 떠는데도 시간이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네? 힘이 들잖아요. 자, 관세음보살 부르는데도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근데 수다 떠는데도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데는 힘든 걸 바로 아는데 수다 떨 때는 힘든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재미에 푹 빠져요. 그런데 어쨌든 에너지 낭비는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 종일 떠들고 나면 저녁이면 고라 떨어지잖아요. 그 얘기예요. 어? 아침 내내 하루 종일 어지러이 남의 옳고 그름 장단점을 말하다가 밤이 다 하도록 잠에 떨어져서 수면에 떨어진대. 우리 삶이 되게 그렇잖아요. 요즘 보면 이제 삶이 좀 여유로운 분들은 하루 종일 고민하는 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뭘 고민해요? 어떻게 해야 오늘 하루를 재미있게 보내나 하고 하루 종일 전전긍긍하다가 하루 종일 쫓아다니다가 저녁이 되면 피곤해 안 피곤해? 나가 떨어져 잠을 자는 거예요. 이 날이 반복이야. 그래서 백수 과로사를 한 거예요. 백소가 과로사라네. 그렇게 힘들잖아. 그러니까 남 얘기하면요 이건 안 해봐서 그렇지 해보면요 꽤 쏠쏠해요. 시간 가는 줄도 몰라. 근데 남 칭찬하는 건 지루해 안 지루해? 그건 재미없어. 칭찬은 잠깐이지 길게가 재미가 없어. 근데 남의 허물을 이야기할 때는 시간이 잘 가야 안 가요? 안 해봐서 몰라요? 난 해봐서 알아요. 아 이거 시간 잘 가요. 지칠 줄도 모르고 계속 하다가 그렇게 해도 에너지 남기는 되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밤에는 뭐예요? 저녁에 앉아서 그리고 수행해야 되는데 뭐예요? 밤새도록 잠만 자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차 출가 도수사라 도수시라 이와 같은 출가는 한갓 시주를 받을 뿐이라 피로 삼계 출두난 하리라. 정말 삼계를 벗어나기가 어렵다 하리라. 그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부처님을 만나서 출가를 한 스님이나 출가하지 않은 우리들이나 목적지가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 목적이 뭡니까? 삼계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삼계가 뭐가 삼계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어? 그를 통해서 성불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삼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남의 얘기로 하루 보내고 저녁이면 잠 씩씩 자고 그러고 난 이후에 남의 얘기 즐겨 해서 업을 짓기가 바쁜데 어찌 욕계, 색계, 무색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있겠느냐. 기십은 거 중중하야 대중 가운데 머물러서 신상 평등이어다. 마음이 항상 평등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있다 보면 우리 수백 명 불자들이 서로 친한 사람도 있고 안 친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하고 주로 놀아요? 나하고 친한 사람으로 주로 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다못해 과일이 하나 생겨도 나한테 친한 사람 좋은 거 주고 싶어요? 나하고 안 친한 사람 좋은 거 주고 싶어요? 그거 없애라고. 그거 없애라고. 나하고 가깝고 먼 거 따지지 말고 대중은 어떻게 해야 돼요? 평등해야 된대. 평등. 좋고 나쁨을 갖지 마라. 더 닦는 가운데 수행하러 왔는데 같은 도만이지 뭘 그걸 그렇게 차별할 일이냐 이런 뜻입니다. 응? 나하고 맞고 안 맞고를 이야기하지 말고 다 도반이야. 그리고 우리가 목적으로 가야 될 부분은 삼계를 뛰어넘어서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가 도반이 되어서 진리를 추구하는 같은 크레스야. 도반이란 말이죠. 신상평등이다. 하래 사찬은 애착을 끊고 어버이를 하직함은 법계 평등이니 법계가 다 평등하기 때문이니 진리를 찾아 나서는 부분은 특히 출가한 스님들은 무엇 때문에 출가를 했어요?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출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등졌어요. 부모를 등지고 세상을 평등하게 대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출가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옛날에 큰 스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스님들은 만인을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 만인을 평등하게 대해야 되기 때문에 소유를 하지 말아야 된다. 만인을 평등하게 대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평등해야 되느냐. 만인을 자식처럼 평등하게 대하라. 여러분 자식을 대하는 데는 부모가 차별을 합니까 안 합니까? 네?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부분은 차별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아니 보편적 부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별난 부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 부모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평등하거든요. 그렇듯 출가를 했거든 절에 오셨거든 진리를 공부하려거든 만인을 평등하게 대하라. 그래서 여러분 상불경 보살품이 나오잖아요. 뭘 보라고요? 불성을 보라는 거죠. 나한테 좋게 대하는 사람에게도 불성이 있고 나한테 욕을 하는 사람도 불성이 있고 나한테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도 불성이 있다. 그게 과거 부처님이 전생에 상불경 보살로 계실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기서 진리를 공부를 한다는 사람들이 좋고 나쁘고 친하고 안 친하고를 차별해서 그 평등이라고 하는 부분의 개념을 잊어버리는 것은 꽤 어리석은 부분일 수 있다. 그래서 나하고 친한 사람만 가까이 두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왜? 누가 됐든지 간에 고쳐서 그 부분이 마음이 바뀌어져서 부처님 가까이에 불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들을 다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신행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법계 평등이니 약요 친소면 만약 친하고 친하지 않음이 있으면 신불 평등이라 마음이 평등치 않는 것이냐. 그러니까 가깝고 먼 것이 있으면 안 돼. 그냥 다 도반이야. 친한 사람 왔다고 조금 더 편리하게 해주려고 애쓰고 친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말이 퉁명스럽거나 이건 정말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야. 다 소중한 부분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성을 권해. 불성을. 그는 불성이 있어서 이곳에 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대해라.
수부 출가나

비록 다시 출가한다 하나 하덕 지으리요. 무슨 덕이 있으리요. 그러게 여러분, 세상을 평등하게 보는 내 마음을 키워서 바꿔야 그게 수행이지. 그 마음을 바꾸지 않고 시간을 보내고 또 다음에 또 출가를 하더라도 그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 앞에서 얘기했듯이 수행자는 쌀을 쪄서 밥을 지어야지 모래알을 삶아서 밥을 지을 밥은 되지 않듯 우리가 행위라고 하는 게 우리 본질의 마음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개똥 타러 모인 게 아니라 이거죠. 침묵기하러 모인 게 아니에요. 침묵 동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고 뭐를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내 마음을 고치는 부분이 본질이 세상을 보는 부분에 차별을 가하지 않고 평등함을 잃지 않는 마음으로 항상 자비심을 바탕으로 세상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을 내라. 나도 이 말하지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라.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수행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힘줘서 강조하고 계시는 부분은 아닐까. 여러분 듣고 그냥 그렇더라라고 하는 얘기로 갈 것이 아니고 듣고 반드시 고치기 위해서 애쓰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심중에 마음 가운데에 양무 증에 지취사하면 만약에 증오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에 취사가 없으면 신상에 나요 고락지 성세리요. 어찌 고락의 성세가 있으리요. 고통과 즐거움의 그 모든 부분은 다 뭐에 만들어져 있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부분에 달려있다. 애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괴로움이 덜해요. 미워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 괴로움이 더해요. 더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심해야 된다. 항상 우리는 보면 세속의 삶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좋고 나쁨을 판단하잖아요. 이익과 손해를 항상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좋은 것은 가까이 얻어지지 않아서 갈등이 일어나고 미운 것은 버리고 싶은데 버려지지 않아서 괴롭다는 거죠. 근데 이걸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마음을 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내지 않으면 고요해. 마음을 내기 때문에 괴로운 거라고.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고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해서 괴로움을 내요. 가끔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뭐라 그래요? 다 좋은 거래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눈물의 씨앗 맞잖아요. 마음을 내는 순간에 이미 거기에서 복잡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쳐야 돼요. 나누는 마음을 없애면 고요해져. 미워하는 마음도 좋아하는 마음도 그쵸. 왜? 여기서 좋아해봐야 또한 뭐를 만들어내? 인과를 만들어 업을 만들어내겠죠. 여기서 미워하는 마음을 내면 또 뭐가 만들어져요? 미워하는 인과가 만들어지겠죠. 그게 뭘 만들어요? 내 발목을 잡아요. 누의 고추가 지가 뽑은 실로 누구를 감아요? 저를 감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한 부분이 업이 돼서 누구를 감아요? 나를 감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흔히 보면 그것이 자기를 감는다는 생각을 못하고 상대방이 나를 감는다고 난리를 치고 앉았는데 상대방과 나는 아무런 관련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는 그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간다. 뭐 가끔 보니까 뭐 이번 생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번 생에는 네가 남자 이번 생에는 내가 여자 다음 생에는 거꾸로 네가 여자 내가 남자로 살아보겠다. 꿈 깨셔. 지금 만난 인연이 계속 간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도 공덕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축원드려주고 나도 내 업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워함과 애착함이 없어지면 가지고 버리고 취사 가지고 버리 그걸 모든 걸 다 버려버리고 나면 신상에 어찌 고락의 성세가 있으리요. 좋고 나쁨의 성세가 있냐 이거예요.

0: 평등성 중에 평등한 성품 가운데에 무, 피차고 피차 이것과 저것이 없어요. 대원 경상에 크고 둥근 거울에 절친손이라 친수가 끊어지니라 가깝고 몸이 끊어지니라.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자 거울이 아주 큰 둥근 거울이 있어요. 그 둥근 거울에는 모든 부분들이 다 비춰져요 안 비춰져요?
1: 비춰져요.
0: 네? 다 비춰져요. 그래서 거기서는 가깝고 먼 게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둥근 거울과 같은 부분이 돼야 된다. 거긴 거울에 비치는 부분에는 좋은 거는 비춰지고 나쁜 건 안 비춰지나요? 내가 좋아하는 건 비춰지고 내가 싫어하는 건 거울에 안 비춰지나요? 다 비춰지잖아요. 큰 거, 좋은 거, 나쁜 거 다 모든 부분이 거울에 다 비춰지듯이 우리 업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삼도 출몰은 사막도의 출몰은 사막도가 나타나고 업 사라짐은 증의 소전이요 즉 사랑과 애증의 얽힌 바이니라. 사막도가 뭐예요? 지옥, 악이 축생의 악도에 이 악도가 나타나고 없어지는 것은 다 무엇 때문인 것이라? 우리가 만들어낸 거라는 얘기예요. 증의에 얽힌 바야. 애증에 얽힌 바야. 사랑하고 미워하는 부분에 얽힘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되돌이기면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좋아하는 마음도 내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되게 보면 사랑은 하라 그래 안 해. 사랑을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집착하지 말아요. 그런데 되게 보면 집착을 하는 부분이 통제하려고 그러잖아요. 나의 가까운 영역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를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그러면 그 부분이 통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믿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거의 믿지 못해요. 통제하려고 해요. 미워하는 부분은 또 아주 가까이 오는 부분을 경계를 해서 믿고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부분의 마음을 내면 나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워요.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나는 그 상대방보다 몇십 배 더한 부분의 에너지 낭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뭐냐? 그게 사막도란 말이죠. 그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부분은 다 내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의 발목을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돼.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약해. 뭐 때문에? 업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을 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오직 한 가지 뭐예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그 마음 바꾸는 거하고 내가 관세음보살 부르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인데 관세음보살 불러서 마음 바뀐 분들 많아요. 너무너무 달라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 끊임없이 자꾸 나를 바꾸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뇌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꾸 마음을 바꾸려고 애를 쓰면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바뀐다는 거예요. 뇌의 구조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구인사 가서 기도를 하거나 그러면은 아침 저녁으로 축원을 드리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침 저녁으로 자기 전에 축원을 드리고 자고 일어나서 바로 부처님 생에서 축원을 드려라. 그런데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이 뇌가 긍정적인 부분으로 활성화를 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잠자기 직전과 자고 일어나서래요. 참 옛날 큰 스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게 뭐예요? 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렇게 지극한 정성을 더하면 가피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지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요즘 뇌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아 정말 과학이었구나. 우리가 부처님 전에 절에 불자로 다니는 이유는 부처님과 같으면 인격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 전에 축원을 드리고 하다 보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떠올립니까? 그것 자체가 내 뇌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부분에 그런 실험적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참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라. 그리고 우리 불자들은 반드시 부처님 가르침의 바탕으로 한 부정적 시각의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고 긍정적 시각의 마음을 가지고 신행하는 불자들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이미 그가 행하고 있는 에너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 이유도 사실은 보면 여러분, 자꾸 기도를 하다 보면 매사가 즐거워지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긍정적으로 가니까. 근데 매사가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에 계시는 부처님 불상을 보고 그 부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항상 은은한 미소를 통해서 긍정적 사고를 하시기 때문에 진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게 불교예요. 세상을 바꾸는 부분이 불교가 아니야. 근데 대개 보면 우리가 축원을 드리거나 초기 불자들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축원을 드리잖아요. 되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개 보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세상이 에너지가 바뀌어서 내 원하는 바대로 작동할 것처럼 생각은 하지만 자꾸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본질적 부분이 가치가 그렇게 바뀌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이 원하는 대로 가피로 작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증의 소전이요. 증의에 얽힌 바요. 육도 승강은 육도를 오르내림은 여기서 육도는 아까도 얘기했죠? 지옥, 아귀, 축생수라, 인간, 천을 올라내린다 이게. 자, 지옥은 극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죠. 지옥은요? 내려가는 거죠. 여기서 올라내린다는 표현이 있어요. 올라내리면 친소 엇박이니라. 가깝고 먼 부분에 대한 업에 얽힌 바이니라. 우리는 대개 보면 가까운 부분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가까운 부분이 나를 얽어매는 경우도 생겨요. 또 어떤 경우는 가깝게 오지 못하는 부분으로 또 업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 가깝고 멀고 좋고 나쁘고 하는 구분하는 마음을 되도록이면 내지 마라.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주로 결과를 얻는 부분이 육도 윤회를 오르내림이 되는 거예요. 계심 평등하면, 마음이 평등에 개합을 하면 본무 취사니 본래 취하고 버릴 것이 없음이니. 그러니까 한 마음 고요하게 가지면 그런 편견과 그런 계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는 사람은 고요해. 내가 마음을 내지 않으면 세상은 고요해. 근데 대개 보면 세상이 어지러워 내 마음이 어지러운 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내가 받아들이면 있는 거고 내가 안 받아들이면 없는 거잖아요. 뭔 얘기냐면 잘하려고 하면 떨리잖아요. 그죠? 잘 보이려고 하면 떨리잖아요. 시험을 잘 보려고 계산을 하면 문제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안 보이잖아요. 문제는 아는 것만큼 쓰자. 아는 것만큼 살자. 아는 것만큼 이야기하자. 주어진 대로 그냥 살자. 이 사람이 제일 편한 사람이에요. 저도 가끔 보면 요즘은 이제 좀 덜한데 옛날엔 잘하려고 하는 생각이 무척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디 법문을 하러 가면요. 전날 저녁에 잠을 하나도 못 잤어요. 왜? 잘해야 되니까. 근데 밤새도록 잠못 자고 열심히 연구했는데 현장에 가면 다 잊어버렸어요. 그게 오히려 욕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잘하려고 애는 써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것이 욕심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어도 친하고 멀고를 다 떠나서 항상 평등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려고 애쓰는 넉넉한 불자로 살아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법문 여기서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하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1: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

0: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 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에서는 오는 6월 1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8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조주한, 남희애, 저구, 손비나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0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마지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사리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 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잇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0: 깨달음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 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자연에서 자라 인간의 손이 빚어낸 맑고 그윽한 향기. 오랜 세월 이 땅 사람들이 음미하고 즐겨온 차. 이 차 한 잔이 우려낸 오랜 정성과 기다림은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다져진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0: 지리산에서 날인 물줄기, 섬진강. 비옥한 땅을 적시며 우리네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왔다. 지리산 중턱에 자리한 구례 화엄사. 백제성황 22년, 544년에 인도에서 온 영기 스님에 의해 창건된 천년사찰. 화엄사 경내 효대라는 언덕에는 특이한 성물들이 있다. 바로 국보 제35호 사사자 3층 석탑. 석탑 앞 석등에는 탑을 향해 꿇어앉아 차를 올리는 인물상이 배치되어 있다. 이는 효심 깊은 영기 스님이 어머니를 위해 차를 공양하는 모습이라는 것. 이곳 지리산과 차의 깊은 매력을 알 수 있다. 화엄사를 창건할 당시 영기 조사가 인도에서 차 씨앗을 가져와 심으면서 이 땅에 차나무가 자라게 되었으며, 한편 당나라 사신으로 갔던 대렴이 차 종자를 가져와 지리산에 심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 녹차의 시베지가 바로 이곳 지리산 기석 장죽전이다. 신라시대에 시작된 차 재배는 불교 문화와 함께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특히 야생차가 자라는 최적의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다.
1: 지리산은 한반도에서 가장 강수량이 풍부하고 연중 안개일수도 높고 가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차나무가 자생할 수 있는 최고의 분포 중심지입니다.
0: 화엄사의 산의 암자인 구층암. 찻잎 따는 손길이 분주한

구충암의 덕재 스님. 양력 4월 20일경 고구를 전후로 나는 부드러운 햇잎이 제일 품질이 좋다 보니 찻잎 따는 손길도 분주해진다.

0: 마크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우리나라 고유의 차 제조법이라 불리는 제단은 국가 무형문화재 제130호에 지정되어 있다. 한반도 남부지방의 차산지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차 제조법이 공유 전승되어 왔다. 달궈진 가마솥에서 뜨거운 물로 차를 볶아 수분을 빼는 이른바 차를 덮는 과정. 덮기를 마친 찻잎을 식힌 후 찻잎의 모양을 바로잡고 차가 물에 잘 우러나게 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연의 시간이 만들어낸다. 지리산 야생차로 차를 덮는 덕재 스님은 오랜 세월 차와 함께하면서 그만의 다양한 제다법을 익혔다. 맛과 향을 따라 생녹차를 만드는가 하면 최근에는 시간을 두고 묵히는 발효차도 빚어낸다.
2: 재작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처음에 만들면 이제 녹색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발효가 돼서 색깔이 좀 변하고 있는 과정에.
1: 다선일미, 불가에서 차와 선은 한 가지 맛이라는 뜻. 졸음을 쫓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차의 효능 덕분에 불가에서는 오랫동안 차가 사랑받아왔고 이 땅의 차 문화 역시 불교를 통해 이어졌다.
3: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한 게 원료 자체가 우리 몸을 이롭게 하고 정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죠. 사람을 차분하게 하고 안정시키고.

0: 지극한 정성과 오랜 다림의 시간이 만들어낸 맑고 그윽한 향기가 지리산 자락 산야를 적신다.
1: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귀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2: 어떻게 하면 관음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3: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4: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5: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6: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5: 귀한 일이군.

0: 일주일이 지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1: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2: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

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장애 전문 복지법인 승가원이 올해로 설립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지켜온 승가원의 30년은 복지가 사람의 일임을 증명해 온 시간이자 불교의 자비정신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지대방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의 이사장이신 현각 스님을 모시고 장애가 장애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달려온 승가원 30년의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0: 스님 어서 오십시오.
1: 예,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스님 오랜만이세요.
1: 네, 증명스님 뵌지도 한참 된 것 같네.
0: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지대방 시즌3를 네, 찾아주셨는데요. 우리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승가원 이사장으로 네. 지대방에 진명스님 만나러 온 현각입니다.
0: 네, 스님 고맙습니다.
1: 예. 이제 사회복지가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한 분야라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우리 주변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가 이렇게 살펴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스님. 네. 그러고 보니까 지난해 9월에 예. 우리 스님께서 승가원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셨어요. 40여 년이 넘게 강원도 원주에서 우리 스님께서는 불교 복지를 위해서 정말 힘쓰고 계신 스님 중에 한 분이신데요. 중앙과 지역을 두루 살피시려니까 우리 스님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우실까 예. 또 몸은 얼마나 더 많이 고단하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1: 예, 예기치 않게
0: 네.
1: 예, 승가원 이사장의 소임을 맡게 되었는데
0: 네.
1: 승가원은 소쩍새 마을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소쩍새 마을이 원주에 있어서
0: 네.
1: 예, 초기에서부터 제가 이사로 참여는 했습니다.
0: 네.
1: 지금까지 30년, 금년이 이제 법인 설립 30주년
0: 그렇죠.
1: 되는 해인데
0: 네.
1: 30년 전부터 이사로 참여해서 늘 회의도 참석하고 승가원이 네. 발전돼가는 것에 함께 해왔습니다.
0: 그렇죠.
1: 그리고 승가원은 정관에 이사 추천하는 것을
0: 네.
1: 법인 설립의 주체인 중앙승가대학에서 추천하고
0: 네.
1: 이제 법인에서 또
0: 추천하고
1: 그리고 사회이사
0: 네.
1: 정부에서 한 추천하고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0: 네.
1: 그중에 이제 승가대 총장이 당연직 이사장을 하도록 승가원
0: 네.
1: 학교 정관에 되어 있어서
0: 네.
1: 쭉 그렇게 해왔는데 승가대학이 어떤 그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0: 네.
1: 제가 맡게 되어서
0: 아, 그러셨군요.
1: 다시 이제 이게

0: 정사가 될 때까지 소임을
1: 네.
0: 수행하게 된것 같습니다.
1: 아, 그러시군요. 또 지역에 계시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맡아야 되는 소임도 이렇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불교 장애 복지의 현재이자 미래이다라고 하는 합니다만, 먼저 우리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인력이라는 분이 80년대에 굉장히 묘한 인연인 거예요. 출발을 지금 현재 승가원에 있는 성북구 안암동에서 건물을 빌려가지고 장애인들에 대한 상담도 하고 또 같이 생활도 하는 생활을 10여 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적정한 부지를 찾다가 치악산 안에 있는 금대 초등학교에 분교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이제 영원사라는 절이 있고 국립공원 지역 아닌데 학생이 이제 화전민들이 주로 살았었는데 화전민들이 이제 마을로 이전해 가면서 그 분교가 이제 비게 되니까 교육청에서 불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1: 그렇죠.
0: 그 소식을 듣고 이분이 그것이 적지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80년대 말부터 거기서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해서 그 당시에는 우리 사회가 이제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던 시대였습니다. 이제 70년대에 어렵고 힘든 시절을 조금씩 벗어나면서 조금씩 이제 발전돼 가는 노상에 있었는데 그때 많은 그 사회복지 수요가 생기기 시작했죠.
1: 그렇죠. 그때.
0: 아동, 장애인, 뭐 노인. 그래서 미인가 시설이 전국에 꽤 많았습니다. 제가. 근데 이분도 이제 미인가 시설로 운영을
1: 시작을 했죠.
0: 했었는데 조금씩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방문을 해보니까 국립공원 지역 안에 분교 자리에 그 당시 한 100여 명이 넘는 뭐 장애 아동에서부터 노인 뭐 다양한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연민심이 나기 시작을 해서
1: 그렇죠.
0: 조금씩 돕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궤도에 올려서 95년도에는 불교계에서도 널리 알려져서 강원도로 참배를 오거나 성지순례를 오거나 방생을 오면 당시의 분위기가 우리도 뭐 좋은 일을 한번 해야 된다 이런 스님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많이 권유를 해서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방문하는 것이 꼭 필수처럼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지순례 온 분들이 이제 버스로 와서 방문하고 그 현장을 보게 되니까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생겨서 후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좀 활성화되던 시기였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럴 때 그분이 이것이 내 이제는 개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는 벗어났다는 판단이 되어서 마침 우리 중앙승가대학에 사회복지학과가 있고 사회복지 전공한 스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연계가 되어서
1: 승가대학에 맞게 되었군요.
0: 승가대학이 이것을 운영하도록 서로가 양해각서를 만들고 해서 승가대학에서 이제 법인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죠.
1: 그리고 이제 장애인이 삶의 주체를 존중받는 사회를 지향하겠다라는 선언 아래에 6대 전략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 내용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의 변화는 특히 기대를 모으는 주력 사업이 될 전망이다라고요.
0: 우선
1: 어떻습니까?
0: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초기 단계에는 어쨌든 생활인들의 안전과 장애인들의 권익옹호에 초점을 맞춰 왔다고 하면 이제 30주년을 넘으면서부터는 우리들의 이제 장애인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시대를 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형

0: 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네. 판단하에 모든 직원들이 지금 이제 준비를 하는 단계에 네. 있습니다.
1: 네.
0: 전국에 많은 시설이 있지만 지금 현재의 장애인 복지 시설로는 아마 승가원의 이천에 있는 자비복지마을과 또 서울 안암동에 있는 행복마을이
1: 네.
0: 가장 우수 사례로 지금 꼽히고 이제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다분히 생활보험만이 아니라 그들의 직업과 그들의 또 역할 그리고 자긍심
1: 네.
0: 그리고 미래에 대한 장애인들에 대한 비전
1: 네.
0: 이런 것들을 지금 다듬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렇게 해서 네. 다분히 식생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1: 네.
0: 보통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장애인들에게도 똑같이
1: 네.
0: 누릴 수 있는 준비들을 지금 해나가고 그래서 30주년을 기점으로
1: 네.
0: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자고 하는 게 이제 직원들이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1: 네, 그렇군요. 직원들 많이 애쓸 것 예.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6개 전략 사업과 함께 지난 30년 성과를 되짚은 행사들이 마련됩니다. 4월 말에 진행된 이 설립 30주년 기념법회 봉행이 대표적인데요. 이사장 스님께서는 어떤 의미 있는 법문을 해 주셨을까 네, 궁금합니다. 네,
0: 지금
1: 네.
0: 이제 30주년을 걸어온 길을 전부 모아서 30년사를 지금 만들어서 이제 출간을 하게 됐고요.
1: 네.
0: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변화되는 과정들을 담고 있고
1: 네.
0: 그리고 이제 30년 기념식을 이제 진행하면서 직원들과 함께 우리 전국의 그 장애인의 생활시설, 이용시설 모든 것을 대표해서 장화의 장애인들의 주권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누려야 할 것들을 우리가
1: 네.
0: 잘 찾아서
1: 네.
0: 맞춤형으로 하는 것들
1: 네.
0: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1: 네.
0: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셨군요. 요즘 보니까 이제 네. 웬만큼 활동이 가능한 장애인들은 사회 활동, 사회 경제 활동 참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 경제 활동 참여 및 또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 또한 좀 다양하게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승가원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요?
0: 이제 모든 사람들 기대가
1: 네.
0: 자기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인들에게도
1: 네.
0: 이런 점들을 이제 누려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이 되어서
1: 네.
0: 그럼에도 이제 장애인들은 옆에 누가 함께하는 사람이 없으면 독립적으로 저희가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우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
1: 네.
0: 저희들이 이제 개인 주거지역을 만들고
1: 네.
0: 거기에서 생활지도사들이 함께하면서 혼자서 잠을 자고 혼자서 네. 누릴 수 있는
1: 네.
0: 그런 이제 단계를 시작하고
1: 네.
0: 그 다음에는 이제 일할 수 있는 것
1: 네.
0: 우리가 자립을 위해서 기술을 익혀서 할 수 있는 것 이전에는 이제 표고농장도 있고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1: 네.
0: 또 다른 그룹홈 같은 데서는 이제 개인이 작업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이
1: 네.
0: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장애인 복지관이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1: 네.
0: 복지관 안에서는 주간에 그들이 여가를 이용해서 뭐 체육 활동도 하지만
1: 네.
0: 거기에 뭐 만들기 같은 것도 수준에 따라서
1: 네.
0: 교육하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고 전체를 해당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1: 네.
0: 기능과 능력을 맞게 이렇게 설계하는 것
1: 네.
0: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필요한 시점에
1: 그렇죠.
0: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잘할 수 있는 그 중에서는 뭐

0: 스포츠 선수도 나오고
1: 네.
0: 패럴림픽에 참가했던 역사도 있고
1: 네.
0: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1: 네.
0: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아, 그러시군요. 그리고 이제 또 요즘은 예전보다는 이 장애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변화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끄는 데에도 또 앞장선 승가원이 아니었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0: 승가원에서 직원들이 아마 국제기구를 제외해놓고는 국내에서
1: 네.
0: 다양한 사업을 할 뿐더러 전문 인력을 가장 많이 함께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 본부의
1: 그렇군요.
0: 직원들의 부서가
1: 네.
0: 몇개 부서로 나눠져 있는 가운데 하나가 장애인들의 인권 옹호를 위해서 홍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일주일에 몇 번씩 장소를 지정해서 장애 인식 개선 팜플렛을 나눠주고 홍보하면서 또 후원자 개발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꾸준히 20여 년 동안 해오면서 다행히 후원자가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이제 빠지는 분들도 계시고 이럴 때그 수만큼 새로운 그 후원 가족을 늘리는 일들도
1: 그렇죠.
0: 지금 해오고 있거든요.
1: 그것도
0: 그래서
1: 중요하잖아요.
0: 다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많은 분들은 우리 주변에 장애인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장애인들이 있는지 그들의 고충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 그렇죠.
0: 이것을 꾸준히 홍보하고 장애인이 우리의 가족이고 이웃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들은 당연히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채워서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이런 것이 불교적 평등 사상하고도
1: 그렇죠.
0: 연관돼 있는 것이라서 그런 사업들을 다른 데서 할수 없는 일들을 승가원에서 좀 앞장서서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것이 직원들이 갖고 있고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1: 그래도 스님께서 지금 이제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사장님으로서 또 이제
0: 다른 데서도 이제 이사장 소임을 맡고 하다 보니까
1: 그렇죠.
0: 직접 실무를 담당하는 것은 아닌데 이제 방향을 정하는 것,
1: 그렇죠.
0: 그리고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틀을 좀 이렇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그 대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1: 맞습니다.
0: 또 이제 직원들 사기 진작, 거기에 자부심을 넣어주고 또 격려해주고 이게 아무래도 이사장을 맡은 분들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 우리 스님께서는 뭐 그동안에 복지를 워낙 오랫동안 해오셔가지고 직원들에게는 뭐 가장 이상적인 이사장님이 오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뭐 새로운 이사장님 오시는 때까지 스님께서 잘또 기틀을 다져주시면 좋을 것
0: 제가
1: 같습니다.
0: 해보면서 본업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출가 수행자이기 때문에 불교를 수행하고 전법하는 일이 첫 번째 일이고 그러니까 전법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유형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사회복지도 그 전법의 과정 중에 한 파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서
1: 맞습니다.
0: 그게 우연히 인연이 되어서 하다가 보니까 다른 것도 보게 되고 그래서 제가 체험하는 것은 이제 아동들을 양육하는 아동시설에서부터 이제 장애인시설 그리고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는 노인시설까지 다양하게 경험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 그게 한 테두리 안에 있는 거예요, 보면.
1: 그렇죠.
0: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것이 우리가 12연기를 얘기를 할때 그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1: 그렇죠.
0: 하나의 굴레 속에서 다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하나를 버리고 취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발을 디뎌 놓게 된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우리 불자 가족들 안에는 남녀노소가 다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포교, 어린이 복지, 청년 복지,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가 다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시간

0: 지대방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이사장이신 현각스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소중하게 모아주신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ARS 전화 한 통화씩 후원에 동참해 주신다면은 앞으로도 의미 있고 네, 소중한 프로그램 만들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동참과 후원 그리고 격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스님께서는 강원도 원주에서 현각스님이 이런 용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홍반장으로 불리신대요. 홍반장으로. 어디선가 또 누군가에 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라는 영화의 주인공 홍반장처럼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신다라고 하는데요. 홍반장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스님?
1: 아니, 누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네. 좀 과찬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본사가 월정사이고 네. 어느덧 절에 들어온 지를 생각해 보면 거의 60년 가까이 되면서
0: 그렇죠.
1: 살아온 과정에 참 다행이었다고 생각이 되는 게 큰 굴곡 없이
0: 네.
1: 출가해서 잠깐 3위 시절 지나고
0: 네.
1: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몰래 도망가서 해인사 가서
0: 네.
1: 또 한 5년 동안 공부하고 돌아와서 이제 월정사에서 소임 잠깐 보다가
0: 네.
1: 아 이것도 시대적 흐름에
0: 네.
1: 뒤져서는 안 되겠다 해서
0: 동대로 가서 공부하시고
1: 4년 공부하고
0: 네.
1: 내려와서 여원에 있는 보덕사 주지 소임을 한 만기 하고 그리고 평소 이제 원주에는 원주 교도소가 있어서 교도소와 인연이 되어서 왕래하게 되다가 뜻맞는 사람들끼리 전통적 불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 세대는 점점 이제 산중 불교가
0: 네.
1: 여러 가지 거리 상이나 또는 접근성에 있어서
0: 네.
1: 생활 공간이 있는 곳에 뭔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0: 네.
1: 이런 그 도량들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0: 그렇죠. 네.
1: 원주에 자리를 잡고
0: 그러셨군요.
1: 처음 시작한 것이
0: 네.
1: 이제 교도소 법회라든지
0: 네.
1: 또는 이제 유치원 유아교육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0: 네.
1: 너무 크게 계획을 잡으면 시작도 하기 전에 이제 꺾이게 되어서
0: 네.
1: 제 경험상으로는 절반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가 되었을 때 한번
0: 네.
1: 시도를 해보고
0: 그렇죠.
1: 이렇게 해서 지금 한 40년이 지나다 보니까
0: 네.
1: 이제 여러 분야가 걸치지 않은 분야가 없을 만큼
0: 네.
1: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런 별명을 듣게 된 것은
0: 네.
1: 가까이 있으니까
0: 네.
1: 지금 맡고 있는 일들이 하다 못해 동네 주민자치에서부터
0: 네.
1: 뭐 생활안전협의회에서부터
0: 네.
1: 뭐 범죄예방자원봉사단이라든지
0: 네.
1: 또 원주 지역의 축제인 한지문화재 축제
0: 네.
1: 위원장도 한 번씩 하고
0: 네.
1: 등등 관심 있는 분야에 인연 맺은 곳에서
0: 네.
1: 쭉 한 번 시작한 것은 쭉 이어가다 보니까
0: 네.
1: 여기저기 이제 얼굴을 보이게 되었는데
0: 그러셨군요.
1: 제가 그렇게 하게 된 것은 넓게 보면
0: 네.
1: 불교 아닌 것이 없고
0: 그렇죠.
1: 불교가 세상을 떠나서 따로
0: 네.
1: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0: 네, 맞습니다.
1: 우리가 살아 숨쉬는 공간 그리고 모든 시간 속에
0: 네.
1: 결국 부처님이 전하고자 하는 삶의 어떤 방식이 들어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0: 네.
1: 그거를 직접 내가 함께하거나 보여주지 않으면
0: 네.
1: 언어로서 뭐 문자나 언어로서 이게 설명되어질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0: 네.
1: 하다못해 이제 한 20여 년 가까이를 아침이면 예불 끝나면
0: 네.
1: 동네 사람들 가서 조기 축구도
0: 네.
1: 매일 끊임없이 이렇게
0: 아, 그러시군요.
1: 하고
0: 네.
1: 또 지역이 어떤 이슈가 있는 일이라면
0: 네.
1: 아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끊임없이
0: 네.
1: 참석을 해서 여기 오기 전에도 방금 원주지에서 강원도에 현안된 문제 중에 하나가 설악산 케이블카
0: 네.
1: 설치 반대.

0: 하는 모임이 있거든요.
1: 네.
0: 설악산만큼은 본래의 모습대로 좀 지키자. 그래서 거기도 회의도 참석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시야를 넓히면 우리가 필요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1: 맞습니다.
0: 저는 이제 같은 도반들이나 또 후배들이 주지를 할때 주지들에게, 내가 살고 있는 옆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면 이게 열려 있는 마음이 아니다.
1: 맞습니다.
0: 그런 생각으로 그냥 하다 보니까 한 40년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1: 스님이 원주지의 홍반장 맞으시네요. 그런데 스님께서 복지의 길로 들어서신 계기가 있지 않을까요?
0: 제가 보덕사 주지를 80년 초에 하고, 주지를 소임을 놓고 월정사 큰절에 들어와서 이제 겨울철을 나게 됐는데, 그때 마침 지금은 입적하셔서 안 계시지만 진철 스님께서 낙산사 주지를 하시고 처음으로 강릉에 자비영화원이라는 영화원 시설을
1: 영화원,
0: 인수하셨어요. 그거를 이제 세우시고 나서 잠시 그 겨울철에 같은 옆방에서 한철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 해는 이제 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저녁 예불이나 새벽 예불을 지나고 나면 월정사에 그참 별이 좋거든요. 그러면 꼭 스님께서 108일배를 하시고 나오셔서 저도 따라서 하고 나와서 마당을 한 번씩 둘러 보고 숙소로 가게 되는데, 그때 많은 말씀을 듣고 나눴어요. 진철 스님 하시면 그 당시에 굉장히 깨어 있는 분으로
1: 그렇죠.
0: 알려져 있고, 쓰시는 언어나 사고가 현대적 감각을 갖추신 분이라서
1: 그러시죠.
0: 따르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낙산 주지 하시면서 강릉에 영화원을 시에서 인수해서, 그리고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자비원이라는 큰 건축을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불교와 세상이 둘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좀 여유 있는 환경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 세상에 참 많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것에 비하면 오히려 우리가 더 여유가 있을지 모를 텐데, 그 여유를 우리가 내 몫으로 가져서는 안 된다. 그거를 사회에 환원하지 않으면 우리의 존립이 어렵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느낀 바가 많아서, 제가
1: 그러셨군요.
0: 원주에 이제 정착을 하면서 보니까 노숙인 시설이 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위문을 가기 시작하다가 그 이듬해에 91년도에 이거를 문제가 생겨서 누가 운영을 새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시로부터의 제안을 받고, 그럼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숙인 시설하고 그다음에 원주복지관을 운영하게 되고, 그다음부터 뭐 어린이집, 그리고 또 아동시설, 또 노인요양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이렇게 늘어나게 되어서, 원주에 있는 성불복지회의 산하에 제가 17개 사업을 하면서,
1: 그러니까요.
0: 노동부에 어쨌든 고용되어 있는 그 직원들의 수가 한 900명 정도 되고, 승가원도 지금 현재 종합복지관, 삼전복지관을 비롯해서 행신복지관,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이 성복, 관악, 그리고 이천 장복해서, 그리고 이제 생활시설인 자비마을과 행복마을 다 합하면 승가원도 상근 직원이 500명이 넘는 직원이
1: 오, 스님.
0: 근무하고,
1: 정말.
0: 수요되는 예산도 500억이 넘는 예산을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1: 지금 다양하고도 큰 살림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원주의 성불사가 1982년에 창립이 되잖아요. 올해로는 43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성불사에 대한 소개도 조금 해주시면 좋을
0: 제가
1: 것
0: 이제
1: 같습니다.
0: 사자는 너무 흔해서 이제 성불원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래서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 성불원으로 처음부터 출발을 해서
1: 네.

0: 시내 도심에 있고, 그리고 이제 아래층에는 넉넉하진 않지만 성불 유치원을 이제
1: 네.
0: 설치해서 개원해서 지금 36회째 이제
1: 네.
0: 신책을 받았고, 그 후로 이런 사회적 역할과 또 신행을 저버리면 또 이게 본질이 잃어버리는 것이 되어서
1: 그렇죠.
0: 늘 이제 기도와 또
1: 네.
0: 신도들에게 교육이라든지 이런
1: 네.
0: 도량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살면서 모든 것에는 중심이 있어야 하거든요.
1: 네.
0: 아무리 주변이 화려하다 하더라도
1: 네.
0: 중심을 잃어버리면 그게 오래 갈 수가 없어서
1: 네.
0: 우리의 중심은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1: 네.
0: 살아가는 것이고, 그거를 또한 사람이라도 더 전해서 함께 우리가 열반이라고 표현하는 정말 안온한 세계,
1: 네.
0: 그런 삶을 이루도록 하는 것은, 열반이라는 세계가 따로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1: 네.
0: 내가 일상 속에서 잘못된 그릇된 견해를 걷어내버리면
1: 네.
0: 그게 열반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을
1: 네.
0: 아주 신조로 여기면서, 어쨌든 이 세상에 인연되어서 역할하는 데까지
1: 네.
0: 무사하다 못해 길을 가다가 쓰레기를 하나 줍는다든지, 아니면 뭐 넘어진 나무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모든 행위
1: 네,
0: 결국 함께하는 동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생각이
1: 그렇죠.
0: 늘 가슴에 있어서 제가 이제 아침에 운동하고 나서도 동네 축구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이렇게
1: 네,
0: 아침 식사를
1: 같이 하시고,
0: 가정식 백반하는 데서 하면서
1: 네.
0: 꼭 식사를 차리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 시간 타임이 나면 반드시 이제 빗자루를 들고 그
1: 네,
0: 주변이 이제 대부분 밤 사이에 많이 어질러져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 주변은 뭐 특히 이제 젊은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라서 뭐 휴지라든지 담배꽁초니 버려져
1: 네,
0: 있으면
1: 나가서 또 도량
0: 예, 그것도
1: 쓰시고,
0: 그냥 자연스럽게 해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누가 이렇게 버렸을까? 아니
1: 네.
0: 버린 사람은 생각도 없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비난하다가 어느 순간 누구를 비난하면서 내가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이건 양립하지
1: 네,
0: 않는 거다.
1: 맞습니다.
0: 나는 내 일을 할 뿐이다. 내가 쓰고 싶은 일좀 깨끗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면
1: 네.
0: 누가 버렸든 간에
1: 네.
0: 그렇게 하고, 또 아무도 안 버려서 깨끗해지면 그대로
1: 네.
0: 좋은 것이고,
1: 그렇죠.
0: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뭐 그런 생각 없이 형편이 닿으면 하고, 형편이 안 닿으면 또 못하는
1: 또
0: 것이고,
1: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한번 이제 지금 성불원을 개원하시고, 지금 40여 년 동안 이렇게 또 복지도 함께 하고 계신데, 이렇게 바쁘고 몸도 고단하실 텐데, 그래도, 아, 내가 수행자라서 행복하고, 또 내가 이런 일을 할수 있어 행복하다라는 시간이 있으시죠? 네.
0: 우리 행복이라는 것은 뭐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뭐 출세를 해야 행복하다고
1: 가치
0: 느낄 수도
1: 기준이 다를
0: 있는데,
1: 테니까요.
0: 엊그제 또 제가 모임 중에 그 목사님하고 하는 모임이 있어서 거기 원로 목사님이 이제 오셨는데, 그분의 일화를 옆에 사람 얘기하다 그러더라고. 그 목사님이면서도 경전 연구도 많이 하고 번역도 이렇게 일본 경전도 번역하시고 이런 분인데,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목사님은 한참 그때 묵상하고 이럴 때는 한 10여 년을 산 중에서 지냈는데, 전기도 안 들어와서 촛불 켜고 살았을 때인데, 어느 날은 때거리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 목사님 오늘 내일 먹을 게 없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표정 없이 앉아 계시다가 좋지 뭐 그랬더니 그럼 죽지 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냥 농담처럼 하신 말씀 같이 그분의 삶의 신조에는 그런 마음, 이건 애면 글면 걱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1: 그렇죠.
0: 그분도 불교적 마음인 거예요.
1: 그렇죠.
0: 뭔가 닿으면 닿게 된다. 닿는 게 끊어지면 죽는 거다. 그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먼 세계의 일로 여기

0: 읽기 하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죽고 깨어나고 죽고 깨어나고 하는 거다. 불교에서 전하고자 하는 마음과 똑 일치하는 거예요, 보면.
1: 네, 그러시군요.
0: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편하게 잠들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개운하게 일어나서 하루 할 일이 있고, 멀리 있는 것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아, 오늘 할 일을 빠짐없이 이루고 나면 또 저녁에 편하게 잠자리 들어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이것이 참 주어진, 불교에서 얘기할 때, 안온한 행복이구나. 그래서, 어떤 불교 교리 해석에서도 보면, 선정주의자들이 선정에 들어있을 때는 고요함을 유지하는데,
1: 그렇죠.
0: 출정하고 나면 세상은 달라진 게 없다라고 할 때,
1: 네, 맞습니다.
0: 요즘 어떤 읽은 책에서 의미 있는 게, 불교의 선정은 입정하고 출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늘 선정 상태로 살아가는 거다. 아, 이런 얘기가 들어서, 바로 우리도 불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런 깨달음의 마음을 분리하지 말고, 밥을 먹을 때나 일상 일을 할 때나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뭐 크게 갈등 없이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스님, 그 바쁜 와중에도 그 많은 일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오늘 기꺼이 우리 BTN 불교TV 지대방을 찾아주셨는데요.
0: 진명스님 불러주면 언제든지 옵니다.
1: 스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까 끝말씀이 우리 제가불자님들, 우리 시청자들도 꼭 간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짧게 우리 제가불자님들이 또 시청자들이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끝말씀 한 말씀 남겨주십시오.
0: 신도님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전에도 이제 부처님 말씀하셨지만, 내가 길을 가는 데는 반드시 나를 인도해 주는 스승이 있어야 된다. 그가 신도님들도 반드시 자기를 인도해 줄수 있는 스승을 찾는 것을 일상화하고, 또 스승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이나, 그리고 스승이 알려준 길을 의심 없이 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일상 속에서 그런 것을 찾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굳은 신념을 가지고 늘 노력하는 정진하는 그런 모습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그 세상이 자꾸 혼란스럽고 이럴 때 많이 갈등하고 방황하는 분들이
1: 그렇죠.
0: 계시는데, 이럴 때마다 부처님 경전에서 답을 찾으면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게, 아무리 세상이 시끄럽고 어렵다 하더라도 나는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하던 일에서 늘 여유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스님, 여러 가지 일 하시려면 건강하셔야 됩니다. 늘 청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스님. 승가원의 30년은 완성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보호에서 자립으로,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시혜에서 동행으로 나아가는 길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승가원이 써내려갈 불교 사회복지의 또 다른 30년의 여정을 기대하고 주목하겠습니다. BTN 불교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하고 후원해 주신 우리 후원자 여러분을 제가 축원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란희 불자님, 유종학 불자님, 그리고 최미경 불자가족 여러분, 그리고 무수한 우리 부따회 후원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고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행복한 부처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 BTN 불교TV 지대방 진행하고 있는 진명입니다. BTN 불교TV는

우리 불자 가족 여러분들의 소중한 나눔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요. 또 수행의 현장을 알리면서 불교 포교의 길을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 하나가 다른 이에게는 큰 깨달음의 등불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060-800-700번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맑고 밝은 세상, 부처님 세상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과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4: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5: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1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한국불교 설리연구원에서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선학원이 주관하는 2016 만해 학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학술제에서는 김춘식, 홍승진 교수의 발표가 진행됩니다. 학술제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조선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6: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0: 찬란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1: BTN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 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2: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장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1: 천년의 기다림,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한 산을 만납니다. 경주 남산, 신라의 수도를 품었던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불교가 삶이었던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바위 위에 새겨진 부처님을 마주합니다. 이름 없이 남겨진 수많은 마예불과 석불, 그리고 무너진 탑의 흔적들. 그 수는 수백에 이르고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란했던 신라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이 산에 기도를 새기고 바위에 염원을 남겼습니다. 정으로 다듬은 돌 위에 한 획 한 획 새겨 넣은 부처님의 모습. 그 안에는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삶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깊은 발원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그 모습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자연과 하나 돼 시간 속에 스며든 신앙. 비바람에 닳고 세월에 깎여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경주 남산은 묻고 있습니다. 천년 전 이곳에 새겨진 기도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돌에 새긴 믿음은 시간을 넘어 오늘에 닿고 침묵 속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 기울여 보면 보이지 않는 시간의 층위 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는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천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다가온 한 산. 경주 남산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내 생에 단 하나뿐인 오늘. 특별하고 소중한 오늘이 저물어 갑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비웁니다. 적빛 구름과 안개가 만드는 하루. 고요 속에 평안함이 깃든 이곳은

편안할 안자, 나라 국자, 편안한 나라, 즉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국사에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쉬고 가실 수 있는 좋은 곳이 됐으면 합니다.

옛날부터 그 신인보를 붓다보리라고 했는데요. 그 편안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본래 있는 완전하고 청정하고 걸림없는 그 성품, 그 침묵의 자리를 자각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0: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에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 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3: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4: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2: 가족 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 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 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5: BTN 부다회와 함께하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부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는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인재 의원 선사의 의로인 인재록은 전통적으로 의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로의 왕 임제로 열 번째 시간입니다. 스님들이여, 대장부라면 본래 일이 없음을 오늘 비로소 알 것이다. 다만 그대들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찾아서 헤매며 제 머리는 버려두고 따로 머리를 찾아서 스스로 쉴 줄을 모르는구나. 원돈 보살 같은 경우에도 법계에 들어가 몸을 드러내고 정토 속에서 범상함을 싫어하고 성스러움을 좋아하니 이러한 무리는 취하고 버림을 아직 잊지 못했고 깨끗하고 더럽다는 분별심이 남아있는 것이다. 선종의 견해라면 도리어 전혀 그렇지 않아서 곧장 지금일 뿐 따로 때가 없다. 내가 말하는 것은 모두 한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일 뿐 진실한 법은 전혀 없다. 만약 이와 같이 볼수 있다면 참된 출가여서 하루에 만냥의 황금이라도 쓸 만하다. 스님들이여, 대장부라면 본래 일이 없음을 오늘 비로소 알 것이다. 이제 여기 통해서 이 자리에서는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우리 그걸 이제 일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왜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요 자리에 통해서 하여튼 이게 이제 본인한테 현실이 되면은 이제 뭐 이거는 뭐 아무 뭐그 바깥으로야 이제 뭐할 일이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일들이 뭐 계속 되잖아요. 뭘 하더라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분별 세계에서 보면은 뭐 끊임없는 일이 있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자기가 이것을 깨달아서 이 자리에서 살수 있으면은 마음에서는 겉으로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은 자기 스스로에게서는 마음에서는 그냥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도 없고 뭐 뭐라고 할 것도 없고 누구라고 할 것도 없고 뭐 하여튼 뭐 아무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서 하여튼 이게 자기한테 현실이 되고 여기서 살 수만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현실이 안 되니까 생각을 따라가 버리니까 이제 계속해서 뭐 걱정이 되고 뭐 염려가 되고 신경이 쓰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고민이 되고 뭐 계속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 자리에 살면 여기서는 뭐라고 이러쿵저러쿵 할게 없고 아무 뭐라고 할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한번 통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건 이제 깨어서 산다 그러면 말을 그렇게 하는데 깨어서 산다는 게요 감이 요 감이 이렇게 이제 살아 있는 걸로 이제 깨어서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장부라면 본래 일이 없다. 원래부터 이 우리가 뭐 한물건도 없다. 뭐 아무 뭐라고 할게 아무

아무것도 없다, 아무 일이 없다는 거는 있는 걸 없애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본래 이렇다 이 말입니다. 본래. 원래 이렇다. 이제 그 말도 이제 이걸 체험을 해보면은 이제 이거 원래부터 이랬구나 하는 것이 이제 본인한테 현실이 되거든요. 원래 이런 공이라 그러면 원래 공인 것인 거죠. 있는 걸 없애가지고 텅 비게 된게 아니라 원래 텅 비어 있는 것이다. 원래 공이다 하는 그런 것이 이제 그렇게 고마 이렇게 이제 느껴지고 또 그렇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이걸 체험을 하면은 원래 이랬구나 하는 게 그래서 본래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원래 이런 것이다. 본래 이런 것이다. 본래 일이 없음을 오늘 비로소 알 것이다. 본래 아무 뭐라고 할게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거. 여기 한번 통해서 이제 살면은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하여튼 본인한테 현실이 되는 거니까. 이제 일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다만 그대들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찾아 헤매며 이제 믿음이 부족하다 하는데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게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 요 믿음이라는 거는 이게 체험이 되어서 이게 자기한테 현실로서 이렇게 딱 드러나면은 요서는 의심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이게 분명한 현실로서 이렇게 딱그 살아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무심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의심이 없다고 해서 이제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거 있는 겁니다. 자기 이런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이 그냥 부처님 말씀이니까 믿자. 이런 거는 좀 참된 믿음이라고 할수 없죠. 자기가 확인을 직접 확인하는 체험도 없으면서 생각만 가지고 부처님은 말씀이니까 믿어야지. 그거는 이제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냥 믿고자 하는 의지이지. 참된 믿음은 이게 현실이 딱 됐을 때, 자기한테 현실로서 이렇게 딱 체험이 되고 현실이 됐을 때는 의심을 할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의심이 생길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진짜 믿음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체험이 없으니까 생각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다만 그대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때 믿음을 체험이라고 바꾸면 더 확실하죠. 그대들에게 직접 체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순간순간 찾아서 헤매며 찾아서 헤맨다는 건 생각 따라 뭔가 뭘 찾아 헤매느냐? 자기를 찾아 헤매는 거죠. 자기의 참뭐 참된 자기를 해도 좋겠고 참 자기를 찾아서 헤맨다. 그런데 참 자기가 참 나가 어디 있을까? 참 나는 누구일까? 뭐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하잖아요. 근데 참 나는 누구일까? 참 나는 어디 있을까? 하고 하는 여기에 딱 드러나 있는데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헤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나는 누구일까 하는 여기에 100%다 드러나 있거든요. 여기에 100%다 드러나 있어서 이거 이제 자기한테 확실해지면은 의심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요100%다 드러나 있는데 참 나는 어디 있을까 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찾는 여기에 이미 100%도 그대로 딱 드러나 있는데 근데 생각을 따라가니까 뭐 나는 누구일까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이제 그요 찾아서 헤매며 요 이제 그다음에 비유가 그죠? 자기 머리를 버려두고 따로 또 머리를 찾는다. 자기 머리를 버려두고 또 자기 머리가 어디 있는가 하고 찾는 사람과 같다. 이거는 원래 이제 그 능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능경에 보면은 그 인도의 어떤 남자가 거울 속에 나타난 자기 모습이 너무 잘생긴 거라. 어느 순간 갑자기 의심이 생긴 거예요. 이게 거울이 나를 속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나 얼굴을 내가 직접 한번 보고 싶다. 뭐막 찾아다니잖아요. 그 나중에 자기 재산의 절반을 뭐 상금으로 걸고 내 얼굴을 내가 직접 볼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 재산 절반을 주겠다. 뭐그 부자였던 모양인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뭐 그게 해결이 안 되죠, 그게.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편자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제정신이 탁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망상을 그만두게 됐다 뭐 그런 얘기가 있거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그게 이제 우리 중생들이 그런 식으로 뭐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찾아서 헤매는 것은 바로 그런 경우와 같다 이 말입니다. 참된 자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게 진짜인데 여기서 그런 생각을 일으키는 거죠. 여기서 그런 생각을 일으켜서 참 나는 누구일까 어떤 사람일까 어디에 있을까 그 생각이 속아버리면은 이제 그렇게 헤매게 되는 거죠. 근데 본래 우리가 이 누구한테 하나 이게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일으킨 데는 여기 자기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못 깨달으니까 생각을 알아가 버린다는 거죠. 뭐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비유적인 얘기지만은 분명히 누구한테나 여기 있단 말이지 이게 누구한테나 있는데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 생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생각 따라가면은 이제 헤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생들을 미혹하다고 하는 거는 이제 미혹하다는 말이 헤맨다는 말이거든요. 뭐 어리석다 그렇게 보통 번역하지만은 문자 그대로는 그 미라는 건 헤맨단 말이고 혹이라는 거는 그 홀렸단 말이거든. 생각에 홀려가지고 헤맨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중생이거든. 그 생각을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고 모든 인생을 생각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미혹하다고 하는 거고. 그렇게 깨달음은 생각이 아니라 생각을 벗어나서 생각 아닌 이 진실 이걸 뭐 진실이라고 한다면 이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 이제 이름은 뭐 진연이 자성이니 뭐 불성이니 본성이니 뭐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만은 이제 방편으로 이건 사실은 이제 이름은 없고 누구한테나 분명히 이렇게 여기서 생각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모든 걸 우리가 모든 일이 여기서 학문 활동 무슨 예술 활동, 문학 활동, 뭐 어디 정치, 경제 뭐 여기서 다 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할수 있는 건 여기서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건 생각으로는 하여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어떤 모양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에 통할 때는 생각이 끊어지고 생각이 아닌 이제 이게 드러나는 건데 이건 이제 생각이 아니니까 여기서는 뭐 크기도 없고 장소도 없고 시간도 없고 뭐 그런 게 없어요 여기는 아무 뭐라고 할게 없는 그렇지만은 이렇게 살아있는 현실인 거거든요. 순간순간 찾아서 헤매며 자기 머리를 버려두고 자기 머리를 또 찾아서 스스로 쉴 줄을 모른다. 이게 이제 중생이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버려두고 자기를 찾아서 헤매고 다닌다 이 말이죠. 문둔보살 같은 경우에도 법계에 들어가 몸을 드러내고 정토 속에서 범상함을 싫어하고 성스러움을 좋아하니 이러한 무리는 취하고 버림을 아직 잊지 못했고 깨끗하고 더럽다는 분별심이 남아 있는 것이다. 문둔보살은 이제 이 화엄경의 보살의 52계위 중에서 이제 제일 높은 걸 문둔보살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아무리 공부를 오래 하고 뭐 깊이 했다 하더라도 분별을 못 벗어나고 있다면은 말이죠. 예? 취하고 버리고 뭐 더럽다 깨끗하다 하는 이런 분별을 못 벗어나고 있다면은 이건 아직 깨달음이 아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뭐 수행을 오래 하고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분별이라는 게 결국 생각인데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생각 속에 갇혀 있다면은 깨달았다고 할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선종의 견해라면 도리어 전혀 그렇지 않아서 곧장 지금일 뿐 따로 때가 없다. 곧장 지금이다 이 말은 그냥 이거다 이 말이지. 이것뿐이다. 바로 이것뿐이지 따로 뭐 이러쿵저러쿵 할거 없다.

바로 이것뿐이다. 이것뿐이지, 뭐 이러니 저러니, 뭐 보살이 어떻고, 뭐, 대, 뭐 부처가 어떻고, 뭐 수행의 단계가 어떻고, 그런 얘기 안 한다는 거죠. 바로 이거다. 바로 이것뿐이다. 이게 바로 통해버리면, 그게 뭐 즉시 일이 없어요. 즉시 일이 없고, 막 아무 뭐 이러쿵저러쿵 할게 없다. 그 얘기가 하나뿐인 거고, 여기서 이제 살아갈 수만 있다면은, 하여튼 뭐 여기서 살면 뭐 아무 뭐라고 할게 없어요. 이제 생각은 이제 뭐 여기 우리가 여기서 산다고 해서 생각을 못 하는 건 아니죠. 생각은 필요할 때 그냥 써먹을 뿐이고,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해도 생각에 매여서 살지는 않게 되고, 생각에 매여서 생각 속에서 이렇게 사는 건 아니고, 이 자리에서 깨어서 살 수만 있으면은 그러면 일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생각을 따라가서 생각에 매여가지고 이제 생각 속에서 살게 되면은 이제 계속 그 생각이란 거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이제 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계속 복잡한 일이 생기고, 또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각에는 반드시 감정이 따라오거든요. 느낌, 기분. 그렇게 되면 이제 좋아하고 싫어함이 생기고, 그 계속 문제가 생겨요, 거기서는. 근데 이 자리 아무 뭐라고 할게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 일이 없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통해서 이 자리에서 살수 있으면 뭐라고 할게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떤 감정 기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런저런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아무 일 없이 살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요거 하나가 하여튼, 요게 한번 통해서 이렇게 일 없이, 생각 없이, 막싹 모든 그런 생각과, 그걸 이제, 우리가 그, 온이 전부 공이다. 그렇게 표현하듯이, 뭐, 온이라는 게 이제 육체, 느낌, 생각, 뭐, 욕망, 뭐, 의식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게 전부 막, 없다. 우리 반신경 온이 전부 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게 없고 아무 뭐 그런 게 없어. 아무 일이 없단 말이죠. 이 자리에서 이런 이제 체험을 하고 여기에서 힘을 얻어서 여기에 이제 계속 익숙해져서 이 자리에서 살 수만 있으면은 그 반신경이 나와 있는 그대로 온이 전부 공이고 공이 바로 온이라고 하듯이 예? 뭐 몸을 가지고 살고 느낌도 있고 생각도 있고 욕망도 있고 의식도 있다 하더라도 늘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늘 아무 일 없이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 한번 여기에 통해서 여기서 힘을 얻고 여기서 이 자리에서 살수 있는 힘을 얻으면 이제 저절로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선종의 견해라면 도리어 전혀 그렇지 않아서 곧장 바로 지금일 뿐 따로 때가 없다. 내가 말하는 것은 모두 한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일 뿐 진실한 법은 전혀 없다. 이제 여기에 관한 말은 이게 우리가 이제 법문이라고 그러고 설법이라고 그러고 이게 뭐 경전에 있는 부처님 말씀이든 또는 뭐 조사나 선사의 말씀이든 뭐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든 거든 이거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말할 게 아무것도 없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말할 일도 없는데. 그럼 왜 이런, 그게 이제 방편인 거예요, 방편 전부가. 방편이 나와서 공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죠. 그래서 마지 못해서, 법문하는 것은 항상 마지 못해서 한다. 공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 근데 이 자리에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거든. 도가 뭔지, 법이 뭔지, 부처가 뭔지, 뭐 깨달음이 뭔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이제 법문이라고 할, 그 이제 공부를 위해서 서로 이제 모여서 법문도 하고 법회도 하고 하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말을 하려고 하니까, 좀 억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방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방편의 말은 약과 같아가지고, 이제 효과를 보는 사람 효과를 보고 잘못하면 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걸 뭐냐면 이런 말을 곧이곧대로 막그 알아듣고 곧이곧대로 그냥

말을 기억하고 이래가지고, 아, 그런 일이 있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건 이제, 예, 말 따라간 거니까 부작용이 되는 거고, 이런 말 듣고 자기가 말한 것만 잊어버리고, 자기 살림살이, 자기의 근본, 자기의 근원, 본질, 또는 뭐 자기 마음에 해도 좋고, 이걸 더 깨달아버리면은, 그 말은 잊어버리게 되거든. 왜냐하면, 자기한테 이게 이런 현실이 나타나 있으니까, 말의 이유는 뭐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러려면 이제 그거는 이제 제대로 된 효과를 내는 거고, 이거는 깨달음이 없고, 그냥 말을 따라서, 그래,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런 일이 있는갑다 하고, 이런 식으로 따라가 버리면은,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 있잖아. 달을 가리키면은 손가락은 보지 말고 달을 봐라. 이 법문이 전부 다달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문의 말을 따라가지 말고, 달이 뭐냐? 자기 진실, 이게 달이거든, 이게. 네. 이걸 깨달아 부르면 되는 거라. 이걸 깨달아 부르면 되는데, 말을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법문을 한 시간 내내 막 노트 필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들어온 사람도 있거든. 아, 이런 말씀을 뭐 어쩌고저쩌고 한. 그런, 저는 이제, 저는 그런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왜? 말을 한게 아니고 이걸 가르치려고 온갖 방편을 그렇게 쓴 거단 말이죠. 말을 한게 아니라고, 이게. 말을 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요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 이거를. 그렇다고 한 시간 내내 이런 것만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 이게. 그렇게 이런 말, 저런 말, 뭐, 안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거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지, 뭐, 할 말이 있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말할 거 없어요, 이게. 말할 거 없고, 그냥 저기가, 이게, 깨달으면 되는 거거든. 체험을 하면 되는 거거든. 내가 말하는 것은 모두 한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일 뿐 진실한 법은 전혀 없다. 만약 이와 같이 볼수 있다면 참된 출가여서 하루에 만냥의 활금비라도 쓸 만하다. 그러니까 출가한 사람으로서 제할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이걸 깨달아서 여기에 통해서 이걸 깨달으면은 이게 이제 출가한 사람의 할 일이다. 출가라는 게 뭐, 집을 떠나는 게 출가가 아니고 생각을 벗어나는 게 출가예요. 마음의 출가가 진짜 출가단 말이지. 몸의 출가가 진짜 출가가 아니고, 몸의 출가는 그냥 머리 깎고 옷 갈아입고 집 떠나는 거지만은 마음의 출가는 생각을 벗어나야 돼. 생각을 벗어나면은 나도 나라고 할 것도 없고 집이라고 할 것도 없고 뭐 우리 집이라고 할 것도 없고 뭐 뭐라고 할게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게 진짜 출가죠. 여기에 통하는 거거든 이게. 여기 통해서 이 자리에서 이제 사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 참된 출가라는 거는 이제 마음의 출가, 아, 몸의 출가가 아니라 마음의 출가가 진짜 출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부처님 공부 이 불교는 어쨌든 생각을 벗어나는 거예요. 본질은 생각 속에서 불교를 뭐 온갖 경전을 읽고 불교 책을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봤자 꿈속에서 꿈 깨는 소리 하는 겁니다. 예. 꿈속에서 꿈 깨는 얘기 할수 있지 뭐 생각 속에서 생각 벗어난 얘기 할수 있죠. 근데 그게 다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는 진짜로 이제 한번 여기 통해야 되네. 진짜로 이게 통해 버리면은 뭐 여기서 뭐 아무 말하고 할게 없고 아무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진짜 불교는 바로 여기서 즉시 바로 지금일 뿐뭐 따로 때가 없다고 하듯이 우리가 법이라는 거는 당장 항상 당장의 일이지 뭐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에요. 어디 뭐 당장 그냥 여기서 바로 이렇게 명백히 드러나 있는 현실인 거지 이게. 당장의 일이라고. 그럼 여기서 이거 통해버리면, 그럼 뭐, 여기 일이 없거든, 여기는. 뭐, 이렇게 할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경전에도 그 나와 있거든. 깨닫기 전에는 부처도 있고, 중생도 있고, 깨달음도 있지만, 깨닫고 나면은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고. 그리고 뭐, 뭐라 그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한번 통해서 이게 명백하고 분명하게 돼버리는 거고 다른 일은 없어요. 다른 뭐 돈이 뭐뭐 뭐 부처님 어쩌고 저쩌고 할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여기에 통해 본래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이라는

하고 본래 한 물건도 뭐 얻을 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원래 이 그냥 이것뿐이거든. 이렇게 분명히 살아 있고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분명한 일이지만은 무엇이라고 할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거지 뭐딴거 없습니다. 스님들이 여러 곳의 노스님들에게 차례차례 인가의 도장을 받고서 나는 선을 알고 도를 안다 라고 말하지 마라. 말재주가 굽이치는 강물처럼 유창하다 하더라도 모두 지옥에 떨어질 업을 짓는 것이다. 모두 참되고 바르게 도를 배, 만약 참되고 바르게 도를 배운 사람이라면은 세간의 허물을 보지 않고 참되고 바른 견해를 매우 급하게 구하려 할 것이다. 만약 참된 마음에 통달하여 자성을 깨달아 두루 밝게 된다면 비로소 끝마칠 것이다. 스님들이 여러 곳의 노스님들에게 차례차례 인가의 도장을 받고서는 나는 선을 알고 도를 안다라고 말하지 마라. 왜? 이거는 생각으로 하는 말이니까. 생각으로 하는 말이니까 진짜는 아니죠, 이게. 진짜라면은 선도 없고 도도 없어요. 이런 붙일 게 없어.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이렇게 명백한, 뭐라고 말할 게 없지, 이거는. 예. 그러니까 나는 누구한테 인가를 받았고 내가 선을 알고 도를 내가 깨달은 사람이요. 진짜 생각이 전부 다 그런 얘기 들어보면 무섭죠. 생각으로 그냥 얘기하면서 무슨 선을 알고 도를 안다고 그래. 생각이잖아요. 그거는 다. 그래서 옛날부터 하는 말이 있어요. 길 가다가 도인을 만나면 도를 말하지 마라. 왜? 그 사람 도를 모른다. 도가 뭔지 몰라요. 도를 아는 사람은 그건 도인이 아니고 생각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 곳의 노스님들에게 차례차례 인가의 도장을 받고서는 나는 선을 알고 도를 안다고 말하지 마라. 말재주가 굽이치는 강물처럼 유창하다 하더라도 모두 지옥에 떨어질 업을 짓는 거다. 왜? 전부 생각 속에서 지식으로 돼서 보고 듣고 배운 걸 생각으로 또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하는 소리다. 망상이다 이 말입니다. 다. 망상이니까 뭐그 지옥에 떨어질 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살면은 그냥 아무 뭐 여기 무슨 도가 있고 뭐 부처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 생각이 없는데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이제 옛날 도인들 뭐 개성 같은 거 보면은 뭐. 뭐할 말은 없고 그냥 목마름만 물 마시고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누워 잔다 뭐 그게 다거든. 그다음 뭐 나무하고 물 긷고 옛날 사람들 나무하고 물 긷고 그러니까 누가 돌을 물으면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지 뭐 이렇게 답을 한단 말이죠. 도라는 게 이게 도다 하고 뭐 알고 그걸 알고 있는 건 없어요. 그건 생각이지 생각. 그래서 요게 하여튼 이게 한번 와닿아서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대해서 생각에 머물지 말고 생각 없이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제 말하자면은 살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 아무 일이 없거든요. 생각이 우리 일체 유심조라 말을 하잖아요. 모든 생각은 다 마음에서 이제 만들어진다지 말이 일체라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생각 속의 일이거든. 이렇게 모든 생각은 전부 마음에서 나온다. 그럼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걸 이제 마음이라고 이거는 뭐라 뭐가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거든 이게. 이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깨닫는 겁니다. 만약 참되고 바르게 도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세간의 허물을 보지 않고 참되고 바른 견해를 매우 급하게 구하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간, 분별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바르게 도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분별을 벗어난 이 도를 구하는 것이지 분별, 지식, 뭐 경전을 읽고 무슨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지식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진실, 자기한테 본래부터 있었던 이거는 배워서 아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

사람에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늘 있는 일이에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본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불생불멸이란 말을 여기다 하거든.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은 자기한테 늘 있는 일이다. 이 말이죠. 이게. 이걸 한번, 이게 한번 이렇게 깨달았어. 여기에 통해가지고 이게 자기한테 현실이 되는 거지. 경전에서 배워서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뭐 불법을 깨닫고 이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경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꾸 지식으로, 지식 속에서 불법을 뭐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선이 나왔을 때 선에서 분리문자란 말을 하는 겁니다. 문자를 가지고 공부하는 건 맞지 않다. 불교 공부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 경전에 의지를 해가지고 문자로 공부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아서 깨닫는 공부가 있고, 그,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교하면 다 경전을 읽고 이제 그 지식으로 공부하는 거고, 이제 스승의 가르침으로 이제 깨달음 얻는 거는 선하고 밀교 두 가지가 있어요. 밀교, 뭐, 주문해 오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밀교도 보면은, 우리 선처럼 족보가 있거든. 왜냐하면 스승의 가르침으로 제자가 깨닫고 또그 가르침으로 또 제자가 깨닫고 이러니까 그게 족보가 있어요. 선에도 족보가 있거든. 이제 그뭐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만은, 밀교도 그렇습니다. 밀교도 선처럼 그 경전 밖에서 비밀스럽게 전해왔다고 해가지고 밀교라고 그러는 건데, 거기도 이제 스승과 제자가, 스승이 가르치고 제자가 깨닫고 이래가지고 결국 그 불교 경전도 그 문자를 통해서 무슨 지식을 얻으라고 한건 아니거든. 그 팔만대장경에 있는 문자가 전부 자기 마음을 깨달으라고 이제 그런 가르침이 있죠. 그러니까 깨달음은 어쨌든 자기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어디 있느냐? 언제든지 자기한테 이렇게 있는 거라고. 그냥? 자기 마음이란 건 언제든지 자기 스스로에게 늘 이렇게 변함없이 갖춰져 있는 거죠. 마음이 없으면 그건 사람도 아니지. 뭐 바위나 무슨 뭐 돌멩이처럼 되겠죠. 그러니까는 마음이란 것은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항상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몸이 살아있어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살아있으니까 사람이지.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있는 거니까 언제든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다만 이거는 모양이 없으니까 몸처럼 모양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고 한번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고. 체험을 해야 된단 말이지. 확인이 되는 체험. 그리고 마음에는 안팎이 없어요. 내 마음이 있고 내가 있고 내 마음이 있고 이렇지 우리는 보통 이 생각 속에서는 그런 착각이 일어납니다. 내가 있고 내 마음이 있고 그러면 나는 내 마음도 가지고 내 몸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마음과 몸 바깥에 나라는 게 따로 있는 것처럼 그게 착각이거든. 그게 생각이 만들어낸 착각이에요. 몸과 마음이 없는데 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내 마음, 내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그말 들으면 꼭 나라는 게 따로 있고, 그건 이제 마음도 가지고 있고, 몸도 가지고 있고. 그게 생각이 만들어낸 착각인 겁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건 오히려 생각이 만들어낸 아상이에요, 아상. 망상이고, 실제로는 이제 몸과 마음이 있는 건데, 몸은 어쨌든 뭐,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몸이 깨달았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고 그 마음이 깨닫는 거지 이게. 예. 그 마음은 몸과 달라서 이거는 이제 모양이 없으니까 직접 마음이 마음 스스로를 깨닫는 거기 때문에 마음은 객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객관화가 된다는 거는 눈에 보이거나 뭐 손에 잡히거나 뭔가 생각으로 분별이 되거나 이게 객관화라고 하는 건데 마음이 마음 스스로를 깨달을 때는 마음은 객관화가 안 되거든. 그걸 이제 비유적으로 우리가
눈이 눈 스스로를 볼수 없다. 그렇게 비유.

하거든. 눈은 다른 건다 보지만 자기를 보지는 못해요. 마음도 꼭 마찬가지야. 근데 깨달을 수는 있거든, 그거를.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실로서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걸 객관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은 깨달을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아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체험을 해야 된다고. 확인되는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체험이 딱 되면은 아무 생각이 없고, 안팎이 없고, 주관객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관객관이 없고, 안팎이 없으니까 그건 지식이 없고, 아는 게 없고, 그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있었던, 이게 한번 이렇게 와닿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참되고 바르게 도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세간의 허물을 보지 않고 참되고, 바른 견해를 매우 급하게 구하려 할 거예요. 이제 참되고 바른 견해 이렇게 하는데, 이, 뭐, 그냥 이 체험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간의 허물이란 건다 생각이고, 생각을 보고 헤아리지 않고, 그냥 이거를 깨달을 것이다, 이 말이지. 생각으로 분별하고 헤아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깨닫게 된다, 이거를. 이걸 깨닫게 된다. 이게 하면 체험이 득될 거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이렇게 분명한 현실로서 명백하지만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 주관객관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안팎이 없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명백한 현실이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현실로서 딱 드러나 버리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어쨌든 생각이 전부 모든 번뇌망상을 만듭니다. 왜? 좋다 나쁘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게 번뇌가 생기는 건데, 그 생각 속에서만 생기는 거지. 이거는 뭐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좋다 나쁘다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번뇌가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번뇌가 없고, 이제 이거 말로서는 안 되고 자기가 체험을 해보면은 제 경험, 어디까지나 이제 저는 이제 이걸 뭐 어디 배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100%제 경험을 얘기하는 건데, 당장 이제 드러나 있는 것도 현실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옛날 경험한 것도 또 기억으로 또 있으니까. 불교는 중생을 제도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중생을 제도한다. 제도를 이제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구제한다, 구원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중생 구제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제가 불교를 뭐 학문적으로도 공부해보고 했지만은 그게 늘 궁금한 거죠. 이제 물론 뭐 말은 많이 있어. 뭐 어디, 사성제 그래가지고 뭐, 고통을 없애가지고 뭐 구원한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진짜로 어떤 건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말은 그게 있지만은. 근데 이 체험을 하고, 한 1, 2년, 금방은 잘 모르는데, 한몇 년, 뭐몇 년인지 모르지만은, 몇 년, 그게 뭐 1, 2년인지 4, 5년인지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그런 자각이 턱 되는 거라. 아하, 불교가 중생을 이렇게 제도하는 거구나. 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이 자리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아무 일이 없으니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예. 아, 불교가 중생을 이런 식으로 제도를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궁금증이 확 풀리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라, 이거는. 저도 뭐 그전에는 불교 교리책이니 뭐 수십 권을 봤거든. 중요한 경전들도 읽어보고. 그렇지만은, 아, 중생을 어떻게 제도하는 거알 수가 없어요. 말만 있지. 그걸 실제 겪어보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예. 근데, 한번 우리가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고 좀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돼. 금방은 잘 모릅니다. 시간이 좀 지나보면은 그런 순간이 다가와. 아, 불교가 중생을 이렇게 제도를 하는 거구나. 아무 일이 없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거든, 여기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다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분별 속에 있는 거예요. 분별 벗어나버리면 아무 일이 없으니까 뭐 문제 생길 게 전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그런 이제 안목들이 자꾸 생겨요. 이 체험을 하면은. 만약 참된 마음에 통달하여 자성을 깨달아.
두루 밟게 된다면 비로소 끝마칠 것이

있다. 참된 마음이 통달했어. 이제 여기에 통달해가지고 여기에 통달해서 자성을 깨닫는다는데, 이게 뭐 자성이라기도 하고 불성, 법성, 본성, 이 성이라는 이름을 여기 붙여요. 그건 이제 방편으로 말하는 겁니다. 성이라는 그 말과 상대적인 말이 상이라는 말이거든. 우리 공안경에서 범소유상 계시어망할 때그 상,

입법이라는 게 입법이 분별이잖아. 분별, 우리가 생각은 항상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식으로 둘로 나누니까 입법이라 그러고, 생각을 벗어나면은, 분별을 벗어나면은 이거다 저거다 할게 없으니까 불이라고 그래요. 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견성은 불이법이라고 그 육조 단경에 말하는 게,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는 경험이기 때문에 이제 견성이 불이법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 교리에서도 뭐그 불이법, 불이 중도 뭐 무자성 무슨 뭐공뭐 이런 걸 전부 연기 이것도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게다이 분별을 벗어난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방편의 말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요겁니다. 요거 여기에 통하면 돼요. 이 여기에 통하면 일이 없어. 아무 일도 없고 아무 뭐라고 할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면 여기 통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면역에 통해 통하면 이런 체험이 있고 이런 체험을 해보면은 하여튼 이런 일이 저절로 이렇게 일어나요. 이거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노력을 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이 분별을 우리가 벗어나는 것은 분별을 벗어나야 깨달음이다. 이말 자체도 분별이기 때문에 분별을 벗어날 나는 걸 우리가 의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의도를 하는 자체가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분별을 벗어나야지 그까지는 되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분별을 벗어나서 뭔가 깨달음을 체험하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은 이제 이런 법문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체험을 저절로 할수 있게 되는 그런 날이 오는 겁니다. 그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저절로 일이 이렇게 체험이 되는 겁니다.

다시 찾아온 드라마 굿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굿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굿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정읍칠보산 보림사주지 종진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옥천암에서 제3회 옥천암 수변호국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인기 가수 박서진, 남상일, 배아현, 씨야, 박시환 등이 출연하며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군인 등 제복을 입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석도 마련됩니다. 이 자리의 주인공인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95-4031번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중창조이신 상월원각 대조사 제52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6월 12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시대를 앞서 불교운동을 펼쳤던 대조사의 가르침과 위덕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구인사 043-423-7100번입니다. 질병을 고치고 수명을 늘려주시는 약사여렙 부처님의 크나큰 원력이 불암산 경수사에 찬란히 구현됩니다. 건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약사여렙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탱화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인연으로 마르지 않는 복덕의 가피를 대대손손 누리시길 바라합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우리 가정에 건강과 안락이라는 감로수로 내리도록 소중한 정성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2: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3: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0: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2: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1: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2: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3: 안녕하세요. 부다 로드를 진행하는 자연스님입니다. 오늘날은 시대가 달라서 큰 스님들이 많은 역할들을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증폭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세상에게 어떻게 널리 알려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지역을 다니는 어떠한 법문을 하시고 말을 타고 다니고, 실록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말을 타고 법문하러 다니는 그런 스님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스님들과 비교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BTN 불교TV의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ARS 060-800-7000번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후원 속에서 더욱더 성장하는 한국불교, 그 다음에 미래를 주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한국불교를 높이고, 그 다음에 세상을 밝히고 행복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침돌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붓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남원 영월사 금강스님과 함께하는 화엄경 약찬계 기도법회는 6월 13일에 경주 불국사 석굴암 사찰 순례가 7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세 번째 진행하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6월 8일에 대한불교 조계종 가사명장 무상 큰스님과 함께하는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과 운강석굴 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입니다.
1: BTN 불교TV의 야심찬 프로젝트. 전 세대가 함께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만화로 재구성한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똑똑한 원숭이 몽이와 진심 깊은 동자승 동이가 우리나라 각지의 사찰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과 전국 방방곡곡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나섭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2: 희망의 기도가

0: 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 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 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2: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2: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한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3: 스님!
4: 아. 아이고, 간세음보살.
5: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4: 기가 막혀요, 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양념은 부수적이고
6: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7: 자연식품.
4: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 해요. 네.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부 대중은 과거 천년 이래 천년 천년을 세우다 원력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궁은융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이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의견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다.

길을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통일 신라 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여러 불교의 계와 율, 계율과 수행에 대해 다양하게 소개해드리기도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계율과 수행, 이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들어있습니다. 바로 묵묵하게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는 그 힘이죠. 우리 육바라밀 속에도 그래서 그 순서에 맞게끔 들어있죠. 육바라밀 첫 번째 바로 보시, 상대에 대해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알고 나눌 수 있는 화합의 그 마음. 그 두 번째가 지계죠. 바로 내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별해 사람들과 그 안에서도 화합할 줄 아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죠. 무엇이죠? 바로 인욕입니다. 무언가를 할 때 항상 그것이 실증이 나거나 힘들거나 견디기 어려운 시기가 오죠. 그때 그것을 인욕해서 차마 한 고비를 넘어갈 수 있는 한 걸음을 더 내디딜 수 있는 힘이 바로 인욕이죠. 그리고 그 인욕 뒤에 찾아오는 것이 정진. 그때 비로소 정진이 이루어지고 정진이 있기 때문에 집중되는 선정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선정 끝에 지혜라고 하는 반야, 성취가 이루어진다라는 여섯 가지의 단계, 스텝을 만드는 게 바로 육바라밀. 그래서 그 끝에 바라밀, 바라미타, 피안에 도달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깨달음에 또는 행복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투게더에서도 여러 계율을 설명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인욕에서 내가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별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수행도 행을 닦는다라고 해서 내가 그 행을 거듭거듭 닦아 쌓아 나갈 때 비로소 내가 달라지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의 근기에 맞는 대기설법으로 설명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투게더 제목 제가 굉장히 좋아하며 또 존경하는 우리 숭산 큰 스님의 법어이며 저의 수행의 또 다른 모토이기도 한 Only don't know, only do. 한국어로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말 지금 이 세상 보다 편리해진 세상입니다. 또한 보다 빨라진 세상이고 보다 쉬워진 세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편하고 빨라지고 쉬워져서 우리는 살기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에 다른 이면이 들어있죠. 바로 보다 가벼운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편해지기 때문에 함부로 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일회용이라는 물건들이 일회용이라는 이름이 너무 쉽게 사용되죠. 뭐만 하면 일회용품 없나? 일회용. 일회용이죠. 한 번 쓰고 버려진다라는 것이죠. 왜 버릴까요? 다시 쓰려면 닦거나 또는 챙겨야 되는 그것들이 귀찮아지기 때문에 편한 것을 찾기 위해 일회용을 하는 것이죠.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상이 변해지고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이나 우리 주변의 물건들이 지금은 사지 않는 시대가 됐죠. 구독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고 차 같은 경우에도 렌탈, 렌터카라는 것이 익숙해진 세상이죠. 왜? 신제품이 너무 빨리 나오니까 얘를 사서 예전에는 막 10년씩 쓰고 했을 겁니다. 모 가전회사에서 했던 그 광고 문구가 전 지금도 기억납니다. 탱크주의.
1: 아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2: 반갑습니다. 네. 요즘 윤철 씨 덕분에 대우전자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1: 아, 제품이 좋으니까 그렇죠. 근데 금년에 그 탱크주의를 발표하셨는데 아주 강한 느낌이던데요.
2: 네, 탱크주의란 2000년까지 쓸 수 있는 튼튼하고 편리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죠.
1: 아, 그렇다면 이 임팩트 TV도
2: 그렇죠. 대우전자의 모든 제품은 탱크주의 정신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
0: 탱크주의라고 해서 탱크같이 튼튼해서 한 번 사면 계속 쓴다. 또 우리 또 뭐 유명한 엘땡 전자회사 거는 냉장고나 선풍기 그런 게

고장이 안 나기로 굉장히 유명하죠. 할머니 때 쓰셨던 선풍기가 지금도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예전에 청암사에 한번 이 일이 있어서 강의를 나간 적인데, 청암사 율주 스님 방에 이렇게 차를 스님께 대접받고 있었는데, 스님 방에 금성 럭키스타 선풍기가 있더라고요. 스님 아마 지금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정말 정성껏 아끼며 무소유의 정신으로 우리 청암사 율주 스님께서 그거를 쓰셨기 때문에 고장이 안 나고 지금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많은 신제품들이 나오고 얼마든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그 시대에 우리 청암사 율주 스님이 갖고 계신 그 선풍기는 선풍기의 가치 이상을 넘어선 것이죠. 또한 보다 쉬워진 세상입니다. 모든 것들을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찾을 수 있죠. 특히 요새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AI를 사용해 조금만 모르는 게 있더라도 AI에 물어보죠. 저도 얼마 전에 뭐 스님들과 또는 신도들과 이야기할 자리가 있었는데 제가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걸 확인하려고 AI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이거 아니고 저건 저거예요 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저희는 경전을 통해서 배우다 보니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전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AI가 말하는 걸 이제는 다 믿어버리는 세상이 된 거죠. 쉬워지기 때문에 쉽게 배우려고 하는 세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세상을 가벼워지게, 가볍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가벼워지면 안 됩니다. 가벼워지면 당장 지금을 바라볼 수 없고 자신의 인간성의 그리고 인간적 가치관도 가벼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한 시도 기다리지 못하고 한치 앞도 모른 채 내달리기만 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익을 수 있고 앞을 내다볼 줄 알아야 넘어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달리기만 하다 보면 지쳐서 심장이 터질 수도 있고 숨조차도 마음대로 쉴 수 없습니다. 여기 제가 김기덕 감독 작품의 영화 포스터를 하나 걸어놨습니다. 봄, 여름, 가을, 그리고 봄. 우리 불교의 화두입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찾아오죠.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 겨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다시 봄이 오는 겁니다. 봄은 그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사계절이 지나간 뒤 다시 그 자리에 봄이 찾아오지만 인간들은 더울 때 추우려고 노력하고 추울 때 더우려고 노력합니다. 지금은 겨울에 수박을 먹는 게 낯설지 않죠. 언제든지 사시사철 모든 과일을 먹을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죠. 제때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제철, 제때. 그 철에만 맛볼 수 있고 그 철에 가장 그 계절과 온도와 습도 모든 것들을 품어 영양소가 가장 단단한 상태의 것을 먹는 걸 우리는 제철 음식이라고 해서 예전에 제가 사찰 음식 편에도 말씀드렸죠. 한국 음식의 정체성, 한국 불교 사찰 음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제철이다. 제때 제철 음식을 먹을 줄 아는 건데 정말 이렇게 너무 바쁘고 빠르고 편한 것만 쫓다 보니 제때 제철이 사라지며 봄 다음에 겨울이 찾아오기를 원하고 여름 다음에 다시 봄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정말 허망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생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불교의 시절 인연이라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만들었다는 인연, 연기법. 그 연기법은 인연 생기죠. 인연이 생겨나고 그것을 일으킨다라는 것인데 그 속에서 불교는 다시 시절 인연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거는 바로 때를 말하는 것이죠. 무엇이든 그 때가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급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급하고 함부로한 그것 때문에 정작 그 때에 그것을 해야 할 때 지쳐 있거나 내려놨던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정작 해야 할 때 못하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절 인연은 그때까지 게으름 없이 하루하루 인욕으로서 인욕의 정진을 닦아나가는 게 바로 시절 인연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연의 힘이 그걸 당겨올 것입니다. 전에 인과와 인연을 설명드린 적 있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인과입니다. 근데 과로 끝나지 않고 그거는 또 다른 원인이 돼서 무언가를 또 불러오기 때문에 불교에서 그것을 인연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어질 연자이죠. 원인은 계속되는 또 다른 원인이 될 것이고 그 원인 끝에는 계속되는 이어짐이 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이어짐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불러오지만 그 무언가는 함부로 아무거나가 아닌 그와 같은 형태의 힘을 가진 법력의 존재들이 찾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2025년 3월까지 우리 법보종찰 해인사, 그 안에서도 해인사 승가대학의 학감으로 쭉 지냈었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웠었고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할 뿐이었었습니다. 그때까지의 저는 학인 스님들께 부처님의 경전을 가리키고 학인 스님들의 생활 속에 위에 어긋나는 것이 없는지 직접 예의 범절 또 우리 불교에서 전하는 그러한 가르침들을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로만 쭉 살아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리키는 일이 인연이 돼서 비슷한 일들만 계속해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해인사 교구장 스님께서 마련을 해주셔서 해인사 안에 불교대학이라고 해서 신도님들을 또 가리키는 자리가 마련됐었고 또 그 앞전에 우리 동국대학교 또 우리 학장이셨던 한보광 큰 스님께서 지금 대종사님께서 저에게 인연을 이어주셔서 동국대학교 YG 캠퍼스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지금까지도 계속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같은 인연대들이 계속해서 저를 이끌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3월 이제 해인사의 인연이 다 되어 그것을 회향하고 해인사 산문 밖으로 첫 발을 내디뎌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투게더를 통해 여러 계율을 알리는 전법의 활동을 하다 보니 지금은 정말 많은 사찰에서 저에게 법문을 말씀해 주시거나 또는 강의를 부탁하시거나 또는 불교대학을 통해 그 사찰의 신도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저도 이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저에게 가장 몸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때가 돼서 그 인연이 저를 계속 이끌어 지금 이 모습의 이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죠. 해인사의 저의 제자들에겐 아마 저의 지금 이 모습이 좀 생소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투게더를 지금 봐주시고 계시고 사찰에서 저를 만나는 우리 불자님들에게 오히려 이 모습이 익숙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BTN 투게더에 나와 부처님의 계율을 이 시대적으로 설명하고 지금은 이 시대에 벌어지는 일들을 계율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 사찰의 법문을 통해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그곳에서 여러 가르침들을 전하고 있죠. 또 여러 불교대학에서 여러분들께 금강경을 제가 산스크리트로 하다 보니까 산스크리트로도 알려드리고 또 최근은 이제 법화경을 시작해서 우리 한역으로 되어 있는 것과 원어를 같이 섞어가며 불교의 용어들을 예전에 학인 스님들을 제가 가르쳤더니 알려드리는 또 불교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저에게 재밌는 인연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BTN에서 연등의 메인 MC를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MC를 또 한번 보게 됐다 보니까 종종 최근에는 사찰에서 어떤 행사가 있거나 음악회가 있을 때 저에게 사회 제안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 좀 신기했어요. 이거 왜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시나. 사회 잘 보시는 스님들도 계시고 전문 아나운서 분들도 계신데 하는데 보니까 우리 사찰의 신도님들이나 주지스님께서 그때 제 모습을 좋게 봐주신 덕분에 제가 그 인연에 따라 그렇게 또 이어온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욕심을 내고 탐했던 게 아니라 그냥 묵묵히 게으름 없이 매일같이 하루하루 제가 할 일들을 찾아가며 했었던 것밖에 없더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지금 삶,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은 다 시절 인연 속에서 생겨난 것들일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을 무리하게, 성급하게, 욕심으로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 역시도 지금 2026년 몸소 그것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그리고 성취는 노력과 인력이 토대가 될 때만 가능해집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더 높은 곳에 매달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잡거나 매달리기 위해선 움츠려서 힘을 모아 그 응축된 힘을 폭발하면서 뛰어오를 때

올라갈 수 있죠. 점프할 때도 그래서 최대한 움츠려서 뛰어오르는 겁니다. 멀리 뛸 때도 있는 힘껏 달려요. 가속력을 붙여 그 힘을 모아서 앞으로 붕 뛰어가는 것이죠. 근데 움츠리고 힘을 모으는 그 상태를 불안해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노력과 인욕이며 수행인 것이죠. 그 순간은 절대 뒤처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없으면 오히려 뒤처질 것입니다. 지금 조금 앞에 있다고 해서 절대로 그것을 우쭐해하거나 뭔가 위에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숙여졌을 때 그 힘이 더 크고 더 광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 한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토르모드 프로스타드라고 하는 우리 스키 종목에 있는 선수입니다. 스키 점프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 뭐가 대단하냐면 우리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꼴등했던 선수입니다. 근데 여기도 써있죠. 베이징 체어회에서 세계 최고로 4년간 포기하지 않고 꼴등이었던 선수가 계속해서 연습하고 연습하고 참아내고 인욕하면서 4년 뒤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스키 점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아 나는 꼴찌여갖고 아유 소질이 없나 보다. 아, 다른 거 알아봐야겠다. 이건 나한테 맞는 것 같지 않아. 라고 했다면 지금 이 선수를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수도 없을 뿐더러 노르웨이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조차도 우리는 모른 채로 사라졌을 겁니다. 지금은 세계 최정상입니다. 세계 최정상이 된 것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거기까지 가기 위해 이 선수는 꼴찌의 수모도 겪었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인욕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투게더라는 방송에까지 소개될 수 있는 선수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달마 키즈 유승은 스노보드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빅 에어라고 하는 스노보드 종목입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봉선사의 교구장이신 호상 큰 스님께서 오랫동안 지원했던 게 바로 달마베라고 하는 스키 대회죠. 스키 스노보드 대회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 이 달마베를 계속 운영해 주시며 가능성 있는 친구들을 계속 도와주셨던 겁니다. 가능성 있는 친구를 돕는다는 건 이 사람의 가치, 불성을 바라봐 준 것이죠. 잘하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세상은.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잘해지면 광고 효과를 누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친구를 도와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도 정말 호산 스님께서 묵묵하게 정말 수행자답게 인욕과 정진과 선정으로 계속해줬고 우리 유승훈 선수도 한국에 인기도 없으며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접 교구장 스님을 만나서 연습할 공간도 없답니다. 이 비계어를 할 수 있는 이 구장이 갖춰져 있는 스키장이 대한민국에 없답니다. 그래서 간신히 그냥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변변치 못한 곳에서 훈련을 하다가 돈이 좀 모이면 외국에 나가서 훈련을 한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웬만하면 포기했을 겁니다. 포기하는 게 맞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유승훈 선수도 거의 고비까지 갔었다라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과 같은 마음, 항상 마지막과 같은 신심으로 이번에도 밀라노 동계올림픽에 출전을 해서 대한민국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빅에어라고 하는 여러분도 들으실 때도 낯설 겁니다. 그 종목에서 동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딱 딴 이 장면 끝에 우리 유승훈 선수 어떻게 하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로 스노우보드를 벗어서 팍 던집니다. 여러 의미가 담겨 있어요. 후련한 거, 속상했던 거, 행복한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연습 때 성공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4회전, 4바퀴 회전을. 그 밑에 인터뷰가 써있죠. 근데 정말 기적과 같이 우리 유승훈 선수가 타기 직전까지 관세음보살을 찾는다는 건 이제 너무 유명해졌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절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제발 한 번만 이 시절에, 이 찰나에 성공해 주십시오. 성공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끝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비로소 그 간절함이 관세음보살님에 전달되어 성공해서 동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것이고 이 선수 한 명이 동메달을 딴 게 아니라 달마베, 호산스님, 우리 불교, 불교 신자 모두 나아가 불교 전체가 응원한 힘 끝에 말 그대로

단일롭게 깨달음을 얻은 그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전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너무 깊게 관심 가져주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망경 제7경계 해태불청법계에서는 법을 듣고 수행을 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 게으름을 죄로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자로서 어느 곳이든 빈이 경류를 강의하거나 큰 강당에서 법을 강의하는 곳이 있거든 새로 배우는 보살들은 마땅히 경정과 율장을 가지요. 법사가 있는 곳에 가서 듣고 배우고 물어야 하느니라. 숲이나 나무 아래나 절이든 법을 설하는 모든 곳에 가서 듣고 배워야 하니 만약 그곳에 가서 듣고 배우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해서 할 수 있을 때, 배울 수 있을 때, 노력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참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그거를 그냥 내려놓는 것을 오히려 죄로 다스리며 그것들을 계속 이어져 가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인욕의 정지는 결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빙상계의 정말 3대장이죠. 3스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뭐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우리 최민정 선수 쇼트트랙이죠. 어쩌면 대한민국 또 가장 유명한 분이죠. 김연아 피겨스케이팅 선수 그리고 스피드스케이팅의 이상화 선수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전 세계 1등입니다. 전 세계 이름만 대도 모두가 알 정도로 동계올림픽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이 세 명으로 대표될 정도로 가장 유명한 세 명입니다. 최민정 선수가 먼저 인터뷰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빠르고 쇼트트랙은 커브가 엄청 심하죠. 그 강한 커브를 견뎌낼 수 있습니까? 하던 대로 후회 없이 합니다. 그러면 그 노력에 대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노력했기 때문에 해왔기 때문에 참고 계속 끊임없이 그 순간을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 순간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김연아 선수는 점프가 높고 회전이 빠르기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지상에서 이렇게 훈련을 할 때 되게 유명한 얘기죠. 인터뷰하시는 분이 물어봐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몸을 풀고 연습을 하세요? 라고 하니까 김연아 선수가 헛웃음을 치면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지. 와, 이 말은 진짜 제가 오늘 저희 오늘 제목인 Only Do입니다. 그냥 할 뿐입니다. 그냥 하면 그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이고 변화했기 때문에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화 선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들이 안 볼 때도 운동을 해야 실력이 쌓인다. 보여주기 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해 하는 것이고 나를 속여선 안 된다. 나를 속이는 것보다 더 극심한 망어죄는 없기 때문에 나를 속이지 않게 남들이 없더라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운동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왜? 너무나 멋있는 말이더라고요. 노력은 공기다. 공기는 항상 합니다. 없는 순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기가 있어야 됩니다. 즉 노력은 우리를 살아가게 해주는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력을 공기와 같이 여기며 수행을 공기와 같이 여겨 항상 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에 있어서 특별하거나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거나 남 앞에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대로 여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인욕의 정진입니다. 여여하다. 그러그러하게 한다라는 뜻이고 불교의 산스크리트어로 타타타라고 얘기합니다.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죠? 우리 김국한 가수님이 부르신 타타타가 바로 이 여여입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남들 너를 알겠느냐? 남의 시선과 그런 것을 보고 무언가를 비교하거나 경쟁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계속 그것을 하면
내가 바뀌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내가

점차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여여한 정진이며 그 끝에 인욕이 들어 우리를 성취로 나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숭산 스님께서 법어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Only don't know, only do.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 숭산 스님이 그 서구권에서 굉장히 많은 법문을 하시고 많은 이들의 신금을 올리며 신심으로 이끌어 출가자도 많이 만드셨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법문이 바로 Only Don't Know입니다. 오직 모를 뿐. 실제로 이 스님의 법어를 담은 이 책의 표지입니다. 무엇을 모르는 걸까요? 여기서 모른다라는 건 여러 의미가 있지만 무엇을 하기 전에 항상 찾아보려고 하고 계산하려고 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려고 하는 것들을 스탑, 멈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자꾸 알려고 하지 말아라. 알려고 해도 알 수 없을 뿐더러 알려고 하는 그 자체가 방해가 돼서 아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도 못한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Only don't know, 오직 모를 뿐, 그것을 계속해 그냥 갈 뿐이다. Only do, 하면 바뀌는 것이지만 알려고 하고 닮아가려고 하고 쫓아가려고 해서는 절대로 그 선에 다가갈 수 없을 뿐. 내가 지금 이 순간 나의 행으로서 수행을 닦아 해나간다면 반드시 바뀐다는 것이 바로 숭산 큰스님의 법문인 Only don't know, only do. 저 역시도 여기에 나온 이 표현을 또 이 가르침을 가장 존경하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냥 오직 할 뿐입니다. 종종 물어보세요. 투게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합니다. 이 시대의 여러 일들을 불교적으로 바라보고 또 제가 바라본 그것을 불교의 계와 율로 찾아 여러분께 전달하는 것이죠. 멈추는 시기도 있을 것입니다. 멈춰야 될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과 함께 오직 할 뿐, 그것을 오직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해나가다면 여러분들이 알아주실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할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쭉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맞이하는 것이죠. 욕심이 앞서고 탐착심이 앞서 가져야 한다, 더해야 한다, 나밖에 할 수 없다, 나만 있어야 된다, 나만 좋아야 된다. 그게 바로 문제인 것이죠. 오직 해나갈 때 그것을 함께 하려는 그 마음으로서 회향할 줄 알고 방향성을 정해 그 방향을 따라 나아간다면 그 방향이 가리키는 곳의 끝에 도달할 것이고 그 끝에 함께 나아가기 때문에 회향이 되어 모두가 깨달음으로 도착하는 바로 피안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망경 제35경계 불발언계에서는 발언하지 않고 서원하지 않으며 수행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을 죄로서 설명합니다. 그 내용 잠깐 보시면 너희 불자들이여 항상 모든 일에 서원을 일으키고 부모와 스승과 삼보에 효순해야 한다. 좋은 스승과 도반과 선지식 만나기를 발언하고 항상 자신에게 대승의 경률과 십발치, 십장양, 십근강, 십지를 가르쳐주고 이해하게 하여 여법하게 수행되기를 바라며 부처님의 계율을 굳게 지켜 차라리 목숨을 잃을지언정 한순간도 마음에서 떠나게 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어떤 보살이든 이러한 서원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Only do의 가르침, 그리고 그냥 할 뿐이라고 했던 김연아 선수의 말, 노력은 공기다 라고 말한 이상하 선수의 모든 말도 그냥 하긴 하지만 그냥 하는다는 그 그냥 속에는 정확한 목표의 방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쩌면 너무 목적을 향해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목적은 그 방향을 가리키기 위한 하나의 표식입니다. 표식이 있어야 나아가는데 우리는 오히려 표식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허망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깊게 생각해 볼 때이죠. 목표를 위한 방향을 잡고 그 방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목표에 도달합니다. 멀 수도 있고 험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 목표를 향해 깨달음

즐거움이라고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때때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오늘을 통해 나아간다라고 하면 처음에 모두가 서툴지만 반드시 그 끝에 언젠가 도달합니다. 왜? 그 한 걸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그 한 걸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한 걸음 속에 모든 시작과 도달의 끝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일직일체 다지길 일미진중 함시방입니다. 하나 속에 전체가 담고 작은 하나 속에 세상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너무 목적, 목표만 바라보면 전체만 보기 때문에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전체를 한 번에 이룰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전체가 되기 위해선 하나로부터 오는 거죠. 10이라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선 1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10 속에는 1이 들어있는 것이죠. 10 안에 1이 없어진다면 9입니다. 10을 갖고 싶으면 1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며 10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안에 시작이었던 1이 있었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한 걸음이 흐트러지지 않게끔 할 때 초발심시 변정각 그 하나로 모든 걸 이룰 수 있고 이룬 끝에 그 하나의 감사함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 이제 조금 더 행복을 통해 내 삶에 낭만을 넣어야 됩니다. 그 낭만을 다른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닌 나의 걸음걸음으로 낭만을 쌓아가야 됩니다. 여기 낭만 러너라고 불리는 심진석 선수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새는 조금 유명해지셨어요. 원래 이 집이 좀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공사장에서 비계공이라고 해서 이렇게 철봉 이렇게 세워서 건물 외곽에 이렇게 둘러싸는 거 있죠? 그걸 비계라고 해서 비계공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막노동을 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취미로 이 달리는 걸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마치 달려라 하니 같이 달릴 때만큼은 너무 행복하고 그 행복 속에서 자신의 그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게 나를 살아가는 힘으로 이끌어준다라고 해서 그냥 항상 달려서 출근을 했습니다. 집에서 공사장까지 달려갑니다. 근데 공사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뭘 신죠? 안전화라고 해서 쇠덩이가 들어있는 신발을 신습니다. 발에 무언가가 떨어지면 크게 다치죠. 지금 요새도 마라톤이, 러닝이 굉장히 유행인데 우리 굉장히 좋은 신발들을 사서 가볍고 바람도 잘 통하는 것들을 신습니다. 근데 이 선수는 그냥 달리는 그 자체를 사랑했던, 좋아하는 그런 낭만 러너에서 달릴 수만 있기 때문에 달릴 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 안전화를 신고 출근길에 출근을 합니다. 그걸 사람들이 받고 또 주말이면은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이 나오니까 미디어에 관심을 받게 되고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이 이 지금 현대백화점의 광고입니다. 정말 낭만 있게 이렇게 본인이 하고자 했던 것들이 잘 풀려서 좋은 삶으로 좀 나아갈 수 있게 돼서 너무 보면서도 저 참 뿌듯하고 제가 굉장히 응원하는 유튜브 제가 구독도 했습니다. 제가 참 보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고 아 이런 게 참 인욕의 수행이구나라고 느끼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부족할 수 있고 느릴 수도 있고 형편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낭만을 갖고 내 한 걸음으로 내 스스로 나아가면 그게 쌓여 그 끝에 또는 그 방향에서 좋은 일이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마라톤이 아닙니다.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이 아닌 우리의 그 방향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여러분만의 방향, 자신만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42.195km라고 하는 마라톤의 거리는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속도 이상으로 뛰면서 기록을 잽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록이 필요 없죠. 그리고 어떤 코스를 돌아 반드시 다시 그 꼬링으로 와야 되는데 우리 삶에 그러한 고링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간마다 일정 거리에 물을 마시거나 쉴 수 있는 구간이 있지만 여러분이 쉬고 싶을 때 너무 지쳤을 때 쉬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힘이 날 땐 더 나아가도 되죠. 자신만의 거리, 자신만의 속도, 자신만의 코스, 자신만의 휴식 그것을 통해 그렇게 자신만의 길을 나아가 방향을 찾아 행복을 찾아 나아가십시오. 인생은 결코 마라톤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라톤이라는 생각 때문에 달려야 된다. 그 코스로 가야 된다. 이 속도를 지켜야 된다.
이때 나도 이렇게 쉬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우리를 훨씬

힘들게 할 것입니다. 인생은 마라톤이 아닙니다. 각자의 삶을 각자의 걸음으로 각자의 속도에 맞게 각자의 길로 나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방향으로 서원을 세워 그 방향을 향해 스스로의 걸음걸음으로 나아가 주십시오. 그 걸음이 쌓여 곧 여러분에게 시절 인연이 올 것입니다. 이 곧, 곧을 위해 우리는 지금도 인욕하고 정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미 그 시절 인연이 곧이 아니 지금 와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곧 올지 모르고 지금 와 있을 시절 인연 속에서도 묵묵히 여여하게 하십시오. 한다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이 곧과 한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고 나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그 속에 사람들과 더불어 지금을 느끼며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곳을 위해 오늘도 인욕하고 정진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에게 시절 인연은 찾아올 것입니다. 계절이 변해가듯 오늘도 변해갑니다. 봄이 지나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 끝에 겨울 그리고 다시 봄이 오듯 오늘도 지나가 내일의 오늘을 맞이할 것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나간 어제는 허망한 것이요 오지 않은 내일 또한 허망한 것이다 라는 아함경의 가르침과 같이 오늘을 바라볼 때 오늘의 계절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는 언제 봄이 되나라고 해서 마냥 봄만 기다렸을 겁니다. 근데 정작 봄이 되면 또 꽃가루도 날리고 막 하면서 아 이제 여름이 오나라고 해서 여름을 기다립니다. 여름이 오면은 이 더운 여름 언제 지나가나라고 하면서 가을을 기다리죠. 가을이 되면 이제 눈 내리는 겨울이 오나라고 해서 겨울을 기다립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시절 인연은 기다리되 지금을 살아가면 지금의 봄을 살고 지금의 여름을 살고 지금의 가을 겨울을 살면 그리고 다시 봄이 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기다리는 시절 인연이 오지 왜 오늘을 놓쳐야 됩니까? 오늘만큼은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게 베풀어져 있는 것입니다.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 마음과 중생과 부처의 차별이 없다. 이 셋은 오늘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여러분의 시절 인연일 것이며 지금 오늘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곧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도 수행하고 계시고 인욕하고 계시고 정진하고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노력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시절 인연으로 올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계산하지 마시고 너무 앞서가지 마십시오. Only don't know. 오직 모를 뿐. 그 모름 속에서 그냥 하십시오. Only do. 여러분의 오늘 속에 내일의 행복만을 꿈꾸는 허망한 그런 것이 아닌 Only don't know로서 그것을 잊고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해야 되는 법의 수행, 인연과의 화합 그리고 오늘 하루의 행복을 Only do. 오직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오늘이 분명 더욱 밝아질 것이고 그 밝아짐 속에 여러분의 삶 또한 모든 것이 환희로운 광명의 빛으로 비춰질 것이라는 거 제가 오늘 약속드리고 발언드리며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더 환희롭고 좋은 인연들과 행복하시기를 발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

0: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3: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4: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에서는 오는 6월 1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8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조주한, 남이예, 저구, 손비나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0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마지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2: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잇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

0: 출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조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산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산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설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2: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3: 고객님, 대환 대출 대상자세요.
4: 정말요?
3: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5: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4: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6: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4: 설치했어요.
7: 당했다!
8: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9: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4: 이게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간 거야?
10: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6: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5: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6: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5: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7: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8: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7: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

0: 배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1: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꿈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오래가를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4: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0: 식물은 환경에 따라 성장 속도가 달라지는데요. 울창한 숲에서 자라는 나무는 길이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듬성듬성한 숲에서 자라는 나무는 가지를 넓게 뻗는다고 합니다.
1: 신기하게도 식물은 음악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음악을 들려준 식물은 그렇지 않은 식물보다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하고요. 스트레스와 병해충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네요.
0: 사람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성장하는 데 있어 환경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의 어른으로서, 가요계 선배로서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오늘도 다짐해봅니다.
1: 늘 푸른 나무처럼 쉬어갈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편안한 존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쾌남 열전도 여러분께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해요. 오늘도 기분 좋은 에너지 듬뿍 받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쾌남 열전 출발합니다.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쾌남 열전 정식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쾌남 열전 진행자 나상도고요.
1: 남궁진입니다.
0: 저희가 오프닝에서 사람과 식물은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리 남궁진 씨의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존재는 누구십니까?
1: 혹시 모르시나요?
0: 부모님 아니세요?
1: 아직도 제 마음 모르십니까? 물론 부모님도 계시지만
0: 네,
1: 모르세요?
0: 아, 대표님이요?
1: 아, 대표님도 계시네요.
0: 예.
1: 우리 나상도 씨가 저에게는 진짜 큰 영향을 미친 훌륭한 사람입니다.
0: 고맙습니다. 저희가 녹화 우리 시작하기 전에 한 5만 원 줬어요. 예, 좋은 만 해달라고.

0: 네, 나성도 씨는요?
1: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 쾌청이 여러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저희가 노래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진행도 하는 거죠.
0: 맞습니다.
1: 예, 항상 우리 쾌청이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1: 참 감사드리고 우리 남궁진 씨는 어떤 가요계의 선배가 되고 싶습니까?
0: 우리 나상도 선배님처럼 훌륭한 또 후배들에게 조언도 많이 해주고 또 예. 이렇게
1: 더 줄게요. 더 줄게요. 저 말고.
0: 알겠습니다.
1: 저 말고.
0: 훌륭한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상도 씨는요?
1: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 명료합니다.
0: 네.
1: 밥 잘 사주는 선배.
0: 네.
1: 예, 밥 사주는 게 최고예요.
0: 맞습니다.
1: 예. 제가 밥 얼마나 잘 삽니까?
0: 엄청 잘 사주시죠.
1: 제 그냥 인생의 규칙이거든요. 형한테는 얻어먹고 동생한테는 사준다. 이게 제 철칙이기 때문에
0: 항상 감사합니다.
1: 예, 우리 진 씨가 아무리 잘 돼도 네. 앞으로 밥 열심히 사주겠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예, 그래도 맞습니다. 너무 계속 사면 좀 기분 상하니까 10번 중에 한 번은 사세요.
0: 아, 물론입니다.
1: 본인이 네,
0: 알겠습니다.
1: 좋습니다. 자, 잠시 후 캐남 열전 오늘의 초대 손님과 캐남 초대석 1위 오너라 함께합니다. 어떤 분일지 너무 궁금하시죠?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는 물론 라이브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0: BTN 불교 TV와 BTN 라디오 울림은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1: TV, 라디오,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어떻게 보탤 수 있냐고요? ARS-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셔서 BTN 불교 TV에 후원한다고 동참해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6회 상쾌 통쾌 이 상쾌를 모두 충족하는 쾌남 캐녀들만 모십니다.
0: 입장 조건 까다로운 쾌남 초대석에 오신 손님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 쾌남 초대석 이리 오느라 오늘의 손님 모셔봅니다. 나와!

0: 오늘 쾌남 초대석 오늘의 손님은 우리 남승미 씨였습니다.
1: 아, 반갑습니다. 야, 네. 안녕하세요.
0: 네, 바보 같은 사람 라이브로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요. 네. 방송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팬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BTN 라디오 우리 가족 여러분. 매주 금요일을 책임지고 있던 트위스트 킹 남승민입니다의 남디가 해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이 자리에 초대석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0: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방금 불러주신 노래, 네. 바보 같은 사람 어떤 노래인가요?
1: 이 노래는 이제 또 사연이 많은 그렇죠. 노래인데요. 이제 제 골든마이크라는 프로그램에서 아마 상도형이랑 같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경연을 했을 때 마지막 결승곡으로 저희가 이제 작곡가 신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열 선생님께서 작곡해 주신 노래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노래였습니다.
2: 아, 그때 그 다섯 곡 정도였었나요?
1: 네, 맞아요.
2: 제일 좋았어요.
1: 맞아요. 저는 네. 지금도 그 선택에 후회를 안 하고 있습니다.
2: 너무 좋은 노래죠.
1: 네.
2: 근데 또 이게 가수가 노래를 부르다 보면 가사에 심취를 하잖아요.
1: 맞아요.
2: 예, 우리 승민 씨한테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은 누굽니까?
1: 저한테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요? 예. 저를 보고 있는 아무래도 팬분들이 그래도 저한테 바보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2: 예, 이건 좀 해명 겸 이걸 설명을 좀 해주셔야 돼요.
1: 왜요?
2: 제목이 바보 같은 사람이잖아요.
1: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도 팬분들밖에 모르고 이제 팬분들도 저밖에 몰라.
2: 아, 사랑바보.
1: 네, 몰라라고.
2: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네. 아니, 약간 금방 그거는 저희 팬들은 바보입니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1: 아, 뭐 팬들이
2: 그래서,
1: 바보...
2: 그래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1: 아, 네. 그러니까 저밖에 몰라라고. 아, 저밖에 모르는 바보여라고.
2: 당연히 아주
0: 너무너무 좋은 의미였습니다.
1: 네네네.
2: 아, 그러면 우리 승민 씨는 개인적으로 제가 옛날부터 네. 예, 우리 학창 시절 때부터 제가 쭉 알던 예, 그렇죠.
1: 네.
2: 전 이렇게 큰 것도 신기해요. 그리고
1: 맞아요.
2: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하고 이렇게 성공을 해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는 자체도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1: 아, 제가 더 감사.
2: 그리고 대견하기도 한데
1: 그죠.
2: 자, 요거 그냥 시작하면서 제가 여쭤볼게요.
1: 네.
2: 우리 승민 씨한테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1: 형이요?
2: 예.
1: 죄송한데 동네 형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동네에 가장 친한 형?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상도 형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워낙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2: 수도분하고
1: 네, 수도분하고
2: 편안하고
1: 하메탈 같으시고
2: 네.
1: 웃을 때 정겹고 말투부터가 약간 사람 자체를 약간 좀 금방 친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동네 형 같은 느낌입니다.
2: 근데 이미지가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 저한테 형 식사하셨어요? 이것도 이렇게 안 물어봤어요.
1: 맞아요.
2: 선배님이라고 했었죠?
1: 예전에 네, 선배님이라고.
2: 선배님, 진지는 잡수셨습니까? 진짜 이렇게 물어봤어요.
1: 네.
2: 그게 고1 때였죠?
1: 그때, 네, 아마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2: 근데 고향이 그래서 하동 청학동인가?
1: 아, 거기서도 그렇게... 배우기도 했고.
2: 아, 배웠어요.
1: 네, 또 거기서 이제 저희가 언제였지? 수련회 때는 이제 저희 항상 지리산 청학동으로 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억도 있고, 약간 어릴 적에는 약간 좀 예의범절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2: 그렇죠.
1: 제 부모님이 항상 이렇게
2: 좀
1: 밥상머리에서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0: 봤을 때도 굉장히 예의가 몸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1: 네.
2: 지금도 네. 가요계에서 손에 꼽는 그 예의를 지키는 동생이에요.
1: 아닙니다, 아닙니다.
2: 예, 앞으로 그런 모습 쭉 이어나가길 네. 바라겠습니다.
1: 열심히 하겠습니다.
2: 사람은 원래 그 인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1: 네.
2: 인성은 완벽하기 때문에.
1: 아, 형님들 덕분에. 형님들 덕분에 정말 이렇게 형님들이 잘 닦고 놓은 그 길들 덕분에 제가 또 이렇게 잘. 받았지 않겠습니까?
2: 좋습니다. 우리 BTN 라디오도 우리 남디가 잘 닦아 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좀 하고 있잖아요.
0: 맞습니다.
2: 저희도 참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아니, 많이 바뀌었네요. 저는 맨 처음에 전 이 사옥 5층 그 라디오 부스에서 저 했었거든요.
2: 네.
1: 와, 근데 이게 야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지 막 이렇게 막 LED가 휘황찬란하네요.
0: 승민 씨 온다고 해가지고 예. 준비했습니다.

0: 남승민 특집이잖아요, 오늘.
1: 네, 맞습니다.
0: 특집 방송이에요.
2: 아유.
0: 예, 거의 개국 100주년에 버금가는 그런 특집이에요.
2: 그래요?
0: 부담 가지고 오늘 방송해야 돼요.
3: 아, 그게 제가 예전에 이 자리에 왔을 때 저희가 이제 그때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섯 분이 1년마다 특집을 한 번씩 하는데 그때 그렇죠. 저희가 여기 됐었거든요.
0: 그렇죠. 그 정도의 특집인 거예요.
3: 맞습니다.
0: 제가 이 자리에 부탁드리겠습니다.
3: 영광입니다.
0: 감사합니다.
3: 영광입니다.
0: 자, 이거 오프닝에서 사람과 식물은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3: 네.
0: 똑같은 질문을 제가 좀 드릴게요. 우리 승민 씨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존재는 누굽니까?
3: 제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아무래도 부모님이 그래도 제 인생에 가장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부모님의 그 무명도 제가 기렸기 때문에 그 무명 시절에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은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렇죠. 항상 그 현장에서 승민 씨를 네. 만나거나 방송에서 만나면 어머니가
3: 네, 형님도 아시잖아요.
0: 네, 항상 옆에 네. 계셔가지고 참 그리고 약간 신동 분들 네. 신동 출신 분들을 보면 부모님들이 진짜 고생해요.
3: 맞아요.
0: 네, 케어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참. 고생이 많으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3: 네.
0: 예, 어머니 뵙고 싶네요 진짜.
3: 그러니까요 이제 저희 뭐 부모님께서 이제 뭐 다들 이제 자식들한테 투자를 많이 하지만 네. 저희 부모님이 정말로 저한테 투자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뭐 집에 있을 때도 정말 집안 형편이 원래는 괜찮았는데 이제 저 한 명 이제 사내 자식 한번 키워보겠다고
0: 네.
3: 그래가지고 하면서 좀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투자를 하면서 형편이 또 많이 어려워졌을 그렇죠. 그런 시기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이 납니다.
0: 부모님께서 그냥 자신의 인생을 바치신 거잖아요.
3: 그렇죠.
0: 자식에게
3: 네.
0: 잘해야 돼요, 우리.
3: 그러니까요.
0: 예, 효도합시다.
1: 효도합시다.
2: 화이팅입니다.
0: 효도합시다. 좋습니다. 자, 크람초세석 1위 오느라 본격적으로 남승민 씨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남승민 씨와 첫 번째로 해볼 코너는 바로 이겁니다. 키워드 토크
1: 너를 알려줘. 네, 키워드 토크 너를 알려줘. 이 코너는요 말 그대로 키워드를 통해서 남승민 씨를 알아가 보는 시간인데요. 남승민 씨 인생을 과연 어떤 키워드로 나타낼 수 있을지 궁금한 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0: 한번 바로 볼까요 네, 키워드?
1: 예, 그렇습니다.
0: 뒤에 큰 화면을 보시면 네? 특집답게
1: 네.
0: 이렇게
1: 호빵맨. 호빵맨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3: 네. 네.
0: 호빵맨이면 약간 좀 빵빵하고
3: 네.
0: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좀 승민 씨한테 그런 느낌은 안 받았거든요.
1: 맞아요.
3: 아, 제가 이 키워드가 왜 나왔냐고 하면 제가 데뷔 전에 항상 이렇게 좀 제 친구들한테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군대를 이제 전역을 하고 이제 와가지고 좀 예전보다 젖살이 많이 빠져 있는데 제 네. 얼굴에 젖살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중고등학생 때는 제 친구들한테 많이 이제 좀 별명을 들었던 게 호빵맨으로 좀 얼굴이 많이 빵빵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별명을 많이 듣고 놀림도 많이 당했었습니다.
0: 아 그래도 세대가 다르니까 저는 네. 옛날에 운동할 때 네. 맨날 혓바닥 내놓고 다닌다고. 그 영구가 땡칠에 땡칠이라고. 지금도 제 네. 고향 친구들은 땡칠이라고 불러요.
3: 아,
0: 그리고
3: 아,
0: 서울에서도 친한 친구들 야 그리고 그것도 귀찮았나 봐. 야 땡! 아. 땡이래. 친한 사람들은.
3: 네.
0: 예, 아. 확실히 세대가 저보다 위네요. 호빵맨이면. 세균맨 아닌 게 어디예요.
3: 그렇죠.
0: 예, 세균맨보다 이게 낫죠.
1: 땡칠이라고 아십니까?
3: 저 근데 땡칠을 잘 몰라요. 뭐예요 그게?
0: 연구와 땡치를 모르죠. 네.
3: 막 그 연구는 막 연구 없다. 막
0: 띠리리리리리 연구 없다.
3: 네. 그냥 그런 거 막 방송에서 할 때만 듣지.
0: 아, 그 연구가 키우는 강아지가 땡치리예요, 땡치리.
3: 아, 그래요?
0: 근데 맨날 그 영화에서 보면 혓바닥을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제 별명이었거든요.
1: 아.
3: 저희 때는 그때 뭐 땡치리는 없었고 저희 때 이제 짱구와 못 말려 흰둥이.
1: 흰둥이.
3: 아. 뭔지
1: 흰둥이 귀엽네요.
0: 아, 강아지도 이렇게 세대를 네. 타는구나. 아,
3: 그죠. 세대 네. 타죠, 이제.
0: 아, 좀 늦게 태어났습니다. 아, 흰둥인데.
1: 아, 그렇죠. 네.
0: 땡치리가 돼버려가지고.
3: 저 땡치리는 뭐 아예 처음 들어본.
0: 아, 미안합니다. 예. 부럽습니다, 젊어서.
3: 아,
0: 어려서. 예. 자, 다음 키워드도 한번 보겠습니다.
1: 네. 울보라는 키워드를 네. 가지고 오셨습니다. 울보? 어떤 의미를?
0: 승민 씨가 우는 모습을 제가 본 네. 적이 있었나?
3: 네. 제가 울보는 아역배우 시절에
1: 아역배우.
3: 네, 사실 제가 이 가수하기 전에
0: 네.
3: 아역배우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0: 아, 배우 출신이에요?
3: 저도
0: 배우 출신. 반갑습니다. 아, 저도 배우죠. 뮤지컬 배우.
3: 아, 뮤지컬. 예. 아, 반갑습니다.
0: 예, 나의 해피엔드도 하고. 저,
3: 아,
0: 예.
3: 그 예. 뮤지컬 걸프렌드?
0: 걸프렌드도
1: 아,
0: 하고.
1: 아, 근데 배우 선배님이신 거 아니에요?
0: 어? 언제 첫 그 찍었습니까? 첫
3: 뭐. 저는 2009년 SBS 2009년. 순결한 당신이라는
0: 야, 선배님.

0: 아유, 아닙니다.
1: 고맙습니다. 아유, 오늘 2018년에 시트콤 시작했거든요.
2: 아, 예. 아, 오늘 두 배우분들께 많이 배우겠습니다.
1: 예.
2: 아,
1: 네. 많이 그, 배우세요?
0: 아니, 근데 저희 두 분보다 어떻게 보면 궁진이 형님이 가장 네. 배우상에 가깝죠.
2: 아, 아닙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1: 배워야 되는 상이죠.
2: 네, 많이 배워야죠. 아니,
0: 진짜로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 이제 작가님이 모니터링 한다고 노트북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아, 형님 정말 배우가 드시더라고요.
2: 어떻게
1: 여기도 아까 제가 준 거 여기 줬어요?
2: 일단 입금 드려야 되나요? 아~ 네. 일단 입금 드리겠습니다.
0: 아, 뭐가 하나 오긴 왔는데 그거.
2: 아, 예. 예.
0: 아, 준비했습니다. 예. 네.
1: 잘생겼죠? 네. 잘생겼어요.
0: 네. 그래서 제가 아역 배우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제가 가장 잘한 연기가 우는 연기였어요. 아~ 그리고 아역 배우들이 가장 잘 해야 되는 연기도 우는 연기였고요. 어릴 적에는 예쁘게 생겼었어요.
1: 아, 지금도 이뻐요.
2: 지금도 이쁩니다. 충분히 예, 너무 너무 예쁘신데.
0: 아유, 아닙니다.
2: 야, 진짜 너무 귀엽다.
0: 아, 그때 귀여웠는데.
2: 네.
0: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2: 아유, 아닙니다.
1: 역시 어리다. 네. 저는 옛날 사진 갖고 오면 거의 흑백 다음 세대거든요.
0: 아, 형님
1: 거의 뭐, 그래요, 진짜.
0: 아, 진짜요?
1: 80년대니까.
0: 아, 형님 벌써 그렇게 되셨어요. 제가 보기엔 저는 이제 형님이 저는 한 95년생인 줄 알고.
1: 제가 이런 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선배님 진지히 잡수셨습니까? 이랬던 친구가 이렇게 저를 놀려요.
0: 아하. 아, 좀 이제 좀 군대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2: 그러면 저 당시에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을까요?
0: 저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제가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작품이 이제 영화 하모니라고.
2: 하모니.
0: 네, 나문희 선생님이랑 이제 막 그렇게 나와가지고 맨 마지막에 합창단을 했어요.
1: 아.
0: 합창단에서 이제 거의 제가 주연은 못했고 조연 네. 정도로 해서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도 이제 솔약국집 아들들
1: 오!
0: 네, 거기서도
1: 대박이었죠?
0: 네, 거기서도 나왔고 조연으로
1: 오.
0: 병원에서 이제 제 휠체어 끌고 머리 다친 환자로 나와가지고
1: 오. 아, 진짜 경험이 많네요.
0: 네. 네.
1: 연예계 선배죠.
2: 그러면 다시 연기에 도전하고 싶은 생각도 있으세요?
0: 저요? 연기 솔직히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1: 네.
0: 저는 뭐 이렇게 형님도 뮤지컬 하고 있고 네네. 그렇지만 만약에 뮤지컬과 연기 배우 그렇게 하면은 저는 아마 연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도 배워놓은 게 있다 보니까.
1: 지금까지 제 뮤지컬 오신 그 동료분들
0: 네.
1: 후기를 들으면 와 못할 것 같대요.
0: 왜요?
1: 대사와 노래와 이런 가사 너무 많고
0: 맞아요 맞아요
1: 예, 대사가 워낙에 많으니까 진짜요? 보셨잖아요
2: 맞습니다 맞습니다 와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진짜
1: 제가 그 거의 두세 달 동안 연습한 거거든요
0: 근데 그게 두세 달 만에 그 앞에 프롬프트도 하나도 없고
1: 없죠.
0: 정말 그 오로지 대본과 노래 가사 말을 다 외워야 된다는 게
1: 그렇죠 네. 그렇죠
0: 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그게 배우 아니겠습니까
0: 야 역시
1: 가수들은 못해요 배우들만이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0: 맞습니다
1: 예,
2: 알겠습니다 네 많이 배우겠습니다
1: 자, 다음 키워드 네.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0: 네
2: 주시죠 5,000원 기사식당 된장찌개.
1: 된찌.
0: 아, 된찌.
1: 오기 된찌.
0: 네. 네. 아, 요거는 또 사연이 많은데요.
2: 네.
0: 제가 이제 어릴 적부터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저한테 투자를 또 많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편이 좀 많이 어려워졌었어요. 집안이.
2: 예, 예.
0: 그래서 막 이제 서울에서 막 이렇게 저 학교 끝나고 서울로 왕복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막 부모님도 그렇고 좀 이게 자금이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학교 끝나고 이제 뭐 가가지고 어디 가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사실 만 원 이상을 먹기 좀 힘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항상 연습할 때 이제 저희 부모님 가게에서 연습을 했거든요. 반주기를 네. 틀어두고.
1: 네네.
0: 근데 저희 부모님 그 바로 뒤에 어떤 식당이 있었는데 기사식당처럼 네. 근데 거기에 된장찌개가 5,000원이었어요. 거기가 또 기억이 나는데 할머님이 네. 이렇게 맛있게 해주셨는데 정말 그거를 한 1년이 365일이면은 한 300일 정도는 거기서 끼니를 때웠던 것 같습니다.
1: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2: 네.
1: 인생의 전부.
0: 네.
2: 아. 네. 어떤 키워드인가요?
0: 이 키워드는 우리 형님들하고도 모두가 다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한테 인생의 전부는 트로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정말 트로트가 없었다면 저는 과연 뭘 하고 있었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니까 상상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제가 만약에 트로트를 안 하고 트로트 가수를 안 했다면 그냥 정말 평범하게 지방의 창원에 있는 대학교 다니면서 그냥 알바하고 있는 그런 평범한 청년이 그렇죠. 되어 있지
1: 않았을까. 저녁에 된장찌개 먹고.
0: 네. 네. 5천원 된장찌개.
3: 지금 6천원으로 올랐을 수도 네. 있습니다.
1: 인생의 전부 트로트. 아니 우리

0: 우리 남궁진 씨는 인생의 전부가 뭐예요? 트로트예요?
1: 인생의 전부요. 저는
0: 예.
1: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주위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같이 살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우리 시청해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상디 그리고 승민 씨 우리 모든 분들 네, 그게 저의 삶의 이유입니다.
0: 예전에 막그 라디오나 방송이나 어디 가면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 나상도 씨에게 트로트란?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근데
1: 맞아요,
0: 사실 뭐 방송이니까 좋게 얘기는 해야 되는데
1: 맞아요. 네.
0: 저는 솔직히 짜증나요.
1: 왜요?
0: 이게 내 마음대로 노래가 안될 때도 있고 이러면 애증이라고 하죠. 어쩔 때는 뭐 너무 좋은데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20년 동안 힘들게 살았잖아요. 20대, 30대를 다 날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1: 그죠.
0: 궁핍하게.
1: 네.
0: 그게 너무 짜증나고. 그런데 또 트로트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하다 보니까 또 고맙기도 하고. 참 애증이에요, 애증.
1: 맞아요.
0: 예. 그런 의미에서 항상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되게 난감했었어요, 저는. 예.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우리 남궁진에게 트로트란?
1: 트로트는요? 인생이죠. 진짜 인생이죠. 인생 그 자체입니다.
2: 제가 말씀드렸던
1: 네.
2: 거하고 똑같은 거
1: 예,
2: 아니에요?
1: 인생입니다.
2: 인생의 전부.
1: 저도 오늘 배웠습니다. 배우분들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0: 네. 많이 배우시길
1: 네, 많이 배우겠습니다. 네.
0: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질문 빌드업이에요. 우리 승민 씨에게 트로트란 뭡니까?
2: 저한테 트로트란요?
0: 예.
2: 인생이죠.
0: 아니, 두 분, 그좀 약간 다른 대답을 좀 해봐요.
2: 네.
0: 예.
2: 아니,
0: 인생이 전부긴 한데.
2: 정말 제 인생이 전부예요.
0: 그렇다면 정말 내가 진짜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아,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
2: 네.
0: 근데 이 사람이 다른 건다 괜찮은데 트로트를 안 했으면 좋겠대. 이러면 어쩔 거예요?
2: 뭐 누가 그분이 누구신데요? 그분이 뭐
0: 사랑하는
2: 저의
0: 여자죠.
2: 애인인 거예요?
0: 애인이죠.
1: 정말 사랑하는 사람.
0: 정말
1: 아,
0: 사랑.
1: 네.
2: 아, 저는 그러면은 못 만나겠습니다.
0: 오, 진짜요?
2: 네. 못 만나죠.
0: 네.
2: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지금 행복할 때가 트로트를 부를 때인데 그거보다 더 행복할 때가 있지 않아요?
0: 궁기는?
1: 저는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0: 진짜요?
2: 진짜요?
1: 네, 그래서 저는 이제
0: 오빠 나 뽕짝 싫어 막 이랬어요?
1: 아, 뭐, 예, 그래서 저는 네, 노래를 선택을 했죠.
0: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저는 설명을 할것 같아요. 야, 앉아봐라. 내가 트로트를 해야 니를 먹여 살릴 거 아이가?
1: 네.
0: 그럼 내가 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이렇게 좀더 설명을 할것 같아요.
1: 아,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0: 그럼 못 만나죠.
1: 그럼요. 그래서 뭐 저는
0: 그럼 절대
1: 이제
0: 만날 수가 없죠.
1: 저는 뭐 시원하게
2: 저도
1: 딱 잘라서
0: 아, 그때 그 친구
2: 누구요? 아, 그때
0: 그때 봤던
2: 예, 그분이요.
0: 예, 연기였습니다.
2: 네.
0: 예, 이게 배우입니다.
2: 이게 배우입니다. 이게
0: 예,
2: 배우.
0: 좋습니다. 자, 우리 키워드 남았죠, 아직? 자, 다음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1: 네.
0: 선셋 온더 비행갑판.
1: 선셋 온더
2: 아,
1: 비행갑판.
2: 네.
0: 비행갑판?
1: 뭔가 영어와 이제 한국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0: 갑판이면 잠깐만 저기
2: 네.
0: 해군?
2: 그죠.
0: 갑판. 예.
2: 네.
0: 근데 비행은 왜죠?
2: 저희 이제 해군에서는 이제 저희 그 갑판을 비행갑판이라고 해요. 네. 저희 해군에 이제 함상이 있고
0: 네.
2: 이제 맨 뒤에 이제 비행갑판이 있으면은 저희는 항상 비행갑판에서 저는 군악대 해군 군악대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비행갑판에서 항상 저희는 이제 뭐 장성분들 거의 만찬을 합니다.
0: 네.
2: 만찬이나 아니면은
0: 가끔씩. 예.
2: 네 이제 그런 축제들 하는데 그런 행사들을 하면은 저희는 항상 비행갑판에서 노래를 부르거든요. 노래를 부를 때 가장 해군에 있으면서 기억에 남는 행사가 뭐냐? 그러면은 해질녘에 그 저희는 이제 막 마라도함이나 독도함이라고 하거든요, 일명.
0: 네.
2: 그래서 이제 그함 위에서 정말 뭐 재즈면은 재즈 막 피아노 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저도 거기서 해질녘에 노래 부를 때가 가장 기억에
0: 아, 영화
2: 많이
0: 같겠다.
2: 남았었거든요.
0: 야, 지금 선셋이 약간 그거네.
2: 해질녘.
0: 해질녘.
2: 네.
0: 이제
2: 해질녘에 비행갑판에서 군악대인 저가 노래를 부를 때그 순간이 저는 가장 해군에서 기억에 남지 않는
0: 굉장히 평소에 뭐 군대 얘기할 때도 저 해군 하면서 엄청
1: 자랑스럽게
0: 네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2: 저 해군에 장난
0: 아니었어요. 군대가 이제 많잖아요.
2: 네.
0: 뭐 해병대도 있고 육군도
2: 네.
0: 있고 뭐 공군도 있는데
2: 네.
0: 해군에 지원한 이유가 뭐예요?
2: 제가 해군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거의 딱한 가지였어요. 저희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0: 네.
2: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저희 경남 창원시가 이제 통합 창원시로 뭐 마산 창원 진해 이렇게 있어요. 이
0: 마창진.
2: 세 개가 합쳐져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이제 마산

0: 내에서 이제 계속 살았었고
1: 네.
0: 지네가 집이랑 가깝기 때문에 본가랑 가까워서 해군이 지원했지 않았나.
2: 아, 부모님 곁에도 있어 주시기.
0: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제가 꼭 이렇게 부모님을 급하게 찾아뵈야 될 상황도 혹시나 몰라가지고
2: 부모님 곁에 있어 드리기 위해서.
0: 네, 그래서 해군에 지원하지.
2: 아, 효자네요, 정말 효자입니다.
1: 따뜻한 마음이 있었구나.
2: 예.
0: 또 그리고 또 저는 또 해군에 있으면서 전 직접 이제 지원을 해서 면접을 봤죠.
1: 네.
0: 그때 이제 코로나 때여가지고 영상을 보내면 그 영상을 해서 거의 경연이었어요. 합격 통보가 날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는 이제 지원해서 해군에 입대를 할수 있어요.
1: 아, 그리고 지원한 애들 거의 다 가던데요?
0: 네?
1: 거의 다 가던데요?
0: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저희 친구들 보면은 막 전부 다막 서울예대, 홍익대, 막 그런 친구들밖에 없습니다.
2: 경쟁률이 굉장히
0: 실력이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 다 이렇게 한 자리에.
1: 아, 그러니까 저 비행기 앞에서 노래 부르는 거 좋게 했으니까.
0: 아, 눈물 났습니다, 진짜.
2: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에서 우리 키워드로 남승민 씨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두 번째 코너에서는 밸런스 게임으로 남승민 씨의 취향을 저희가 세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1: 자, 밸런스 게임은 속도가 생명이다. 빠르게 빠르게 아주 빠르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 네.
1: 자, 3초 안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0: 네.
1: 예. 자, 가보겠습니다.
2: 더 마음에 드는 별명은 트롯 영재 대 국민손자.
0: 네.
2: 네.
1: 하나, 둘, 셋.
0: 국민손자.
1: 오케이. 네.
2: 자, 나는 다시 태어나도 해군에 입대를 한다. 안 한다.
0: 한다.
2: 한다.
0: 네.
1: 사진.
2: 네. 그리고 한 사람하고만 듀엣을 할 수 있다면.
1: 아, 나 사진 네. 좀 좋은 거 해주시지.
2: 나상도 대 남궁진. 네.
0: 네. 나상도님 하겠습니다.
1: 아, 네. 좋습니다.
0: 네, 이거 나
1: 사진 좀 좋은 거.
2: 자, 더 자랑하고 싶은 업적은 전국 노래자랑 출연 대 이효섭 가요제 대상.
0: 이효섭 가요제 대상 하겠습니다.
2: 네. 자. 나에게 더 어울리는 포지션은 트롯 유소년부 맏형 대 트롯 막내.
0: 트롯 막내 하겠습니다.
1: 트롯 막내. 아, 이게 잘 어울려요.
0: 네. 네. 네.
1: 자, 대답은 굉장히
2: 네.
1: 빨리.
2: 예, 네, 맞습니다.
1: 빨리 했습니다.
0: 아니, 막 그렇게 어려운 밸런스 게임은 아니네요.
1: 아, 근데 이제 다 부연 설명을 해줘야 돼요.
0: 아, 그죠.
1: 약간 첫 번째 그 밸런스 네. 게임이
0: 네.
1: 국민 손자, 그리고 네. 트롯 영재. 이 두 개 중에 국민 손자를 선택했어요.
0: 네.
1: 왜 트롯 영재는 마음에 영 안 들어요?
0: 아니요. 마음에 영 안 드는 건 아니고. 오히려 저를 알린 거는 트롯 영재보다는 국민 손자로 다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미스터 트롯 1에 나왔을 때
1: 네.
0: 그 정동원이라는 친구도 이제 최근에 해병대 입대를 했지만
1: 네.
0: 네, 이제 그 친구랑 같이 이렇게 국민 손자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미스터 트롯 1때 팀전으로 이제 승민이와 국민 손자들 이 팀명이 그렇게 돼 있었죠.
1: 그렇죠. 네 박자 불렀을
0: 네,
1: 때.
0: 네, 네 박자 불렀을
1: 그때
0: 때.
1: 그때 애 많이 먹었죠?
0: 아, 그때 힘들었죠.
1: 예, 영상 저도 많이 봤습니다.
0: 네, 그땐
1: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0: 아, 그때 생각만 예. 하면은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예선전이 통편집이 됐어요. 근데 통편집이 되고 난 이후에 제가 이제 팀전에서 제 얼굴이 부각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 가장 많이 막 인스타나 이제 그런 곳에서 DM 같은 게 오잖아요. 이제 네. 그러면 한 100 통 중에 한 99통은 승민 씨 고생하셨어요. 어린 동생들 챙긴다는 너무나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그래도 좀 그때 당시 힘들어도
1: 많이 위안이 됐죠.
0: 네, 됐었죠.
1: 야, 네. 전 국민이 사랑해 주셨으니까.
0: 아, 예.
1: 자, 그리고 네, 두 번째.
2: 다시 태어나도 해군 입대를 한다 안 한다 해서 네. 한 달을 선택을 하셨는데 네. 중간에 좀 웃으셨어요.
1: 이거 사진 너무 기억이 네. 잘 나는데 왜 웃었어요?
0: 아, 그냥 저 옆에 짧은 머리가 좀 PTSD가 막 PTSD가 와가지고
2: 네.
0: 저희는 이제 해군에서 이제 군악 때는 항상 이렇게 좀 짧은 머리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2: 그쵸,
0: 네. 네, 그래 저희는 항상 저 거의 저런 모자를 쓰고 저희가 행사를 하거든요.
2: 네.
0: 그러다 보니 좀 약간 PTSD가 많이 왔습니다.
1: 아, 이분들 잘 어울리는데요.
2: 엄청 멋있는데.
0: 저 때가 훈련소 끝나고. 1박 2일 딱 휴가를 줬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때 이제 팬분들한테 저 잘 살아남아 왔습니다를 보여주려고 셀카를 찍었던 사진인데
1: 이병 때인가요, 그럼 저게?
0: 이병 때죠.
1: 아.
2: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해군에 재입대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0: 제가 해군에
1: 재입대라고 하면 안 되죠. 또 보네요.
2: 네.
0: 아, 저 재입대
2: 다시 태어나도.
0: 네, 다시 태어나도.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제때 하라고 해도 그러니까

0: 말로 이미 재입대 하라고 해도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0: 네, 저 군대가 솔직히 너무 그리워요.
2: 가세요 그럼. 예, 장기 복무 신청해가지고.
0: 아, 형님이랑 같이 갈 수 있어요?
2: 아, 저는 이제 네. 민방위도 끝났어요.
0: 다 끝나셨어요?
2: 다 끝났습니다. 예비군 끝나고 민방위도 끝났어요, 저는. 자, 네. 아 그리고 이때 그 다음 질문. 아니 사진 띄우지 마세요. 아니 이 사진 좋은 거 많은데 작가님, 감독님 왜 이걸로 하셨어요?
0: 왜요? 아우 깜짝 놀랐어요.
2: 우리 아버지 사진인 줄 알았네.
0: 아니 근데 요즘 잘생긴 사진도 많은데.
2: 그러니까요.
0: 아니, 궁진이 형은 사실 잘생긴 사진으로 나왔거든요.
3: 저 경연 때 찍었어요. 네.
2: 저는 어디서 네. 저 찍은 게 아니라 찍힌 것 같은데요? 상태가? 아, 근데 저 나상도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유가 네. 뭘까요? 우리 궁디랑 듀엣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3: 있죠.
0: 네. 저희는 이제 같이 저희 그때 형님하고 사랑의 콜센터에서
3: 네, 영일만 친구였어요. 네,
0: 영일만 친구도 같이 했었고.
2: 그래요? 근데 저희는 근데 본 세월이
3: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잘 못했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0: 아니요. 네. 그게 아니고
2: 네. 해봤으니까. 네.
0: 아니 저는 급하게 이제 이걸 3초 안에 정해야 되니까 전 딱 사진만 보고 느꼈습니다. 아, 잘생긴 형님하고 또 하기는 좀 그래서. 또 우리 또 저랑 형이랑
2: 컵 좀 주세요. 물 좀 뿌려. 물 뿌리게.
3: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손에 빼세요.
0: 아니 딱.
2: 아니 우리 승민이가 옛날에는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렇게 이런 친구였는데.
0: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왜냐면은 아예 궁진 형님이 이렇게 딱 잘생기셨는데 저 사진만 보고 그냥 저쪽으로 뭔가 이렇게 끌려갔어요. 아이고 형님 그러면 이렇게 끌려갔어요.
2: 아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저 때는요 머리랑
0: 메이크업을 갔다 오신
2: 제가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3: 아 진짜요?
2: 제가 했었어요. 제 기억엔 제가 메이크업을 한 걸 겁니다 저게.
0: 그래요?
2: 예.
0: 아 근데 진짜 그래서 그런지 그냥 너무 정겨워서 그냥 형님하고 뭔가가 이게 자연스럽게 홀렸어요. 아,
2: 좋아요. 네. 오늘 그 저희 생방 끝나고 나서 네. 한 30분만 면담하고 가요.
0: 저요?
2: 5층에서.
0: 아 죄송합니다.
3: 자, 다음. 그리고요. 더 자랑하고 싶은 업적으로 전국노래자랑대 이효석 가요제 중 이효석 네. 가요제 대상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네. 이유는요?
0: 이효석 가요제가 어떻게 보면은 저를 데뷔할 수 있게 만들어준 무대거든요.
2: 좋은 네. 타이틀이죠. 네. 네.
0: 왜냐면은 이효석 가요제라는 그 타이틀 자체가 대상을 받으면 상금과 함께 앨범을 전액 무상 지원을 해줍니다.
2: 네. 오,
0: 의령군에서.
2: 우와.
0: 그러면 이제 이효섭 선생님이 작곡을 해주시고 이제 김시원 선생님이 작사를 해주신 사랑 하나로라는 노래하고 인생사라는 노래가 두 곡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앨범 첫 앨범으로. 그러다 보니까 전국 노래자랑 저때 출연을 해서 아마 제가 인기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저 이효석 가요제 대상은 이제 정말 가장 큰 상을 받고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끔 만들어준 거잖아요. 데뷔를 하게 만들어준 무대다 보니 저한테는 이효석 가요제가 좀 더 그래도
2: 그렇죠. 그리고 1등이잖아요.
0: 1등이죠.
2: 1등이죠. 1등이니까. 그리고 가요제 대상이 네. 굉장히 받기가 힘들어요.
3: 엄청 힘들죠. 네.
2: 워낙에 받기 힘들어가지고. 네. 자 다음 또 키워드가 뭐였죠?
3: 네. 네. 더 어울리는 포지션으로 트롯 유소년부 맏형 대 트롯 막내 중에 트롯 네. 막내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0: 네. 네.
2: 제가 볼 때는 그 예전에 그 맏형을 했을 때
0: 아 힘들었어요.
2: 아 너무 힘들 그때 기억. 그리고 승민 씨가 지금 네. 이렇게 약간 그 장꾸미라고 하나요? 네. 장난꾸러기 같은 그런 그 느낌이 있는데 그게 네. 막내 때 그런 매력이 나오잖아요.
0: 네. 그게 맏형일 때는 안 되잖아요.
2: 그렇죠.
0: 어떻게 보면 동생들이 저희 앞에서 있는데 저 친구들이 더 장난꾸러기여야지 제가 설치면은 안 되잖아요.
2: 제가 설치면
0: 제가 예. 설치면은 좀 방정맞게 되는 거죠.
2: 그렇죠. 네,
0: 그러다 보니 약간 형으로서는 형에 대한 면모를 잘 보여줘야 되니까.
2: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막내 탑세븐의 막내잖아요.
0: 네.
2: 여기서는 뭐 잘 막내 역할을 하고 계세요?
0: 아 너무 편합니다.
2: 아 그래요?
0: 네 지금 이제 충길이 형님을 필두로 이제 충길이 형 가장 큰 형.
2: 그렇죠.
0: 이제 록담 형님이 두 번째 형님. 이제 그 다음에 또 제가 이렇게 막내인데.
2: 네.
0: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게.
2: 거기서 좀 특히나 좀 친하게 지내시는 분이 누구 있어요?
0: 제일 친하게 다 친해요. 근데 정말 평소에도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지내고 정말 욕 빼고 다 하는 사이.
2: 네.
0: 혁진이 형이.
2: 아.
0: 용빈이 형도 그렇고.
2: 혁진 씨와 그러면 그 약간 그 사이가 좋습니까?
0: 혁진이 형이요?
2: 예.
0: 사이 살짝 가족 같은 사이죠.
2: 아, 가족 같은 사이. 근데
0: 정말 친형과
2: 네. 이거는 네. 직접
3: 네. 막내로서 잘 역할을 하시고 계신지 한번 네. 직접 한번 여쭤보는 게 좋지
2: 네,
3: 않을까요?
2: 그렇습니다. 이게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3: 그래요? 그래서 네. 연결을 저희가 했습니다. 네. 자, 연결이 되어 있겠죠?

0: 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1: 네.
0: 네, 우리 최혁신 씨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예,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1: 네?
2: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1: 저 지금 안무 레슨 받고 있다가 한번 나오고 지금 통화중입니다.
2: 아, 지금도 이렇게 듣고 탑세븐이 됐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0: 대단합니다. 네, 네. 우리 혁재 씨가 보기에 승민 씨가 유소년부 맏형이 더 잘 어울리나요? 아니면은 트롯 막내 포지션이 더 어울릴까요?
1: 아, 맏형까지의 깜냥은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깜냥. 막내가 제일 잘 어울리는데.
2: 아, 막내.
0: 아, 막내.
2: 깜냥. 와, 설친다. 깜냥. 이 단어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아.
1: 네, 뭔가 어디 가서 막 우두머리나 약간 리더의 역할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2: 아, 제가 봐도 그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멘탈이 털린 거죠.
0: 저요? 그러면은 우리 추혁진 씨만 알고 있는 남승민 씨의 모습이 있어요?
1: 일단 보기와는 다르게 이 자기 인생이나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되게 진지하고 다방면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오, 뭐 생각이 깊다.
1: 뭐 기타도 배우고 뭐 미디도 배우고 뭐 골프도 배우고 뭐 이렇게 자기 발전에 대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2: 오, 아, 그렇죠. 얼마 전에 저희 같이 운동을 했었잖아요. 골프하고.
0: 맞아요, 맞아요.
2: 예, 예, 또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1: 근데 이제 전형적으로 어떤 스타일이냐면,
2: 네,
1: 배우고 연습을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2: 아, 배우고 연습을 안 한다?
1: 그러니까 배우고 연습을 해야 자기 이제 자기한테 습득이 되고 자기한테 되는 건데.
2: 그렇죠.
1: 배우기만 하는 스타일.
2: 아, 호기심이 굉장히 네. 많구나.
3: 저 일단 뭐라도 찍먹해보는 스타일.
2: 아, 찍먹 스타일이래요, 본인 스스로.
1: 네. 네, 약간 뭔가 그 입도 약간 깜냥이 안 되는 스타일이죠.
2: 약간 그 약간 태평양 같은 그런 스타일보다 우유니 사막 같은 그런 그러니까 넓은 이게, 소금 사막.
1: 이게 왜 저한테 전화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승민 씨에 대해서 좋은 말은 많이 안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2: 오, 예, 그래서 너무 길게 저희가 너무 길게 통화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0: 네.
2: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죠.
0: 네, 마지막으로 우리 예, 네. 남승민 씨한테 이제 한 말씀씩 네. 주고 받아볼까요?
1: 이게 형들 눈치도 많이 보고 뭔가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아 너무 과하게 형들의 눈치를 보지 않나 조금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해도 될 텐데 라는 생각도 들고 또 나이에 비해서 좀 철이 많이 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2: 네.
1: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나 이 형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되게 깊고 진중한 편이에요.
2: 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승민 씨도 우리 혁진 씨에게.
3: 네. 제가 또 이렇게 뭐 형들한테 이렇게 눈치를 많이 봐서 이제 그만 봤으면 이제 하겠다는 이제 혁진이 형의 조언.
1: 말고 적당히 적당히.
3: 아, 적당히 말하는데 예. 이제 그 네. 눈치를 보기까지는 혁진이 형의 눈치가 많이 보였고요.
2: 아.
3: 네, 제가 또 혁진이 형이 가장 이렇게 저한테 좀 눈치 주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그랬고.
1: 아, 그런가요? 네.
3: 네. 아무튼 형님 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동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1: 아 지금도 충분합니다.
2: 아, 감사합니다. 네.
0: 전화 연결 너무 감사하고요 최혁진 씨.
1: 네.
0: 네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형님 전화 안 불러주세요.
0: 네?
2: 아 지금 섭외 전화예요.
0: 네.
3: 섭외 전화예요. 섭외 전화.
2: 아, 그리고 저희가 섭외를 하려고 전화를 드려봤는데.
1: 네네.
2: 항상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1: 아 만약에 섭외를 하실 거면은. 그 진행자 두 분이 직접 저한테 오셔가지고 말씀해주세요.
2: 아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0: 네.
2: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수고하세요.
2: 네, 감사합니다.
0: 네, 찾아뵙겠습니다. 네.
2: 아, 우리 혁진 씨가 네. 진짜 예의 많이 따지거든요.
3: 네.
2: 버릇 없는 이런 모습 보이면 참지 못해요.
3: 맞아요.
2: 그리고 혁진이 본인도 형들한테 잘하고.
3: 맞아요.
0: 예, 엄청 잘해요.
2: 많이 배우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배울 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그런 예절이나 이런 게 잘 맞으니까.
3: 네.
2: 예, 네, 친한 거예요.
3: 아, 저는 형님들의 그 뒷공무니만 잘 따라 가겠습니다.
2: 아, 좋습니다. 아,
0: 네.
2: 예. 자, 나상도
0: 남궁진의
2: 그럼 열차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끝곡으로 어떤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3: 제가 한번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었는데,
2: 네.
3: 제가 손민 선생님의 그물이란 노래를 오늘 들고 왔습니다.
2: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0: 네.
2: 자, 그럼 남승민 씨의 금을 박수로 청해드리면서 남승민 씨와 함께하는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잠시 후에 남승민 씨와의 두 번째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남승민 씨를 응원하고 싶다면 ARS 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세요. 그럼 저희는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너도 걸려 나도 걸려 모두 다 걸렸네. 제가 금을 던질게요.

0: 시청.
1: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남승민 씨 라이브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저는 누구 닮았어요?
2: 네?
1: 배우 누구 닮았어요?
2: 배우?
1: 네.
2: 그 강호동 선생이 살 빠진...
3: 대세 중에 대세 트롯들입니다.
1: 아, 좋습니다. 네. 아니, 교장 선생님, 누나 말씀하신대. 네. 예. 매력이 넘치는. 야,
4: 네.
1: 이렇게.
4: 아니, 맵네. BTN 라디오 맵네.
1: 아까 세수부터 좀 있어요.
4: 왜 이렇게 매워졌어요?
2: 이걸 수술을 하신 거네요.
1: 네, 뼈를 했죠.
2: 아, 그럼 저랑 똑같네요, 그러면.
1: 이게 뭐가 똑같은데?

0: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쾌남열전에서 웃음과 행복을 전하고 있는 미소천사 나상도입니다.
1: 쾌남열전에서 훈훈함을 담당하고 있는 절 오빠 남궁진입니다.
0: BTN 불교 TV와 BTN 라디오 올림은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 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선두가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ARS 060-800-7000번을 통해 전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쾌남열전을 완성시켜주세요.
2: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100일 기도 공덕보다

0: 예,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서울교 설리연구원에서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선학원이 주관하는 2016 만해 학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학술제에서는 김춘식, 홍승진 교수의 발표가 진행됩니다. 학술제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영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영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0: BTM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산말리입니다. 오늘은 SNS에서 난리났던 일몰이 정말 멋진 충북 사찰 여행지를 직접 다녀왔어요. 보통 이런 경치를 보려면 꽤 힘든 산행을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이 멋진 풍경을 단 5분의 산책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충북 제천에 있는 정방사입니다. 정방사는 해발 1016m의 금수산 자락에 있는 천년고찰이에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오래전부터 충북 일대에 이름난 기도명당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곳입니다.

정방사 여행의 장점은 아주 편한 접근성인데요. 금수산 아래 능강계곡을 지나 사찰 바로 밑 주차장까지 차량으로 올라갈 수 있고 주차장에서 사찰까지는 5분 정도만 걸어 올라가면 정방사에 오를 수 있는데요. 다만 도로 폭이 좁은 편이라 초보 운전자에겐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5분의 산행으로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어서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정방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이 절경인데요. 직접 가보니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산사에서 내려다 보이는 청풍호와 주변 산이 만들어낸 풍경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마치 병풍처럼 사찰 전체를 감싸고 있는 암벽도 장관이고요. 탁 트인 하늘 아래 멋지게 드러난 암반,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멋진 사찰 절경을 가벼운 산행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정방사 여행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정방사의 정각들도 정말 멋진데요. 가장 먼저 정방사의 대웅전인 원통보전이 보이고요. 왼편으로 좁은 길이 하나 이어지는데 그 길을 따라가 보면 절벽 아래에 숨겨진 듯 자리한 작은 기도 공간이 있습니다. 바위 틈 아래의 작은 공간이지만 예전부터 아는 사람만 아는 기도 명당으로 소문난 자리라고 해요. 저도 소원 하나 빌어봤는데요. 거대한 자연 암반의 기운을 받아서 2026년 새해에는 저희 채널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대웅전 옆에는 약사열의 불과 석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절벽과 함께 어우러진 불상과 탑의 풍경도 이번 여행에 즐거움을 더해주었어요. 다음은 개인적으로 정방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지장전입니다. 이곳은 후불탱화를 안반에 새겨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는데요. 안반에 금색으로 새겨진 후불탱화와 이를 바탕으로 모셔진 지장보살상은 정방사만의 고유한 매력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정방사의 곳곳을 정신없이 살펴보다 보니 어느덧 노을이 금수산 능선을 천천히 물들이기 시작했는데요. 정방사는 일출일몰 명소로 SNS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곳이기도 해요. 절벽 아래의 정각들이 붉은 노을빛과 함께 어우러진 풍경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절경이니까 꼭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정방사의 멋진 노을을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정말로 좋은 곳이니 충북 여행하면서 꼭 들러보시고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고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귀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매 그리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오늘은 1984년 1월 1일입니다. 1월 1일에 첫째 일요일이 들어서 오늘 법요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철수 화계 별시 주님디 쇠나무에 꽃이 피니 특별한 이 봄이더라. 쇠로 된 나무에 어떻게 꽃이 필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무쇠로 만든, 무쇠로 된 그 나무에 꽃이 피었으니 이 보통 봄이 아니라 유별난 특별한 이 봄이요. 사해 향풍 종착이라 사해의 향기로운 바람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일어나더라. 쇠로 된 나무에 꽃이 핀다고 하는 말은 우리 중생이 탐진치 삼독과 오용락과 84,000 번뇌와 무량겁 업보로 뭉쳐진 이 몸뚱이에서 어떻게 그 보리과 깨달음의 과일이 열릴 수가 있겠는가. 도저히 번뇌 망상 탐진치 삼독은 육도 윤회의 근본밖에 안 되고 생사 윤회밖에는 안 되는데 그 지수 화풍 사대로 이 몸뚱이는 뭉쳐졌고 우리의 생각은 84,000 번뇌로 아주 솜털 얽히듯 얽힌 여기에서 어떻게 부처를 이룰 수가 있겠느냐. 그것이 마치 쇠로 뿌리가 되고 쇠로 나무 줄기가 되고 쇠로 가지와 이파리가 만들어졌는데 그 쇠로 된 나무에서 꽃이 핀 것과 같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꽃이 피었다 하면 사해를 향내로 진동할 수 있는 큰 향기로운 바람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난다. 본래 성불이 비타득이여 성불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심약진시 도의진이다. 마음 하나 참되면 도는 쉽게 친할 수가 있는 것이다. 마음 하나 한 생각 딱 진실해버리면은 도를 이룰 수가 있다. 그 마음 하나 한 생각 참되게 가짐으로써 도를 친히하고 성불도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거기가 그것이 바로 쇠나무에 꽃이 피어가지고 동서 여기 사해라고 하는 것은 온 세계를 가리킨 말이거든. 온 법계를 갖다가 향내로 가득 그 향내를 맡기만 해도 일체 중생이 생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향기로운 바람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난다. 작년에 1년 동안 우리 법보 제자들은 성을 내지를 말자, 진심을 내지 말자, 진심을 내지 말자.

욕심을 내지 않는 해로 삼고 하루하루를 1년 동안 진심을 안 내면서 살아가자 이런 말씀을 했는데, 금년에도 역시 우리는 썩내는 마음을 돌이키자. 이 썩을 낸다고 하는 것은, 진심을 내고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선을 많이 해서 도가 깊어지면, 자기가 정말 얼마만큼 도가 깊어졌는가 그것을 스스로 가늠을 하려면 썩내는 마음, 썩내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 남을 미워하고 사랑하고 하는 증애심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스스로 헤아려 보면 자기의 도력이 얼마나 된가, 수행력이 얼마나 된가를 알 수가 있다 그러셨습니다. 불법은 먼저 내가 나를 깨닫고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고 마침내는 깨달은 사람으로 온 세계가 가득 차게 하는 것이 불교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깨닫는 그 마음, 보리심을 장애하는 것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불신, 믿지 않는 것. 정법을 믿지 않는 것이, 그것이 보리심을 가로막는 첫째 조건이고, 둘째는 진심. 이 진짜는 참진짜 진심이 아니라 성낼 진짜. 성내는 그 화내고 신경질내고 그 마음, 그 진심이 두 번째로 이 보리심,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가로막는다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말한 믿음, 부처님을 믿는다. 그래가지고 절에 와서 법문도 듣고 불공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부처님 말씀은 무엇이든지 감사하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 부처님 말씀대로 자비심으로서 모든 이웃을 갖다가 예, 자비로서 상대하고, 참 그 신심 있는 분의 언행이나 모든 것을 보면 참 이 훌륭하지요. 그런데 이 우리 정법문 중에 있어서 정신, 바른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나도 바른 스승의 지도하에 열심히 참선을 하면 나도 깨달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그것이 참다운 바른 믿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지 않는 마음이 그 불신, 아니불자 믿을신자 불신인데, 불신은 왜 깨달음을 막느냐 하면, 아직 행하지 아니한 선, 또 앞으로 행하려고 하는 선을 갖다가 막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중생이 깨달을 수 있는 훌륭한 그 종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종자를 썩게 만든다 그래요. 그 종자를 썩게 만들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 종자를 썩게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 행하려고 하는 불법을 실천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그 착한 마음을 갖다가 없애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썩내는

왜 깨달음을 맡게 되느냐 하면 과거에 이미 내가 행한 모든 선을 갖다가 멸각을 시켜 소멸을 없애게 하고 현재 행하고 있는 선을 갖다가 또 멸각을 시키게 된다고. 그러니 어떻게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불신, 증법을 믿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선근을 끊어버리고 증법에 이르려는 그 정종을 갖다가 파괴를 시키고 그러면 무엇만 치성하냐 하면 삿된 견해, 삿된 소견만 점점 치성해지고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주변과 그 사람 가는 곳마다 84,000 마구니가 안팎으로 들끓게 되는 것이다. 성내는 마음은 모든 공덕을 갖다가 불태워버리고 깨달음을 갖다가 막고 악취에 떨어지는 지옥악의 축생의 길이 열려가지고 천상이나 인간의 좋은 곳으로 나아가려는 길은 막혀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신과 썩내는 마음, 진심은 보리심을 갖다가 막는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정법을 믿는 마음이 철저해야 거기에서 모든 공덕이 거기에서부터 발생을 하고 모든 마구니는 그 앞에는 어리되지를 못하는 것이고 정법을 철저하게 믿는 마음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또 이 성을 낼 것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정법을 믿고 그 정법을 실천하게 되면 설사 인간 생활을 해나가는데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말을 듣거나 맞지 않는 상황을 만나거나 또 내 뜻대로 무엇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바로 그곳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화두를 들고 정진을 해나가면 일이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아져서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수가 있건만은 그 정법을 철저히 믿지 아니하고 또 정법을 실천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자기 뜻에 안 맞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거기에서 진심을 내고 그 진심을 내는 양상이 여러 가지가 있어. 첫째는 어떻게 진심을 내냐 하면 몸으로는 벌써 얼굴을 갖다가 누가 보든지 불쾌한 그런 눈매나 얼굴이나 입이나 벌써 얼굴이 대단히 이 벽이 싫게 되고 도끼가 찍찍 흐르고 흉하게 보이고 그리고 그 입에서는 입에 못 담을 그 무자비한 무도한 말이 입에서는 튀겨져 나온다. 욕설이 나오고 남의 오장을 갖다가 두집어 놓는 그런 고약한 말이 튀겨져

빠져나오고 또 상대방의 그 아픈 곳을 갖다가 찌르면서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의 가장 아픈 곳을 찔러가지고 오장을 갖다가 뒤집어 놓을까. 그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그런 대목을 잘 알아가지고 여지없이 찔러댄다고 말이야. 그리고 마음으로는 상대방을 원망하고 상대방을 저주하고 심지어는 상대방을 아주 죽여 없애서 아주 없앨 그런 참 악한 생각을 먹게 된다고 말이야. 이 남을 욕하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을 저주하고 하면 그것이 상대방이 그렇게 되기 전에 자기가 먼저 그 해독을 먼저 입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징고랑창이다 넣으려면 자기가 먼저 들어가서 끌어당겨야 하고 상대방의 몸에다가 더러운 것을 찍으려면 먼저 자기 손과 몸에 더러운 것을 묻혀야 상대방의 더러운 것을 찍을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앙굴마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이는 처음에 외도 제자가 되어가지고 그 외도 제자로서 힘이 장사고 사람이 진실하고 그래가지고 그 수제자 외도 수제자가 되어가지고 외도에 굉장한 신임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머지않아서 그 외도의 법을 전해 받아가지고 자기도 큰 좀 외도의 종장이 되게 되었었는데 그 외도 그 스승이 어디 먼 데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스승한테는 굉장히 참 예쁘고 아름다운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을 그 사랑하는 그 이 제자한테 부탁을 하고 내가 갔다 올 때까지 네가 잘 모시고 있거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떠났는데 그 사모 요새 말로 그 사모님이 행실이 좀 음탕해서 항시 자기의 남편보단 그 남편의 제자인 그 앙굴마라가 힘이 장사고 남아로서 기상이 있고 장부답고 그러니까 은근히 속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자기의 남편이 먼 뒤에 여행을 떠난 그 기회를 타서 그 남편의 앙굴마라에게 요새 말로 프로포즈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 앙굴마라가 자고 있는데 밤에 이제 그 앙굴마라 방으로 찾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앙굴마라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모님 이 밤중에 웬일이십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언급 붙으면서 내 마음을 몰라주냐고. 나는 당신을 여태까지 사모하고 그렇게 꿈속에서도 잊지 못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내 마음을 몰랐느냐 하면서 막 언급 붙은데 아무리 기운이 장사라도 뛰어놀 수가 없. 그러니까 그래도 이 앙굴마라는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의 부인한테 감히 그런 생각은 꿈에도 생각해본 일이 없고 도저히 그럴 마음이 나지를 않아서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서 나가십시오. 기연히 이렇게 뛰어가지고 그 사모님 방에까지 끌어다가 모시다 주고는 자기 방으로 와서 문을
이제 다시 또 올까?

와서 문을 때려 잠그고 또 있었는데, 그 사모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그 아름다움이라든지 모든 걸로 봐서 틀림없이 저 기운이 저렇게 세고 그러니까 자기가 찾아가면 자기의 뜻을 받아주리라 생각을 하고 체면 불구하고 쫓아갔는데, 그렇게 깨끗하게 거절을 당하고 보니 큰일 났다고 말이요. 만약에 자기 남편이 돌아와서 앙굴마라가 이 오늘 저녁에 있었던 일을 말한 날이면 자기는 여지없이 맞아 죽거나, 예, 그렇지 않으면 쫓겨나게 생겼다고 말이야. 그래서 며칠 두고 연구를 한 결과 자기 남편이 이제 돌아왔어. 오자마자 그냥 통곡을 하면서 세상에 저런 나쁜 놈을 제자라고 두었단 말이냐고, 저놈이 내가 자고 있는데 밤중에 내 방을 와가지고 나를 겁탈을 했다고, 아, 이렇게 참, 잡아먹고 오리발 내놓듯이 자기가 한 죄를 갖다가 완전히 그 앙굴마라한테 덮어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승이 너무너무 앙굴마라를 믿었는데, 믿은 지가 감히 내 아내한테 그런 의심을 품었단 말이냐. 생각해보니까 기가 막히다고 말이야. 당장 이놈을 때려 죽일 생각이 아주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는데, 워낙 앙굴마라가 진실한 데다가 기운이 장사라 함부로 손댔다가는 이런 큰일 나게 생겼다고 말이야. 이놈이 내 아내한테 이런 의심을 품은 이상 내가 만약에 잘못하다가는 저놈한테 필시 맞아 죽고 아내까지 빼앗기게 생겼다. 이리 생각을 하니까 이놈은 꾀를 써가지고 이놈을 스스로 멸망을 하도록 만들어야 하겠다. 이리 생각을. 그래가지고 앙굴마라를 불러다가 네가 그동안에 내 밑에서 공부를 잘 해가지고 머지않아서 네가 큰 도를 이루어서 내 법을 네가 받게 되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네가 이 행하기 어려운 일을 행해야만 내 법을 전해받을 수가 있다. 예, 무엇이든지 일러주십시오. 지가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1,000명의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손가락을 끊어서 그 손가락을 쥐어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어서 가져오느라. 그것을 완수를 해야 네가 내 법을 받을 것이다. 앙굴마라는 자기가 그 워낙 진실하고 또 사모님이 자기한테 한 일도 자기만 입을 딱 덮어버리면 그 사모님 자신이 그 자기의 잘못을 갖다가 자기 위신을 생각해서라도 말을 안 했으리라 이리 생각을 하고, 그 스승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서 그날부터 나가서 사람을 갖다가 닥친 대로 죽여가지고 손가락을 끊어서 염주 목걸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9명까지 만들고 마지막 한 사람을 만드는데 자기 어머니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99명이 차례차례 날마다 죽어가니까 그온 도시가 그 앙굴마라 이 살인귀가 나타났다 해가지고 도무지 이 사람이 함부로 어디를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벌벌 떨고, 그런데 이 앙굴마라가 지 모친을 갖다가 끌고서 어느 산골짜기로 갔다는 소문을 듣고 임금님이 관군을 풀어가지고 앙굴마라를 갖다가 포위를 해서 체포를 하려고 하는데 함부로 가까이 가다가는 닥친 대로 죽으니까 멀리 멀리 이렇게 위에싸고 있는데, 부처님이 떡 착관을 해 보시니까 앙굴마라가 지 모친을 갖다가 끌고 으슥한 골짜구니로 들어간 것을 아시고 부처님이 딱 거기를 가시니
보다

군인들이 지금 요 안에 가면은 안굴 말아라 한 무도한 놈이 있으니 그걸 함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보다 말렸지만 부처님은 염려 마라. 그러시고는 거기를 뜩 가셨습니다. 뜩 가니까 안굴 말아가 요리 쳐다보니 부처님 가시거든. 거기서 끄라 그러니까는 아무 말 없이 부처님이 터벅터벅 걸어가시는데 아무리 이 서라고 해도 누구든지 앙굴마라가 고함을 치면서 거기 서라 하면 발이 땅에가 딱 붙어갖고 꼼짝을 못하는데 아이 부처님은 아무리 고함을 질러봤자 터벅터벅 걸어가시는데 앙굴마라가 죽도록 다른박질을 해도 따라잡지를 못한다고 말이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끄라 안 서면 죽인다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나는 서 있느니라 너야말로 서라. 아 그 이상하거든. 부처님은 걸어가고 자기는 서서 고함을 치는데 걸어가시면서 나는 이미 서 있느니라 너야말로 거기 설지니라. 나는 여기 섰는데 왜 나보고 쓰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이미 생사를 요다를 해서 이미 안신인명처를 얻었으니 나는 이미 섰거니와 너는 탐진치 산독을 버리지를 못해가지고 그 마음이 생사 속에 치닫고 있으니 너야말로 서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칼을 갖다가 땅에다 버리고 무릎을 꿇고 부처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방 앙굴마라는 자기 어머니의 목을 쳐서 목걸이를 만들려고 하는 그 직전에 그 어머니를 죽이지 아니하고 거기서 울면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갖다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앙굴마라를 데리고 부처님 처소로 돌아오셔서 그 길로 머리를 깎여서 가사를 입혀가지고 오개를 설해서 맨 끝허리에다 떡 앉히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군들이 와 흔히 앙굴마라가 부처님 회상으로 가서 있다 그 말을 듣고는 전 그 군인들이 부처님 정사로 쫓아가서 살인마 앙굴마라를 내놓으시오 고함을 질렀다는 게 부처님이 여기는 살인마는 없고 사문뱃기는 없느니라. 그래서 그럼 지가 가서 조사를 해도 좋겠습니까? 들어와서 살인마가 있거든 잡아가라. 들어가서 아무리 뒤져봐도 없고 자세히 보니까 맨 끝에 앉은 놈이 고약하게 생긴 것이 하나가 앉았는데 그것이 금방 머리를 깎고 가사를 떡 수하고 있으니 이 틀림없이 앙굴마라인데 중이 딱 되어갖고 있으니 저기 있는 저것이 앙굴마라 아닙니까? 앙굴마라는 이미 죽고 사문일 따름이니라. 그래서 이 앙굴마라를 잡아가지를 못하고 부처님께서 보증을 쓰시고 부처님의 제자가 된 마당에는 감히 참 군인이라 하더라도 잡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요새 지금도 천주교 성당이라든지 그런데 아무리 살인마가 살인범인이 숨어도 경찰이 들어가서 잡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역시 부처님 당시에 그런 사원에 그렇게 사람을 99명이나 죽인 무서운 살인범죄인도 부처님 회상에 더 귀의를 해서 그 가서 있으면 감히 잡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앙굴마라는 부처님 제자가 되어가지고 머지않아서 아라한과를 증득해서 성인이 되었는데 그 앙굴마라의 스승이 자기의 아내의 요망하고 간특한
말에 현혹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진실한 지혜자를 스스로 살인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지은 그 죄로 인해서 사형을 당하도록 그런 악랄한 방법으로 그 지혜자를 갖다가 보복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악랄한 보복을 할 마음을 내면 그것은 자기가 먼저 과보를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스승은 그 외도의 그 과보를 자세히 설명할 것도 없이 그 간특한 여자로 인해서 사랑하는 진실한 제자도 잃었고 마침내는 그 간특한 여자로 인해서 자기도 멸망을 하고 직접 죽인 사주를 받아가지고 교사를 받아가지고 살인을 한 앙굴마라도 큰 죄를 지었지만 사람을 시켜서 죄를 짓게 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훨씬 더 죄가 무거운 것입니다. 남의 말을 그 말이 바른 말인가 참되지 못한 말인가를 바로 볼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남의 말을 바로 들을 줄을 모르면 항시 그런 사기꾼, 삿된 사람, 간특한 사람의 말로 인해서 현혹이 되어가지고 스스로 큰 죄를 범하게 되고 중대한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삿된 말에 현혹이 안 되느냐, 또 그러한 삿된 말에 자기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되느냐 하면 항시 정법을 믿고 수행을 쌓으면 자기의 마음이 항시 바른 위치에 안정이 되기 때문에 그 안정이 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사물을 보게 되면 자연히 모든 일이 제대로 보이게 되고 바른 판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자기 마음이 확 변해가지고 중심을 잃게 되면 사사건건이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말, 부드럽고 화평하는 마음은 자비심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바른 믿음은 지혜로 인해서 항신 마음을 닦아서 그 지혜를 닦으면 거기서 바른 믿음이 뿌리를 깊게 받게 되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면 모든 그 의심, 중생 공연히 남을 의심하는 그러한 중심을 잃은 그런 의심의 뿌리가 뽑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의 구름이 온 누리를 윤택하게 할 때에 자연히 진심의 불이 다 꺼지는 것입니다. 지혜로 인해서 고해를 건너는 배를 삼고 바른 믿음을 인해서 보리에 들어가는 문을 삼고 깨달음에 들어가는 문을 삼고 자비로 인해서 깨달음의 집을 삼고 자비심을 항시 가져야 자비심이 그 마음에 떨어지지 아니해야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집에 살 수가 있고 인욕, 훨씬 인욕을 해야 하거든. 참는 마음, 조그마한 일도 참을성이 없고 참는 마음이 없으면 백만사가 이루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참는 인욕.

인욕심을 가져야 그 인욕심으로서 열의 옷을 삼아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이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양력으로 1월 1일을 맞이해서 지나간 모든 재앙과 업으로 인한 모든 인연은 오늘부로 깨끗이 다 씻어 털어 없애버리고 새로운 마음, 성스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부처님 제자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새롭게 하루하루를 다져나가서 여러분의 크고 작은 소원을 모두 다 성취하시고 마침내는 대도를 성취해서 생사 해탈 일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러한 대장부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한 분의 그 돈독한 신심으로 첫째 여러분 가정의 모든 가정 식구를 갖다가 정법으로 발심을 시키고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친척과 일가와 이웃을 갖다가 또 이 정법 문중에 인도를 해서 정법을 믿는 사람으로 이 법계가 가득 차고 나아가서는 깨달은 사람으로 온 법계가 가득 차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권고해서 정법을 믿게 하는 그 공덕은 오계를 파해도 가하다 이러한 표현도 하셨습니다. 살도음망 이 오계 이것은 불통참이라 해가지고 사바라이라 그런 건데 사람을 죽인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음행을 한다 사음 음행을 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것은 사바라의 죄는 한 번 범하면 참회를 받지를 못해. 그런데 그러한 이 5개 10개 또 대승 보살 48경제 내지 3천위와 8만세행의 가장 그 많은 계율 가운데 이 오계가 으뜸인데 그 오계를 범하면 그렇게 무서운 것이고 중대한 것인데 다른 사람을 권고하고 인도해서 또 그래가지고 정법을 믿겁게 하면 그 공덕은 오계를 파해도 가하다. 오계를 파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소멸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만 믿고 나만 하는 것도 중대하지만 거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어쨌든지 인연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법을 믿어서 생사해탈을 하도록 하는 그 공덕이야말로 칠보로 8만 4천 탑을 조성한 공덕보다도 더 장하다 이것입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1: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위패를 영구위패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 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2: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0: 가족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 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0: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강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 다시 찾아온 드라마 굿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굿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D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DTN과 함께하세요.

0: 박성수님 오늘 예. 시즌1의 마지막 편인 거 알고 계세요?
1: 섭섭하고 네. 또 시원합니다.
0: 아 시원하세요?
1: 네.
0: 아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1: 예 맞아요 정말로 그동안 우리가 여섯 번이나 했는데 어떻게 배운 것은 무엇이 새로웠고
0: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 하면서 스님께서 가르쳐주신 부분 자연과의 조화
1: 예.
0: 제철 음식 먹는 거 절제하는 법 그다음에 이제 공양 자체가 정성이잖아요
1: 네.
0: 정성을 다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스님은 어떠셨었어요?
1: 저는 스님들의 또 다른 면모를 받는 것 같고요 스님들을 다니면서 이게 스님 각자의 가지고 있는 그런 음식들이
0: 그쵸.
1: 굉장히 많은
0: 네.
1: 그것을 유지하구나 이게 밖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0: 맞아요,
1: 생각을
0: 맞아요.
1: 되게 많이 했습니다 여기가 어떤 사찰인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너무 아름답죠?
0: 진짜 저 이런 풍경은
1: 네.
0: 일단 서울 근교인데 서울인데도 이렇게 가까운데 이렇게 풍경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아름다워요.
1: 제목은 알고 깎기는 한데 어쨌든 하나 뭐냐 하면 조포사 역할을 해서 왕실에 두부 음식을 하거나 두부를 만들어서 헌납한 그런 왕식이기도 하고 또 이제 현재는 수륙제로 되게 유명해요. 왕실의 수륙제예요. 이게 그 수륙제로 인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공양하는 걸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 음식들을 되게 궁금해했는데 우리 셰프는
0: 일단 왕실에 올리는 두부를 예. 여기서 직접 만들어서 하는 역할을 하는 조포사 역할을 또 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예. 너무 기대되고
1: 예. 여기가 어디일까요?
0: 여기요?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1: 여기는 그 유명한 진관사입니다.
0: 진관사?
1: 아마, 예.
0: 진관사는 스토리를 예. 되게 많이 들었었고
1: 예.
0: 저희 이 음식하는 셰프들 사이에서도 엄청나게 와보고 싶은 사찰 중에 하나로 저는 알고 있고 저도 꼭 와보고 싶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1: 네. 그렇구나.

0: 네. 여기 큰 스님께서 이렇게 미션 준 거는 있는데 그걸 얼른 해가지고 가야 돼요.
1: 비닐하우스도 있고.
0: 예.
1: 여기서 뭘 캐나 보죠?
0: 예. 가르쳐 줄 수는 없고 일단 가서 확인을 하면 돼요.
1: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님, 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번에 스님이랑 촬영하면서 나왔던 음식.
0: 와, 이거 내가. 오, 내 건데 이거.
1: 냉이 두부죠. 이거 제품으로 나왔고.
0: 어이, 어이, 그래.

0: 도림 스님.
1: 도림 행인꾼.
0: 우엉 잡채.
1: 아, 이거 맛있게 생겼네요.
0: 정말 맛있습니다. 네. 기가 막히게 만들었고,
1: 네.
0: 이 사찰 음식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저희 회사가 좀 노력해서 알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1: 네, 아, 감사합니다.
2: 스님, 오늘 만나뵐 스님 힌트 좀 주세요.
1: 아, 오늘 스님은요.
2: 네.
1: 그 사찰 음식의 어떤 명장이면서 어렸을 때 타노 스님과 인연으로 18살에 출가를 하셔가지고
2: 그래서 그 스님이 누구세요?
1: 개자 호자 스님.
2: 와, 개호 스님.
1: 네.
2: 명장 개호 스님.
1: 네, 자상하신 분이에요.
2: 이야, 정말 너무 기대가 크고 진짜 영광입니다.

0: 수아님!
1: 아이고, 간세음보살 오셨습니까?
0: 집 잘 계셨습니까?
1: 네.
2: 아, 스님.
0: 너무 감사합니다, 스님.
2: 스님,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0: 부처님이 네 분 계시잖아요. 동서남북을 표시합니다.
1: 아, 동서남북.
0: 네. 그래서 저희들을 간부를 할 때 네. 부처님 모욕을 시키는데 개송이 있거든요.
2: 네.
0: 천상천하 유아독존.
1: 네네.
0: 삼계가 개고라 그랬어요. 삼계가 다 괴로운데 아당 안지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해주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방을 걸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 모욕시키면서 본인들의 소원을 이렇게 필요한 거 보세요. 제가 먼저 할까요?
1: 네, 네. 먼저 스님께서 네, 예. 해주시죠.
0: 네.
1: 하고
0: 네. 네. 법성 스님이 이제 네. 하세요. 네. 다 같이 부처님한테 절 세 번 합시다.

0: 그리고 여기 사찰은 또 특이한 게 왕실 사찰을 표현하거든요.
1: 예.
0: 제가 태극 문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2: 태극 문양이요?
1: 네. 말만 들었어요.
0: 이 태극 문양이 예. 왕실을 표하는 거예요. 이게 태극 문양입니다. 이게
1: 아,
0: 여기도 있잖아. 저기 보세요. 저기 야. 보세요. 저기를 보시면 저, 아시겠죠.
1: 예, 예, 예.
0: 네. 태극 문양이 있는 사찰은 왕실 사찰이에요.
1: 아.
0: 그래서 저희들 수륙제 할 때 국행 수륙 대제라 그래요. 수륙제를 지냈죠. 저기 문양 한번 보세요.
2: 우와.
0: 태극 문양이죠. 네.
2: 와.
0: 그래서 진관사가 왕실 사찰이라는 거.
2: 왕실 사찰.
1: 근데 이게 그러고 여기 사찰에서 뭐 태극기가 나왔다고.
0: 네, 저 칠성각에.
2: 칠성각이요?
0: 네, 와. 칠성각이 저기 시문화재로 돼 있는데 칠성각이 그 전에는 좀 이렇게 헐어 가지고 다시 이제 그대로 복원하는 걸 하다가. 그 불단 옆에 이제 보재기가 쌓여 있는데 태극기로 쌓여 있었거든요. 그 문건이요. 한 몇 건, 38쯤 나왔는데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태극기로 쌓여 있었어요. 근데 그 중요한 거는 이 태극기가 그 일장기에.
2: 일장기에.
0: 예, 일장기에다가 그 태극 문양을 덧칠한 거예요.
1: 아.
0: 근데 백초월 스님께서 아, 일본을 완전히 없애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덧칠해가지고 태극 문양을 넣어서 태극기를 만드는 거예요.
2: 이제 의미가 완전히 남다르네요.
0: 네.

0: 근데 이제 여기 이게 여기 형성이 됐고 잘 운영하시는데 아마 여기에 된장 맛이 너무 좋다고 소문이 났어요. 예.
1: 그래서 장맛이 좋아요. 한번 가볼까요?
0: 네,
1: 네 가봅시다.
2: 장 보러 가시죠.
1: 장독으로 네. 갑시다.
2: 그러시죠. 네. 가시죠.

0: 근데 입구가 안 보이는데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1: 장독간도 대문이 있거든요.
0: 와.
1: 요 저기 대문인데요.
0: 네.
1: 이 뚜껑을 여기다 올려놓고.
2: 뚜껑을 여기다 올려놓고
1: 요거를 좀 예. 절로서 돌리면 이게 대문입니다.
0: 문 여는 것처럼 이렇게.
1: 예. 왜 이렇게 대문을 만들어 놨냐면은 예. 고양이라든지 개들이 아. 자꾸 넘어가니까
3: 아.
1: 장독을 갖다가 훼손시키니까 장맛이 없어져요.
0: 아.
1: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0: 스님 장독대가 왜 이렇게 깨끗해요?
1: 아, 저희들 맨날 닦고 장독이 숨쉬기 때문에 네. 깨끗하게 안 하면 맛이 없어요.
3: 와. 이게 지금 소화가루가 엄청 많은데
1: 네.
3: 하나도 이게 소화가루가 묻어있지 않아요.
0: 그러니까요.
1: 맨날 닦잖아요. 이게 닦아야 돼요. 서양에서는 발효 음식이 뭐 치즈나 와인이라 하지만 저희들은 이 된장을 가지고 유익균이거든요.
0: 네네.
1: 이걸 소화를 잘 시켜요. 그래서 오늘 된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 이거 열고 뚜껑을 한번 열어보세요.
3: 네. 네.
0: 네. 와.
3: 와, 이거.
1: 네. 이게 깊은 맛이 냄새가 나죠?
0: 네.
3: 진짜 맛있겠다.
1: 자, 요거 맛을 봐야 되는데 엄지, 검지, 중지, 약질에서 이걸 약을 맛보는 해서 넷째 손가락을 맛보세요.
0: 약지로?
1: 네, 약지로.
3: 처음 듣는 이게 말입니다.
1: 이런 거는요.
3: 네.
0: 아이고, 아이고. 저.
1: 된장이요. 단맛이 고여요.
3: 오, 짜지가 않아요.
1: 네, 이게 너무 오래된 거니까.
3: 오, 진짜.
1: 이게 안 짠 거예요. 된장은 우리들의 수행자의 모습과 같아요. 처음에 콩을 가지고
3: 네.
1: 이렇게 삶잖아요.
0: 네, 네.
1: 그러면 그게 여섯, 일곱 살 콕 삶아가지고.
3: 네.
1: 그다음 내주를 뜨잖아요.
3: 예.
1: 삶으면은 수행자의 모습과 똑같아. 이게 그래서 저는 된장 맛이라든지 간장이라든지 고추장은 수행자의 삶이다.
0: 자 간장
1: 자, 이제 간장으로 갑시다. 저희들은 간장이요 오래돼서 시간장처럼 됐어요. 예예.
3: 간장
1: 간장이요.
3: 진짜 맑아요.
1: 이렇게 휘져가지고.
3: 와 진짜 진하다.
1: 예.
0: 와.
1: 자 이거 저 아까 넷째 손가락.
3: 이거
1: 약지,
3: 네.
0: 약지,
1: 약지. 그럼 자, 한번 간을 봅시다.
3: 이걸로 할게요.
1: 네.
3: 이 손으로 볼게요. 오, 진짜 맛있어요.
1: 네.
3: 짠맛이 안 느껴져요.
1: 이게요, 가만히 있으면 곰사가 가지고 단물이 고입니다. 그래서 싱겁게 먹는 것만 대수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적당하게.
0: 와, 스님. 이 사찰에서 본 간장 중에 이렇게 맑고 깨끗한 간장은
1: 네. 저기 시간별처럼 저희 맞아요. 스님이 왔을 때부터 한 7, 80년 넘었어요 이게.
3: 스님 그러면 지금 이 간장을 드시고 있는 간장이죠?
1: 그렇죠. 드시고 있습니다.
0: 네. 스님 저 문양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되게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1: 아, 저게요.
0: 네네.
1: 저희들 삼소운동이라 해가지고 제일 우회끼 소식한다. 적을 소자의 소식이고 탐욕 부리지 않고 적당히 먹는다의 소식이고
0: 소식.
1: 그 두 번째는요 채소 소자의 소식입니다. 그다음에 그 끝머리 거는 많이 웃는다 웃을 소자.
0: 아 웃을 소.
1: 많이 웃으면 소화도 잘 되고요. 우리가 보통 일로 일로 일소 일소 그러잖아요. 한번 노하면은 얼굴이 늙어지고 한번 웃으면은 젊어진다.
0: 아.
1: 그래서 일로 일로 일소 일소인데. 저희들은 소식, 적을 소자에다가 채소 소자에다가 많이 웃는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 저기 컨셉이에요. 저게 바루예요.
0: 바루.
3: 시합
0: 한번 돌려볼까요?
3: 네,
1: 자, 돌려보세요. 자, 제가.
3: 아, 아우.
0: 이야, 이게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3: 아니, 헤매는 것 같아요.
0: 와. 이야, 개호스님이 진짜 힘이 좋으신데요? 아니, 스님, 한번 돌려보세요. 이게.
1: 예, 자, 주사 한 번. 자, 법성 스님, 두 번 타자.
3: 예.
0: 자.
3: 오, 엄마, 이게 왜 이렇게, 오.
0: 생각보다 무겁죠?
3: 오, 예. 돌이 튀어들어. 오, 못 돌리네.
0: 와.
3: 야, 막 이게.
0: 와.
3: 뭐, 이게 다 돌려봐야 돼.
1: 자, 이거. 이래가지고 사진 찍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3: 아.
1: 자, 이거 잡아보세요. 잡으세요. 자, 사진 찍을 때는 자, 포즈 취해주고.
0: 개호 스님이 직접 이렇게 맷돌을 돌리시는 모습 완전 명장면인 것 같습니다.
3: 예, 스님이.

0: 이게요 천천히 갈아야지만 야가 부드럽게 나와가지고 아~ 짤 때 네. 결이 고와요. 아~ 빨리 갈고 그러면은 네. 이게 좀 적이 되니까 천천히 갈면서 요령껏. 저희들은 강화도 콩을 쓰거든요. 네. 이 강화 콩이 왜 좋냐면은 해풍에 네. 강화도에서 아~ 나는 건 다 특산물이에요.
1: 맞아요. 해풍을 맞고 자라가지고.
0: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약이거든요.
2: 선생님, 진강사 두부가 맛이 다른 비법이 있을까요?
0: 비법이 있죠. 저희들은 비소를 바닷물로 써요. 아~ 맑은 바닷물.
1: 바닷물.
0: 동해 청정한 바닷물. 뚝탕물이 아니에요. 청정한
2: 물. 아니, 물로. 그러면 어디에서 떠오는 데가 있을까요?
0: 네, 떠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두부가 맛있습니다. 자, 두부를 한번 보여줄게요.
2: 어, 되게 연해요.
0: 예. 자, 이거를 살짝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 때는. 이것도 요령이 필요해요. 만든다고 다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네. 마지막 올려가지고. 네. 자, 이렇게 올리면은 네. 모두부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부처님 조항단에다 올려요.
1: 아, 조항단에다.
0: 예. 스님이 한번 간을 보세요. 자.
1: 감사합니다.
0: 예.
2: 와, 너무 부드러워요.
0: 예.
2: 와, 이게 집에서 살살 송송돼요.
0: 이런 걸 녹는다 그러죠?
2: 네.

0: 이제 두부를 만들고 맷돌도 돌렸으니까 이제 네. 오색 두부 만들 때 두부를 한번 구워 볼까요?
1: 아, 네. 좋습니다. 네. 가시죠. 네.
2: 아, 스님 오늘 해 주실 음식이 네 가지나 된다고 하는데 그게 네. 뭘까요?
0: 아, 저희들은 처음에 예. 두부를 예. 가지고서 오색 두부 예. 조림을 만들어 보고요.
3: 예. 너무 예쁩니다.
0: 그다음에 가죽전을 한번 해보고
3: 가죽전
0: 그다음에 엄나물 예. 살짝 뒤쳐가지고 무침하고요.
3: 엄나물 무침
0: 그다음에 깻잎 배무침을 할 거예요.
2: 아, 이게 시그니처 음식이잖아요. 또
0: 네네 네, 네 가지가요. 예. 봄에 나오는 음식은 사실은 다 보약이에요. 네. 봄에는 부자의 계절이라 그래.
3: 네.
0: 그래서 땅에서 눈이 녹으니까 천지가 멀게 지천이고 네. 맛을 내지 않아도 재료가 맛을 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봄에 나오는 모든 채소는 다 약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줄기를 이렇게 딱 했을 때 즙 나오는 거 있죠.
3: 네.
0: 그게 소염제 역할을 해요. 염증을 갖다가 네. 없애주고 이 깻잎은 우리가 보통 이제 몸에 좋다 그러잖아요.
3: 네.
0: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고춧가루로 막 하는데 저희들은 배를 가지고 매실청을 넣고 배. 맛있게 좀 만들어 볼 거니까
2: 네.
0: 이제 한번 보세요.
2: 처음 보는 음식.
0: 네. 제가 이제 두부를 가지고서 이제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3: 네.
0: 네. 이게 가지고. 뭐냐면은 이거 다 버리지 않고 그냥 놔둡니다.
3: 네. 아, 뭘 만드시려는지 궁금합니다.
0: 궁금하죠?
3: 네네.
0: 네. 와. 이런 거는 네. 마을 사람들은 무조건 다 버려요. 그래서 절에서는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 다 갖다가 뭐 할 때 쓰냐면은 뭐
3: 손잡이를 네. 만드시는 것 같은데.
0: 네.
3: 손잡이 같은 거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0: 저요 이거 가지고요 기름질 할 거예요.
2: 아.
0: 네, 기름질 할 때 사용하는 거. 자 이렇게 이거 잡고.
2: 아 그렇게.
0: 해서.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돌려볼 거예요.
3: 와. 네. 이건 저도 좀 써먹어도 될까요?
0: 예, 써먹어요. 사용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저는 또 그리고 두부를 예. 우리는 보통 이렇게 썰잖아요. 제가 쓰는 방법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2: 네.
0: 그대로
2: 아.
0: 올립니다.
2: 아.
0: 요게 비법이에요.
3: 그대로.
0: 이렇게 하는 게. 네, 그대로.
2: 아.
0: 네, 요게 비법이에요. 자, 기름지를 조금 더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 거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썰어가지고
2: 네.
0: 약간 이렇게 4등분해서 네. 이렇게 만들어서 올립니다.
3: 두툼하게.
0: 네.

0: 두 개가?
1: 아니, 똑같아요.
2: 아, 요거는 그냥 붙이는 거 보여주려고 했고.
3: 붙이는 거 뭐야?
2: 오늘은 이제 이거 할 거. 두부 이제 오색 두부 할 때, 두부 조림할 때 이제 구워가지고 요걸 좀 뒤로 좀 보내고.
4: 네.
2: 아, 이렇게 이제, 예, 이거 구워가지고. 제가 또 네. 채 쓰는 법 좀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4: 와, 개호수님께서 네. 채 쓰는 방법.
2: 예. 네. 우리가 채 쓸 때요.
1: 네.
2: 이 동그랗게 볼총 쓰잖아요.
4: 네,
2: 제가
4: 네.
2: 이제 동그랗게 쓸면요.
1: 네.
2: 이게요. 네. 이게 다 갈라져요.
1: 아.
2: 이렇게 쓰면은.
1: 네.
2: 그러니까 이렇게 쓸지 말고 네. 가로다지로 쓸자고.
1: 네. 네.
4: 가로다지? 가로다지가
0: 아마 이렇게.
2: 이렇게 가지고
0: 한 말을 들었어요.
2: 그렇지. 그렇죠.
0: 네. 네. 아, 진짜 곱게 쓰려고.
4: 근데 칼로 자르시는데 엄청 얇게.
2: 자, 이게 이제 쓰는 비법 가르쳐 드릴게요. 네. 이렇게 쓸잖아요.
0: 네. 아.
4: 와.
2: 요 끝을 이게, 살짝살짝이 네. 들어줘야 돼요.
0: 이게 연습이 되어야 돼요.
2: 예, 네,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그 소리 나면은 어른들이.
0: 네.
4: 보통 칼질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를 내잖아요.
0: 제가 그러잖아요.
4: 아, 죄송합니다.
2: 기본이 채 쓰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4: 네.
0: 알겠습니다.
2: 자, 이래가지고 한번 채 한번 썰어볼래요?
4: 나머지는 제가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2: 네, 썰어보세요. 네. 자, 이걸로. 오, 잘 쓰시네. 곱게 잘 쓰시네. 그래도 굵네.
4: 최대한 얇게 썰고 있습니다.
2: 어우, 잘 쓰신다.
0: 쉐입인데요.
2: 어우, 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볶으면요, 이게 네. 깨지지 않습니다.
0: 아,
2: 그래서
0: 네.
2: 저는 항상 동그랗게 네. 썰면은 다 우리가 무채나 물이 다 이렇게 뚝뚝 끊어지잖아요.
0: 네.
2: 동그랗게 썰어서 그래요.
0: 아.
2: 동그랗게 썰지 말라. 이렇게, 이렇게
0: 네,
2: 썰어라.
0: 알겠습니다. 요거.
4: 야, 오늘 개호수님
2: 마세요.
4: 진짜 팁이네요.
2: 그리고
4: 네.
2: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렇게 X표로 해가지고 저기 살살 넣으세요. 자, 여기다가.
0: 스님, 이거 어떻게 넣을까요?
4: 그러니까요.
0: 제가 상상이 안 가서.
4: 지금 궁금합니다.
2: 젓가락
4: 이거를...
2: 많이 넣으면 안 돼요. 하나씩만 넣어야
4: 하나씩.
2: 돼요.
4: 하나씩?
2: 네, 딱 하나씩 이렇게 보이게 하고.
0: 호박이?
2: 아니, 호박이든지 빨간 거든지 뭐든지.
0: 와, 이거 완전 수행인데.
2: 스님 만드는 과정도 수행이고
0: 네.
2: 먹는 것도 수행이고
0: 네.
2: 마무리하는 것도 다 수행의 과정이에요.
0: 네.
2: 사실은 음식은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응용이지.
4: 네.
2: 그래서 음식 잘하면 지혜롭고 자비와 지혜가 깃든 음식이 산사 음식. 배품의 음식, 나눔의 음식.
4: 요거는 지금 채소인가요?
2: 네, 채소를.
4: 채소에다가
2: 버섯 넣고.
4: 네네.
2: 네.
4: 무 넣고.
2: 절간장 넣고. 버섯을 좀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4: 아. 좀 넣고.
2: 자. 고추씨 들어가면요,
4: 아,
2: 맛있어요. 담을 때는 고추씨를 안 넣습니다.
4: 네.
2: 자, 이제 조청 좀 넣고.
4: 조청.
2: 후춧가루 좀 넣고. 후춧가루 넣고. 후춧가루 좀 넣고. 조림새 할 때는 후춧가루 넣지만 나무 물칠 때는 후춧가루 넣으면 안 돼요. 아, 이게 저희들은 마집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조청을 만들어요. 여기다 넣으세요. 네. 너무 달다 싶으면은
0: 안 달아요.
2: 채소를 조금 넣으면 되고
0: 안 달아요.
2: 예.
0: 매운 기도 딱 맞고요.
2: 그건 눈대중 손대중이 좋아야 돼요. 음식 만드는 사람.
4: 선생님 감으로 하신 그 맛이 완전 퍼펙트한데요.
2: 퍼펙트한 간이, 게 그게 요령입니다.
4: 간이 딱 맞습니다.
2: 자, 이거 생강은요 많이 넣으면 쓰니까 조금만 만둥만둥 생강즙입니다.
4: 생강즙이요?
2: 네네. 네. 이거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싱겁다 할 경우는 죽염을 조금 넣어도 됩니다.
0: 근데 싱겁지 않습니다, 선생님.
2: 자, 이래가지고, 자, 이걸 넣어보세요.
0: 한 개씩요?
2: 넣어보세요.
0: 이게 뒤집어지면 안 되죠, 선생님?
2: 뒤집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요 밑에 거 물을 여기다 좀 올려주면 됩니다.
4: 예, 이렇게 샤워하듯이.
2: 올려주면. 예, 예. 자, 이럴 때는 요거 물을 조금 넣어주고, 뚜껑을 한번 닫아줍니다, 이럴 때.
0: 아.
2: 자, 이게 삼투압 작용이라 그래요. 딱 닫아주고 끓는 기운이 나니까 저는 온도 안 맞춰도 끓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0: 아,
2: 이게 초보자와 하는 사람의 저기가 다른 거예요.
4: 네, 네.
2: 자, 우선 간을 한번 보시라고.

0: 네?
1: 젓가락, 저희 저금. 맛있어요?
2: 예.
1: 자, 이제 끕니다, 불을.
0: 진짜 간이 완벽하네요. 네.
1: 자, 먹기도 좋은 게, 보기도 좋은 게, 먹기도 좋으니까 예쁘게 그 밑에다 깔아도 돼요. 그런 거 밑으로. 예.
0: 이 가운데 들어간 오색 채소가 네. 모양도 예쁜데 맛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1: 아, 그럼요.
0: 이 씹히는 맛도
2: 여기 있고. 안에 또
1: 넣으세요. 네, 넣으세요. 오색 두부 조림이 완성됐습니다.

0: 절밥 한 끼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로 완성됩니다.
1: 작은 마음이 모여 큰 감동을 전합니다.
2: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를 위한 힘이 됩니다.

0: 집에서도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음식 잘 만들면 지혜롭고 공양을 잘하면 자비로워진다.

매달 10,000원의 후원금이 모이곤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붓다회.

정읍칠보산 보림사주지 종진스님의 두 번째 찾아가는 선명상 법회를 봉행합니다. 종진스님의 명상 토크쇼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을 지도합니다. 삶의 활력과 변화를 만나고 싶은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참가 문의는 063-535-680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옥천암에서 제3회 옥천암 수변호국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인기가수 박서진, 남상일, 배아현, 씨야, 박시환 등이 출연하며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군인 등 제복을 입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석도 마련됩니다. 이 자리의 주인공인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95-4031번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중창조이신 상월원각 대조사 제52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6월 12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시대를 앞서 불교운동을 펼쳤던 대조사의 가르침과 위덕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구인사 043-423-7100번입니다. 질병을 고치고 수명을 늘려주시는 약사여렙 부처님의 크나큰 원력이 불암산 경수사에 찬란히 구현됩니다. 건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약사여렙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탱화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인연으로 마르지 않는 복덕의 가피를 대대손손 누리시길 발원합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우리 가정에 건강과 안락이라는 감로수로 내리도록 소중한 정성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불자 재즈 뮤지션,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이라고 합니다. 제가 17에 스님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 무작정 떠나서 충북 단양에 있는 어느 사찰로 갔었었는데요. 거기에서 한 2년이 좀 안 되게 머물렀었던 적이 있었었는데 수행을 하면서 그때 받은 법명입니다. 글쎄 모든 것들이 인연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너무나 독실한 불자인 부모님 밑에서 자랐었고 그리고 아주 어린 시절부터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뭐 반야심경을 외거나 관음정진을 하거나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부모님 따라서 절에를 꽤 자주 다녔었었고 그런 인연들로 인해서 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어릴 때 선생님께서 너는 꿈이 뭐니? 라고 써내 라고 했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저는 스님이 되고 싶어요 라는 생각을 라고 썼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악가가 되고 싶어요 라고 썼었던 것 같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약간 그 사색에 잠기는 걸 좀 좋아했었거든요. 어린 나이 때부터도.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다라든가 심심하다고 느껴본 적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근데 또 부모님, 특히 저희 아버님께서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렇게 수행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도 당연히 좀 생각이 들고 또 어릴 때는 막연히 스님이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내가 스님이 돼서 뭔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조금 뭔가 세상을 따뜻하게 하거나 뭐 그런 상상을 조금 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시절에 어머니를 따라서 어떤 절에를 갔었었는데 어느 비구니 스님께서 너는 절에 들어와서 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뭐 5개국어를 하게 되고 비행기를 타고 많이 다니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스님 너 발로 절에를 찾아간다라는 그 말씀이 그때는 사춘기 때는 약간 반항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절에를 그렇게 잠깐 생각을 했었었는데 근데 세월이 몇 년이 지나고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됐을 때 정말 어느 가을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가 아니구나. 그리고 아무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입은 옷 그대로 주머니에 있던 돈 그대로만 가지고 충북 단양에 있는 그 절로 제가 떠났었어요. 그때는 내가 며칠을 있다 올지, 얼마나 머물게 될지, 또 스님이 될지 이런 계산법이 없었고 일단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곳을 향해서 갔었고 밤 기차를 타고 굉장히 늦은 시간에 도착을 해서 그 산사를 올라가는 그 시간 동안에 좀 생각을 했었었는데, 아,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확신이 들었었고, 그래서, 정식으로 스님이 되지는 못했지만, 아, 내가 여기에서 수행을 하고 스님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냈었죠. 사실은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성격이 부모님 덕분에 어머니의 성격을 닮아서 굉장히 밝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유, 저렇게 뭐 아침부터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좀 고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그 프로세스, 그런 과정들 하나하나가 너무 즐거웠어요. 그냥 일을 하는 밭에 가서 일을 하든, 뭐 산에 가서 나무를 그 뜯으러 가서 일을 하든, 또 저녁에는 또 와서 수행을 하는 그 시간도 즐거웠었고, 그냥, 풍경 소리를 듣는 것도 좋았고, 바람이 부는 나뭇잎을 보는 것도 좋았고, 그냥 모든 것들이 다 행복했던 그 시간들로 지금도 제 기억 세계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제가 그 관음정진을 할 때에는 그 지금의 재즈를 하는 저를 만드는 어떤 한 가지의 그 과정 같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관음정진을 하는 시간이 저는 굉장히 즐거웠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저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음악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세음보살이라는 그 다섯 글자에 음유를 실어서 마치 노래하듯이 그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 주위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셨던 분들도 꽤 계시고 하실 정도로 단순하게 기도라고도 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약간 음악처럼도 이렇게 해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있는 그 시간은 저에게 고요함을 그 온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됐기도 했었고 또 관세음보살이라는 그 다섯 글자의 음유를 실어서 제가 수행을 할때 아, 목소리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흥이라는 게 이렇게도 나고 저렇게도 나는구나라는 거를 약간 좀 즐거운 깨달음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관음정진을 하는 시간이 지루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어쩌면은 대중음악이 아닌 조금은 소외받은 음악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재즈는 재즈의 시작은 대중음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현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장르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음악을 하기 위한 데는 굉장히 적합한 훈련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기도하고 있을 때, 네, 그 기도 소리가 좋아서 앉아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더 이렇게 마음을 내서 늦은 시간까지 수행하는 게 힘들지 않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절에 있는 동안에 아, 뭐 노래가 하고 싶다라든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느 날인가 제가 가부좌를 틀고 다시 또 간음정진을 하고 있었었는데, 제가 잠깐 졸았었나 봐요. 근데 우리 스님께서 어깨를 이제 죽비로 이렇게 치시고, 그리고 깜짝 놀라서 다시 이제 합장을 하고 간음정진에 들어야 되는데, 제가 놀란 순간에 이렇게 노래처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약간 영화 같기도 한데, 그래서 저도 굉장히 놀랬었고, 주위에서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놀라셨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합장을 하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생각을 했어요. 지금 내 마음속에서 음악이 하고 싶은 거구나, 노래를 하고 싶은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그래, 맞아. 내가 어릴 때 꿈이 음악가이기도 했었지. 그리고는 생각을 조금 더 곰곰이 해봤어요. 지금 너무 독실하신 저희 부모님이, 오히려 제가 저는 스님이 되고 싶어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저희 아버님께서는 좋아하셨거든요. 딸 중에 한 사람 정도 부처님 제자가 되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지라고 하셨었는데, 오히려 제가 공부를, 수행을 그만두고 내려가겠다고 하면 실망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또 한편, 이렇게 마음에 미련이 있는데, 음악에 미련이 있는데, 이걸 꾹꾹 누르고, 시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못 내겨서 그냥 갑자기 뛰쳐나가듯이 하산을 해버리면, 그것만큼 또 실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나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노래를 들려줘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큰심전에 인사를 드리고 바로 내려가서 나가서 검정고시를 하고 대학 입시를 하고 그렇게 대학에서 음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절에서 나와서 검정고시를 보고 대입 시험을 봐서 어떻게 하면 음악을 할수 있을지 막 헤매 다녔어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그락 밴드에 들어서 한 2년 정도는 정말 락에 미쳐서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리고 또 졸업할 무렵이 됐었었는데, 그냥 내 음악은 여기서 끝인가라는 약간 슬럼프처럼 오기도 했었고, 그런 힘들어하는 시기에 그냥 꿈처럼 친구가 너는 너무 한 가지 음악만 듣는 것 같아. 다양한 음악을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야. 그리고 테이프에 이렇게 음악을 한곡한곡 녹음을 해서 줬는데 그 테이프 안에 빼곡히 들어있는 곡들이 다 재즈 음악이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제가 들었던 음악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목소리로 노래를 한다는 빌리 할리데이라는 재즈 보컬리스트가 부르는 I'm a Fool to Want You라는 곡인데, 나는 당신에게 바보처럼 여전히 사랑을 원하고 있군요. 이런 가사 내용인데요. 그 어린 나이에 그 노래를 처음 듣고, 사실 가사 내용을 알아서가 아니라 왜내 가슴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지? 그리고 이 멋진 음악은 뭐지?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해서 이게 도대체 누구냐, 이게 어떤 음악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고, 재즈다. 또 재즈 보컬리스트 빌리 할리데이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저는 이제 재즈로의 말하자면 여행이 시작된 것 같아요. 도대체 재즈가 뭔지 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어보고, 그 당시에는 타워 레코드라고 있었잖아요. 하루 종일 가서 재즈 음악을 듣고, 그래서 도대체 이 음악이 뭔데 내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놨을까. 그리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30년 동안, 2026년에 제 30주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0년 동안 변함없이 재즈 뮤지션으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산사에서 있었던 기간의 모든 과정들이 지금 제가 음악하고 있는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이라는 사람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요함을 이겨내는 마음, 그 다음에 또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또 호흡을 하는, 음악인으로서 특히 보컬리스트로서의 호흡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소리를 내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수행을 했기 때문에 남들 그 아이돌들이 그 기획사에 들어가서 몇 년을 해야 되는 그 수행 기간 이상으로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저는 목소리가 좀 다양하기도 하고

제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온기가 감싸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근데 실제로 그 많은 분들이 웅산 씨의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사실은 막 히트곡이 있고 막 이런 것보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저에게 해주시는 정말 힐링이에요라는 말씀이 가장 큰 칭찬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행 중에 얻은 가장 큰 선물 중에 한 가지는 목소리에 가진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어진 온기 같은 거. 네. 저는 법정 스님의 글 중에서 그 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당신이 오늘 누군가를 만났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가슴에 따뜻함이 전해져야 한다. 그래야 만나는 것이다. 그 말씀처럼 저는 제 음악을 통해서 무대 위에서 사실 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거나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들려드리는 그 노래에 있는 메시지라든가 그런 음악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뭔가 조금 위로가 되고 따뜻함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죠. 늘 그게 제일 원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지금 저기에 귀한 시간을 내어서 와주신 저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한 시간, 위로의 시간, 힘이 되는 그런 음악들을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재즈라는 음악을 해보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떤 음악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과 함께 그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앙상블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재즈 음악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국악이든, 뭐, 가요든, 블루스든, 혹은 인도의 라가 음악이든, 또 몽골의 흐미 같은 음악들이 재즈 안에 녹아져서 충분히 그러니까 나 같은 재즈, 그러니까 뭐뭐 같은 재즈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온전한 나의 음악이 되는 그런 재즈가 되거든요. 그래서 재즈라는 음악은 엄마의 품처럼 그냥 어떤 음악도 이미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음악이에요. 그래서 재즈라는 음악에서 자유를 가장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음악들을 궁금해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엄마의 마음처럼 큰 마음 그 안에서 충분한 자유로움을 느끼는 그런 음악이죠, 재즈가. 그 재즈라는 음악은 뭐 가요나 클래식이나 이런 음악들처럼 가요나 클래식이라는 음악은 이미 만들어진 음악을 다시 부르고 연주하는 음악이잖아요. 그런데 재즈라는 음악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면서 완성되어지는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관객분들이 전혀 모르는 곡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음악 안에서 점점 몰입을 하면서 서로 어떻게 소통하고 배려하고 존중을 하는지를 관객들의 눈과 귀로 보시면서 그 음악 안으로 함께 들어오시게 돼요. 그러면서 존중의 방법, 사랑하는 방법들을 또 배우시게 될것 같거든요. 그리고 재즈에는 아주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있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음악, 마음을 힘나게 하는 음악, 또 흥분되게 하는 음악, 여러 가지 음악들이 있어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취향대로 들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가령 나는 오늘 고요한 아침을 맞이하고 싶어. 그러면 발라드, 재즈 발라드 음악을 듣는다든가, 비가 오는 날에는 약간 보사노바 같은 음악도 들어주고, 오늘 나에게 좀 활력이 필요해. 그러면 스윙 재즈를 듣는다든가, 그런 방법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즈라는 음악은 정말 수행처럼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 끊임없이 새로운 음악을 궁금해해야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많은 다양한 음악을 통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토해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수행자처럼 똑같은 음악을 똑같이 해야 되는 그냥 다른 음악가들과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재즈라는 음악이 가장 재즈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자유일 텐데 그 자유라는 말은 결국은 아주 많은
음악

적극적인 수행 방법을 통해서 얻어내는 자유거든요. 더 큰 자유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저는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네. 제가 하는 명상법이라면 웅산의 선명상은 걷기입니다. 저는 스케줄이 없을 때는 거의 빠지지 않고 하루에 8km에서 10km 정도를 걷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나의 하루도 돌아보고 나의 과거도 잠깐 돌아보기도 하고 나의 내일을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무심으로 걸을 때도 있지만 그 걷기를 통해서 저를 반성하기도 하고요. 아주 어렸을 때 잘못했던 어떤 장면이 마음속에 꼭 담아놓는 건 아니지만 기억이 가끔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부족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게 적어도 그런 부족했던 사람이 아닌 내일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걷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선명상법이 있겠지만 제가 선택한 방법은 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또 다시 에너지를 채우고 하는 방법으로는 저는 걷기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또 권해주기도 해요. 저는 무대 오르기 전에는 항상 그 메디테이션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 20, 30분 정도를 아주 고요한 마음으로 있어요. 그리고 공연하기 전에는 누구를 오래간만에 이제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일어나서 내가 음악을 정말 내 페이스대로 이렇게 잘 가고 싶은데 너무 반가운 마음을 표현해 버리거나 막 이렇게 해버리면 마음이 떠서 그걸 좀 지향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공연하기 전에 적어도 30분 정도는 혼자 고요하게 계속 그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고 있죠.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시간이 좀 온전하게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무대에 서 있는 제가 조금 불안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네.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소박한 무대든 화려한 무대든 그 마음가짐이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가짐 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최진석 선생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철학자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분께서 제 공연에 한번 오시고는 말씀하시기를 웅산의 무대를 보고 있는데 무대가 웅산을 숭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거든요.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 무대가 저를 숭배하는 게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제가 무대를 대하는 마음이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그런 마음으로 무대에 섰기 때문에 그렇게 무대도 나를 그렇게 해주나 그런 생각이 굉장히 기쁘기도 했었고 굉장히 감사한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론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계시겠지만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뭐 그냥 재즈 음악인데 뭐 편하게 올라가서 그냥 청바지 입고 그냥 하면 되지 뭐. 근데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저는 제가 무대에 임할 때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요. 무대는 한 사람이 있든 천 명이 있든 너무 귀한 공간이기 때문에 항상 네, 그런 마음으로 올라갑니다. 코로나 시기 때는 다들 강제로 슬럼프를 당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또한도 그랬었었는데요. 저는 그래도 아무래도 수행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 마음이 너무 그 지하로 내려가거나 하지는 않을 수 있도록 마음을 가다듬는 편인데 그때도 저도 마찬가지로 잠깐 그런 좀 힘든 시기가 있었었는데 그때 뉴욕에서 그 활동하시던 미디어 아티스트 목진효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뉴욕에서 활동하시던 시기에 굉장히 힘들었고 했던 그 시기에 했던 작품 안에서 읊었던 시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시를 듣는데 너무

0: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 교수님, 저는 그 가사말에 노래를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거기에다가 노래를 만들었거든요. 그 노래가 I'm Not a Butterfly라는 곡이에요.
1: Not a
0: 노래
1: butterfly.
0: 가사가 이렇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나비야라고 부르면 내가 날갯짓을 하고 날아가서
1: Not a butterfly.
0: 당신의 어깨에 앉아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나비가 아닙니다.
1: Not a
0: 나는
1: butterfly.
0: 살아있고, 나는 깨어있고,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1: Who
0: 자유로우실
1: says
0: 겁니다. 라는 가사
1: I'm a
0: 내용이에요.
1: butterfly?
0: 이 가사를 받고 노래를 만드는데 한 2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1: Do you
0: 기간
1: see?
0: 동안에 제가 만든 거예요.
1: I could
0: 보통의
1: turn into a
0: 곡들은 좀
1: butterfly.
0: 빨리 써 내려가는 편인데 이 노래의
1: If I
0: 메시지는
1: flap
0: 워낙에
1: my
0: 강하고
1: arms.
0: 워낙에 제가 부르고 싶었던
1: If I flap
0: 가사여서
1: my
0: 그런지
1: arms.
0: 아, 이
1: Do you
0: 곡이야말로
1: think
0: 수행하는
1: I could
0: 마음으로
1: fly and
0: 쓰고
1: sit on your
0: 버리고 쓰고
1: shoulders?
0: 버리고를 몇 번을 반복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1: If I flap
0: 어느 날
1: my
0: 아침에
1: arms.
0: 일어나서 만들었는데 딱
1: If I
0: 제
1: flap
0: 마음에
1: my
0: 들더라고요.
1: arms.
0: 그리고 그 노래를
1: Who says
0: 세상
1: I'm a
0: 밖에
1: butterfly
0: 이제
1: here?
0: 부르는 첫날이 왔는데 정말
1: Do you
0: 심장이
1: see
0: 터지는 줄
1: a
0: 알았어요.
1: butterfly
0: 그리고 이
1: right in
0: 저뿐만
1: front of
0: 아니라 노래를
1: you?
0: 저는 지금도 눈물이 약간
1: I am a lion.
0: 들썩거리는데 들으시는 분들도
1: I am
0: 함께
1: a weep.
0: 연주를 해주는 분들도 제 마음처럼 그
1: I'm
0: 노래를
1: not
0: 똑같이
1: dreaming it.
0: 느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 I'm in a
0: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고요하게 해주는 힐링 같은
1: There's
0: 음악을 만들어서
1: another
0: 들려드리는 것도 좋지만
1: me. Like there's
0: 사실은 저
1: another
0: 자신을 힘나게 하고 또
1: I'm not
0: 그들에게 좀
1: dreaming.
0: 힘내세요. 당신은
1: I'm gonna
0: 데미안에서처럼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멋진 분이에요. 라는 메시지를 그 노래를 통해서 근데 그 노래는 좀 라이브 무대에서만 이제 막 이렇게 에너지를 내서 부르는데 그 노래를 부를 때는 저도 힘을 내고 그분들도 또 힘을 내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아요. 헤밍웨이의 그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참 좋아하는데 산티아고 할아버지인가요? 그분은 84일 동안 물고기를 단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85일째 되는 날 또다시 새벽부터 물고기를 잡으러 갈 채비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자신의 삶을 물고기를 잡는 것이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들이 자신의 어떤 삶의 목적이 돼버리면 하루하루가 사실은 의미가 있고 감사하거든요. 근데 저도 뮤지션으로서 수행자처럼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대단한 꿈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멈추지 않는 열정이 저한테 있었으면 좋겠고 세월이 10년, 20년 흐른 다음에도 현재 진행형의 아티스트로 남아 있으면 좋겠고 그 산티아고 할아버지처럼 그냥 무던하고 무단히 그냥 제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2026년은 저의 30주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음악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곳에 찾아가서 음악을 또 들려드리고 또 재즈를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애써 수고를 하더라도 애써 찾아가서 그들에게 음악을 함께 나누어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어요. 저는 일본에서도 오랫동안 활동을 했었었는데 재즈 음악이 흐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골에서도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대한민국에 저는 재즈라는 음악으로 하고 있는 수행, 재즈라는 음악으로 수행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재즈라는 음악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얼마나 인생의 선물 같은 음악인지를 더 많은 분들에게 나눠 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어울리는 부처님 말씀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씀이신데요. 딱히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라. 제 어린 시절을 봐도 그냥 어느 날 가을날에 일어나서 절로 향했고 또 절에서는 다시 공부를 하러 내려왔고 공부를 하던 사람이 락을 만났고 락에서 갑자기 뜬금없는 재즈로

건너오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제가 머뭇거리거나 마음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머뭇거리거나 했다면 지금의 저는 당연히 없었겠죠. 근데 저는 마음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는 방법을 알았는지 알게 되었었는지 우연히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돌아봤을 때 그냥 아, 잘 살고 있었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혹여 내 마음이 시키는 또 무언가가 있다면 그 마음을 따라서 나는 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약속을 할수 없는 게뭐 어떻게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지금 주어진 나의 삶, 그다음에 오늘 내가 만난 사람 이것들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정말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고 있고, 그런데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시간을 적어도 하루에 30분이라도 가져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굉장히 화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잠시만 마음을 내려놓고, 눈을 가만히 감고,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결국은 마음의 주인이 자신이 됐을 때 그렇게 속상하거나 막 화나거나 하는 일들이 금방 수그러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주인이 당신이 되는 그 고독함을, 고요함을 한번 즐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가만히 어깨의 힘을 빼보세요. 조급했던 마음도 복잡했던 생각도 잠시 내려놓아 봅니다. 지나간 것에 매달리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 내 호흡이 머무는 자리에 함께해 봅니다.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쉽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바람처럼 흔들립니다. 기쁜 날에도 흔들리고, 외로운 날에도 흔들립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무언가를 붙잡으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사랑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지나간 시간을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꼭 쥐고 있던 마음을 가만히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창밖을 스치는 바람 소리, 고요히 흐르는 숨소리, 그리고 지금 여기 살아있는 내 마음의 소리. 누구나 마음속에 아픔 하나쯤 품고 살아갑니다. 말하지 못한 상처와 혼자 견뎌온 시간들, 괜찮은 척 웃고 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조용히 울고 있는 날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쩌면

한 위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괜찮다는 한마디보다 잠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누구보다 애써 살아온 내 마음을 가만히 안아주세요. 그리고 숨을 들이쉽니다. 천천히 내쉽니다.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고 흩어져 있던 생각들도 고요히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 짧은 호흡 안에도 삶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조용히 바라봅니다. 슬픔도 외로움도 불안도 애써 밀어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품어봅니다. 지나간 일은 바람에 흘려보내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은 잠시 내려놓은 채, 오직 지금 이 순간 나의 호흡에 가만히 머물러 봅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여리고 또 생각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수없이 흔들리면서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조금 지치고 힘들었다면 잠시라도 자신에게 따뜻한 침묵 하나를 선물해 보십시오. 고요히 숨 쉬는 그 순간에도 당신의 삶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0: 공동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깨달음은 어디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난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남원 영월사 금강스님과 함께하는 화엄경 약찬계 기도법회는 6월 13일에 경주 불국사 석굴암 사찰 순례가 7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세 번째 진행하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6월 8일에 대한불교 조계종 가사명장 무상 큰스님과 함께하는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과 운강석굴 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입니다.
1: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2: 어떻게 하면 많은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3: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1: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4: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5: 그럼.

0: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1: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0: 귀한 일이군네.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자 하느니.
2: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3: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수많은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은 제법 실상은 우리 모두의 고향이요, 정멸한 그곳은 말길이 끊어지고 몸을 운전하는 운전수 생각의 작용이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영리한 한 생각이 너와 나의 살아가는데 운전수이니까 생각 생각마다 미소를 짓고 지혜롭게 몸을 운전해 가면은 가는 곳곳마다 편안하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면은 합장한 손으로 박수를 부탁합니다. 우리 인생은 천지 만물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고 흘러오고 흘러간다는 것을 화엄살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강물처럼 바람처럼

이 살아가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엄 살림을 제가 46년 전에 도감을 했습니다. 통도사 79년도 화엄 살림 도감을 제가 어릴 젊을 때 했어요. 그래서 인연이 아주 깊습니다. 그러나 또 화엄 살림 갔다 온 대중에게 물어보면 뭐 화엄 살림은 화엄 살림이지요 이랬더래. 근데 내가 그렇게 강조했는데 화엄 살림이 어떤 건가를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안타까워서 내가 오늘 제대로 한번 일러드릴 테니까 합장하고 잘 들으세요. 한이 많은 이 세상은 야속하기만 하더라. 정은 주고 몸은 갚으리니 눈물이 안 날 수 있겠습니까? 이거요. 아무려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 500년 사자는 게 화엄 살림입니다. 박수가 필요합니다. 한 500년 살자는 게 화엄 살림이다. 아시죠? 7대 조상님들 210년, 또 여러분들 뒤로 오는 7대 자손 210년 더하면 몇 년이요? 420년에 자기 나이 80을 더하면 500년이 되지 않소. 여러분들이 인도 성지 순례를 가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돌을 깨친 보리수 나무 수명이 500년이랍니다. 그래서 2500년이 지났으니까 그 보리수 나무는 다섯 번째 세상을 살아가고 있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고맙겠다 이거요. 그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정각을 이루시고 일주일은 삼매에 드시고 2주 14일 동안 설법한 것이 대방광 불화엄경 법문이더라 이거요. 잘 아셨습니까? 내가 혼자 하니까 힘들어 안 되겠다. 여러분들 내가 먼저 외우면은 따라 외우시기 바랍니다. 합장하시고 시작합니다. 나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 억만급을 헤아리고 천만억년 흘러흘러가도 나 여기 앉아있네. 수없이도 나고 죽음을 꿈속에서 봤으리니 풍운조화 변해가는 모습을 몇 번이나 보았는가. 억한 사람은 벌었고 안 한 사람은 놓치버렸다. 다시 억. 박수. 잘했습니다. 이 억한 사람은 억만 년을 살 거고

망설인 사람은 천만 년밖에 못 삽니다. 후회스러우면 다음에 법사님이 와서 억하거든 큰 소리로 억해버려. 그러면 억만 년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힘이 말이요, 뻗쳐가지고 억만 년을 살아간다는 거요. 그런데 세상에는 뭐라 합니다? 100년도 못 살면서 놀고나 봅시다. 그랬다 이거요. 이 함 살려면 뭐 억만 년을 사는데 왜 100년도 못 살아? 나는 지금 올 법상이 왜 못 올라가고 여 앉아 있는 줄 알지요? 나도 늙으니까 이제 다리가 아파. 그래가 여 앉아 있다니요. 에? 아셨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픕니다. 불교의 법문이 바로 그거예요. 법문을 듣고 고통의 원인을 제거해라. 그러면은 건강하고 아름답고 즐거웠고 남을 도와주고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인은 제거하지 않고 자꾸만 욕심을 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아셨지요? 또 화엄살림 인연공덕으로 과거 무명업장은 구름이 있다가 없어지듯이 모두 다 없어지고 신심과 원력 자비와 지혜로 소원을 성취하고 구경에는 깨달음을 성취하여지다. 마하반야 바라밀. 오늘 내가 혼자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뭐 기분이 좋습니다. 뭐 이래 같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죽어도 내 여한이 없겠습니다. 여한이 없어. 영가님들 왜든지 이 법문 들으시고 환생을 하시든지 왕생을 하시든지 상생을 하시든지 꼭 변해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제 대중과 함께 오늘 법문을 봉독해 드릴 테니까 영가님들은 잘 들으시고 잘 아시기 바랍니다. 현전 대중은 이제 큰 소리로 저와 함께 법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상조사 법승계의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해인 삼매 중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세상을 둘러보니 마음에서 나온 한 생각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대로 세상 만사가 다 이루어져 있다 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온 한 생각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대로 세상 만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세상에 전하여야겠다고 결심하시었으니 참으로 심오하고 미묘한 가르침이로다라고 하시었습니다를

잘 봉독하셨는데 나무함이 탑을 좀 마음에 안 든다. 이 나무함이 탑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 하면은 입 천장에다가 혀를

0: 혀를 딱 붙여 이렇게 혀를 딱 붙여가고 뛰면서 나 하면서 소리를 죽입니다. 태어나서 울면서 이래 죽는다 이거요. 그런데 황 살려면 살아난다는 게요. 무 하면서 몸을 한번 흔들고 소리를 올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원을 세 번 그려. 원을 나무아미타 불 하면서 손을 이래가지고 콱 금어지는 거예요. 이래야 법문이 내 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부처님한테 도장 찍는 거예요. 그래 나무아미타 불 하면은 부처님이 아 오늘 오신 대중이 무량수 무량강 한량 없는 세월을 살 수 있는 아들 딸이 왔구나 부처님이 알아준다니까요. 다시 나무아미타불로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합니다. 입천장을 붙여 혀를 띄면서 나 몸을 한번 흔들고 무 아미타불 부처님 최고다 이거요. 요새 모두 다 뭐 음식 먹고도 최고다 최고다 이러더만 왜 부처님은 최고라 소리를 안 하나 이거요. 이제 나무아미타불 제대로 이제 다음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된다. 화엄살림의 가장 중요한 법문은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거요. 맨 처음에는 일체 유심조라. 일체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었다고 보라는 거예요. 관찰해 보라. 이렇게 법문이 수미정상 개참법에서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제 이 대목에 오면은 뭐라고 하느냐? 용명 열애묘리 열애의 미묘한 진리는 상제 일념지 중이라.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은 한 생각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법문을 의상조사께서 법성계에서 해놨다 이거요. 오늘 그거 봉독하게 됩니다. 그리 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생각을 잘하고 삽시다 이거요. 또 뭐 마음을 잘하고 삽시다.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가르쳐요. 에?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 게 마음 이렇게. 마음은 제법 공상 불생 불멸 불구 부정이요. 부정 불가입니다 이거요. 그럼 자강신음은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먹고 살아왔느냐? 제가 이 통도사 화엄살림을 46년 전에 79년도에 할 때에 좋은 법문을 내가 많이 들었어요. 에? 그 중에 뭐냐? 부처가 뭐고 보살이 뭐고 중생이 뭐고 이거를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부처와 보살과 중생은 누가 만듭니까? 생각이 만든다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을 운전하는 운전수는 생각이라 하면 100점이요. 마음과 생각이라 하면 복잡하니까 그 사람은 90점밖에 안 줘. 생각이라고 하면 이 몸의 운전수는 생각이다 하면 100점, 100점 드리고 200점까지 줄 수 있어요. 에? 아시죠? 오늘 아주 그만 딱 내 몸의 운전수는 마음이 아니고 생각이다. 요렇게로만 알고 가도 큰 변화가 올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내가 화엄살림이고 도감한 공덕으로 나는 이제 공부하는 도로 안 가고 이제 법문하는 쪽으로 살아왔어요. 그래 내가 갔던 데가 지리산 실상사 그 다리불사하러 갔어요. 거기에 가면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홍척국사가 수이무수 닦아도 닦음이 없고 오이무 깨달아도 깨달음이 없다. 정여태산하고
1: 고요할

때는 산처럼 그치 하고 동여고공이라 네가 만약에 움직인다면은 자작자수 네가 짓고 네가 받는다 이렇게 구산선문의 최초의 산문인 홍척국사께서 중생을 제접했더라 그런 흔적이 남아있더라 이거요. 거기서 또 잘하니까 문경봉암사로 안 갔습니까? 왜 갔느냐? 산문을 막아달라 그래서 갔어요. 그 가보니 법문이 쉽더만 산 봉구리 위에는 구름이 나르고 골짜기에는 물이 흘러간다 그래. 그 법문은 얼마나 쉬워. 저 우리 보면은 영축산 산상에는 백운비 흰구름이 나르고 저 골짜기에는 물이 흘러가네. 그게 법문이요.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거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카이까 그래도 모른다 하면 박수 따가 쳐야지. 답답하다 이게. 아 그래가지고 또 운달산 김용사로 간 거요. 운달산 김용사 가니까 또 관러라는 주지스님이 살면서 중생을 제접하는데 활례종한거 우리는 흑개비로 왔다 이 몸이 흑개비요. 활례종한거 환으로 오고 한으로 가는 갔다 이거요. 그래 거래 한중인 가고 오는 한가운데도 참사람이 하나 있더라. 환중에 비한 자 환중에 환이 아닌 그것이 시야 본래시더라 내 몸이더라 이게. 그게 뭐요? 생각 아니요. 나는 거기서 대부분 깨쳤다. 아, 생각을 잘하면 대부분 성불하겠구나 싶더라고 막.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해서 그때 내가 직지사 관흥 조실스님을 모시고 무문관 법회를 열었습니다. 그것을 박수 따가 한번 쳐주지 그래. 그래가지고 또 이제 해운정사 우리 진지의 법정원 자신님한테 가가지고 또 개성을 하나 달라 하니까 도만 싶어. 도는 허공에 가득하다 이거요. 도가 응? 심초억급이라 마음은 말이요 시간을 초월해 있다 이거요. 근데 금강경에 보면 복잡하지 않아요?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고 심초억급이라 마음은 시간을 초월했다. 그래도 이제 공부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 과거는 지나가서 볼 수가 없고 미래는 안 와서 볼 수가 없고 현재는 마음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 금강경에서 그래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스님은 시간을 초월해버렸다 그래. 그 다음 개송이 뭐냐면 영유만상이라 우리 이거 몸띠라는 거는 마음 생각의 그림자랍니다. 이 몸띠가 위에 많지 봐. 아프지요? 이게 마음 생각이 만든 그림자. 아버지 어머니가 만들어준 그림자라는 그림자. 그래 그러니 나고 죽는 기운은 뭐냐? 마음과 생각의 작용으로 나고 죽는다는 거요. 마음과 생각을 작용을 안 하면은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는 거요. 이것이 불교라는 겁니다. 뭐를 그렇게 알라고 헐떡거리고 뭐를 살라고 아동바동하고 즐겁고 재미있고 그래야지. 자 생각을 잘하고 살자는 법문입니다. 또 현전 대중은 저와 함께 봉독을 하고 또 이제 영가님들께서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지구촌에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전쟁은 하루속히 사라져야 한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줄지언정 그 사람을 소외시키거나 버리면은 안 된다. 그 사람도 부처님을 믿고 서원을 세우고 참회하고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진리를 따라서 선행 공덕이 많아지고 자비와 지혜로 인하여 언젠가는 성불하게 되느니라를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이거요. 예? 그래서 실상 묘법 연화경 상불경 보살품이 20번째 있습니다. 그 보살은 두 가지 법문을 합니다. 누구든지 만나면 그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이래. 아니 세상 사람이 다 뭐 우습게 보는데 가볍게 안 본다 이거요.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물으면 말이요. 당신은 오는 세상에 꼭 부처가 될 것입니다. 이래.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줬다 이거요. 모든 사람에게 용기를 줬다. 이게 불교라는 거예요. 왜 기가 죽어? 오는 세상에 부처가 된다. 지금 아이락하면 그렇다 이래라. 지금 이 자리에서도 생각 없는 생각이면 바로 부처가 될 수 있고 너와 나가 하나라면 보살이 될 수 있고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 법문 듣고 신심 내고 원을 세우면은 부처님 생각으로 바꿔가 나도 선행공석을 탑사스디 쌓고 부처가 된다 이거요. 근데 왜 기죽고 사나 이거요. 길을 살립시다. 또 현전대중은 저와 함께 봉독합시다. 영가님들 잘 들으세요. 효도가 가정을 지키고 충성이 나라를 지키고 의리가 친구를 지키고 노력이 사회를 지키고 창조가 세상을 지키고 사랑이 만물을 지키고 믿음이 평등을 지키고 나눔이 평화를 지키고 지혜가 자신을 지키고 미소가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드니 날마다 날마다 미소와 지혜로 선행공덕을 힘껏 쌓아갑시다. 혀를 입천장에 붙이다 떼면서

잘 봉독했습니다. 영가님들 잘 들으셨지요? 부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사람은 미소를 잃지 않아야 되고 항상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법문이었습니다. 또 봉독합시다. 영가님들 잘 들으세요. 시작. 법화경의 모양상 생각성 바탕체 힘력 작용용 과거인 현재연 미래가 받을 보 인연가보 자작자수 세상만사는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는 연기법 진리입니다. 혀를 붙였다 뛰면

세상 만사는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 알았으면 박수를 치시고 영가님들은 눈을 뜨십시오. 신봉사 눈 떴다. 또 봉독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가님들 시작. 아는 것에는 태어날 때부터 아는 것이 있고 배워서 아는 것이 있고 연구해서 아는 것이 있고 생활 속에서 체험을 통해 아는 것이 있습니다. 지식이라고도 합니다. 지식이 입으로 나오면은 변제라 해서 말을 잘하고 지식이 몸으로 나오면은 신통이라 하여 많이 알고 지식이 생각으로 나오면은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가

입니다. 이 부음은 십바라밀 가운데 아홉 번째 역바라밀 지혜를 성취해야 일체 종지를 얻어 중생을 제도한다 그런 법문입니다. 또 넘어가서 의상조사 법성계는 앞으로 한문으로 하지 말고 한글로 합시다. 그래서 오늘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법성계는 한글로 외웠으면 좋겠어요. 시작합니다. 영가님들 잘 들으세요. 시작. 의상조사 법성계 마음에서 수많은 생각이 만물을 만들어 서로 어우러져 두 모습이 없고 모든 만물은 흔들림이 없어 본래 밝고 맑고 고요하여라.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 모든 인연이 끊어진 곳은 정득한 지혜라야 아는 바이지 다른 경계는 모른다. 참된 생각은 깊고 깊으며 가장 미묘하구나. 생각을 떠나지 않고 생각은 인연 인연을 따라 이루네. 하나 속에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 속에 하나가 있으며 하나 그대로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속에 하나이니 한 티끌 속에 시방세계를 머금고 모든 티끌마다 또한 그러하니라. 한량 없는 긴긴 시간이 곧 한 생각이요 한 생각이 한량 없이 긴긴 시간이네. 9세와 10세가 서로 같지만 그대로 뒤섞이지 않고 제 모습을 이루네. 처음 마음에서 나온 한 생각이 그대로 깨달음이며 태어나고 죽어가는 그곳에서 해탈한 열반도 함께하니라. 이치와 사물이 드러나지 않아 분별함이 없으나 열부처님과 보현보살님은 큰 사람의 경지일세 성정각불 원불 업보불 주지불 열반불 법계불 신불 삼매불 본성불 수락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해인삼매 정진 중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마음에서 나온 한 생각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대로 세상 만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시니 심오하고 미묘한 가르침이로다. 중생을 이롭게 하는 보배비가 흑공에 가득하니 중생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익을 얻네. 그러므로 수행자는 마음에서 나온 생각자리로 돌아와서 무명번뇌 망상도 쉬지 않고 열반도 얻지를 않으나 분별을 떠난 교묘한 방편으로 생각하는 대로 보배를 잡아 고향집에 돌아가 생각에 따라서 자량을 얻네. 연기실상에 다함없는 보배로 법계에 참된 보배 궁전을 장엄하고 마침내 실제 중도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자리에 안전히 옛부터 흔들리지 않아 이름을 부처님이라 하네. 잘 아셨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법문은 이제 내가 혼자 외우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문이 너무 좋아서 방송국에다 요청하는데 조금 시간이 길더라도 자르면 안 됩니다. 부탁합니다. 그러면 영가님들을 잘 들으시고 현전 대중도 합장을 해야 됩니다. 합장하시고 이 법문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명나라 말기 1598년 대나라연굴
부흥 교계

도량에서 감산 득천성사께서 맑을 징 마음심 색일명 징심명이라는 법문을 읽어드릴 테니까 아주 귀한 법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확철되어 하시는 분이 나오길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참된 생각은 맑은 연못과 같아서 고요한 물처럼 맑으나 미워하고 사랑하는 생각이 딛다 흔들어 번뇌의 물결이 일어나네.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음이 일어나 쉬지를 않으니 깨끗하던 생각이 깨끗하지 못하고 몹시 흐려져서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은 무명업이 늘어날수록 그것을 깨닫지 못하네. 내가 그것을 취함으로써 짓눌기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고 그것이 나를 움직이니 기름이 불길을 부추기는 것과 같네. 그것이 나의 생각을 어지럽히니 거기서 진실로 자애고가 생기네. 만약에 자애고가 생기지 아니하면 연못의 맑은 물은 오랜 시간 데우고 데워도 얼음이 얼리라. 그래서 덕이 높은 사람은 먼저 나라는 생각을 비우나니 나라는 생각이 비워진다카만 상대방이 어디에 장애가 되겠습니까? 나를 잊어버리는 수행공덕은 굳건히 참아내는 데 있습니다. 습기 익힌 버리장머리가 일어나는 즉시에 문득 맹렬히 살펴보고 살펴보는 곳에서 즉시 스스로 깨달아 한 생각 빛을 돌이켜라. 지나온 자취 과거 인연을 끊어뜨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청량함을 보리니 청량하고 적정하면 서늘하고 고요하면은 정연 뛰어나게 곧아서 홀로 설 것이며 담박하게 정신을 기쁘게 하면 사물 모든 상대가 대적을 하지 못하리라.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지혜롭게 살아갑시다.

0: 대한민국 남성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큰 병에 걸렸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1: 많은 아내분이 도대체 내 남편 왜 저러냐, 어머님들이 우리 아들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좀 더 남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 아들들에 대한 좀 더 가까워지는 마음의 거리를 위해서 우리 어머님들도 아내분들도 남성 불교심리학 사내심리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2: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 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3: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4: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2: 가족 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 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 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우리의 소설시 경례지 사국의 능남지 자처일체 세간천인 아수라경 공양유불탐여

그러니 유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아종성례소득의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 약구유인 등문시경

욕심이 적은 사람은 남의 비위를 맞추는 일이 없고 갖가지 욕망에 끌려가지도 않는다. 욕심이 적은 사람은 마음이 언제나 평탄하여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없으며 어떤 일을 당해도 항상 여유가 있게 마련이다. 해탈은 욕심이 적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일체에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라고 지혜로 본다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니 이것이 청정의 길이다.

0: 순서를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1: 어떡하면 환웅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2: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3: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4: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5: 모량리의 대성이란 나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4: 괴이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6: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2: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0: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장삼이 바위들의 바모였으니 아니라 장삼이란 사람이 만든 그 돈 못 알아 쌌는데 말이오. 쌌는데 보기 전에 그 사람이 요새 돈푼에 생긴 모양이도 돈이 안 생길 것도 없지만 돈 세모자를 칠 수 있단 말이오. 그런데 부하는 불신이나 아니라 참말로 돈 많은 사람 부자는 말이오. 이런 짓은 안 한다 알겠죠. 그 안에는 이 뜻이 지금 어느 곳에 있냐 말이오. 어째서 이제 장생이라 한 사람은 채모자라 하셨는데 벙쳐서 돈 풀어야 생긴 모양인데 돈 많은 부자는 이런 짓을 안 한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또 한 말 하겠는데 일조 황사를 양인 내용이다. 한 줄기 풍은 실이 같단 말이오. 한 줄기 뿌을 실이요. 실이 하나 있는데 벌렀단 말이오. 색지 그런 벌은 색살을 갖다가 양인견이요. 두 사람이 이를 갖다 끊고 가더라 이랬습니다. 그 붉은 실을 갖다가 두 사람이 끈다는 것 같으면 지금 내가 말한 법문도 알 수 있고 앞에 보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또 하나 더 소개하는데 그 임재종의 주관 부선가라는 것이요. 그 얘기가 상당해서 이 법문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대중아 너 대중도 문서야 차리야야 이 지가 어떠하냐 말이오. 어? 문신이 끌어놨다 간 그 뜻이 어느 곳에 있나? 그 무슨 뜻이냐 이 말이오. 그래 놓고 한 말씀 말아 하냐면은 우리의 운명 진령에 가하되나 구리에 말하자면 저 지나갔다 만드는 하신 높은 산인데 말이오. 그 산에 구름이 꽉 찌라있다고 말이오. 그 구름이 꽉 찌라있으니 가하되나 그럼 집이 어느 곳에 있어? 어? 구름이 어찌 꽉, 산에 꽉 찌가 있으니까 집을 찾기 어렵더라, 이 말이오. 꽉, 진짜, 구름이 꽉 찌어서 어찌 집을 찾을 수 있어? 천왕 난감 마부자 이러다, 눈이 많이 와가, 이 말이오. 천지를 꽉 덮었는데, 그 난감이란 만든 유명한 관문이 있어. 관문이 거기에 꽉 차서 말이오. 인무전이요. 사람이 앞으로 날락해도 도저히 나갈 수가 없더라, 이랬어. 근데, 운문신이 분명히 들어갔다 했는데, 들어갔다 했단 말이오. 그런데, 어째서, 주관심은 이 뜻을 갖다가 말할 때 말이오, 어? 구름이 꽉 끼가 있고, 집을 찾으려 찰 수 없고, 눈이 말리면 천일 덮어가 있단 말이오. 어? 말이 암만 좋은 말 천일만라도 그, 눈을 갖다 해시고 나갈 수 없다. 집이 꽉, 내 집이 딱 했단 말이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이 실제로, 웃는 시인이 말이야. 드러났다 한 뜻을 갖다가 허한 탁주를 말이야. 아주 드러난 말이야. 그 여기에 대해서 내가 또 한 말 하겠는데, 적각으로 상선 신체편 아니 말이야. 어? 배를 탄 데 때려내는 발을, 저게, 예? 발과 같은 다리를 다 자꾸 씻으시단 말이야. 발과 깨끗을 갖다가 다 씻기로 웃지, 벌고 웃든지 맨발로 더 올랐거든. 신체편이야. 아주 쾌해졌지. 잘 따라나는 것인지. 좋은 배를 탔거든. 좋은 배를 탔는데, 술류의 상성하였느라, 그 물을 뚝뚝 떠나는 흘러내는 술류 말이지. 수명이 다 흘러 내려가는 그 물질을 따라가고 새로, 보내는, 은혜로를 보내냐면은, 양주 따로 배가 둥둥 떠내려 하다. 이것이라. 운명심으로는 끌어놨다 했는데, 주관심을 또 말하자면, 구름이 꽉 쥐어서 집을 찰 수 없고, 눈이 꽉 천재 채에서 말을 나갈 수 있단 말이요. 그렇게 표현하는데, 나는 어찌 또 완전히 또 딴 방향으로 말이요. 딴 각도로, 배를 웃으니 좋은.

작가는 배에 탔는데, 예, 사람들이 서로 만들면은, 예, 자, 이제 작별 나고 말이요. 예, 얌따로 내려간다. 또 이리 말하는 거겠죠. 이것을 갖다가, 확실히 이제 의심 없이, 아래와 나는 올 법문을 갖다가 앉아 사소가에서 진지하시는 것입니다. 대중아, 우리 대중들아, 이 말이야. 운문 노하니 운문 늙으니라

참으로 법문이 나하다 이 말이야. 그러지만은 환식 참제함과 도래의 마음대면은 부끄러운 줄 아느냐 이 말이오. 와, 그 법문이 장애해서 어쩐지 고금에 뛰어나는데 와, 또 부끄러운 줄 아느냐 이러면 된다 이 말이오. 말이야. 그 말이 무슨 얘기 같지만 무슨 얘기 말이 아니야. 이것이 참말로 법문은 확실히 말이야. 천춘만고에 뛰어난 큰 법문인데 사실 알고 보면은 부끄럽기를 만드는 어떻게 부끄러운지 말이야. 저 때라도 파고 천들만질 우찌 숨고 싶은 말이야. 어? 그런 심지를 알아서만은 우문심의 뜻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것이야. 초보지 모른다는 말이야. 우문이 모른다는 말이야. 뭘 모르냐면은 백관의 유인이 황허가르다. 저 백석에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 말이야. 허허 꼬우스 이승을 치고 운다는 말이야. 왜 만드면 백성에 있으면 사람이 그렇게 소리치기 힘든다 이것이야. 살무해적은 직불문이야. 부찰지 어떻게 조사할지인가 나는 묻지 않냐 이 말이야. 그 물 필요 없어. 없고 나는 뭘 묻냐면은 병목참천은 말이지. 행신마트 참여료. 예? 나무를 베고 어떻게 풀을 깎는다는 말이야. 나무를 베고 풀을 깎는 그런 그 죄는 어느 것을 행해서 참여를 할 것이냐 알겠지라. 내용을 알고 보면은 살불살조 우찌 부처를 지고 조사지는 죄보단다. 나무를 우찌 찍고 풀을 베는 죄가 말이야. 비우다 할 수 있지 천만배가 되어다 이 말이야. 신뢰 천대의 방상자니 저 맞으면 바위 하나 있는데 큰 바위 말이야. 등불로 우찌 천대만개가 되어났다 이 말이야. 태어난데 그 빛이 서로서로 빛이 막 참으로 황홀하기가 태어나야 말이 없다 말이야. 비유할 수 없단 말이오. 그 무신배에 그런 데가 있어. 어? 우리 좋은 바에다 불로 등불로 태어나는데 한 천등 만들어 태어나거든. 태어나는데 그 표에 불로 태어나신 그 물이 불빛이 서로서로 빛이가 있고 그 태어난 것은 누가 그걸 다 이용할 수 있는 말이오. 그런 동시에 천등보름 경청원이로다 저 하늘가에 말하자면은 우찌 보리가 다리 떠가 있거든. 아주 참말로 우찌 적당 다리를 떠가 있단 말이야. 다리 떠 있는데 갱청원이여 그 빛이 우찌 맞고 둥그러진 말이여. 이것도 참말로 희망하는 해를 손더라 이러십니다.

바람 부는 걸 안다. 바람 불줄 안다. 불지우라. 딸에 이제 불을 뚫고 사는 게 이제 짐승이 났던 애들은 쉬울 줄 알아. 왜 그러냐면은, 나한테 사는 자들은 다른 집이 분명히 있어가지고, 또, 땅에 불을 뚫고 사는 짐승이나 번역들은 비가 오면은 집이다, 아니다, 나간다, 안 한다. 그래서, 새들은 미리 바람 불지 말고, 또, 땅에 그 벌레들은 비옷을 날아서 미리 조치를 하더라. 좌변치우변다 이러라. 오른쪽에서는 이불 가 있고 불고 말이야. 왼쪽으로서는 손으로 치라. 예를 들어 말하자면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노래를 부르고, 또 왼쪽에 있는 사람은 장단을 치라. 그런 식과 같습니다. 생사는 교함하고, 푸른 대암 말이야. 푸른 대암은, 개구리를 잡아먹거든. 잡아먹고, 황작은 축당 내라. 황작, 누른 새는 말이야. 새는 개똥벌레 같은 이름을 갖다가 조금 쓰라. 무량수열에 수가 예 없는 말이야. 수명이 할예 없는 부처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아미타불 갖다가 모양 쓰게라 하는데, 비단 아미타불 뿐 아니라, 모든 부처님이 다 우리 아미타불 같은 모양 쓰게라. 모양 쓰게라요. 1, 3, 4, 5라.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다. 에당 천왕어 수야 슬프고 또한 슬프더라. 동촌에 사는 말이야. 동촌 마을에 사는 왕가 늙은이야. 성은 왕가인데 나이 많은 늙은이더라. 이것이라. 짱당당 무관이로다. 눈을 부르르 뜨고 말이여 당당히 쭈쭈 무관지오라 떨리더라. 자, 이걸로서 오늘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앞뒤가 전부 다 맞지 않은 것지만 말이요, 아는 사람은 그게 안 있을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여기가 또 의상책이란 말이죠. 그 모르는 사람은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도리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전에 이제 도주신 시인 되는 남전시인 말이야. 남전시인이 제자 육궁대부라 했습니다. 육궁대부라 했는데, 이게 이제 한 번을 서로 이해해 있을 때, 이게 육궁대부가 말하다면은, 조복사 도호다. 조복사가 말하기를, 무슨 말로 하냐면, 천지는 야당국이요. 천지 말이야. 우주는 전체가 다, 나와 한 뿌리라, 이 말이야. 뿌리가 나하고 한 뿌리더라, 이 말이야. 한 뿌리고, 만물이 여하이처라. 만물이 말이 천지 만물이 전부 다 내하고 한 몸띠야. 우주 전체가 말짱다워서 내하고 한 뿌리고. 제로 가슴만 되면 한 뿌리에 생긴 물질이 있잖아. 전부 한 몸띠 아니겠어? 그래서 이제 천지 만물이 전부 다 내놓고는 없더라면 전부 다 한 몸띠야. 그 행색사로 삼남만세이 다 갖다 버리기가 있지만은 사실을 알고 보면은 말이야, 이것이 전체가 다 한 뿌리에서 나가 있고, 전부 한 몸띠더라. 그 조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걸 보고 말하자면은, 야, 신기해라. 참으로 기대하다 말이야. 장하다. 이 말입니다. 조롯사가 이런 말을 했으니, 참말로 장한 말이 아니냐. 아주 그렇게 극구이자 칭찬하고 감독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으로 볼 때는 천지가 참말로 이제, 여하동군이 만물 여하에 취한 것이, 그거 참, 깊은 데서 한 소리거든. 그 얼마나 참으로 장한 소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때 남전신 지 정견하고, 뜰 앞에 맞춘 꽃이 이제 발간 피하 있거든. 그 뜰 앞에 피운 꽃을 갖다 가르치면서 뭐라 하냐면은, 신지 견차의 조화를 연몽상사로다. 세상 사람들 말이야, 저 꽃, 저 보는 걸 갖다 놓고 꿈같이 본다, 이 말이야. 꿈속같이 본다, 이 말이야. 누구든지 저 꽃을 갖다가 정말로 말이야, 바로 볼 뿐만 알면은 이것은 바로 깨친 사람이요, 바로 민중 사람입니다. 바로 민중 사람인데, 그게 바로 이제 참말로 깨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정황적 때를 분명히 분별한 것 같지만 말이야. 실제로 그 바로 보지 못한 사람이다. 전부 이거 꿈에서, 꿈장난다. 결국 가서는 그 조법사가 말하는 천지 여하동군이요, 만물이 여하에서 하는 것도 사실에서 꿈속에서 지금 잠꼬대예요, 잠꼬대. 불가로는 불릴 아니다, 이 말이야. 지금 남들이 말하는 꽃 한 송이 말이야. 그 시체를 바로 볼 줄 알아서만은 비로소 이제 불급을 안 뜹니다. 그 조법사가 말한 걸 갖다가 이제 육궁대부가 소개를 참 칭찬을 하다가 남전 그 한마디의 말이야. 아주 막 상신심이 되어 있다, 이 말이야. 도우치 천지를 만들기에는 절벽에, 절벽에 남전한테 팍 밀려있으면 떨게 죽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다, 말이야. 누구든지 불법을 알려면은 남전이 말하는 그 꽃 한성이 말이야. 그 근본을 바로 알아야 되지. 천지가 막, 여하동군이 만물 여하일 천인 말이야. 그런 장꼬대가 있고는
불법은

절대 모른다 이것이야. 그러면 그 뜻이 어느 곳에 있냐 이것이야. 어느 곳에 있던데 남준 신인이 이런 대단한 소리를 하느냐. 기억에 내가 이제 한번 하겠는데, 박상남산별비산 그 남쪽 산에 가서 말이야. 코는 어떻게 생겼냐면 그 자레코같이 생겼어. 자레코. 자레코같이 생기는 그 뺨을 갖다 한 마리 갖다 하면 빨라졌단 말이야. 그 뺨을 받고 제일 민망 감독들아, 뺨을 받고도 어떻게 놀래냐 이 말이야. 깜짝 놀래서 일어나면서 보니까는 몸은 이 남쪽으로 살아 있는데 북도 치승이 하나의 리그랄 것이야. 자, 어째서 남산에 가서 별비살을 갖다 밟았다 갔는지. 또 별비살을 밟았는데 위에 이제 깜짝 놀래 일어나다가 남쪽을 향했는데 북쪽 시신이 하나의 기대라 가는 말이야. 이제 이것을 알면은 남준 시인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문종의 설주 헌선사람과 유명한 시인 계신데 여기에 이제 좋은 법문이 있어요. 좋은 법문이 뭐라 하냐면은 문전 같이 비일이라 듣고 보고 하는 말이야. 각지 않은 이것이 전부가 다 일일이 아니야. 하나가 아니다 이 말이야. 조복사는 천지 여하동군요 마무리 여할치라 이렇게 했지만은 그건 실제에서 모르는 소리야. 전체가 말짱 가만히 하나가 아니다 이 말이야. 산나지게 중중과이려 그 산나대지 산나망상만 천지 마무리 전체가 어찌 거울 가운데 만든 빛이가 있었냐 말이야. 거울 가운데서는 삼남만상 천지 마무리 우주 마무리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없다 이 말이야. 여기에서 이제 크게 한 걸음 참말로 이제 그거를 나가서만 우주 근본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알 수 있는 것인데 상천에 올라 여덕마이라 가시래 없이 소리가 툭하여 안만 큰 가시인데 말이야. 춥다고 말이야. 그런데 이제 다른 막 떠졌거든. 다른 떠진 한밤중이야. 참 가시래 한밤중에 말이야. 다리 떨어질 때는 큼하다고 말이야. 그 선민의 비기들 안에. 그런데 수공중남 조용하느냐. 누와 같이 말이야. 아주 깨끗한 모색과 목과 가있고 서로 그림자를 갖다가 빛을 볼 수 있냐 이것이라. 아무리 몸물이 깨끗하고 깨끗하다고 해도 한밤중에 달 넣는다는 말이야. 암만 가서 빛을 봐야 그 그림자 빛이지 않습니다. 빛이지 않다 그 말이야. 여기에서는 모든 불조가 다 상신진미하는 것이야. 이 참말로 정신이 깊은 말이야. 이곳을 갖다가 확실히 알아서만은 그 남전 시인 이제 꽃소식도 알 수 있는 것이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모른다 이 말이야. 이것은 실제로 누구든지 깨쳐가 있고 경계를 지녀야 되지 사랑분배 이것은 절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냐 이것이야. 또 내 한 말을 하겠는데 장경의 흑진 청명산이 큰 고래가 말이야. 고래가 어떻게 한 입으로 어떻게 사대가 어떻게 바닷물로 다 들어 마셨단 말이야. 고래가 어찌 큰지 또 저 거짓말 한다 달란지 알 수 있지만은 실제 그런 고래가 있습니다. 고래가 어떻게 한 번 웃기만 입을 갖다 벌려 물로 마시면 사대 바닷물이 다 말라진단 말이야. 그게 다 마시고 나니 산노 시름이 일고거라 남는 것이 뭐 있고 그러냐니 하면은 아주 만대미는 오색이 찬란한 산호, 산호 옷이 숯불이 막 들려붙단 말이야. 산호 보배 아니야? 그런 산호 숯불이 툭 들렸는데, 산호 숯불만 들려난 것이 아니라, 그 산호 옷이 숯불에 해가 뚝 빛이 가 있고, 아주 오색이 창자가 벌쩍벌쩍 하더라. 그 내 앞에 말하면 반대한 것이요. 설두시면 한밤중에 달 떨지고 없는데 말이야. 큼한 밤중에, 목과 가서 우찌기 그림자를 비칠 수 있느냐? 그건 안 그래도 비치지 않은 것이거든. 그런데 와, 나는 이제 그 뜻을 갖다 표현한다 하면서, 산호 만드면 참말로 오색에 찬란한 산호 숲이 이제 들렀는데, 거기에 햇빛이 말이야. 빛이 가 있고, 온 삼천 대천식이 그 광명이 친다 하느냐, 그 말이야.

이제 이것을 알아서만은 설부지니며 뜻을 아십니다. 정반대가 아니에요. 그러고 이제 조동종의 천동 각성거라 아니었어.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성이 있습니다. 개성이 있는데, 조철림이 조악나니, 임이락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락하는 것은 모든 상을 떠난 걸 이락하는 것이고, 미락하는 것은 그 괴용이 말이지, 모든 상을 다 떠날 것 같으면 그 괴용이 미미한 것, 미미한 작용을 갖다가 임이락합니다. 그래, 참말로 모든 상이 다 떨어지게 만드니, 천이 만물이고, 참말로 부사야라 말이야. 부사야한테 해탈경계. 부사야한테 해탈경계인 그 우찌 조화 말이야. 그 뿌리를 갖다가 철두철미하게 빛이 받았단 말이야. 빛이 보니까 이렇게 하냐면은, 분문 출몰 말이야. 경기문이라 아주 분문이 삼남만성에 걸어서 만드니, 참말로 서로 어울리라 했고, 분명히 출몰을 하는데, 출몰을 하는데, 그 문을 갖다가 분명히 내가 볼 수 있더라, 이것이다. 그 문이라는 것은 무슨 저 방에 들어갔다 나갔다는 그런 문이 아닙니다. 시방부백 내가 만든, 시방 만드는 그 벽을 볼래야 볼 수 없고, 벽은 하나도 없단 말이야. 사면의 문이라, 사면을 만든 벽도 없는데 무슨 문이 있으냐, 이 말이야. 이것은,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벽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고, 문도 찾아볼 수 없는, 찾아볼 수 없는 말이야. 그런 큰 문이다, 이 말이야. 그런 이제 큰 문을 이제 보내주시더라, 알겠습니다. 유신거대 문 아니냐? 자, 우천이 만드는 생각이 말이지, 정신이, 그 외에, 네? 그 외에 밖에 만드는 생각이 논다, 이 말이야. 결국은 그 벼락한 건 생일 밖에. 아니, 생멸 떠난 데서 한 소지야. 생멸 밖에 어쩐지, 참말로 그 소식을 내가 알고 보니까 되면은, 문나오냐? 그 묻고 대답하는 것은 말은 있을 수 없다고 말이야. 고요히 묻는다는 사람도 그 미친 사람이고, 그 다른 미친 사람 묻는데 보고 대답하는 건 더 미친 사람이거든. 그건 이제 보통 사람을 대답하는 소리 아닙니다. 크게 깨치라 이거 법을 잘 안다 하더라 해도 말이지, 그 이제 법담한다고 묻는 그 사람도 미친 사람. 결국 가서 말한다면은, 문이 밝아 가있고, 법담을, 법을 잘 대답을 한다는 말이야. 그 사람도 여전히 미친 사람인 동시에, 아직 잠을 깨지 못하는 사람, 꿈에 사는 사람이더라. 이거죠. 철한 면전엔 지묘장이다. 그런데 말이야, 저 겉밖에, 겉밖에 이제 참말로 이제 그 생각을 가보니까, 예, 모든 것이 하면 안 되니 참 미친 장꼬대는 말이야. 눈을 갖다 바짝 이제 만드면, 가닥이 이제 채를 보거든. 그 눈앞을 보니까 만드면은 지금 여전이라 모든 것이 말, 모든 것이 부사의 해탈경제. 말하자면 부사의 해탈경제야. 부사의 해탈경제 아닌지 없더라 하고 말이야. 참으로 난사난사해서 말이야. 이건 생각할래야 생각할 수도 없고, 어느 도가 꾸며지고 신의 치가 내려서 말이야. 어떻게 행할 수 없는 말이야. 그런 우측이 참 대해탈인지, 대지대용이 말이지. 여기에서 생전하더라, 이것이다. 그 앞에 말하고, 이제 뒤에 말하고, 이제 반대겠지만 반대가 아니에요. 남전전파 신무하니, 남전신이 말이야. 지난 사람은 꿈을 갖다 또, 우측이 지적해서 다 부사짓다, 이 말이야. 남전신이. 저 우천지 꽃, 실수로 만드는 꽃, 소식 하나 아는 사람도 없더라, 이랬어. 고인이 만드니, 처모님은 깨치니, 못 깨치니, 뭐, 어떻게 보든지 간에, 깨치라 보는 사람도 꿈이고, 못 깨치게 보는 사람은 다 꿈이다, 그 말이요. 다 꿈이다, 그 말이요. 다 꿈인데, 깨진 남전이 실제에서, 모든 세상 사람을 만드니, 꿈을 갖다가 앉아, 깨치 좋더라, 이랬어. 그럼 어째서 남전 스님이 그 꿈을 갖다가 이제 깨게 했냐. 요식 담당 보처종이라, 무엇을 알게 하냐면은, 당당한 말이여, 보처종, 보처종이라는 것만 하는 일보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응? 일보살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남전 스님이 그런 말씀을 했다. 이게, 비단 일보살 뿐 아니야. 이것을 바로 알 것 같으면 서가도 알 수 있는 것이고, 달마도 알 수 있는 것이고, 남전도 조지도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모두 우리 대중 말이여 자진민복을 다 분명히 갚아.

가르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지만은 실제서 남전이 말이지 자기는 꿈을 깬 소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역시 몽중에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러면 구경의 말이지 예, 이 뜻이 이제 본문으로 낙체 어느 곳이냐 이것이야. 여기에 대해서 내가 또 한 말 하겠어. 한 말 하겠는데 십자 가둥이 파니 저 말하자면 이제 아주 이제 종로 네거리 같은 참 분나한 말이야. 십자 네거리 한복판에 또 섰다가 말이야. 서다 있은 전에 긴 한갑대기라 사람들이 와보고 말이야. 이 도둑놈은 말이야. 어? 손을 보는 사람만은 보고 전부 도둑놈이라 하더라는 말이야. 그 외인 사람이 저 길 한복판에 서가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자꾸 도둑놈이라 그리 자꾸 욕을 하냐 그 말이야. 그게 이제 십자 가두에서 사람이 서가 있는데 누구든지 보고 말이야. 도둑놈이라 한 사람이 없어. 보통 볼 때는 수상 또 도둑놈이 서 있던 모양이지. 이 이제 도둑놈이라 하는 말이야. 이것을 알면은 아까 이제 잠법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또 좀 더 소개하는데 이 황룡파에 영원청선사란이가 있어요. 영원청선사란이라 상단에 입법문을 하면서 뭐라 하냐면은 그래 이제 그 남준 스님이 예 그 육궁대부가 그 꽃 저게 천지여동군이 마무리할수라 하기 전에 시랑사림만 이 꽃 보기를 갖다 꿈같이 본다 하는데 이제 육궁대부가 깨쳤다 그러겠습니다. 그 뒤에 또 완전히 깨친 게 그것은 황설이에요. 깨쳤다 하는데 깨 영원 스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남전은 이 허공 작고하고 남전 스님은 말이요 허공 광대 무비한 무슨 허공을 가했고 또 북을 만들었다 그 말이요. 어? 제가 무슨 큰 북이실까? 이 또 거짓말이겠지? 거짓말 아니다. 남전 스님 북이라 한 것도 스님은 어쩐지 시방 세계 삼천 대천 세계를 두루두루 난다 그 말이요. 삼천 대천 세계를 갖다 그 북 속에 여도 한쪽 뒤태에도 차들 안 해. 예? 그러고 큰 북을 또 이제 만든 남전 스님이 이제 드러내놓는단 말이야. 네. 노인께는 육궁은 용 손이 미쳐라. 제 육궁 대부분 어쩌냐면 순산을 가했고 북채를 가했고 맨들어 북을 둥둥 두드리거든. 순산을 가했고 이제 북을 두드리시게 무슨 큰 북채였냐 말이야. 이 뭐 법문한다 하더니 뭐 손을 거짓말로 풍경이거나 불렀는지 모르지만은 이 풍이 아니다 그 말이야. 예를 들면 이제 순산이지. 이 북채는 순산 여러 천만 배보다 더 크여. 그러고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은 일격 기운이라 한번 깨는 데 만들면 소리 알았단 말이야. 예? 소리 알았단 말이야. 소리를 막 분미 알았단 말이야. 예? 분미 알았는데 궁금 철체야. 또띠 뿌리를 놨더니 다 해뿌리고 말이야. 더러운 그 금방 뿌리를 전부 다 해뿌리고 그 채 말이야. 몸띠에 어떻게 철두철미하게 나뭇잎이 완전 확철이 깨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공 만나가 말이야. 우천지 금공과 만나. 금공이나 금천지에 다 들어가는데 금공에 온 세계에 버리지 않으면 선상과 지만상 말이야. 그 만나가 전부가 다 본인 무게야. 처음에 다 말한다면 입속으로 안 들어올려 안 손다며 한참만 눈 깜짝새 다 들어왔더라. 이러니까 정자로 보장할 단계야. 이로부터 어쩌니 보배 어쩌니 만드니 이제 거짓이 활짝 늘겠어. 보배 거짓이 말이야. 응? 말하지 않게 보배 고집이라 하는데 이 고집이라는 것은 만드면은 삼세 제불과 역대에서 이 고집을 본래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고집이 확장 늘겠더라. 열려있는 변견 문핑이 되겠냐. 문득 말하자면은 그 가핑이 말이야. 온 세계를 갖다 뒤흔든다고 말이야. 그 가핑이 말이지. 그래서 제일 인물이 유화구이냐 그 사람을 갖다 어떤지 건지고 천지 만물을 갖다 이렇게 하는데 항이었단 말이야. 온 삼천대체 세계 말이지. 하늘은 천지 생명, 하늘은 천지 중생을 위해서 온 모든 법문을 해가지고 모두가 제도를 하는데 항이었지 미래지 다 하도록
제도를 하더라.

그렇습니다. 그런 동시에 항부수도 재운전이냐 말이야. 하물며 말이지. 알고 보니 전에 두두물물이 말하자면 제가 원망 부족하지 않은 게 없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 영원청성사가 말이야. 이 법문에 대한 이제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냐 알겠어요? 어느 곳에 있냐면은 내가 또 한 말 하겠는데. 성녀는 기후대이야. 돌로가 만들어 놓은 이 여자는 말이야. 소를 뜩 하고 저 뒤에 있는 말하자면 골로 들어가, 골소로 들어간다고 말이야. 골소로 말을 들었다. 모기는 치적과전천이라 나무로 만들어 놓은 사람은 말이야. 피리를 불면서 저 안 말 앞으로 지내라. 그 지금 근무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말이야. 어? 돌로가 이거 만들어 놓은 여자는 소를 타고 골로 골짜기로 들어가고, 예? 골짜기로 들어간다고 말이야. 골짜기로 들어간 동시에 나무로가 쫓아 놓은 사람은 말이야. 사람은 피리를 불면서 어디로 가냐 하면은 앞마을 뒤 밖을 뚝 지나갔더라 이것이다. 이제 이것을 알면은 지금 이제 영원신님이 말씀한 법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또 원옥 근선들하고 유명한 자, 인지종 큰 신이 계시거든. 그 신님이 이제 뭐라고 이제 말씀을 했냐면, 육궁은 수반 금세안을 말이죠. 육궁 대부가 손으로 만드는 금세, 무슨 그 사슬인데, 무슨 사슬을 써 사슬이냐면은, 순금으로 만들어만 참 보배란 말이야. 그럼 보배에 또 검을 주고 또 앉았거든. 그런데 이제 수방 금사라, 금사라 하는, 황금을 간 맨드는 서스라 하는 것은 천지 요하동 운여 만물이가 있다는 그 법문에 대한 소리야. 그것은 참말로 그 법문이 말이지. 참으로 짚고 말이 넓어서, 그것만 보물로 말하자면 황금덩어리 같은 그런 좋은 법문이고 참담 보물이다 아니라요. 그렇지만은 사실의 그 은자, 그 금세, 수술의 말이지, 제 사실에 억지에서 육궁대부 자신이 죽은 걸 모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남전신 같은 큰 조사가, 그 우측 황금 말이야. 보물 우측이 그 인자, 가위 꽁꽁 묶어놓은 말이야. 육궁대부를 갖다 풀어 사기 좋아합니다. 그와 같은 좋은 보물을 이제, 황금 분사를 볼 수 있죠. 세 사실에 가있고, 사람 묶고 죽인다, 한다, 이 말이야. 그러한 때문에, 남전이, 우천이 말한다면은, 팔면 타야, 팔면으로, 얌전이만 팔면으로 가있고, 만든 우천이가, 참 청년도 같은 칼을 들고 만든, 그 금사를 갖다, 쇠수준을 갖다 서서히 끊어 끼고 말이지, 육궁대부를 갖다가, 완전히, 대판을 시지 주더라! 이것이라. 그러한 때에 끼졌냐면은, 그 이제, 그 뒤에 이제, 지방사람은 다 이 꽃을 갖다가, 말이야. 꿈같이 본다는데, 그거 장설이요. 분명히 이제 남전이 육궁대부를 갖다가 이제 사유는 방전에. 실진 팔보가 나의 목전이라, 보배 말이요. 천하 보배, 전부가 다 뭐하냐, 모아가 있단 말이지. 어쩌냐면은, 육궁대부 앞에만 되면은, 전부 다 태산같이 전부 다 이제 나의 대가 있다고 말이요. 결국은 이제 육궁대부가, 식지 말이요. 아까 그러면 안 되면 자기 죽는 걸 갖다가 벗어나서, 금세에서 이제 쇠, 황문을 만들어 놓은 그 쇠사슬에서 말이야. 완전히 벗어나가 있고, 해탈을 하고 보니까, 삼천 대친실에 말이야. 참다 이제 보배를 본다는 그 유료가 말한 소리에요. 깨 나의 목전이다. 목전에서 이제 들려줬다는 말이야. 그래 놓고 원호씨 불짤이 툭 들었어요. 불짤 들고 말하는 사람에는, 천지는 일조 만문은 일마로다. 천지는 말이면은, 손가락 하나야. 손가락하고 만물은 말이야. 말 한마디더라. 이랬습니다. 그래놓고 말하자면 통신시안이라도 분법을 하다. 눈이 말이지 뭐 둘, 셋, 이것뿐 아니라 온 전신 전체가 눈이다. 말이야. 온 전신 전체가 눈. 온 전신 전체가 눈이 달린 사람이라도 분사을 하여 이 소식은 모른다. 근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식인데 말이야. 온 몸띠가 전체가 띠 눈이라도 그 소식을 모른다 했냐고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또 내가 한 말 하겠지요. 난신이 파매하여 본체를 된 경이 파매하였다. 당은 기운이 오거든. 기운이 올 때 어쩐지 내가 어쩐지 꽃봉오리가 부서진다는 말이야. 어? 내가 꽃을 어쩐지 핀다 이 말이야. 그러는 때는 숨도 한지하고 예? 봄이 많은 데미 차이 참 진지하게 권이 오거든. 권이 꽃을 핀다는 말이야. 그러고 추여가 탈에 배워 말이지. 예? 가을인데 효리발을 입은다고 말이야. 찬발이. 예? 찬발에 불도 조금 부르냐, 이러면 효리발을 막 들고 막 천재 지죽거로 효리발을 부르지 않으시거든. 그러한테 나무에 있으면 나뭇가지 전부 다 떨어졌단 말이야. 지금 봄하고는 정 반대야. 그러니까 때문에는, 예? 추중 요소로다. 가을에, 그치? 가을에 말이야. 꾸중물. 가을 좀 꾸중물도 맑은해지거든. 가을에 어떤 꾸중물까지 전부 다 맑은해지더라. 이렇습니다. 이것을 알면은 지금 권오신이 하신 말씀을 갖다가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이야. 그러면 이제 총결산을 하겠어요. 총결산 하는데, 우리 대중들아, 그 말이야. 자, 입주하는 이 남전신이 말씀하신 이 꽃 한 송이라고 말이야. 이 한 꽃 한 송이는 제 물이 말이야. 정안으로도 불감된 책이야. 첫 책이야. 모든 부처님 육천이 참으로 바른 말이야. 바로 깨친 그 정안으로도 이 꽃은 본래 볼 수 없다 이 말이야. 부처님 육천이 바로 깨친 눈으로도 이 꽃을 볼 수 없다면 어떤 사람이 볼 수 있느냐 말이야. 그러니 남전제로가 말이야. 남전신이나 부디에 이르시 부문하신 그 신임들이 말이야. 환징 몽개냐무라. 그럼 꿈에도 이 꽃은 실제로 보지 못하고 꽃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아 입니다. 왜 본문을 갖다 소개하라고 또 와 이렇게 또 치교 달라지느냐 알겠어? 이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야야 정무의 보안인데만 만약 누구든지 있자면 정무에게 머리 정무에게 눈이 하나 또 생기거든. 눈이 딴 데 생기면 안 돼. 예? 머리 정무에게 눈이 한 1천원이 생겨있나 말이야. 그래 하면은 선생도야 입자하품이라 예? 모든 일체의 성현들이 말이야 전부 다 어떤 발밑에 서야 된다고 말이야. 그 사람 발밑에 서야 된다. 그래 되는데 일등 농경하면 말이야. 어떻게 하냐면은 지가 잘났다고 말이야. 천하오스의 최상도는 말이야. 농경하며 실대형수 만드는 사랑군별로 가있고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한다고 말이야. 너 남전이 두고 꽃이 어쩌니 뭐 조법사 어쩌니 말이야. 사랑군 별로가 하다 하는 말이야. 결국은 어찌되면은 미륵 사상에 하다 말이야. 설사 미륵 뿌리에 하자 그런 시기까지 지가 어쩐지 이 사랑군 별로가 있고 암만 천자라더라 해도 결국은 말하자면은 오사불책이야. 이 꽃은 더듬을 볼래야 더듬을 볼 수 없다 이 말이야. 결국은 이 꽃이라 하는 것은 유심과 무심으로 말이야. 적들이 볼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꽃이 정문에 예, 정백에 한바오천 눈이 하나 더 뺏긴 사람이라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환님아 그럼 우리 대중들은 알겠느냐 이 말이야. 선전의 맥수조하니 선 앞에 말한 대로 버리가 벌써 일체집에 철이 일들어가 있고 버리가 벌써 누를 이겼다 이 말이야. 버리가 벌써 이었어 입고 나니까 쟤네는 노릉의 밑가저로다. 봄철이 돼가야 보리꽃이 이제 참말로 이제 어? 쌀까지 작고 올라가느니 보리가 벌써 만든 우울에 익어 놓을 때네 이제 보리 이제 배 먹으면 되거든. 그러한테 쌀까지 안 떨어지지 안 떼어줬단 말이야. 그래서 저 여름 땅에 말이지 쌀까지 자꾸 떨어지더라 이랬습니다.

남의 잘못은 보기 쉬워도 자신의 잘못은 보기 어렵다. 남의 잘못은 왕겨처럼 키로 켜지만 자신의 잘못은 덮어버린다. 교활한 도박꾼이 잘못 던진 주사위를 감추듯.

나쁜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현혹시키지 말고 스스로 마음을 단정하게 하여 끊임없이 정진해야 한다. 비록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법을 깨닫고 지나친 탐욕을 부리지 말라. 이것이 곧 계율을 지키는 방법이다.

0: 순서를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1: 어떡하면 아는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2: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3: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4: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5: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4: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자 하느니.
6: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0: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7: 방송포교 후원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애써 꾸미지 않아도 때가 되면 꽃은 핍니다. 수행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비우고 비우다 보면은 어느 날 문득 마음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란 것은 끝없이 요동치는 파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또 부서지기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정진은 자신이 세운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정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 거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그때 임재의현 선사의 어로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TCA 사이클 빨리 돌아가면 한번 돌아갈 때 3N이 3개 N이 만들어지니까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죠. 좋은데 이게 원래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조건, 이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경우는 진화하는 과정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진화하는 과정에 두 개 결합해 갖고 하나의 물레방아처럼 돌아가게 된 거예요. 요 분자보다 이 분자가 400배가 많다는 거예요. 요거는 6만밖에 없는데 이거는 2400만 개 있어요. 옥살로아스테이트란 분자인데 이게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적은가를 이해하셔야만이 암을 이해하고 우리 세포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에 대부분이 요거하고 물려 있습니다. 이 분자가 적지 않으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이 분자는 무조건 적어야 돼요.

요 과정이 드디어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 도대체 뭘 하는가, 세포가. 그걸 전체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릴게요. 요걸 TC, 그 다음에 요쪽에 지금 하는 걸 ETC. 요걸 일렉트론 트랜스퍼 체인, 요 전체를. 됐죠? 다시 요약해 드리면, 우리가 호흡하는 거는 세포질에서 요거, 이쪽에서 일어나는 해당작용, 무기호흡. 그 다음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에어로빅 운동. 그럼 에어로빅 운동은 뭐냐 하면, 요 CCC 세 개가 이렇게 돌아갔고, TCA하고, TCA하고 ETC, TCA하고 ETC를 합친 걸 에어로빅이 한다. 자, 정리가 됐죠? 오케이. 예.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인데,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 분자들 개수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제 빨리 알게 드릴게요. 여기에 글루코스가 세포에, 우리 세포 속으로 초당 몇 개가 들어오느냐 하면요, 초당 천만 개, 10의 7성 개 초당 들어와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죠. 글루코스가 초당 천만 개 들어오는데, 세포 이 안에서 몇 개 쌓여 있느냐, 계속 들어오고 빠져나가죠. 빠져나가 이렇게 되잖아요. 계속 쌓이는 게 몇 개냐 하면 30억 분자가 보통 세포 속에 있어요. 그걸 이제 몰로 따져줍니다. 일단 몰. 몰이 얼마냐 하면 이게, 요거에 몇 몰이냐 하면 이게, 글루코스가 5mmol이나 있어요. 5mmol. 이렇게 적겠습니다. 5mmol이면 30억 개. 30억. 요 30억은 10의 9성을 적어야 돼요. 이 분자가 30억 개나 있어요. 5mmol 세포 속에. 5mmol 정도 있어요. 이런 것도 덤으로 아셔야 돼요. 덤으로 아는 게 아니고, 이걸 정확히 아셔야 나중에 이제 이 대사가 어떤 걸 좀 더 수치적으로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그 다음에는 요게 얼마 있느냐 하면 다 이렇게 많으냐, 그렇지 않아요? B라는, 비스포스파이더. 비스포스파이더 몇 개 있느냐 하면 이거는 1마이크로몰 있어요. 1마이크로몰은 60만 개. 6 곱하기 10에 5성 개 있어요. 60만 개. 60만 개 있어요. 그 다음, 이것도 1마이크로몰 밖에 없어요. 대략. 1마이크로몰. 예. 이거 60만 개 밖에 없어요, 이 효소는. 이 효소는 60만 개 밖에 없는데, 야는 30억 개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전체, 이렇게 감을 잡으셔야 대사가 뭔지 따져볼 수가 있어요. 숫자가 중요해요. 왜 중요한 걸 또 보여드릴게요. 그럼 미토콘드리아 안에서는, 그 다음에, 요거, 3PG라는 이거는 얼마나 많으냐 하면요, 0.2몰 있어요. 0.2몰 붙으면 1억 2천만 개요. 이 분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자, 이거는 얼마냐면 0.1몰 있어요. 그럼 6천만 개 있어요. 6천. 1몰이 요 적어 줄게요. 1몰이 세포 속에 얼마냐 하면 1mmol이 1mmol이 얼마냐 하면요, 6억 개입니다. 6억 개. 6억 개의 분자가 됩니다. 세포 속에는 일반적으로. 그러면 지금 야는 6천만 개 있어요. 피로부산은. 실제. 자, 그렇게 이쪽도 그럼 따주겠습니다. 이쪽은 얼마냐면, 미토콘드리아 이쪽은 이거는 0.5몰, 5mmol, 미리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0.02. 자, 이거는 0.2. 이거 진짜 중요한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0.02. 대략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얼마냐면 0.5. 그 다음에 이거는 0.1. 이거는 0.4mmol 있어요. 단 또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거 뭐냐면, 미토콘드리아는 부피가 세포 부피의 10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에 1마이크로몰하고, 여기 1마이크로몰이 있어요. 여기 1마이크로몰은 10분의 1 차이가 나요. 10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야는 몇 개냐면, 6만 개밖에 없어요. 그까지 됐어요.

여기에 TCA 사이클 빨리 돌아가면 한번 돌아갈 때 3N이 3개 N이 만들어지니까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죠. 좋은데 이게 원래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조건, 이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경우는 진화하는 과정에서 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 회로는 돌아가는 회로가 아니고 이쪽하고 이쪽이 독립적으로 작동했던 박테리아에서는 그렇게 작동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진화하는 과정에 두 개 결합해갖고 하나의 물레방아처럼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잘 분석해 보면 이게 돌아간다는 게 기적 같은 일이요. 자연 상태에서 돌아가지 않아요. 자,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자연 상태에서 돌아가기 어렵냐 하면 이건 좀 다른 분야 학문이 필요해요. 그걸 조금 설명드리면 왜 돌아가기 어려운가? 그래서 이쪽에서 어떤 게 필요하냐 하면 이쪽에 적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니까요. 요거에 가장 적은 게 뭡니까? 6만 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몇 개 있느냐 하면 이거는 2,400만 개 있어요. 2,400만 개. 만 붙여야 돼요. 그럼 요거하고 요거 몇 배냐 하면 이게 곱하기 400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 분자보다 이 분자가 400배가 많다는 거예요. 요거는 6만밖에 없는데 이거는 2,400만 개 있어요. 됐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야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적은가? 옥살로아스테이트란 분자인데 이게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적은가를 이해하셔야만이 암을 이해하고 우리 세포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에 대부분이 요거하고 물려 있습니다. 자, 이 분자가 적지 않으면 안 돼요. 다시 한번 할게요. 이 분자는 무조건 적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적어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돌아가요. 자, 뭐하고 비교하면 여러분들 옹달샘 그런 거 가봤어요? 자, 등산하다 보면 우리가 옛날에 어디 보면 물이 짤짤짤 나오는 그 샘물 보실 수 있죠. 바위 틈에서 나는 물. 그럼 그 밑에 이렇게 돼 있는데 쪼면은 바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물을 빨리 퍼내면 막 퍼낼수록 밑에서 지하수가 쫄쫄쫄 더 많이 나오죠. 빨리 안 퍼내면 물이 더 안 올라오죠. 그런 거 혹시 보셨나요? 그거 이해하시면 돼요. 빨리 퍼내야 돼요. 빨리 퍼내야 돼요. 이게 바로 빨리 퍼낸다, 퍼내기 때문에 그 쪼면은 옹달 쐬면은 물이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물이 없어질 때까지 퍼내야 돼요. 뭐 다른 비유를 들어줄까요? 요걸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어마어마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 쪼면 쪽배를 타고 동해안을 갔다. 근데 배에 구멍이 났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배가 안 가라앉으려 하면 물을 퍼내야 되죠. 예. 물을 들어오자마자 퍼내야 되죠. 퍼내야만이 배가 안 가라앉고 간다. 요 개념하고 똑같은 게 요거에 지금 옥살로 아세테이트를 계속 퍼내야 돼요. 안 퍼내면 이 회로가 안 돌아가요. 자, 그걸 수식으로 보여줄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열역학에서 나오는데 킵스 프레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델타 G라 부릅니다. 이 델타 G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어떤 표준값 이게 pH 뭐 7에서 뭐 온도 룸 템퍼처에서 딱 조건에서 나온 G 값입니다. 그다음 플러스 뭐가 되냐면 RT 하고 자연 녹의 어떤 분자가 들어가요. 분자의 농도입니다. 여기도 분자의 농도. 아주 간단한 형태로 적어드리겠습니다. 실은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데. 자,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분모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여기 M, 이 분자로 생각하면 됩니다. M. 여기 분모에 들어가는 분자가 말레이트란 분자고 분자에 들어가는 게 옥살로아스테이트. 요걸 이제 요게 바로 OAA라 적습니다. 옥살로아스테이트란 분자인데 요 분자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걸 뭐라 부르냐면 깁스 프리 에너지라 불러요. 깁스 프리 에너지인데 이 값이 이 델타 G가 무조건 0보다 적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자발적으로 스스로 일어나요. 자발적으로 일어나요. 자발적. 근데 만약 깁스 프리 에너지가 플러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게 일어나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안 일어나요, 그 현상이. 이게 물레가 안 돌아가요. 그런데 지금 이 깁스 프레이즈를 예를 들어주면 이 값이 얼마냐 하면 뭐 예를 들어줄게. 정확한 값 몰라도 돼요. 이 값이 만약에 뭐 20kJ per mol이라 합시다. 대략 이렇다 하면 이 값이 플러스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가장 중요한 이 값이 표준 상태에서 이게 0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업은 요것만 있다면
이거 회로가 안 돌아가요. 스탑해야 돼요.

그런데 이 회로가 돌아가려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로그에, 자, 상용 로그를 보시면 알 거예요. 상용 로그에 만약에 10에 마이너스 7성이라 그러면 어떻게 씁니까? 요거 10이라면 이게 마이너스 7이 되잖아요. 우리 고등학교도 배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이거는 천만 분의 10의 7성분의 1이잖아요. 그래, 분모가 커지면, 분모가 커질수록 혹은 분자가 적어지면, 분자가 굉장히 적어지면, 분모에도 적어지면 이 값은, 로그 값은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요 원리를 이해하시면 뭐 여기까지 안 해도 돼요. 자, 요건 고등학생들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로그를 하셔야 돼요. 요 값이 무지하게 적어지면 뭐에 대해서? 야, 분모에 대해서 얘 값이 적어지면 이 로그를 취하면 이 값이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면 이 값이, 자, 예를 들어 좀 이 값이 마이너스 30이라 합시다. 그럼 다 더하면 얼마죠? 플러스 20에 마이너스 30 더하면 이 값이 마이너스 10이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 조건, 0보다 이 델타 G가 마이너스 10이면, 자, 이게 델타 G가 마이너스 10이면 0보다 적죠. 그러면 이거 돌아가요. Oh my science. 제가 왜 이렇게 농도를 적는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보통 생물학 교과서에는 이 농도가 거의 안 나와요. 지금 우리가 AI 시대에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리는 게 우리가 배웠던 지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예, 엄청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어요. 이 데이터를 제가 최근에 입수했어요. 딱 집어넣어보면 여기에 이게 다른 거에 거의 400분의 1 정도로 적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값이 원래 이 텀이 없다면 이 현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야가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니까 이게 전체가 마이너스가 돼갖고 이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려면 야가 계속 줄어들어야 돼요. 이게 커지면 안 돼요. 6만에서 뭐 100만으로 뭐 저 6만에서 10만, 100만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 회로 스탑해 버려요. 비교하자면. 됐죠? 그래서 무조건하고 이 회로에서는 이 옥살로 왔을 때 빼내야 돼요. 빼내가고 줄여줘야 돼요. 침몰하는 배에 물을 퍼내듯이 계속 퍼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돌아간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퍼내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을 조금 얘기할게요. 그까지 이제 따라오셔야. 자, 그러면 이걸 퍼내면, 자, 옥살로 왔을 때 데이터를 이제 퍼냈다 합시다. 요것을 이쪽에 이제 여기로 빠져나와야 돼요. 요 회로에서 빠져나오면 옥살로 왔을 때 데이터가 요거 있어요. 오라 적겠습니다. 이 답 다 적기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다 적을 수가 없고, 옥살로 나오면 뭘로 바뀌느냐 하면 아스파르테이트로 바뀌어요. 예. 네. 그리고 이 아스파르테이트로 바뀌는데 이 아스파르테이트가 여 빠져나와요. 야는 못 빠져나와요. 일로 섭질로 못 들어가요. 그러면 아스파르테이트로, 자, 위장 결혼하는 거예요. 위장 결혼해가 빠져나온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아스파르테이트 돼요. 아스파르테이트가 빠져나와 갖고 야가 또 뭘로 바뀌느냐 하면 다시 옥살로 아스테이트로 바뀌어요. 아, 참 묘하죠. 아니 뭐 원래 그래서 몸 빠져나오니까 야로 변장을 해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아스파르테이트로 변장을 해서 이 미토콘드리아 막을 빠져나와갖고 이제 세포질로 온 거예요. 이 세포질입니다. 빠져나와갖고 다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야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일로 간다는 거예요. 일로도 가고 어라? 다시 일로 들어와요. 세포 속으로 들어와갖고 들어서 다시 이어서 이렇게 또 바뀌는 거예요. 이 두 과정이 왜 이렇게 번거롭게 안 해도 될 일을 했는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요거 있는 O를 빼내갖고 세포 바깥으로 보내갖고 다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 바로 이 농도를 무조건 줄여주는 고육책이 힘든 그 과정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또 좋은 놀라운 현상을 만들어버려요. 이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하면 이렇게 갈 때 요거의 효소가 만들어져요. 이 효소가 뭐냐 하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물질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하면 요 과정에서 바로 NP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요 과정에서 N 플러스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자, 약속을 했잖아요. 제가 저 NP라는 거는 또 적어줄게요. NP라는 물질은 뭐냐 하면, 자, 조금 어렵습니다. NP라는 물질 약자로 적을 수밖에 없어요. NADPH라는 분자예요.

자, 이분자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분자 역할이 뭐냐면 불 끄는 물이요. 소방호수에 나오는 물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냐면 항산화 작용을 할 때 가장 근본적인 물질이 돼요. 요. 그다음에 지금

0: 하셔야 돼요.
1: 됐어요. 그러면 자, MP 플러스 이렇게 됐는데 요거 들어가는 효소가 메미원이라는 효소예요. 이게 왜 이렇게 이런 회로가 들었냐? 이 회로 이름이 뭐냐면 말레이트 아스파르테이트 셔틀버스. 셔틀버스 들어보셨죠? 이게 돌아다닌다니까 셔틀이요. 셔틀이라 불러요. 요건 A는 아스파르테이트, M은 말레이트, 요 M입니다. 요 M입니다. 전부 약자. 빠져나와갖고, 이게 뭘로 또 바뀌느냐 하면, 이게 다시 말레이트로 바뀌어요. M으로 바뀌어서,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요렇게 오는 거예요. 좀 모양이 좀 그래요. 다시 적어주겠습니다. 이게 공간이 약자로 쓰도 지금 모자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O가 이 M이 O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럼 M이 O로 바뀔 때는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말레이트 D 하이드로겐아제 1이 있어요. 그럼 요 들어가는 다른 효소들도 몇개 빠져 있죠? 요소 이렇게 넘어가는 효소가 스트레이트 신스사이즈. 그 다음에 요쪽에 여기 ACO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에는 숙신일 코엔자임 A 신세사이즈 합성 효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FH라는 효소가 요또 작용을 해야 요 푸마레이트에서 말레이트로 바뀝니다. 요게 요 효소가 FH라고 주로 적습니다. 요 효소가 작동을 해야 푸마레이트에서 말레이트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아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옥살로아세테이트 야가 빠져나와야 된다. 이게 가장 큰 이야기였죠. 왜? 야가 엄청 빠져나와야 돼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해요. TCA 사이클에서 의외로 중요한 부분이 야가 농도가 높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여기서 수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무조건 이게 돌아가려면 야는 생기자 말자, 만들어지자마자 빼내줘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빼냈나 하면, 요걸로 빼낸 거예요. 됐죠? 요걸로 빼냈다는 거예요. 빼내갖고, GOT2라는 효소에 의해갖고, 옥살로아세테이트가 아스파르테이트로 바뀌고, 이 아스파르테이트가 빠져나올 수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빠져나올 수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내막은 굉장히 촘촘하기 때문에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네, 웬만한 물질을 통과 안 시켜줘요. 그래서, 옥살로아세테이트는 몸 빠져나오는데, 아스파르테이트는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스파르테이트는 아미노산의 한 종류잖아요? 그 빠져나와갖고 다시 옥살로아세테이트로 바뀌는 거예요. 이때는 GOT2인데 이렇게 바뀔 때는 또 GOT1이요. 그래서 생화학자들이 그 기호를 이렇게 합의를 본게 뭐냐면, 세포 질에서 일어날 때는 1, 미토콘드리아 안에서는 2 혹은 3까지 써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편하냐 하면, 이 뒤에는 숫자를 딱 보면 이게 세포질에 있는 효소인지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효소인지를 딱 구분해요. 됐죠? 요 2는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작동하는 효소라는 거예요. 요것도 보시면 ME1 있죠? 요게 말레이크 엔자임 1이라는 건데, 요거는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안에서 할 때는 예를 들어주면 이걸 뭐라 불러야 되겠어요? 말레이크 엔자임 2로 불러주면 돼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안이냐 바깥이냐에 따라서 효소 종류가 달라진다. 남바가 달라진다. 오케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 회로를 생각해서 뭐라 부르냐 하면, 자, 말레이트. 말레이트하고 아스파르테이트하고 말레이트를 왔다 갔다 한대 갖고, 보세요. 시작은 옥살로아세테이트인데 아스파르테이트로 바뀌어져 갖고 빠져나가 갖고 다시 말레이트로 바뀌어 갖고 다시 말레이트로 들어오니까네, 말레이트 아스파르테이트 서틀 버스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참 보면 황당하게 느껴지는데 왜 이런 이중 일을 할까? 그거에 참으로 깊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출발 물질이 야를 줄이는 과정이잖아요. 야를 빨리 줄여야 이게 돌아가니까네, 줄여주는 과정 빼내온 거예요. 빼내갖고 이 덤으로 요 잠깐 찍어주면, 이 아스파르테이트는 또 우리가 DNA, RNA 만들 때 핵심 물질로 들어갑니다. 아스파르테이트가 없으면 DNA, RNA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또 빼내갖고 아스파르테이트를 DNA, RNA는 세포 질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 물질을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그래서 요 수식은 그 열역학, 세포 내에서도 보통 화학자들 그 생물학자들보다는

세포 내의 전체 에너지 과정을 따져보는 그걸 이제 생화학이라 불러요. 그쪽에서 이제 킵스 프리 에너지, 세포 생물 가장 중요한 게 킵스 프리 에너지라는 겁니다. 킵스 프리 에너지는 뭐냐 하면 세포에서 어떤 작용들이, 작용이 다 일어났잖아요. 작용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세포를 가만히 내버려뒀을 때 자연 상태에서 이 작용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를 결론하는 심판관입니다. 그리고 작용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이게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돼요. 델타 G가. 그래서 이걸 그 델타 G랑 그러면 가용할 수 있는 킵스 프리 에너지가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만이 폭포가 높은 데서 낮은 데 떨어지듯이 이 회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플러스 값이 돼버린 거예요. 요게 없다면. 그래서 이걸 마이너스 값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야를 빼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까지가 이제 아주 세포에서 기본입니다. 요까지가. 요게. 여러분들 우리가 그 밥을 안 먹으면 얼마나, 우리가 식사를 안 하면, 음식물 섭취를 안 하면 며칠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뉴스 같은 거 보셨잖아요. 보통 한달 정도 단식을 해요. 뭐 열흘 단식, 한달 단식. 근데 한달 정도 단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하나도 물밖에 안 먹는데 어떻게 버틸 수 있는가?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포당을 만들어내요. 새로 만들어내요. 자, 우리 포당은 고구마, 감자 먹으면서 생겼잖아요. 근데 우리 세포가 다시 포당을 만드는 과정을 글리코네오제네시스라 불러요. 당 신생, 글리코네오제네시스 과정이 일어나는데 그 언제 일어나냐면요. 밥을 딱 먹고 나서 대략 2시간, 1시간 반쯤 지나도 살짝 배고프기 시작해져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간에서 포당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했던 회로를 정확히 반대로 돌려야 돼요. 이 회로를 반대로 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안 먹어도 한달살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간에서 포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글리코네오제네시스라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되는가 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글리코네오제네시스는 어디서 시작하느냐 하면 바로 이 물질입니다. O가 필요해요. 아하하, O가. 바로 이 O잖아요. 이 O잖아요. 아, 이 옥살로아세테이트라는 이 분자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이제 거꾸로 가야 되는데, 이 회로를 이렇게 거꾸로 돌려야 돼요. 이렇게 거꾸로 가야 돼요. 이까지 해갖고, 이까지 거꾸로 가야 돼요. 근데, 야가 이게 피루브산이잖아요? 일로 올라가면 이게 절벽이요. 못 올라가요. 워낙 이게 높아요. 에너지가. 예. 이게 이중결합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못 올라가기 때문에 중간에 디딤돌을 하나 놓은 게 지금 있는 옥살로아세테이트라는 발판을 밟고 뛰어오르는 거예요. 우리 그저 평행봉인을 할때 도약대 알잖아요. 기계체조 할때 도약대 탁 밟고 높이 넓이 뛰기 하잖아요. 그런 거. 그 도약대에 해당되는 게이 옥살로아세테이트예요. 야를 탁 밟고 누가? 피루브산이 야를 탁 밟고 팍 뛰어오르는 거예요. 어디로? 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야가 피루브산이 야를 탁 밟고 야 스프링 힘으로 팍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쭉쭉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 가느냐 하면 글리코 네오 제네시스. 예, 우리나라 말로 당 신생. 포당을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주로 어디서 일어나면 간에서 일어납니다. 다른 데도 조금 있어요. 콩팥에서도 일부 일어나요. 아주 묘하게. 그래서 주로 90% 간에서 이거 당을 새로 만들어내는데 그거는 뭘로, 뭐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느냐 하면요. 바로 브레인 세포, 신경 세포한테 포당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비상발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한달 굶어도 근육은 분해돼가 뼈가 앙상해져도 브레인은 쌩쌩하게 돌아가요. 그 브레인의 포당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간에서 새로 당을 만드는 과정이 글리코네오제네시스예요. 이 과정이 생물학적으로 우리 인간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이 과정의 디딤돌이 뭐냐 하면 바로 옥살로아세테이트라는 야 O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O를 이해하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극단적으로 농도가 낮다. 6만 개밖에 없다. 반복했죠. 자, 근데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효소가 피르브레이트 키나제, 아 카르복실라제. 요거는 PPCK라는 카르복시키나제입니다. 요두 효소가 필요하고 요 옥살로아세테이트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 갖고 다안 돼요.
이게 얼마나 묘하게 돼 있나 하면,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뛰기를 한다 합시다. 막 뛰어갖고 도약대를 팍 밟고 팍 뛰어갖고 강을 건너가는 게임이요. 그런데 도약대를 탁 밟는 거, 도약대가 옥살로 와서 테이트인데 그걸 탁 밟고 뛰어도, 그 스프링으로 뛰어도 그 넘어 강까지 저쪽 강을 못 건넌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안간의 힘을 탁 밀어주는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 분자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숙신에이트에서 숙신산으로 바뀔 때 뭐가 들어갔냐 하면 여기에 ADP, 자, 엄밀히 뭐가 들어갔냐 하면 간에서는 GDP가 들어갑니다. GDP가 들어가서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하면 GTP라는 분자가 만들어져요. 이 GTP라는 분자를 여기다 탁 꽂아줘야 돼요.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다가 이 GTP를 꽂아줘야 돼요. 요거 하나 현상이 없으면 우리는, 예, 밥을 안 먹으면 일주일 만에 죽어버릴 거예요. 뭐 일주일 아니라 3일 만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 분자 하나 때문에, 좀 극단적으로 표현드리면 이 분자 하나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한 달 동안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생각작용이랑 참여, 그 분자는 어디서 만드느냐 하면 오직 요 숙신일 코 엔자임에서 열로 바뀔 때 GTP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요 한 분자가, 많이도 아니요, 요 카드를 딱 꽂아줘야 글리코 네오시제네시스가 작동한다. 오마이 사이언스. 저는 이런 즐거움에 공부를 합니다. 이게 참, 예, 놀라움이에요. 즐거움이 아니고 놀라움이요. 왜냐하면 GTP라는 분자는 ATP보다 거의 뭐 100분의 1도 안 되고 적어요. 굉장히 숫자가 적고, 뭐 몇 가지 쓰이는 데가 있어요. 단백질 합성할 때 특화되어 쓰이는데, 요것은 특별하게 해당 작용에서 마지막 결정타를 딱 매이는데 약었어요. 그리고 이 전체를 모르고는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 한 문자를 만들어갖고 딱 꽂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두 달까지 안 먹어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든 분자들이 그렇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생명이 오묘하다. 참 기적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좀 더 나가보겠습니다. 요까지가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 정상적인 잘 살아가고 있는 세포들이 암이 아닌 세포들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암으로 가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암으로 가는 과정의 출발점이 어디였냐 하면 요거에 지금 I가 있었죠. I가 있었고, 요거 A가 있었죠. 다 아시다시피 아이소시트로사인, 그 다음 옥살로아스테이트 약자죠. 야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세포질로 빠져나왔죠? 그러면 여기도 I가 있고 여기도 A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야들이 요가 요렇게 바뀌어요. 예. 네. 요것도 요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요때 바뀌는 효소 이름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요거에 뭐냐면 IDH가 ISA로 바뀌었죠. 요게 넘버3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게 뭐냐면 IDH1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세포질에 있는 효소는 1번을 붙인다고. 그다음 요거에 뭐냐면 IDH2입니다. 미토콘드리아 있죠. 그러면 IDH3하고 2는 어떤 차이냐면 IDH3는 요 TCA 사이클의 멤버입니다. 강강술래하고 춤을 추고 있는 멤버로 작동하고 있고, 강강술래 추다가 뭐 이렇게 리듬이 안 맞고 좀 쉬고 싶으면 손 풀고 나올 수 있잖아요. 강강술래에서 빠져나오는 효소가 IDH2입니다. 근데 일로 요 안에 있는 거죠, 효소. 빠져나올 수도 있는데 요 안에 있는 효소입니다. 빠져나왔을 때 효소는 IDH1입니다.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효소는 요 특히 1번, 2번하고 전부 다 보시면 요 효소들이 돌연변이가 일어나요. 예. 네. 이 돌연변이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암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돌연변이, 뮤테이션이, 이 효소가 뮤테이션이 일어나요. 뮤테이션. 돌연변이가, 뮤탄트. 예. 네. 돌연변이가 일어나요. 그러면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이 정상적인 세포는 I에서 A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이 효소가 돌연변이가 일어나버리면 뭘 만드느냐 하면 짝퉁을 만들어요, 짝퉁을. 그래서 다른 물질 A가 아니고 A 프라임을 만들어버려요.
요 개념이 이제

0: NADPH고 이 NADPH가 직접 끊다기보다는 누구를 다시 만들어주느냐 하면 NADPH가 글루타치온을 만들어줘요.
1: 부모가 이승을 떠나면 자식은 효성을 다하지 못하고 살아생전에 못다 해드린 일을 후회하며 통곡하지만 그러나 부모는 자식에게 받지 못한 효도를 원망하지 않으며 자식에 대한 사랑을 이 세상에 묻어둔 채 말없이 떠나가신다.

무릇 천지의 신을 섬기는 것은 그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일보다 못하니 자신의 어버이가 가장 귀하기 때문이다.

0: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1: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한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2: 스님!
3: 스님! 아. 아이고, 관세음보살.
4: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2: 기가 막혀요. 네.
3: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양념은 부수적이고
5: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2: 자연식품.
3: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요. 네.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6: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7: 전염병을 다스리다. 부처님께서 마가다국 왕사성에 머물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이웃나라인 바이샬리에서는 전염병으로 인해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한때는 인도 전역에서 가장 부유하고 풍요로운 곳이었지만 전염병으로 인해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자 바이샬리 사람들은 전염병을 잠재우실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밖에는 없습니다.
8: 큰 자비로 중생을 가엾이 여겨 일체를 두루 살피시군. 이끌지 못한 이를 끌어주시고 모든 중생을 대하기를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 하십니다.
7: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웃나라 마가다국에서 왕의 공양을 받으며 머물러 계시는데 부처님을 모셔올 방법은 없을까요? 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바이샬리 백성들의 초청을 받은 부처님께서는 비구들과 함께 항아를 건너 바이샬리에 도착하셨습니다. 아난존자는 대중들과 함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문을 합성하였습니다. 어떤 존재들이 여기에 함께 왔든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신들과 인간들에 의해 공경받는 열애 붓다에게 예경하라. 행복이 있기를

어떤 존재들이 여기에 함께 왔든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신들과 인간들에 의해 공경받는 열애와 법에 예경하라. 행복이 있기를. 어떤 존재들이 여기에 함께 왔든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신들과 인간들에 의해 공경받는 열애와 승가에 예경하라. 행복이 있기를. 일주일 동안 사부대중이 보배경을 합송하자 전염병을 퍼뜨리는 나쁜 기운이 모두 사라졌고 모든 아픈 이들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불법승 삼보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온 세상 모든 생명체를 향해 평화와 행복을 빌어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에게 위안을 안겨주고 어려움을 넘어서는 지혜를 심어주셨습니다.

산세가 금강산에 비할 만큼 빼어나 경기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소요산. 그 옛날 참수행의 길을 찾던 원효대사의 흔적이 깃들어 있는 이곳에 소요산 자제함이 있다. 자제함은 654년 원효대사가 창건한 암자다. 대웅전 안으로 들어서면 중생을 내려다보는 자비로운 시선에 세상사 괴로움은 그저 흘러가는 과정이 되고 만다. 반야심경의 언해본인 보물 반야바라 밀다심경 약소. 세조 10년에 한글로 번역해 금강경 언해본과 함께 발간했는데 이것이 최초의 한글 불교 경전이라 할 수 있다. 가람 안에 자리 잡은 청량폭포. 좁은 협곡에서 쏟아지는 웅장한 물줄기가 청량하기만 하다. 마땅한 샘터 하나 없던 돌산에 찾는 이가 늘어가자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 원효대사가 바위 틈을 꿰뚫어 물이 흐르게 한 것이 원효샘이란 이야기가 전해진다. 자제암과는 따로 떨어져 있는 대구남. 자신을 들여다보고 매 순간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이 또한 수행이고 깨달음을 구하는 일이리라. 원효대사가 수행하던 원효폭포와 원효굴. 깨달음을 구하던 원효대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그 어느 것에도 걸릴 것 없는 자유인의 삶을 살았던 원효대사. 그의 무에 자제한 정신은 깨달음을 이룬 해탈의 자리. 소요산 자제함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소중한 나
1: 우아태고
0: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 멀리서 우리 소나무 애청자께서 또 재미난 또 아주 소중한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좋아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김천에 살고 계시는 정송자 보살님께서 편지를 보내오셨네요. 광우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금년에 팔순을 맞은 노불자입니다. 광우 스님의 소나무를 열심히 시청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법문과 덕담이 너무나 삶의 의지가 되어 힘을 갖고 저도 몇 자 적어봅니다. 그러고 보니 아주 먼 옛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저의 나이 28세 되던 8월 7일이었습니다. 심한 하열이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밤이 돼서야 구루마에 실려서 15리 되는 길을 걸어 나가다 보니 기어서야 병원에 도착했는데 병원에서는 죽은 사람을 데려왔다고 각서를 받고 치료를 시작하였는데 꼬박 24시간 만에 숨통이 트였고 옆에서는 우는 소리, 부르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는데 그동안에 저는 무서운 저승 구경을 하였고 깨고 나니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고 이런 기적이 또 있냐고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3일 만에 집으로 돌아와 지금까지 보약 한 번 안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스님, 이런 기적이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었으면 어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43살 때에는 서울에 일을 다니는데 두 다리를 못 써 앉지도 서지도 못하였는데 너무나 아프고 참담하여 며칠 동안을 관세음보살만 찾으면서 눈물 콧물을 쏟아붓고 죽기를 작정하고 외쳤습니다. 절에 갈 형편이 못되어 살려달라고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야 한다면서 펑펑 울었는데 바카스병만한 약을 하나 주시면서 이걸 먹어라 하시기에 약을 받아 먹고 어머니를 부르며 울부짖다 깨어났는데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고 어머니는 온데간데 안 보였습니다. 그 길로 다리가 가벼워서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0: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스님이 말씀하시길 어머니가 아니고 약사 보살님이 주신 감로수라시면서 불심이 지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절이 멀어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집에서나마 지장경 독경을 매일 저녁에 3시간 동안 시행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 2014년 11월 20일 집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차의 앞바퀴가 제 등을 쳐서 쓰러지고 뒷바퀴가 왼쪽 다리 사이를 스쳤는데 비명을 지르며 옥상에 빨래를 널고 있던 손녀가 뛰어내려와 저를 차에 싣고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뼈에는 이상이 없고 시커먼 멍만 들어서 15일 만에 퇴원을 하고 지금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한의원에서는 신기한 일이라며 세상에 이런 일에 나가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부처님의 가피가 아닙니까? 저는 제게 일어난 이런 기적들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면서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신 부처님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저의 아이들 물론 다 커서 이젠 함께 노년을 맞고 있지만 잘 살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2017년 큰 공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스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아마 ARS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김천에 살고 계시는 정송자 보살님께서 보내주신 그 소중한 편지의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네. 너무 감동적이죠?
1: 네.
0: 그래서 제가 소나무에서 한결같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 반드시 가피가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가피를 경험하신 그런 우리 보살님의 아주 그런 아름다운 그런 편지글이었습니다. 그 이제 소나무가 이제 꽤 오랫동안 반영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많이 연락이 오는데 또 대구에 사시는 어느 불자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소나무의 애청자인데 소나무를 계속 보다가 당신도 젊었을 때부터 기도를 해서 그런 어떤 기적 같은 가피를 몇 번 경험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너무나 불자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또 너무나 내용이 좋고 우리 불자분들께서 기도하는데 큰 도움과 믿음을 일으키는데 아주 그런 좋은 내용일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특별히 좀 이야기를 구성해서 그 대구에 사시는 불자님의 그 기도 이야기를 오늘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며칠 전에 전화가 왔는데 대구에 살고 계시는 분이고요. 법명이 불도화 보살님이시랍니다. 불도화라는 보살님이셨는데 이분께서 이제 젊었을 때부터 절에 열심히 다니셨대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부처님께 너무나 감사할 일, 부처님 덕분에 너무나 소중한 가피와 영험을 얻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거 그 세 가지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 첫 번째 이야기가 이 불도화 보살님께서 15년 전에 겪으셨던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보살님의 연세가 67세 정도 되세요. 예, 지금 현재 67세 되신다고 하는데 15년 전에 이제 당신이 이제 꾸준히 이제 절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본인께서 집에 이렇게 형제 자매 남매가 많은 집안이었대요. 근데 희한하게 형제 자매가 다 종교가 달랐대요. 종교가 달랐는데 당신이 이제 절에 다니셨답니다. 그런데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이 목사님이 되셨대요. 예. 목사님이 되셔서 어디 지방에 개척교회를 하나 이제 개원식을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제 종교는 달라도 남동생이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교회 개원식을 하는데 가봐야 돼요? 안 가봐야 돼요? 가요? 예. 종교가 달라도 가요? 예, 그렇죠. 예, 종교가 달라도 형제 간에 끈끈한 우애가 있지 않습니까? 예, 가려고 마음을 먹었대요. 그 남동생이 이제 큰 마음 품고 교회를 이제 개원하게 됐으니까 부모님, 그 형제, 자매, 그리고 그 고향에 계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다들 초청을 했답니다. 근데 내일이면 저기 남동생 그 교회 개원식을 가야 되는데 같이 가야 할 남편이

엄청나게 독한 독감에 걸려버렸대요. 그 온몸에 그냥 뜨거울 정도로 그냥 열이 펄펄 나가지고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리셨답니다. 그 옆에서 이제 물수건 갈아주면서 계속 간병을 하는데 도저히 나을 기미가 없더래요. 근데 이분은 이 보살님은 어떤 걱정이 생기냐면, 아이고 내일은 어떻게든 가야 되는데 만약에 남편이 아파서 못 가게 되면 남동생이 오해할까 봐. 아이고 그 남동생이 그 교회 개원식을 한다는데 그 종교가 다르다고 누나가 오지도 않았나 보다 하고 오해를 하고 그 형제간의 의가 상할까 봐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더래요. 그 보살님이 참 착하죠. 아유, 우리 같으면 그냥 뭐 전화해서 정말 나중에라도 갈게 뭐 할 수도 있는데 이분이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 종교가 달라서 안 오나 보다, 서운하다, 섭섭하다. 그래서 의가 상할까 봐 걱정을 하다가 옆에서 이제 남편 간병을 해드리면서 옆에서 막 관세음보살을 외웠대요. 그 마음으로 관세음보살님 제가 내일 꼭 가봐야 됩니다. 남편하고 함께 가야 됩니다. 만약에 내일 남동생 교회 개원식에 가질 않아서 남동생이 서운해하고 섭섭해해서 의의가 상한다면 이건 절대 이게 제 마음이 편안하지 못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하고 관세음보살 기도를 막 했대요. 그 관세음보살님이 그래 너 교회 가 이러면서 이렇게 뿅하고 낫게 해주시려나? 어쨌거나 막 간절하게 기도를 했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다가 하염없이 남편 옆에서 관세음보살 부르다가 깜빡 졸았대요. 깜빡 졸았는데 비몽사몽에 지장보살님이 쓱 들어오시더래요. 근데 재밌는 게 관세음보살 불렀는데 누가 들어오셨다? 지장보살.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부르든 지장보살 부르든 결국 하나로 다 통합니다. 예. 그 관세음보살을 불렀는데 관세음보살님이 바쁘셨나 봐요. 어디 출장 가셨나 봐. 그래서 대신 누가 왔어요? 지장보살님이 방에. 관세음보살님 아마 부탁했겠죠? 네. 저 누가 나 부르는데 지장보살님이 대신 가줄 수 있어? 이러면 알겠어. 오늘 내가 대신 한탕 뛸게. 막 이러면서 이것도 이제 지장보살님이 다음에 나 바쁠 때 도와줘야 돼. 하여튼 지장보살님이 방에 쓱 들어오셨답니다. 네. 그리고 누워있는 남편의 얼굴을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더래요. 싹 쓰다듬어 주는 그런 꿈에 딱 꾸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그래서 어머 신기하다 뭔가 하고 남편을 봤는데 남편이 예, 아직은 안 일어났고 아 급하다 열이 쑥 내려가더래요. 열이 쑥 내려가고 아침에 이제 아침에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더래요.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서 남편도 놀라고 부인도 놀라고 그래서 여보 괜찮아요? 몸이 개운하다고. 개운해. 그러니까 하루만에 그렇게 싹 나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가족들하고 그 남동생 교회 개원식을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이 호인이야. 그 남동생 교회 개원식 가야 된다고. 아니, 막말로 절에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간다는데 아우 교회 가게 좀 낫게 해주세요 하는데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지장보살님이 아유 교회 가야 된다는데 빨리 보내줘야지 하면서 그래서 아 이렇게 우리 불보살님의 자비심은 헤아릴 수가 없구나 한량이 없구나라는 것을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살님도 지금 생각해도 되게 신기하게 생각을 한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경험이 있었는데 약 8년 전쯤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 당신께서 잠깐 그 병원에 치매병동이 있었대요. 네. 그 큰 병원에 치매병동이 있었는데 치매병동에서 간병 일을 잠깐 하셨답니다. 네. 그 치매병동에서 간병을 하셨는데 그 치매병동에 네 사람이 한 팀을 이뤘대요. 네 사람이 이렇게 한 팀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당시 신종플루가 엄청 유행하고 있었을 때래요. 신종플루가. 기억나세요? 네. 네, 신종플루가 엄청 유행해서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할 때였는데 그때 병원에 환자분 한 분이 신종플루에 걸리셨대요. 그런데 그 간병을 하시는 분들이 네 사람이 한 팀씩이다 보니까 이제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계속 붙어 다니잖아요. 그 네 사람 중에 한 분이 갑자기 몸에 엄청나게 열이 올랐대요. 그 병원에서 급하게 이렇게 검사를 해보더니 이제 그 집으로 빨리 퇴근해라. 집으로 돌아가고 집에서 치료받고 몸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오지 말아라.
그렇잖아요. 노인분들한테 옮기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보내버렸대요. 간병 네 사람 중에 한 분을 보냈는데 연달아서 두 명이 또 몸에서 열이 나더래요. 그래서 또 병원에서 다급하니까 또 이렇게 검사해보고 빨리 퇴근해라. 그리고 병원에 와라, 오지 말아라. 오지 말아라. 다 일주일이건 열흘이건 다 완전히 완쾌될 때까지 오지 말고 치료 잘 받아라. 그것도 이제 두 명을 또 보내버렸대요. 그 네 사람 중에 몇 명이 빠져요? 예, 세 명이 빠져버렸잖아요. 그 혼자 남으셨대. 혼자 남았는데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다른 분들이 지원을 오셨는데 딱 걱정되는 게 거기에 치매 병동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다 주의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오랫동안 생활했던 분들이 이거 치매 노인분들 하나하나 주의사항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네 명 중에서 세 명이 나가고 딱 드는 걱정이 자기마저 없으면 이분들을 누가 돌보냐. 그냥 노인분들, 정신이 온전하신 노인분들이면 뭐 해달라, 뭐 해주면 된다, 나한테 뭐 갖다 주면 된다 하면 그거 다 알지만 치매 환자분들은 정신이 좀 온전하진 않잖아요. 네. 너무 걱정이 되더래요. 이거 나까지 몸에 열이 나고 심종플루 걸려버리면 나까지 이거 퇴원해버리고 퇴근해버리면 이거 치매 노인분들 이거 누가 돌보나, 이거 어떡하나, 나마저 없으면 엄청 힘들고 불편하실 텐데. 그리고 마음으로 계속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관세음보살님, 제가 아프면 우리 노인분들 힘듭니다. 불편해집니다. 괴롭습니다. 제발 저 좀 몸 안 아프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하염없이 불렀대요. 마음이 좀 착하시죠? 그러니까 저 안 아프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아프면 저분들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몸이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똑같은 마음인데도 좀 다른 어떤 자비심이 느껴지죠? 그래서 하염없이 그냥 관세음보살을 속으로 부르고 부르고 부르다가 그날 집에 오셨대요. 집에 딱 오셔서 이제 깨끗이 씻고 집에 딱 이렇게 방에 누워가지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관세음보살님, 제가 몸이 아프고 병원에 가서 제가 간병일을 하지 못하면 우리 남아 계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분들이 힘들고 괴로워집니다.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발언하면서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잠에 드셨답니다. 그렇게 이제 잠에 드셨는데 역시나 무엇을 꿨을까요? 꿈을 꿨대요. 자,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자기 이제 꿈속에서 이렇게 자기 모습이 보이면서 어떤 사람이 쓱 오더랍니다. 어떤 사람이 쓱 오더니 주사기를 가져오더래요. 주사기를 가져와서 자신의 왼쪽 복숭아뼈 있죠?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대요. 왼쪽 복숭아뼈에서 10cm 위에 주사기를 싹 찔러버리더래요. 주사기를 싹 찌르고 주사기를 뺐는데 주사를 맞은 그 자리에서 하얀 생크림 같은 게 뽀글뽀글뽀글하고 올라오더래요. 아주 생생하게 하얀 생크림이 뽀글뽀글뽀글하고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왼쪽 팔뚝에다가 또 주사를 놓더래요. 예, 확인 사살이죠. 예? 왼쪽 복숭아뼈에다가 놓아주고 그 다음에 또 왼쪽 팔뚝에다가 주사기를 또 딱 놓아줬는데 맞은 자리에 하얀 생크림 같은 게 뽀글뽀글뽀글하고 올라오더래요. 그 꿈을 딱 꾸고 나서 잠에서 딱 깼는데 온몸이 목욕을 한 것처럼 상쾌하더래요. 몸이 너무나 시원하고 상쾌해서 딱 느낌이 아이고 도와주셨구나. 우리 불보살님이 나 예방주사 놔주셨구나. 딱 확신이 들더랍니다. 딱 확신이 들더래. 그래서 이제 병원에 다시 이제 그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당연히 그 꿈을 꾸고 나서 병에 걸리셨다 안 걸리셨다. 예, 뭐 열이 올랐거나 심종플루에 걸렸거나 일체 그런 거 없이 아주 건강한 몸으로 그렇게 이제 간병일을 보셨다. 이것도 아무리 생각해도 부처님의 가피인 것 같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겪은 또 신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약 7년 전쯤에 그분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술을 받게 되셨대요. 그래서 어떤 수술을 받으셨냐면 다리 있죠. 그 다리 쪽에 관련된 어떤 큰 수술을 받게 되셨는데 원래는 이제 하반신 쪽 수술이다 보니까 척추마취를 하기로 했대요. 그 척추마취 아세요? 근데 척추마취를 하기로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대요. 그래서 의사가 할 수 없이
그냥 전신마취로 들어갑시다. 뭐 척추마취가 잘 안 됐나 봐요. 전신마취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0: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갑자기 호흡곤란이 일어나면서 혼수상태에 빠져버리셨대요. 호흡곤란이 일어나고 혼수상태에 빠졌는데 그 마취가 좀 잘못됐나 봐요. 그런데 문제 뭐냐면 밖에서 볼 때는 의사하고 바깥에서 이제 사람들을 볼 때는 호흡곤란의 혼수상태인데 자기 의식은 또렷하게 환하게 이렇게 의식이 살아있었대요. 그래서 옆에서 의사가 막 뛰어다니고 간호사가 뛰어다니고 아 내가 지금 혼수 상태구나 그런 게 다 느껴지더래요. 근데 정신이 너무나 또렷하니까 또렷또렷하니까 좀 무서운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하염없이 관세음보살 불렀대요. 오직 누구를 불렀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마음속으로 하염없이 부르는데 눈앞에서 갑자기 짠 하고 이제 환상이죠. 짠 하고 혹시 사자밥이라고 아세요? 그 옛날 그 시골 같은 데 가면 굿하거나 제사 지내면 밖에다가 지나가는 귀신들 먹으라고 국하고 밥하고 딱 차려놓잖아요. 그래서 사자밥이라고. 다들 도시 사람들은. 아, 근데 그런 거 아시죠? 사자밥. 자기 누워있는 자기 턱 앞에 사자밥이 짠 하고 나타나더래요. 근데 그 사자밥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 조그만 상에 밥하고 밥 한 그릇, 물 한 그릇이 있는데 거무튀튀하고 시커멓더래요. 밥하고 그 사자밥이라서 시커먼가? 그래서 그걸 딱 보는 순간 아이고 나 먹으라고 사자밥을 차렸구나. 나 이거 먹으면 나 가는 거구나. 딱 그 생각이 딱 들더래요. 사자밥이잖아요. 아 이거 먹으면 나 가는 거구나. 어머 나 가는구나. 그래서 나온 노래 있잖아요. 나 가거든. 그래 이제 그래 어쨌거나 그 노래 아시죠?
1: 네. 네.
0: 순간 그 밖에서 볼 때는 호흡곤란의 혼수 상태에 빠진 것 같았지만 당신의 의식이 싹 살아 있었고 눈앞에 사자밥을 보는 순간 오만 생각이 다 나더래요. 내가 지금 어머님이 나 연세가 90이신데 아직도 노모가 살아 계시는데 내가 먼저 가면 되나? 그리고 아직 장가도 못 가. 애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먼저 가도 되나? 오만 생각이 다 일어나더래요.
1: 네.
0: 그리고 내가 찾을 건 누구밖에 없구나? 관세음보살. 그래서 오직 관세음보살만 불렀대요. 사자밥 앞에서 뭘 불렀다? 관세음보살 불렀대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오직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오직 관세음보살 불렀는데 갑자기 계속 관세음보살 부르다 당신이 유체이탈을 한 것 같더래요. 유체. 그래서 자기 누워있는 게 보이더래요. 다 누워있는 게 보이고 막 간호사들이 뛰어다니는 거 보이고 그게 다 보이더래요. 유체이탈이죠. 여러분들 유체이탈 해본 적 있으세요? 아주 없구나. 예,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유체이탈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오로지 관세음보살 부르는데 입구에서 누가 쓱 들어오더래요. 쓱 들어오는데 그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옷이 제가 입고 있는 이 스님들 가사장삼을 입고 있는 것 같더래요. 스님들이 입고 있는 가사장삼을 입으신 분이 이렇게 쓱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아직도 너무나 생생하게 선명하게 기억이 난답니다. 터벅터벅 걸어 들어온 게 아니라 물 위를 스치듯이 쓱 들어오더래요. 쓱 밑에 보면 스케이트도 모두 다 그렇게 들어오셨나? 그냥 터벅터벅 걸어오신 게 아니라 물 흐르듯이 쓱 들어오시더니 자기 앞에 사자밥이 있었잖아요. 요 자라 옷자락으로 한번 휙 하더래요. 이렇게 휙 하니까 순식간에 사자밥을 싹 걷어가시더래요. 싹 걷어가시더니 그걸 싹 걷어가시면서 사자밥이 딱 사라지면서 딱 1초 만에 자기도 모르게 눈이 번쩍 떠지면서 숨이 탁 터지더래요. 숨이 탁 터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속으로 아이고 스님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그러면서 눈을 딱 뜨니까 사자밥이 딱 사라지자마자 1초 만에 숨이 퍽 하고 터지면서 속으로 아이고 스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을 보고 보니까 아들이 옆에서 확 걱정하면서 앉아있더래요. 그 아들을 보면서 첫마디가 기도해라. 첫마디가 뭐였다고요?
1: 기도해라.
0: 우리 같으면 배고파라든가 물 좀 줘. 야 무슨 일 있냐? 그게 아니라 뭐라고 했다고요?
1: 기도해라.
0: 예, 첫마디가 기도해라. 부처님 덕분에 보살님 덕분에 내 숨통이 뚫렸구나. 그게 첫마디였대요. 아들이 놀래가지고

0: 밖에 나가서 막 의사 선생님 불러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혼수 상태에서 벗어나고 호흡이 이제 숨이 편안해지고 그렇게 며칠 동안 병원에 있다가 무사하게 퇴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때 사자밥이 안 없어졌고 시간이 흘렀으면 자기 어떻게 됐다? 예, 이제 저승길 가는 거였는데 그때 간절하게 관세음보살 불렀을 때 이렇게 가사장삼을 입으신 스님이 싹 물 위를 싹 스치듯이 들어오시더니 순식간에 사자밥을 걷어가시고 자기가 숨이 쏙 트이면서 눈이 번쩍 떠졌답니다. 근데 아직도 신기한 게 그때 의사들은 호흡곤란에 혼수 상태라고 진단했는데 의식은 환한 전등처럼 깨어 있었대요. 환하게 전등처럼 깨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께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너무나 부처님과 보살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신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답답할 때 주저하지 말고 누구를 불러라?
1: 관세음보살. 예,
0: 관세음보살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무슨 기도를 하든 여러분들의 간절하게 불법을 믿고 의지한다면 불보살님의 가피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알겠죠?
1: 네.
0: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대구에 계시는 그 불도화 보살님의 어떤 체험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전화가 왔는데요. 며칠 전에. 그 강원도의 홍천, 강원도 홍천 아세요?
1: 네.
0: 강원도 홍천에서 살고 계시는 그 윤순옥 보살님께 전화가 왔었습니다. 요 보살님께서 또 소나무의 엄청난 애청자시래요.
1: 네.
0: 이분께서도 지금 이제 연세가 한 80 중반 정도 되셨다는데
1: 네.
0: 평생을 이게 기도하면서 살아오셨답니다.
1: 네.
0: 평생을 이제 기도하면서 살아오셨던 분인데 이분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스님이 제가 들어도 너무나 감동적인 아주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이분께서 36살에 남편을 잃으셨답니다. 사실 지금 36살이면 엄청 젊은 거잖아요, 여자가. 뭐 옛날에는 옛날 그 드라마 불과 한 20년 전 드라마나만 하더라도 그 여자 주인공이 서른이 넘어가면 여자가 서른 넘어갔으니 어느 남자가 데려가겠냐 막 이런 대사가 나오고 했거든요. 지금은 36도 지금 젊다 그러잖아요. 그 제 요새 그래요. 어느 그 우리 신도부님 따님이 있는데 따님이 그 신도부님 제 딸이 결혼을 안 해서 걱정이에요. 이래서 몇 살인데요? 33살이요. 아직 젊은데 뭐가 걱정이에요. 요새 그런 시대이겠잖아요. 근데 그렇게 젊은 나이에 그 당시에는 이제 뭐 36살이 젊다고 생각은 안 되겠지만 36살에 이제 남편을 잃으셨대요. 그리고 혼자서 그렇게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면서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절을 그렇게 자주 못 다녔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잃고 나서 이제 마음의 의지처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뒤로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를 많이 하셨답니다. 근데 약 30년 전쯤에 어머니께서 친정어머니께서 92살에 세상을 떠나셨대요. 아주 장수하신 거죠. 92살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그 어머니 생각만 하면 그렇게 슬프고 울적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엄청 많이 해드렸답니다. 막 나무 아미타불도 염불하고 관세음보살도 염불하고 지장보살도 염불하고 독경도 해드리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드렸는데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항상 어머니가 좋은 곳에 태어나고 천도되어지기를 그렇게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대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 자기 어떤 집이 보이더래요. 이렇게 집이 보이더니 그 집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집 안에 이렇게 짐승 새끼가 하나 이렇게 있더래요. 짐승 새끼가 하나 있는데 머리에 이렇게 뿔이 나 있더래요. 그 짐 뭐 유니콘인가? 하여튼 짐승 새끼가 있는데 이렇게 뿔이 났는데 예? 코뿔 쏘? 근데 딱 그 짐승 새끼를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어머니 소리가 나오더래. 꿈속에서 어머니 어쩌다가 이런 몸을 받으셨어요. 어머니 하고 있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그 짐승 새끼를 보면서 합장을 하고 하염없이 염불을 했대요. 하염없이 염불을 했는데 염불을 하다가 그 짐승 새끼가 짠 하고 어머니로 변하더래요. 화난 모습으로 변하더래요. 갑자기 어머니가 화난 모습으로 변하더니 그 옆에 이렇게 가족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더랍니다. 가족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꿈속에서 가만히 있다가 그 보살님께서 어머니 근데 왜 저한테는 말을 안 거세요? 이랬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너는 나중에 할 말이 많다. 나중에 너한테 해줄 말이 많다. 그러면서 잘 있어라 하면서 작별 인사를 하면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주 그냥 밝고 아주 그냥 아름다운 그런 옷을 입고 저 하늘로 싹 사라지는 꿈을 꾸셨대요. 그 우리말로 하면 천도죠, 천도. 그 꿈을 딱 깨고 나서 딱 눈을 뜨고 나서 아, 어머니가 좋은 곳으로 가셨구나. 천도가 되셨구나. 라는 게 딱 느껴지더랍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전에는 어머니 생각을 하면 그렇게 슬프고 울적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는 아무리 어머니 생각을 해도 하나도 기분이 슬프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아 우리 어머니가 좋은 곳에 태어나셨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영가천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 소중한 분들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주변에 소중한 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면 그 공덕이 그분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많은 불자분들이 오해하는 게 그 가족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면 절에다 뭐 49제나 천도제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아유 뭐 49제 올렸을까 스님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물론 스님들이 정성스럽게 49제를 올려드리겠지만 그 자손이 기도를 올리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서로 쌍방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그냥 다 맡겨버리지 말고 정말 영가천도를 발언하는 분들이 있다면 가족분들이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또 간절하게 기도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살님이 이제 그 뒤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또 이제 한 가지 신기한 게 당신이 이렇게 아이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다 보면 몸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네. 몸이 아프고 할 때 그 아이들이 몸이 아파서 몸져 누워 있으면 아이들 이렇게 배나 가슴 위에 손을 올려놓고 간절하게 염불을 하신대요. 부처님, 불보살님, 우리 애가 빨리 낫게 해주세요 하고 관세음보살도 부르고 그 관세음보살 42수주라고 관세음보살 그 42가지 주문 중에 몸의 병이 사라지는 주문이란 게 있거든요. 또 그에 간절하게 읽어주다 보면 신기하게 그 다음날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더래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아 이것도 부처님 가피인가 보다. 여러분 복 중에 가장 뛰어난 복이 건강복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가슴 아프고 마음 졸이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 자식들이 아픈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보살님께서는 그렇게 애들이 아프면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간절하게 하면 그 다음날 애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떡벌떡 일어나는 걸 수도 없이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보살님께서 이제 몸이 좀 노구이시다 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집안일을 좀 도와줬는데 몸에 무리가 오셨는지 몸져 누우셨대요. 너무 힘들어서 몸져 누우셨는데 이제 아들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분께서 어머니 그러지 말고 병원 갑시다. 병원으로 갑시다 하니까 그 보살님께서 야 나 너무 힘들어서 못 일어나겠다. 몸에 힘이 쪽 빠져서 너무 힘들어서 못 일어나겠다. 나 병원에 갈 힘도 없다 하고 거절을 하셨대요. 그래서 아파서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지금까지 거의 한 번도 기도 시간을 놓쳐본 적이 없으시대요. 매일매일 당신 기도를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으셨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순간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기도하다 죽어야지. 내가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이 시간은 빼먹으면 안 되지. 기도하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기도하다 죽어야지 하면서 억지로 일어나셔서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하셨대요. 예불문 올리고 천수경 하시고 반야심경 하시고 염불 하시고 그리고 거봐 법화경 사경 하시던 거 경전도 사경 하시고 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는 건강해도 기도 안 하잖아. 그분은 죽더라도 뭐는 안 빼먹겠다? 기도는 안 빼먹었다. 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기도를 다 마치시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책상에 엎드려서 잠깐 잠이 드셨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깜빡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셨대요. 꿈에 당신의 방에 있는데 수돗물이 틀어졌답니다.

0: 수돗물에서 맑은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더래요. 맑은 물이 이렇게 콸콸콸콸콸콸 이렇게 쏟아지는데 그 쏟아지는 맑은 물이 방에 이렇게 찬찬히 이렇게 차더니 그 맑은 물이 방 안에서 뱅뱅 돌더래요. 뱅뱅 돌더래요. 자, 여러분. 맑은 물이라고 했잖아요.
1: 네.
0: 자, 우리가 부처님한테 예불 올릴 때 항상 뭘 올리죠? 예, 닭인 물이라고 해서 그 맑은 물을 유식한 표현으로 청정수라고 하잖아요. 청정수. 예, 청정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맑은 물을 올리는 거는 내 마음도 이렇게 맑히겠다는 뜻도 있고 또 맑은 물은 내 업장을 닦아준다는 표현도 있고 또 물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 번뇌의 갈증을 싹 없애준다는 뜻도 있고 이 물이 상징하는 그 불교적인 뜻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방 안에 맑은 물이 뱅뱅 도는 꿈을 꾸는데 그 꿈을 딱 꾸고 이렇게 잠에서 눈을 떴는데 온몸에 아픈 데가 싹 사라지셨더래요. 그 꿈을 꾸고 나서 몸이 너무 개운하시더래요. 그러니까 보살님도 놀라고 그 아드님도 놀라고 그래서 아니, 어머니 아프시다고 하더니 괜찮아 보이세요? 괜찮다. 그래서 이제 다시 몸에 이제 기운이 생기니까 병원에 갔다 오셨대요. 병원에 갔더니 뭐 아무 이상 없다고. 그래서 이것도 부처님의 진짜 가피를 얻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몸에 병이 있거나 몸이 조금 답답하거나 건강이 좀 안 좋다 여기는 분들은 아이고 내 전생에 빚이고 업장인가 보다 생각하시고 뭘 많이 하셔라?
1: 기도를
0: 많이 하셔야 됩니다. 몸이 아플고 힘들수록 무엇을 많이 해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1: 네.
0: 그래서 이 보살님께서 몇 년 전에 겪으셨던 일인데 이 보살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루 종일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또 한글로 된 반야심경을 외우셨대요. 한글로 된 반야심경을 불교에서 지혜경전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서 가장 짧은 경전이면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를 가장 함축적으로 펼쳐낸 것이 바로 반야심경이라고 하거든요. 반야심경이 약 270자 정도가 되는데 그 안에 팔만대장경의 이치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심오한 경전인데 그 이제 한글로 한글 반야심경을 계속 읽으셨답니다. 근데 그분께서 이제 평생 동안 기도한 힘이 있었겠죠. 어느 날 이렇게 꿈을 꾸셨는데 꿈속에서 모든 것이 꿈과 같고 허망하다라는 거룩한 음성이 들리더래요. 모든 것이 꿈과 같고 허망하다. 근데 이게 금강경에 나오는 돌이거든요. 금강경 사구계에 보면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허망하고 그리고 뭐 그런 번개불과 같고 뭐 그런 내용들 막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근데 꿈속에서 거룩한 음성이 들리면서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허망하다라는 소리가 다 들리더래요. 그래서 눈앞에 하얀 산이 싹 보이더랍니다. 하얀 산이 싹 보이면서 그 산 안에서 중생들이 살고 있는 사바세계 모습이 막 펼쳐지더래요. 그 중생들이 살고 있는 사바세계 모습이 다 이렇게 그 꿈속에서 보이면서 그 거룩한 음성이 들리면서 저 중생들이 살고 있는 저 사바세계의 모습은 꿈과 같고 허망하다. 그런 가르침이 싹 꿈속에서 펼쳐지더랍니다. 너무너무 막 기쁨과 환희심이 막 가슴에서 막 복받쳐 오르면서 이제야 부처님이 나에게 직접 법문을 해주시는구나. 이게 지금 부처님께서 나에게 직접 법문을 해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막 가슴에서 엄청난 기쁨이 막 터져나오더랍니다. 그렇게 막 기쁨 속에서 그렇게 꿈을 꾸고 나서 꿈에서 깼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전에는 아무리 스님들 법문을 들어도 무슨 뜻인지를 몰랐대요. 예? 지금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예? 스님들 법문을 들어도 저게 무슨 뜻인가 하고 이해가 안 됐는데 그 꿈을 딱 꾸고 나서는 스님들 법문을 들으면 귀에 쏙쏙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업장이 어느 정도 소멸하고 지혜가 좀 트이신 거죠. 그래서 요 보살님께서 제가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스님들 법문을 들으면 귀에 쏠쏠 들어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보살님 그 아드님 되시는 분이 도시 생활을 하시다가 귀촌을 하셨대요. 귀농을 하셨는데 농사 짓는 것만으로는 힘들어서 어머님께 저 소를 좀 키우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요 보살님이 불자니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야, 그래도 소 키우는 거, 소 키워서 나중에 팔고 고기 만들고 할 텐데 그거 좀 마음에 걸린다 하고 거절을 하셨대요. 근데 아드님이 참 착해요. 그냥 어머니 나 소 키울게요 했는데 뭐 누가 뭐라겠어요? 근데 그 손주들 등록금 때문에 이제 아드님이 다시 애들 등록금 때문에 걱정이 돼서 소를 좀 키웠으면 합니다 하니까 결국은 허락을 하셨대요. 그만 할 수 없지. 애들 등록금이 비싸다니까. 그래서 소를 잘 키워가지고 애들 등록금을 잘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 이 보살님이 항상 소한테 미안한 마음이 드시더래요. 그래서 항상 키우는 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소들 팔 때, 소 팔 때 팔기 전에 소를 붙들고 그렇게 염불을 해주신대요. 소야 소야 다음 생에는 좋은 곳에 태어나라. 다음 생에는 극락왕생해라 하면서 소를 위해서 그렇게 염불을 해주신다고. 그래서 저한테 스님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하셔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제 보살님한테 제가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지금처럼만 하십시오. 보살님 이번 생에 기도해서 업장 소멸하고 보살님께서 이번 생에 지으신 복으로 다음 생에는 더 좋은 몸을 얻게 되실 겁니다.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보살님들이 있어서 우리 한국 불교가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이런 좋은 얘기 듣고 한 귀로 흘리지만 말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1: 네.
0: 기도해서 업장을 소멸하고 기도하고 업장을 소멸하면서 복을 짓는 것. 네. 이게 바로 불법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 네.
0: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1: 네.
0: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1: 네.
0: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무한 행복.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게으르지 않으면 재산과 보물을 얻는다. 게으르지 않은 사람은 현세에서 많은 재산과 보물을 얻고 저절로 그 복을 받으며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말을 따르고 그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깨끗한 마음으로 뜻을 지키면 능히 진리를 알게 되나니 마치 거울에 묻은 먼지를 닦아내면 투명함이 되살아나는 것과 같아서 욕심이 끊어져 구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곧 숙명통을 얻게 된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깨달음은 어디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0: Thank you.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한정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남원 영월사 금강스님과 함께하는 화엄경 약찬계 기도법회는 6월 13일에 경주 불국사 석고람 사찰 순례가 7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세 번째 진행하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6월 8일에 대한불교 조계종 가사명장 무상큰스님과 함께하는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과 운강석굴 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입니다.

이런 공안들을 들고 정지를 하셨는지 우리도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재밌습니다. 앞으로 저하고 하면 재밌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선문염송 요칙. 오늘은 선문염송을 우리가 전체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가운데 핵심이 되는 주요한 공안들을 제가 편집을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자 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공안들을 뽑아서 요칙이다. 이게 제1칙, 2칙 하기 때문에 우리 그 공안에서는 칙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그런 공안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공부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요칙이라는 그 책 제목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문염송 가운데 어떤 공안들을 뽑아서 보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 방하착이라고 하는 조주 스님의 방하착이라고 하는 공안을 얘기로 한번 해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선문염송이라는 것을 책을 통해서 한문으로 되어 있는 문장을 보고 정확하게 다시 이 공안이 어떤 스님들과 이 법거량을 통해서 어떻게 문헌화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자를 통해 가지고 한문 문헌을 보는 것으로부터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보자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지난번에 방하착을 얘기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데 가져오지 않았는데 뭘 방하착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조주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무겁게 들고 있거라. 아마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사람들이 웃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을 가지고 이제 화두를 주고 그 참고를 하고 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선문염송에는 문헌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보시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는 겁니다. 435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선문염송 전체의 공안 가운데 그 순서입니다. 435번째 공안이다 이 뜻이고 선문염송에는 두 글자씩 그냥 제목이 하나씩 붙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방하착 화두로 알려져 있는 걸 여기는 이제 일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보시면 말이죠. 조주가 인 엄양존자 문하대 일물 부장내시 여한 있고 한데 사운하대 방아착하라 하다 엄이운하대 일물 부장내연이 방하게 심마오 한데 사운하대 이마적 담치거하라 하니 존자가 대오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말로서 이렇게 화두를 주고받고 얘기하고 했던 내용들이 이제 공안으로 정립되어서 문장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화두를 공부하기 전에 일단 문헌부터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방법론을 첫 번째 그냥 한번 제시를 해드려 보는 거지요. 조주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날인자 인 엄양존자 문하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 그 인자를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여기에 큰 뜻이 있어요. 어록을 보실 때 항상 어딜 보더라도 이제 인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앞에 나오게 됩니다. 한 물건도 부장내시 가져오지 않았을 때는 어떠합니까? 라고 엄양존자가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한 스님이 오셔가지고 질문을 던졌는데 보통 같으면 이렇게 하겠죠. 그냥 엄양존자 문하되 일물 부장내시 여한 있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을 조주가 인 엄양존자 문하되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공안들이 나타나는 이 선문용성 같은 거 다른 어록에도 보면 이런 스타일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떤 뜻이냐. 조주 스님이 엄양존자가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는 어떠합니까? 라고 물은 것으로 인하여 사운하되 조주 스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쓰는 이유가 있죠.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문자설이라 그럽니다. 부처님은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답하시지 않았다. 질문을 할 때 대답을 하신 거죠. 모든 팔만대장경이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하시는 걸로 나와 있어요. 묻지 않을 때는 대답을 잘 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화엄경은 어떻습니까? 화엄경은 묻지 않았는데 그냥 선정에 들어서 광명설법 하신 거다. 그럼 묻지 않았는데 광명으로 설법하셨나? 그거 아닙니다. 화엄경에 보면 분명히 말이죠. 부처님이 세주묘원품에 깨달음을 이루셔가지고 정각을 이루신 뒤에 이제 모든 세주, 세상의 모든 말이죠. 천신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왕들이 장엄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모든 대중들이 다 모였을 때 마음속으로 질문을 하죠. 모든 대중들이 마음속으로 질문을 합니다. 마음속으로 질문한 것을 부처님께서 아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광명으로 설법하시는 내용이 화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화엄 자체가 선적이죠. 마음으로 묻고 빛으로 대답한 내용이 화엄경이죠. 그러면 이건 역시 무문자설은 아닌 겁니다. 화엄경도. 그렇듯이 여기에서도 어떤 한 스님이 와서 질문을 했다 하는데 그 앞에 한 스님이라고 하는 게 주인공이 되지 않고 반드시 달마대사 이래로 몇 대손이 되는 어떤 스님들을 주인공으로 앞에 내세웁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주 스님이 앞에 오는 거죠. 임제선사 관련된 내용은 임제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임제가 인 누구누구가 물은 것으로 인하여 임제가 앞에 해놓고 다시 뒤에 사운하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에서 사는 선사는 앞에 있는 주인공이 되는 설법을 하는 가장 중요한 큰 스님 조사 스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그 어떤 물음으로 인해서 말씀하셨는데 물은 분이 맨 앞에 나오지 않고 항상 설법을 하시는 큰 스님이 조사 스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팔만대장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전이 시작할 때 여시아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시아문. 여시아문이 왜 아문 여시 하지 않고 왜 여시아문 했겠느냐 이게. 아문 여시할 때 그 나자라고 하는 건 결국은 안한존자가 되잖아요. 안한존자가 되잖아요. 나는 들었다 이와 같이. 그리고 쭉 설법을 하면 어떻게 잘못 보면 말이죠. 안한존자가 주인공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받고
받고 답변을 하시는 부처님이 계시.

이지만 질문을 하신 분이 먼저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시 했을 때 이와 같이라는 말에 이 여자가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진여의 세계라고 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이 할 여여의 세계도 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열애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뭔가 부처님을 상징하는 부분이 여시 그리고 부처님의 설법 내용이 여시니까 십여시라고 해서 다 등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시라고 하는 것 속에 부처님이라는 뉘앙스를 주고 그다음에 아문이라고 하는 여기 아문은 물론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아에 해당할 수 있겠죠. 안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런 설법 방식이나 다름이 없다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부처님과 안한 존재처럼 조주선사와 음양존자가 등장하는데 음양존자가 맨 앞에 등장하지 않는다. 이제 선문염송에 있는 모든 문헌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다가. 그래서 조주 스님이 어떤 스님에게 질문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다시 조주 스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구절을 이와 같이 해놓는 겁니다. 말하자면 조주가 인하는 걸 앞에 생략해버려도 아무 문장이 문제가 없잖아요. 음양존자가 문하되 일물이 부장내시 여한 있고 한데 사운하되 조주선사가 말씀하시되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본문을 구성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방아착이라고 하는 공안이 이런 스토리텔링을 할 때 조주 스님한테 어떤 스님이 와서 물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음양존자를 몰랐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헌을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다. 방아착하라. 내려놓아라. 놓아버려라 해도 좋죠. 내려놓아라. 그때 어미 운하대. 그래서 항상 이 선문염송에 사운하대 하는 것은 반드시 앞에 있는 조사스님. 설법의 주체가 되는 조사스님이 되고 그다음에 등장하는 스님들은 반드시 스님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미 운하대 그랬어요. 음양존자가 말하되 일물 부장내언이 방하게 심마오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어떤 것을 무엇을 내려놓으란 말입니까?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는 어떠합니까? 어떠합니까? 하니까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아착하라 그랬어요. 한 물건도 안 가져왔는데 뭐를 방아착합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사운하되 조주 스님 말씀하시기를 이마즉 담치거하라. 그러한즉 이게 여기 이제 이마즉 이런 말이 이제 백화투입니다. 백화. 이마즉 그러한즉 담치거하라. 가지고 여기는 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담열애 할 때도 나오죠. 짊어지고 가거라. 짊어지고 가거라. 그러니까 뭔가 내려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아직까지 내려놓지 않았다. 무엇을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라든지 그 어떠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그거를 짊어지고 가거라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 말 듣고 존자가 크게 깨달았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아착 화두가 이렇게 435번째의 선문염송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문 문헌을 이렇게 꼼꼼하게 본다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선문염송 요측 시간에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문헌으로 일단 한문 문헌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방학의 신마오, 신마오, 시신마화도 있잖아요. 이 먹고 한데 신마는 영어로 왓에 해당합니다. 이건 이제 백화체입니다. 중국인들의 구어라는 말이죠. 구어. 구어라는 것만. 이거는 이제 벌써 이게 당나라 때부터 쓰여 있던 중국의 구어체입니다. 지금 중국도 什么 이렇게 쓰잖아요. 시신마, 是什么 이렇게 쓴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백화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런 문헌, 예를 들면 고문진보라든지 중국의 그런 그 역사서라든지 문집에 나오는 그렇게 글로 쓴 문헌이 아니라 말로 주고받은 내용들은 그때 당시에
구어체, 백화체니까 이런 문헌들도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현대 중국어를 좀 알고 그때 당시에 백화를 볼 수 있어야 정확하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마즉 하는 이런 표현들 전부 다 그렇게 관련이 다 돼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내용의 내용은 여기는 뭐 그다지 화두를 들고 공부할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방아착하라 했을 때 무엇을 내려놓으라. 그 스님이 와서 이 방아착하라는 말을 뜻을 처음에 못 알아듣고 난 다음에 담치고 하라, 그 짊어지고 가거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음양존자가 깨달음을 얻었다. 언화대오했다, 말 끝에 깨쳤다,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문헌을 우리가 보아 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와 같이 보고 있는 이 선문염송의 요칙, 아주 그 핵심이 되는 이 공안에는 이런 공안들은 빼고 가장 어려운 공안들, 향상구라고 하는, 향상일로라 그러잖아요. 가장 어려운 공안들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자, 요렇게 그 말들이 쭉 이어져서 서로 주고받고 한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또 법상위의 스님이 올라가셔가지고 옛날에 조주 스님이 음양존자가 이렇게 물었는데 방아착하라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는가? 나는 이렇게 한마디 하겠다라고 해서 쭉 말로 다시 해서 이런 식으로 문어체로 되어 있으면 그게 선문염송의 염이 됩니다. 염. 염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시를 지었다, 그러면 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염송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안이 하나가 나오는, 이게 이제 본칙이라 그래요. 본칙. 큰 스님, 조사 스님과 그때 질문하는 분과의 서로 주고받았던 내용들, 거량한 내용들이 먼저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후대에 많은 분들이, 스님과 거사님과 공부되신 분들이 한마디씩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고받은 말로서 구어체로 등장하면 염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하겠다, 근데 시로 지어서 한마디 하겠다, 그러면 이제 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시에 대해 가지고도 시를 보는 방법이 있고 뭐 이해해야 되는 그런 그 내용이 있으니까, 한시의 세계, 한시의 세계가 더 깊어지면 이제 선시가 되고, 그다음 이걸 이제 그 선문염송에 있는 화두에 대한 그 개송이 되고 송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를 한 편, 당나라 시를 한편 보도록 할까 해봅니다. 이 시는 말이죠, 등관장루라고 하는 시예요. 당나라 때 시인인데요, 왕지환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시인데, 당시 삼백수. 여러분, 그 중국에는요, 당나라 때 시필성당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는 반드시 당나라 때 시를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있어요. 그래서 당나라 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백두보, 뭐 이런 그 불교에는 왕류, 이런 분들의 시들이, 아주 어마어마한 시인들이 다 폭발적으로 등장했던 시기가 당나라인데요. 이 당나라가 시의 그 최고의 경지를 보였던 시대일 뿐만 아니라 선에서 황금 시대죠. 그래서 여기에 당나라가 되면 유교, 그다음에 도교가 불교와 더불어서 이제 꽃을 피우면서 이게 선으로 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시로 꽃피웠죠. 그리고 이걸 이제 시선일여라 그럽니다. 시와 선이 결국 하나와 같다, 시와 선이 결국 같다,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의 그 종지를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이때 발전했던 당나라 시의 형태로 많이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당나라에 들어오면 시의 양상이 가장 꽃을 피웁니다. 율시라고 하는 거, 여덟 구절 된 율시라고 하는 건 율격이 가장 완성된 건 두보에 의해서 완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사상적인 측면, 가장 노장적으로 해탈한 형태로 보여주는 분이 이태백이 되겠죠. 이백.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나오면서 시가 이제 완성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당나라예요. 그래서 이 당나라 시를 전체를 다 담고 있는 것을 전당시라 그럽니다. 예. 이 당나라 시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정말 많은 시들을 담고 있어서 이 전당시라 그래서 아주 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시인들이 등장을 하죠. 그 중에 제일 좋은 시만 딱 골라놓은 게 이제 당시 삼백수라는 게 있어요. 삼백수 시만 딱 골라놨습니다. 적어도 시를, 한 시를 지으려면 당시 삼백수를 외워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이 시들을 보게 되는데, 당시 삼백수의 이름이, 내 이름이 올라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시인입니다. 어마어마한 시인이에요.
이 왕지환이

라는 분은 막 귀향을 다니고 뭐 이렇게 그 지역 멀리 떨어진 데 이렇게 변방을 돌고 이렇게 지냈어요. 근데 시를 보면 굉장히 잘 쓰셨는데 몇 수가 남아 있지 않아요. 근데 당시 삼백수에 이시 딱한수 올라와 있어요. 이시 딱한수 올라와 있는데 이 시가 말이죠. 중국에 이게 어려운 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중국의 중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 맞아요. 전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데 이 시가 이제 물론 당시 삼백수에도 들어있지만 이 시가 중국 시도 이렇게 전공을 해보면 시를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시 보는 책들을 나눠놨을 거 아닙니까? 여기는 이 시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천리시 감상사전에 들어있어요. 천리시. 철학적인 이치를 담고 있는 천리시. 철학시라고 하는 천리시 감상사전에 이게 들어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관장루라고 하는 누각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올라갑니까? 높은데. 시인들이 자꾸 왜 높은데 올라가서 등고, 등악양루, 등관장루, 그렇죠? 황학루, 등금릉 봉황대. 아주 최고의 시인들은 반드시 높은 데 올라가는, 이게 등고시라 그래요. 등고시. 높은 데 올라가는 시가 반드시 있죠. 높은 데왜 올라갑니까? 제가 이 얘기 하는 거는 여기에 이제 향상일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향상일로. 인간은 산에 올라가고 높은 데 올라가고 누대에 올라가는 목적이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다 내려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인격과 수행과 경지가 한층 더 올라가기 위해서 누각을 오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인들의 시에는 산을 올라가는 이게 등고시라고 하는 시들이 다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관장루라고 하는 산서성에 있는 그 변방에 있는 그 누각에 올라가 이 3층으로 된 누대예요. 지금도 유명합니다. 이 시가 너무 유명하니까. 그래서 왕지환의 등관장루입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네 구절로만 돼 있는 걸 이렇게 절구라 그래요. 원래는 말이죠. 여덟 구가 되어야 됩니다. 여덟 구라야 정확하게 율시, 율격을 정확하게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개씩 두 개가 되어 있어야 되죠. 여러분 노래를 모든 노래 보면 보통 1절 나오고 간주 있고 2절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건 이제 1절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절구라고 하는 건 끊었다는 거예요. 끊었다는 거. 반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구절만 딱 있으면 절구예요. 가장 심플한 형태의 시가 이제 절구가 되겠죠. 이게 다섯 글자로 되어 있으면 오원 절구가 되고, 일곱 글자로 되어 있으면 칠원 절구가 되고요. 이게 이런 게 하나 더, 2절까지 있으면 오원 율시, 칠원 율시가 되겠죠. 이런 율격이 완성된 시제가 이제 당나라예요. 그리고 이 율을 가장 잘 맞춘 분이 두보고요. 이게 당시를 반드시 외우고 공부하는 이유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이거 뭐 중국시니까 중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白日依山尽, 黄河入海流, 欲穷千里目, 更上一层楼. 백일의산진하고 황하이패루로다. 욕궁 천리목하야 갱상일층루로다. 여러분 이 시가 중국의 중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래요. 그런데 이 시를 2013년인가요?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갔더니 시진핑 주석이 이 시를 선물했어요. 마지막 두 구절 있는 요구를 딱 써서 선물을 딱 했다. 그럼 이게 뭔가 엄청난 시인 것 같아요. 당시 삼백수에 단한 수밖에 들어있지 않은 왕지환의 시지만 이 시를 중국 사람들이 가장 애호하고 좋아한다. 202부 시를 제치고 이 시가 중학생들 1등 시에 올라갔고 전 중국인들이 이만큼 애호하는 시다 말이죠. 근데 이게 철학시라는 거예요. 천리시 감상사전에 들어있다. 무슨 뜻인지 한번 봅시다. 이게 막이 한시에서는 말이죠. 바깥에 있는 경관, 경치 얘기를 해도 경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이 말이죠. 이 말을 던지는 목적이 딴데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선이라고 하는 게이 말을 했지만 A라는 말을 했지만 하고 싶은 말은 C나 D에 있잖아요. 이게 시선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게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화두공안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하겠다고 했을 때
언어 논리적인

언어로 설명문, 논설문으로 잘 안 되니까 시를 지어서 설명을 하는 그게 이제 선문염송의 송이 되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백일 의산지 이게 다할 진짜입니다. 하얀 해가 산을 의지해서 다해가고 이게 하얀 해가 뭐겠어요? 대낮에 햇빛이 환할 때는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붉은 해라는 표현도 쓸 수 없어요. 그죠? 해가 떠오를 때는 누렇기도 하고 빨갛기도 하고 이렇지만 정말 그냥 정오가 돼서 그냥 아주 높이 딱 제일 가까이에 딱 떠올라실 때는 눈 부셔서 눈이 해를 잘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그 찬란한 환한 해를 백일이라 그랬어요. 백일. 근데 일부러 이게 황암으로 할 때 황자하고 대비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색깔 대비를 시켜놓은 거죠. 아주 환한 해가 산을 의지해서 다해 가는데 이 산을 이제 넘어가서 산이 저가는 걸 이렇게 의산진이라 그랬어요. 재밌지 않아요? 해가 산에 이렇게 기대해 가지고 자기 이제 오늘 모습 보여준 걸 다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노을 지는 석양의 노을 지는 그 시기가 이렇게 쭉 이렇게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관장루라고 하는 누대에 올라왔어요. 근데 멀리서 그 백일이 말이죠. 이제 산을 의지해서 쭉 넘어가고 있습니다. 쭉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산이 보이면서 누각에서 보니까 산 너머로 산이 해가 넘어가고 있는 데가 보이니까 이제 물이 보이겠죠. 황하 이페루로다. 이게 여기는 이제 황하. 중국은 모든 물이 말이죠. 동쪽으로 흐르죠. 바다로 가려면 동쪽으로 흘러요. 그래서 물이 동쪽으로 흐른다 그러면 진리 자체를 설명할 때 물이 동쪽으로 흐른다고 표현을 해요. 물이 동쪽으로 흘러요. 결국 바다로 가죠. 그래서 이 황하가 바다로 향해서 들어간다는 표현을 썼어요. 바다로 향해 들어가는데 이페류라 그랬어요. 여기에 이 뜻도 그냥 보통 뜻이 아닙니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뭔가 물이 황하강 물이 끝까지 자기 목적지를 향해서 끝까지 가잖아요. 우리가 입산수도한다, 입정했다, 선정에 들었다. 이게 입이라는 글자를 쓰잖아요. 그냥 흘러갔다가 아니라 흘러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산서성이에요. 바다가 안 보여요. 중국에서 바다 볼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없어요. 한국은 조금만 가도 바다를 다 볼 수 있지만 중국인에게 바다는 말이죠. 뭔가 저 너머에 있는 궁극적인 자리. 결국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는 자리라고 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이제 그리로 흘러 들어가죠. 해도 다 해가고 물도 황하물도 바다를 향해서 들어가요. 근데 황하 이페류 바다로 들어가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관장노에 가면 산서성에서 보일 리가 없죠.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궁극의 자리로 가고 있다. 그 흘러가는 물하고 해가 넘어가는 산하고가 대비를 보이면서 하늘의 태양과 땅에 있는 물이 서로 만나서 저리로 이제 가고 있는 모습을 뭔가 다 자기 갈 곳을 가고 있잖아요. 해도 자기 넘어갈 장소를 가고 있고 물도 바닷물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 자연에서 이걸 보면서 이 두 구절에 뭡니까? 뭔가 인간이 원력을 세워서 목적을 세워서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쭉 가고 있는 뭔가 그 과정이 이제 느껴지는 거잖아요. 이 두 구절에서 이걸 나타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보고 있는 이 왕지환이라고 하는 시인이 그 다음 여기서 본인이 뭘 하느냐. 욕궁 천리모가야 갱상일청로로다. 이분이 이 천리를 욕궁, 궁이라고 하는 거는 궁극적인 자리 할 때 궁자입니다. 천리를 다 보고자 하고자 할 욕자. 근데 여기서 말이죠. 볼관자를 쓰지 않고 눈목자를 썼어요. 여기에 이 글자가 굉장히 특이한 글자입니다. 욕궁 천리 목하야. 천리를 본다는 걸 그냥 눈목자 명사로 다 그냥 딱 집어넣었잖아요. 볼시자도 있고 볼관자도 있고 그렇죠? 본다는 뜻이 얼마나 많아요. 견자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이렇게 목을 썼어요. 목을. 네, 목을 썼어요. 천리를 다 보고 싶어서. 자, 지금 이분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이게. 예? 어느 위치에 등관장 누가 삼층 누각인데 천리를 다 보고자 하야 갱상일충 누로다. 이게 뭐 고칠경자 다시 갱이잖아요. 이게는 다시 갱입니다. 다시 한 층의 누대를 더 오른다.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욕궁갱상입니다. 그렇죠? 욕궁갱상.

끝까지 다 하고자 하야 다시 하나 더 오래. 갱상입니다. 갱상. 이게 향상일로예요. 향상일로고 모든 산에 오르고 누대에 오르는 목적, 등고의 목적은 욕궁갱상이에요. 한층 누대를 더 오릅니다. 자, 2층에서 보이는 경치와 경관과 한층 누대를 더 올라서 3층에 올라가서 보면 더 많은 천리가 다 보이겠죠. 이런 겁니다. 어떤 세계를 해가 넘어가고 있는 모습, 물이 황하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다 보기 위해서 거기 쫓아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위치가 한층 더 올라가 버리면 더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바깥을 쫓아다녀가지고 더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한층 누대를 더 올랐을 때 세상이 더 많이 보인다. 산 중턱에서 보는 거와 산 정상에서 보이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깥에 있는 세계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향상, 나의 성숙, 이 뭔가 내 마음 속에 일어나는 변화를 상징하는 거. 여기 지금 전부 경치 보는 얘기인데 이게 천리시예요. 천리시라고요. 근데 중국의 중학생들이 이 시를 제일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불학시면 무의연이에요. 시를 모르면 같이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를 보면서 그래 나도 뭔가 앞으로 목적을 세워서 갈 때 그 저녁 해지는 노을을 보기 위해서 물이 흘러서 가는 걸 더 보기 위해서 그걸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성숙한 세계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게 이제 요런 게 이제 류, 그렇죠? 누강, 루 요런 것들을 이제 운자라 그러는 겁니다. 운자를 맞추는 거죠. 운자를 맞추는 거죠. 이게 라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네 번째 구절에 항상 운자를 쓰죠. 이게 운자예요. 류자하고 루자가 운자가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류, 루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첫 번째 자음 빼고 난 다음에 있는 이 두 가지. 예를 들면 성, 그다음에 형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앞에 거 자음 빼고 난 엉이라고 하는 어와 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자를 맞췄고 이걸 이게 대비를 시켰어요. 그죠? 이제 흰색과 노란색, 해와 그죠? 물. 그렇죠? 얘는 의지했는데 얘는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대조죠. 한 해는 산은 산에 의지해서 가는데 얘는 그냥 쑥쑥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게 산이고 이건 바다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구를 잘 맞췄어요. 그다음에 이게 천리할 때 천자인데 요거는 1천 한일자밖에 안 되잖아요. 천리를 다 보기 위해서 천층을 오는 게 아니라 한층을 오는 거예요. 이게 대조 아닙니까? 대조. 그렇죠? 그다음에 모든 걸 다 하기 위해 가지고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내가 그냥 한 층만 더 올라요. 이런 식으로 완벽한 대구를 만들어서 시가 아주 절묘하게 됐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목자의 포인트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눈목자를 써가지고 이게 왜 했냐? 한번 보세요. 백일의산 지나고 황하 입해르로다 욕궁천리 목하여. 이게 발음이 중요한 겁니다. 발음이. 이게 입성입니다. 입성. 입성이라고 하는 거는 목했을 때 이 기억으로 끝나는 소리. 욕궁 천리 목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중국에는 입성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발음 사성이에요. 치엔리 무 이렇게 됐어요. 이게 강조하고 발음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갱상 일충루로다. 우리 식으로 표현을 좀 해보자면 이게 보다라고 하는 거에 뉘앙스를 강조를 한번 빡 하고 싶었던 거죠. 위치용 천리 무 욕궁 천리 목 천리를 다 보려고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발음으로 이 강세를 줘서 뉘앙스를 주기 위한 어떤 그런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글자라도 어떤 글자를 써서 어떤 뉘앙스를 줄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시라는 게 여기에 다 보려고 하는 거에 얼마나 어떤 그 강세를 주고 싶었느냐, 입성을 쓰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층 무대를 더 오른다. 그래서 여러분, 저 갱상일충루, 이거를

시진핑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줬다는 거예요. 뭐 이거 뭡니까? 어떤 뜻이에요? 우리가 서로 조금 더 더 잘 지내보자. 그렇죠? 더 잘 지내보자. 근데 여기에 보셨듯이 중국에 있는 모든 물은 동해바다로 흘러서 한국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 뜻,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잘 지내봅시다. 이런 뜻이고 중국 사람들은 말이죠. 이거 건배할 때 이 말 많이 써요. 껑상 이청로 깜빼 건배 이거 할 때 있어요. 우리 한 층 두각을 더 오르자. 우리 앞으로 화이팅 할 때의 이 건배사로도 이거 많이 쓴다 이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염송의 시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려고 그러냐면 욕궁갱상의 향상일로입니다. 향상일로예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선문염송 요칙에서 고른 화두가 여러분 화두가 전등록에 1700여 개의 화두가 있고 여기 우리 선문염송에 1400여 개의 화두가 있는데 다 똑같은 화두가 아닙니다. 다 똑같은 화두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선문염송에서 고른 이 요칙의 화두는 말이죠. 전부 향상구입니다. 향상구. 향상구입니다. 가장 향상일로 할 때 갱상일충루로 가는 최고의 경지로 들어가는 공안들만 모아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안을 이 선문염송이나 전등록이나 이런 많은 화두공안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수없이 많은 이 시대가 시간이 흘러오는 동안 그것을 분석하고 얘기해 놓은 것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 지금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종이신 진재 큰 스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화두공안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법신 변사가 있고 열애선의 진리가 있고 그다음에 공안 가운데 가장 어려운 향상구의 공안이 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해놓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재 큰 스님께서 선 백문백답이라고 하는 묻고 답했던 그런 얇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네요. 수행을 하다 보면 법신 변사의 경지가 열렸는지 열애선의 경지가 열렸는지 향상구의 경지가 열렸는지 진가를 분별할 수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허공보다 넓은 진리의 세계를 한쪽 부분만 보고 다 보았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1700 공안, 여기 선문염석에 1400여 공안, 수없이 많은 공안이 있는데 향상구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공안들, 가장 어려운 공안들의 경지가 열려야 공부가 끝이 났고 그 참학사 필이다. 우리가 참고하는 이 참선한 일을 해마친다. 대장부 일대사를 해마치는 건 향상구의 공안들이 뚫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신변사가 뚫리거나 열애선의 경지가 뚫려가지고는 아직까지 허공의 세계에 전체 다 보지 못하고 코끼리의 코만 본다든지 꼬리만 본다든지 코끼리의 다리만 본다든지 일부분만 보고 내가 깨달았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같이 열반 적정에 들기 위해서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향상구 공안들이 뚫려야 되는데 향상구 공안이 뚫리려면 백천산매 가장 깊고 깊은 산매의 경지에 도달해야 그게 뚫린다. 그렇게 해서 이 공안들 가운데는 이렇게 경지가 다른 공안들이 그 포진을 달리해서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앞에서부터 쭉 있으면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막 섞여 있습니다. 어느 게 향상꾼지, 어느 게 열애선인지, 어떤 게 법신변사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말씀을 해놨습니다. 향상구 화두를 강조하셨는데 종종 큰 스님께서 화두에는 법신변사의 화두가 있고 열애선의 화두가 있고 향상구 향악구의 화두가 있고 최초구 마루구의 화두가 있고 1구 2구 3구의 화두가 있다. 우리가 역대조사 스님네들을 보건대 두 번 세 번 깨달은 이들이 부지기수이다.

0: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1년 무심산매에 들어가서 3, 7일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흐르는 그 가운데서 해결이 되면 더 깨달을 것이 없이 여지없이 깨닫게 되는데 1년 무심산매가 안 되고 홀연히 깨닫는 수가 덜어 있다. 그런데 그것은 힘이 미약해서 낱낱 법문, 차별 법문을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참고해야 된다. 두 번, 세 번 깨닫게 되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향상구를 들어서 1년 무심산매 해결이 된다면 그것은 여지없이 깨달아 더 깨달을 것이 없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역대 큰 스님들이 두 번, 세 번 깨쳤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한 번에 깨치는 것이 왜 안 됐냐 하면 단박에 깊고 깊은 무심산매의 최고의 선정의 경지에 들어가서 타파가 되면 화두가 타파가 되면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는데 공부가 끝날 수 있을 만큼 깊은 선정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홀연히 깨치거나 알게 됐을 때 그랬을 때는 다시 점검을 받아서 새로운 화두를 받아가지고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다. 그런데 대부분 마지막에 어디에 막히느냐? 향상구 공안에 막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향상구 공안들이 이제 가장 이제 관건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기에 구성해 놓은 공안들은 말이죠. 저 거의 대부분이 향상구 공안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향상구 공안을 어떻게 알아서 여기에 모았느냐? 그것은 지금 진재 큰 스님을 비롯해서 성철 스님이라든지 역대 큰 스님들께서 이것이 향상구 공안이다. 왕산매 법문이다. 산매 중에서도 깊고 깊은 왕산매에 들어야 화두가 타파가 된다라고 말씀해 놓으셨던 그런 공안들을 다 뽑아가지고 우리가 아까 방아착 화두라고 하는 거 우리 말로만 그냥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스토리텔링을 알고 있었던 것들을 문헌으로 한 번씩 보는 겁니다. 그 향상구 공안들의 본칙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역대 큰 스님들이 뭐라고 하셨는지 염을 보고 송을 보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시도 볼 줄 알고 염을 통해서 문헌을 볼 줄도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을 이렇게 해놔서 제가 선문염송 요칙이라고 한 겁니다. 제가 이거를 편집한 건 제가 했고요. 이것을 아마 강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동국대 불교학술원에 불교학문아카데미의 심화과정에서 했고 경주동국대 대학원에서도 했고 금강선언에서도 했고 탄어강숙에서도 했고 똑같이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그동안 강의를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화두의 구성이 그렇게 돼 있죠. 제1권, 2권, 뭐 5권이라고 된 건 선문염송 30권의 체계 속에서 권수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제1칙이다. 선문염송의 맨 처음에 나오는 공안이기 때문에 도솔이라고 하는 공안은 넣습니다. 이거는 향상구 공안은 아닙니다. 첫 번째 공안이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인 출정화, 한 여인이 선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는 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돌부자 수일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돌이라고 하는 건 무딘 이 말입니다. 무딘 도끼라고 하는 뜻이죠. 돌부자. 그 다음에 수일족이라고 하는 건 한 발을 들이밀었다, 쑥 내밀었다라고 하는 공안이고요. 장두백 해두욱이라고 하는 건 서당 지장의 머리는 희고 백장 해해의 머리는 검다라고 했던 마조 스님이 말씀하셨던 공안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일면불 월면불 하는 말이에요. 마조 스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이 한마디를 하시고 가셨다. 이게 큰 화두가 된다. 그 다음에 마조 일알이라고 하는 공안이 있고요. 그 다음 남전 참묘 남전 스님이 고양이 목을 뱉다라고 하는 공안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남전 참묘는 뭐 향상구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고의 향상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공안이 굉장히 중요한 공안이어서 이건 넣어봤어요. 그다음에 이 조주무자. 조주무자도 향상구 공안이 된다. 그래서 조주무자 화두를 많이 들었고 역대 많은 조사 스님들, 학자 여러분들이 조주무자로 가지고 화두를 얘기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주적양화, 버들꽃을 딴다 했던 거. 영운도와 영운 스님이 복사꽃을 보고 깨달았잖아요. 그와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여삼이거 마사도레라. 이게 이제 경어 스님이 화두를 들어서 크게 깨치셨다고 하는 낙의 일이 가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왔구나라고 하는 공안. 그 다음에 이제 덕산 탁발합니다. 이 덕산 탁발화가 덕산 스님이 그 탁발이라고 하는 건 바로 들고 이제 공양간에 가는 얘기인데, 이 공안을 가지고 역대 큰 스님들이 굉장히 이 거량이 많았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수대 일수익, 한쪽 손은 들고 한쪽 손은 내렸다라고 하는 암두 스님 얘기. 나 암두 도자, 암두 스님이 말이죠. 법난이 있어가지고, 뗏목을 가지고, 뱃사공을 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암 미모라고 하는 운문 관자 화두라고 하는 거. 운문 선사가 관, 빗장 관자 관 했던 그 화두고 말이죠. 맨 마지막에 16번째가 파자 소암입니다. 노파가 암자를 불태웠다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마루칙입니다. 맨 마지막 선문염성에는 이 맨 마지막에 이 공안이 있는데 이건 역시 향상구 공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16개 공안, 이 가운데 만만한 공안이 거의 없어요. 전부 향상구의 공안입니다. 그래서 향상일로, 욕궁천리모 가야 갱상일충로로다. 자, 지금까지 공부됐다고 하는 분들, 내가 공부를 잘하고 불교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 분들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셔라. 이 16개 공안을 환하게 다 아시느냐 모르느냐. 여기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참선을 한번 다시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공부됐다는 거, 여기 모르는 게 막히는 게 나오면 공부됐다는 거 다 내려놓고 참구를 해야 된다. 저도 여기 있는 공안들 가운데 하나를 들고 지금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이 법신 변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향상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좀 더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부터 이 책에 진각해심국사의 이 선문염송을 지으셨던 서문을 비롯해서 하나하나씩 공부를 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용은 가장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대체 우리가 어디까지 물이 바다까지 가야 되는데 그 바다는 어떤 거냐? 한번 우리가 내비게이션으로 한번 점검을 하는 차원으로 알고나 살자,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선문염송 요칙 시간은 이걸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ARS-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강의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리를 보는 자는 마치 횃불을 들고 캄캄한 방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어둠은 곧 없어지고 밝음이 나타난다. 그와 같이 돌을 닦아 진리를 보면 무지는 없어지고 지혜의 밝음만이 영원히 남게 된다.

자신만 보시하고 남에게 권하지 않으면 재복만 있고 인복이 없으며 남에게 권선만 하고 자신은 보시하지 않으면 인복만 있고 재복은 없다. 자신도 보시하지 않고 남에게 권선하지도 않으면 재복과 인복 모두 없으며 자신도 보시하고 남에게도 권선하면 재복과 인복을 모두 갖춘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아니하고 우리 본사 세존처럼 용맹하신 뜻 세우고 비로자나 혈해같이 큰 깨달음 이룬 뒤에 문소사리 보살처럼 깊고 밝은 근지혜와 보현보살 본을 받아 크고 넓은 행원으로 넓고 넓어 끝이 없는 지장보살 몸과 같이 전수천안 관음보살 32억 몸을 낳토 시방 3세 넓은 세계 두루 돌아다니면서 모든 중생 제도하여 열반도에 들게 할제

고에 벗어나며 산문도량 정숙하여 근심 걱정 없어지고 도량 내외 대소재앙 영원토록 소멸되며 토지 철룡 신장님들 선보님을 호지하고 산신국사 호법신은 상서정기 드높이며 일체 중생 모두 함께 전덕에 태어나고 세세

애욕으로부터 괴로움이 생겨나고 근심으로부터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나니 만약 애욕을 버리면 무엇이 괴로울 것이며 무엇에 두려움이 있겠는가?

내게 닥치지 않는다라고 악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리. 물방울이 방울방울 떨어지면 물단지가 가득 차듯 어리석은 자는 조금씩 조금씩 모은 악으로 가득 찬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부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한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건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대에 피를 흘리고 여덟섬 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국무를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끄야.

달에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버렸다.

때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오포란 머리가 일포여 두 팔꿈치가 삼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오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숙태한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가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같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너에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기나 다리로

칼로 찌르는 뜻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선교 나무 대방광 물 화엄경 나무 대방광 물 화엄경 나무 대방광 물 화엄경 7개 약인 요교집 3세 일체불

밥을 옥상수 심심상계 옥고광 염염불리 금색상 아지병주 옥계관 허공위생 무불관 평등산하 무아처 관.

미음 시방 세계 무불연 고령 동생인 무이 문화명자면 삼도 견하 형자 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급 필경 무부 급중생 시외 대중 각복이 선망 부모 왕극락 현

대제양령소멸 토지철룡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원과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길이 없애주시네. 천룡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산매 한순간에 이루어지니 이다라니 지닌 몸은 광명당이요.

제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 제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기 세계 제가 가면 아기절로 배부르며 수라 세계 제가 가면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이니 평안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개송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철룡 이 도량의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소 죄업을 니으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업장 고승장을 보광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항하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소복해산불 보광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하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오리라. 나무 칠구지 불모대 존재 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존재 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존재 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오 지림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결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머물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0: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찬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괜히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뱃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사람에게는 내면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남에게 섭섭했던 일은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데 남에게 고마웠던 일은 슬그머니 잊혀지곤 합니다. 반대로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베풀었던 일은 오래도록 기억하면서 남에게 상처를 줬던 일은 쉽사리 잊어버리곤 하지요. 타인에게 도움을 받거나 은혜를 입은 일은 오래 기억하고 남에 대한 원망과 상처는 빨리 잊어버린다면 삶이 훨씬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십시다.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양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양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영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영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영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

0: 차 마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기를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의 옷을 벗어매고 공손히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여쭈었다.
1: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님은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0: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2: 선남자여,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모든 괴로움을 받을 적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 그 음성을 관찰하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사람은 혹 큰 화재를 당하더라도 불이 능히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나니 이는 관세음보살의 위실력 때문이니라. 만일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를 것이며 만일 백천만억 중생이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 오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가령 폭풍을 만나 그 배가 나찰들의 나라에 잡혔을지라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찰의 환란을 벗어나게 되나니 이런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하게 되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들이 가진 칼과 흉기가 조각조각 부서져 벗어날 수 있으며 만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이 와서 사람을 괴롭게 할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 모든 낙기들이 감히 악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가 있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수갑을 차고 칼을 쓰고 몸이 쇠사슬에 묶이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부서지고 끊어져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만일 삼천대천국토에 도적이 가득 찼는데 한 주인이 여러 상인을 데리고 값진 보배를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착한 이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시오. 이 보살님은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니 그대들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이 도적들의 난을 벗어나게 되리라 하자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다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

0: 말을 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곧 벗어나게 되느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 마살의 위엄과 실력이 이렇게 크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음력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공경히 생각하고 부르면 문득 음력을 여의게 될 것이며, 만일 성내는 마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고, 만일 어리석은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큰 위실력이 있어 이롭게 하는 일이 많으므로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생각할지니라. 또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기 위하여 관세음보살께 예배하고 공양하면 문득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며, 혹은 딸을 낳고자 원하면 곧 단정하고 어여쁜 딸을 낳게 되리니 전생에 복덕을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공경할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께 공경하고 예배하면 그 복이 헛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닐지니라. 무진하여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은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 몸이 닿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많겠느냐?
1: 무진의 보살이 대답하기를,
2: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0: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같고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억급에 이르러도 다함이 없을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어 말씀 올리기를,
2: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이 사바세계를 다니며 어떤 중생을 위하여 법을 말하며 방편의 힘은 어떠하나이까?
1: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0: 선남자여, 만일 어떤 나라 중생을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시킬 자이면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내어 설법하며,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대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소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재상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재상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 거사, 재상,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그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동남, 북녀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킨나라, 마후라가 사람, 사람 아닌 이들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다 그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직금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직금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

0: 부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가지가지 형상으로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께 공양해야 하느니라.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두렵고 위급한 때에 두려운 일을 없애주시니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모두 그를 이름하여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라 이름하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음보살님께 공양하겠나이다
1: 하고 몸에 걸었던 백천금이나 되는 진주 보배 구슬인 영락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2: 어지신 이시여, 법으로 보시하는 이 진보 영락을 받으옵소서.
1: 그때 관세음 보살이 이것을 받지 않으므로 무진의 보살이 다시 관세음 보살님께 사례었다.
2: 어지신 이시여,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아주소서.
1: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 보살께 말씀하셨다.
0: 마땅히 무진의 보살과 사부대중과 철룡 야차와 건달바, 아스라와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으라.
1: 그때 관세음 보살이 모든 사부대중과 하늘, 용, 인, 비인을 어여삐 여겨서 그 영락을 받아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한 몫은 다보 부처님 탑에 바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0: 무진어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자유자재한 신통의 힘이 있어 능히 사바세계에 다니느니라.
1: 그때 무진의 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다.
2: 묘한 상호 갖추신 세존이시여, 이제 다시 저희가 여쭈옵나니 불자들이 어떤 인연으로서 관세음보살이라 하나이까?
1: 묘한 상호를 갖추신 부처님께 없어 개송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시되,
0: 그대는 이제 잘 들으라. 관음의 높은 덕은 곳곳마다 두루 응하느니라. 큰 서원 바다같이 깊고 깊어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겁을 지내면서 천만억 부처님을 두루 섬기며 청정한 큰 서원을 세웠느니라. 내 이제 그대에게 알기 쉽게 말하노니 그 이름을 듣거나 그 모습을 보는 이가 지극한 마음으로 깊이 섬기면 모든 세상 괴로움 소멸하리라. 어떤 이가 해치려는 생각을 품고 불구덩에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불구덩을 못으로 변하게 하고 큰 바다에 빠져서 떠내려갈 때 용과 고기 귀신의 난을 만나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은 파도를 잠재워 안옹케 하네. 수미산 봉우리에서 있을 때 어떤 이가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해와 같이 옹에 떠 있게 하고 흉악한 사람에게 쫓겨가다가 금강산 험한 곳에 떨어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능히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느니라. 원수나 도적에게 둘러싸여 당할지라도 제각기 칼을 들고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그들에게 자비한 마음 생기게 하고 어쩌다가 국법을 어겨 형벌을 받아 죽게 되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칼날이 그대로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옥중에 갇혀 큰 칼을 쓰고 손발에 수갑을 채웠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이 저절로 해탈을 얻게 하며 주문과 저주와 독한 약으로 나의 몸을 해치고 욕보이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도리어 그 사람이 다치게 되네. 호각한 나차를 만나고 동령과 귀신이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감히 모두를 해치지 못하며 사나운 짐승들에게 둘러싸여 이빨과 팔톱이 무섭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며 독사와 진해 등 무서운 독충이 불꽃 같은 도끼를 뿜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소리 듣고 스스로 흩어지리라. 구름과 천둥과 번개를 치며 큰 비와 우박이 쏟아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이내 곧 구름 거치고 활짝 개이며 중생이 고뇌과 핍박을 당하여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관세음의 미묘한 지혜의 힘이 이 세상 모든 고통 능히 구하느니라. 신통한님 구족하고 지혜의 방편 널리 닦아 시방의 여러 국토에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 없으며 가지가지 악하고 나쁜 갈래인 지옥과 악이 축생들까지도 나고 죽고 늙고 병드는 모든 고통 점차로 모두 다 없애주며 참되고 깨끗하게 보살피고 넓고 큰 지혜로 관찰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감싸주시니 항상 우러러 공경하고 예배할지어다. 티끌없이 깨끗하고 밝은 빛 해와 같은 지혜로 어둠 제거하고 재앙과 바람, 불 능히 항복받고 널리 밝게 세상을 비추느니라. 가엾이 여기신 몸 우레와 같고 자비한 마음 묘하고 큰 구름 시원한 감로의 법비를 내려 번뇌의 타는 불꽃 없애주시네. 총사나 다툼으로 법정에 가거나 두려운 전쟁터에서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원수, 원망 모두 다 사라지리라. 묘한 음성, 세관을 관하는 음성, 범천의 음성, 아침 바다와 같은 음성, 세관의 음성보다 뛰어나시니 그러므로 항상 생각하여서 생각 조금도 의심치 말라. 관세음보살 청정한 성인은 중생의 번뇌, 고통, 죽을 애군에 능히 믿고 의지할 바라. 일체의 여러 공덕 두루 갖추어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보며 모든 복덕이 바다처럼 한량 없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머리 숙여 예배하여라.
1: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중생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자제한 업과 널리 보이고 나타내는 신통한 힘을 듣는다면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아니함을 알겠나이다.
1: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만 4천 중생이 모두 다 비할 바 없이 평등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1: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한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2: 스님.
3: 아이고 관세음보사.
4: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0: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양념은 보수적이고
1: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2: 자연식품.
0: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요. 네.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3: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4: You need some hot water?
5: Oh, yes.
3: 어린 학생들이
4: This one.
3: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6: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7: 앉으세요. Thank you.
3: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8: 그럼 여정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남승민 씨 라이브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저는 누구 닮았어요?
9: 네?
8: 배우 누구 닮았어요?
9: 배우?
8: 네.
9: 그 강호동 선생이 살 빠진...
10: 대세 중에 대세 트롯들입니다.
8: 아, 좋습니다. 네. 아니, 매력이, 매력이, 네. 매력이 넘치는, 넘치는, 넘치는 야.
11: 네.
8: 이렇게.
11: 아니, 맵네. 비트엔 라디오 맵네.
8: 아까 세수는 좀 이상한
11: 왜 이렇게 매워졌어요? 이건 수술을 하신 거네요.
8: 네, 뼈를 했죠.
11: 아, 그럼 저랑 똑같네요, 그러면.
8: 이게 뭐가 똑같은데?
11: 그대의

0: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1: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한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2: 스님.
3: 아. 아이고 관세음보살.
4: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2: 기가 막혀요. 네.
3: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자. 양념은 부수적이고.
5: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2: 자연식품.
3: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요. 네.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6: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붓다의 길. 인도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남원 영월사 금강스님과 함께하는 화엄경 약찬계 기도법회는 6월 13일에 경주 불국사 석굴암 사찰 순례가 7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세 번째 진행하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6월 8일에 대한불교 조계종 가사명장 무상 큰스님과 함께하는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과 운강석굴 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입니다.

0: 대구 산모사조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 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참태종 서울 관문사가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을 추모하는 법석을 열었습니다. 법회에서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마음 속 분노를 다스려 갈등을 치유하자는 불교적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태고종 신촌 봉헌사가 전쟁 종식기

0: 의원과 국민 대화합을 주제로 제38회 영산제를 봉행했습니다. 올해는 이틀로 확대해 전 과정을 보다 온전하게 재현해 깊이와 장엄함을 더했습니다. 신한공동결사체 청계산 정토사 만일연불결사가 창립 26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폐양을 1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초청법사 지원 대종사는 불태전의 수행을 독려했습니다. 천추기를 맞아 서울 옥천암이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기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음악회는 성전 스님을 비롯한 내외빈과 전 출연진이 함께 상록수를 부르며 막을 내렸습니다. 현충일을 맞아 대전 구암사 나눔회 봉사단이 국립 대전 현충원에서 고흔 가족을 대상으로 무료 국수 나눔을 했습니다. 회주 국천 스님과 조승래, 황정학 국회의원도 힘을 보탰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천태종 서울 관문사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추모하는 법석을 열었습니다.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마음속 분노를 다스려 갈등을 치유하자는 불교적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국민을 위해 이어 순국 선열을 향한 엄숙한 묵념으로 시작한 추모법석. 천태종 교육국장 회명 스님과 장효정 서울남부 보훈지청장이 지장전에 향과 꽃을 올리며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킨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가슴에 새깁니다. 애국불교를 실천해온 천태종이 어제 서울 관문사에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추모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는 국난국복을 위해 신명을 바친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갈등이 만연한 현대사회에 진정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대립의 불씨가 결국 인간의 내면의 도살인 분노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습니다.
2: 인간의 연이 얼마나 무서웠나 하면 전 세계의 전쟁도 계획된 전쟁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전쟁을 일으키는 대통령이나 수장들이 마음에 있는 불덩어리를 자기가 제거하지 못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1: 이어진 법문에서 교육국장 회명 스님은 고통으로 가득 찬 예토를 벗어나 정토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스님은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어리석음인 무명에 있다며 탐진치 삼독을 깨뜨려 무명을 제거해야 비로소 안락에 이를 수 있다고 설법했습니다.
3: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원인은 업을 소멸해야 되고 업을 소멸함으로써 내가 고통을 받지 않게 되지만 근본적인 이 업의 원인은 또 무명에 있기 때문에 무명을 제거해야만이 비로소 모든 것을 행복하고 안락하게 하십니다.
1: 이처럼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평안을 염원하는 대법회는 천태종이 지향하는 생활, 대중불교의 지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훈지청과 신도회 역시 매년 호국보훈의 달을 잊지 않고 추모법석을 열어온 천태종의 보살행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4: 관문사가 이어온 묘법 연화경의 가르침과 중생을 향한 자비로 호국 영령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것은 애국 불교의 참된 모습입니다.
5: 자신의 피와 살을 바쳐서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막아내는 것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정말 숭고한 보살입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1: 관문사 사부대중은 국가 유공자를 향한 진심 어린 보살행으로 올바른 불자의 길을 가겠다고 서원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0: 영산제 보존도량 태고종 신촌 봉원사가 전쟁 종식 기원과 국민 대화합을 주제로 제38회 영산제를 봉행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하루로 압축해서 진행했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이틀로 확대해 영산제 전 과정을 보다 온전하게 재현해 깊이와 장엄함을 더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임금이 타던 가마 연을 모시고 스님들이 불법과 도량을 수호할 호법성중을 청해 모시러 떠납니다. 유주무주 영가를 도량으로 맞이하는 대령이 이어지고 거대한 괴물이 걸린 야외마당에 대규모 법공양인 식당작법이 펼쳐지자 참석대중은 깊은 몰입감에 빠져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던 영산회상이 시공간을 초월해 신촌 봉원사에서 오롯이 재현됐습니다. 올해 제38회 영산제는 영산제 보존회의 단호한 원력으로 기존 하루로 압축했던 일정을 이틀로 확대해 의례법도의 원형을 보다 온전히 복원했습니다.
7: 기존의

0: 하루 일정을 확대하여 양일간 의식의 전 과정을 원형 그대로 재현합니다. 오랜 시간 정진해온 스님들의 장엄한 범패 음성 소리와 몸짓은 우리 민족 문화예술의 절정이자 세계를 향한 순고한 평화의 외침이 될 것입니다.
1: 단순히 관객에게 보여주는 공연이 아닌 산자와 죽은 자 다 함께 진리를 깨닫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하는 장엄한 불교의식. 이 거룩한 원형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 영산제 보존회는 기계적인 기록에 의존하지 않고 스승의 소리와 몸짓을 통째로 새기는 노력으로 영산제의 존엄성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영산제는 지구촌 전쟁 종식을 통한 세계 평화를 염원하고 우리 사회 갈등을 넘어 국민 대화합을 이루고자 하는 원력이 담겼습니다.
2: 오늘 봉행되는 영산제는 단지 의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시대적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1: 법석엔 정부 부처 관계자들도 참석해 세계가 인정한 영산제의 가치와 전승 노력의 뜻을 보탰습니다.
3: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영산제가 담긴 이 소중한 정신과 전통의 가치가 오늘날 국민 모두의 삶 속에 스며들어가고 나아가서 미래 세대들에게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태고종에서 그 전통을 굳건히 지켜오며 우리 정신문화를 풍요롭게 하고 세계인에게 평화와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1: 스님들의 장엄한 몸짓과 소리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현충일의 의미를 더욱 깊게 고양시켰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분열을 넘어 화합의 길을 제시한 이틀간의 대장정은 호국불교의 오랜 전통을 증명하고 갈등으로 얼룩진 시대의 평화와 상생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5: 아미타불 염불 수행을 9,500여일째 이어오고 있는 신앙 공동결사체 청계산 정토사 만일 염불결사가 창립 26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수행 회향까지 약 1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기념법회 초청 법사로 나선 조계종 법계위원 지원 대종사는 아미타불 염불 수행의 공덕과 가피담을 나누며 불퇴전의 수행을 독려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6: 경기도 성남 청계산 정토사 무량수전에 사부대중의 아미타불 염불 소리가 절절하게 울려 퍼집니다. 한국 불교의 위신을 바로 세우고 수행 원력을 굳건히 하기 위해 2000년 6월 6일 정토사 도량에서 시작된 불교 바르게 믿기 운동. 이 운동의 일환으로 만일 동안 염불 수행을 발언한 정토사 만일 염불결사가 창립 26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초청법석에 오른 조교종 법계위원이자 양주 육지장사 회주 지원대종사는 12.7 범난 당시 보안사령부에서 모진 고문을 당했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물고문과 고춧가루 고문, 몽둥이 고문으로 세 번의 심정지를 경험할 정도로 죽음의 문턱에 가까워졌지만 아미타불 염불가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생생한 실행담을 전했습니다.
7: 이게 분한 마음도 나지 않겠습니까? 나무 아미타불을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때리던 그런 취조원이 겁이 났는지 전부 다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더 이상의 고문은 없었습니다.
6: 이번 6.3 지방선거로 재임에 성공한 신상진 성남시장과 김태년 국회의원, 강상태 시의원 등 정계 인사들이 참석해 회향을 한 해 앞둔 만일염불결사의 26주년을 축하했습니다.
8: 예, 내년 1년 4개월이면 아주 잘 마무리가 되리라고 보고요.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저도 깊이 새겨서 이제 염불을 좀 틈나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 원래 뜻했던 바대로 이루시기를 저도 기원하고.
6: 500평 남짓 작은 도량에서 만일 염불 수행을 시작하고 26년의 수행 원력으로 7,000평의 도량을 일궈낸 정토사 회주 무심 보광 대종사. 스님은 매년 6월 6일 종단 내 굵직한 수행자들을 초청하는 기념법회는 이날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신 내년 6월 6일엔 성남시 지원으로 만일 염불 결사와 정토사의 도시 사찰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대형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 매일매일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수행 일지를 자세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0: 내년에는 만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수행하고 살았고, 또 만일 동안의 적도사가 어떻게 변화했느냐. 만일의 기적이다.
1: 아침에 염불하고 저녁에 감사하자를 슬로건으로

0: 추덕사 선덕숭담당 옹산대종사가 지난 6일 새벽 6시경 법납 61년 세수 82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분향소는 수덕사 동선당에 마련됐으며 연결식은 오늘 수덕사에서 산중장으로 엄수됩니다. 1966년 원담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1971년 해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한 옹산대종사는 도봉산 망월산 선원을 시작으로 25안거를 성만했으며 향천사 주지, 수덕사 주지, 재심호계위원, 충청남도 경승지단장, 만해기념사업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저서로 홀로 허허 웃는 달, 산중 산책 등이 있으며 2014년 옥관 문화훈장을 수훈했습니다. 현충일을 맞아 서울 서대문구 홍제폭포에선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기리는 특별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시민들과 음악으로 호국 정신을 되새긴 옥천암 호국 음악회 현장,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평화.
2: 서울 서대문구 홍제폭포 앞에 독립을 향한 선열들의 결의가 단지 동맹의 노래로 되살아납니다.
3: 이것은 결의의 시작이니 뜨거운 피로써 싸우리와.
2: 서대문구 옥천암과 신도회가 주최하고 BTN 불교 TV와 라디오 울림이 주관한 제3회 옥천암 수변 호국음악회. 현충일을 맞아 열린 음악회에서는 독립과 호국의 의미를 음악으로 되새기는 특별한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4: 노래와 춤, 전통의 선율과 시민의 복박수가 모두 하나가 하나의 공양이 되어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께 올리는 작은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 음악회는 선열들의 희생과 애환을 그리는 무대로 문을 열었습니다. 가수 배아연 씨는 사의 찬미 등 삶과 시대의 애환을 담은 노래로 객석의 깊은 울림을 전하며 추모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어 상명대 카르마 중창단의 아름다운 나라가 울려 퍼지자 시민들은 손에 쥔 태극기를 흔들며 선열들의 희생 위에 피어난 오늘의 평화를 함께 노래했습니다.
5: 여기 오신 분들이 모두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서 집안이 편안하고 가족이 건강하고 수명영수하기를 다시 한번 부처님께 바라면서
6: 우리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면서 차분한 마음으로 끝까지 이 행사를 즐겁고 차분한 마음으로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 해가 저물고 조명이 짙어지자 공연장의 열기는 한층 뜨거워졌습니다. 국악인 남상일 씨의 신명나는 소리에 이어 현역가왕2 우승자 박서진 씨가 역동적인 장구 퍼포먼스와 함께 흥겨운 무대를 선보이고 시민들은 우렁찬 박수와 환호로 무대와 어우러집니다. 이어 여성 보컬 그룹 시아의 감성적인 무대까지 펼쳐지며 초여름밤 홍제폭포는 추모와 화합으로 물들었습니다. 성전 스님을 비롯한 내외빈과 전 출연진이 함께 상록수를 부르며 막을 내린 음악회는 무대와 객석이 하나돼 순국 선열의 희생을 기억하고 평화로운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BTN 뉴스 이지은입니다.
0: 지난 6일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에는 이른 아침부터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그리움을 안고 현충원을 찾은 유가족들에게 따뜻한 국수 한 그릇으로 든든한 위로를 전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전구암사 나눔회 봉사단의 무료 국수 나눔 현장,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제71회 현충일을 맞은 국립대전현충원. 국가와 나라를 위해 헌신한 호국 영령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추념식이 열린 현충원 한편에 자리 잡은 대전구암사 나눔회 봉사단 무료급식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보훈 가족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구암사 나눔회 봉사단은 매년 현충일마다 보훈 가족들을 위한 무료국수를 비롯해 주먹밥, 떡볶이 등 정성 가득한 음식으로 유가족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8: 구암사 남았을 때 봉사단은 한 20여 년간 여기 현충원에서 무료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국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떡볶이 등등 여러 가지를 해서 오시는 분들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자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7: 커다란 가마솥에선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실세 없이 국수를 삶아내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주먹밥과 부침개, 청소년 참배객들을 위한 아이스크림과 팝콘을 준비하는 봉사자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0: 특히 올해는 구암사 해주 북촌 스님과 조숙래, 황정아 국회의원 등 지역 정관계 인사들도 일손을 보태며 보훈과 나눔의 참된 의미를 함께 되새겼습니다.
1: 보훈 가족들에게 국수 공양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어려운 일을 우리 북촌 큰 스님과 구암사 신도들께서 또 자원봉사자들께서 묵묵히 해주는 모습 보니까 정말로 존경스럽고 감사합니다.
2: 구암사 함께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저희 지역위원회에서 봉사, 국수 나눔 봉사를 하게 있는데요. 제 힘이 닿는 한 여기 스님하고 같이 전 우리나라 전체가 더 따뜻해지도록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예, 저도 열심히 봉사하고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0: 한편 농협대전본부도 이날 봉사 현장을 찾아 백미 1000kg과 김치 300kg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에 동참했습니다. 고암사 해주 북천스님과 나눔의 봉사단의 변함없는 자비보시 행위, 보훈가족들에게 훈훈한 위로를 전하며 나눔 문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3: 지난 4월 봉은사에서 2016 선명상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한 조계종 미래본부가 지난 6일에는 영암 도갑사에서 반딧불이 생명살림 선명상 체험을 이어나갔습니다. 오는 10월까지 전국 10개 지역에서 개최되는 지역 선명상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이날 대회는 싱잉볼 명상 전문가 소요와 고월 스님의 소리치유, 아로마 테라피 명상, 미래본부 사무국장 혜오 스님의 생활 속 선명상 특강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도갑사 회주 월우 스님은 깨끗한 환경에서만 살 수 있는 반딧불이처럼 우리 모두 선명상으로 자연과 생명, 마음이 청정한 삶을 살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도갑사는 인근 영암곤충박물관의 도움으로 반딧불이를 지원받아 가족 단위 참가자들과 함께 자연의 빛으로 마음 평안을 체험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6월 8일 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2016 백중지장기도 선지식초청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6월 3일 입제를 시작으로 8월 30일 회향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당대 대덕스님들의 감로 법문이 진행되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에서는 오는 6월 1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8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조주한, 남희애, 저구, 손비나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0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

0: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친견 및 공안 대법회가 진주 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3: 어떡하면 아는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4: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5: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봐줄 수 있는 겁니까?
6: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7: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6: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자 하느니.
8: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4: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고

0: 승복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제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2: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오늘 이제 질문 하나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크고 작은 삶의 사건과 사고들 속에서 마음 중심이 없으면 정말 살아나가기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한다고 해서 정말 세상도 바뀔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시대에는 크고 작은 삶의 사건과 온갖 사고들이 많죠. 전쟁도 있고, 뭐 온갖 문제들도 있고, 코로나도 왔다 가고, 뭐 온갖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중심이 없으면 이리저리 끌려다니죠. 계속 일에 끌려다니고 저 일에 끌려다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그 일들이 내 바깥에 저 또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어디 다른 곳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내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스스로 이제 자기에게서 그것이 정말 맞나 하고 검증해 봐야 돼요. 무조건 그렇다 하니까 그렇게 믿지 말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그게 맞다라고 알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맞겠지. 내가 지금까지 맞다고 생각했으니까 맞겠지. 이렇게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지라고 생각하던 것을 이 불교 공부하는 곳에 왔을 때는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봄의 문제밖에 없어요, 공부는. 바르게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르게 못 보고 살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던 대로 보는 거예요. 기존에 이렇게 알았던 대로 그냥 언제나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바르게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으로 보는 거거든요. 생각, 판단, 분별로 보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세요. 정견이라고 말해요. 바르게 본다. 바르게 볼줄 알아야 된다. 그럼 자기가 생각 가지고 보면 이 몸은 나고 바깥에는 세계가 있어서 세계 속에는 온갖 일들이 벌어지지. 나도 세계고 세계도 실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실제가 이 세상 속에서 있는 온갖 일들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내가 영향을 받으니까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이건 나한테 도움이 되나, 도움이 안 되나, 온갖 것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단 말이죠. 그 모든 것들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기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을 못 잡고 외부 경계에 끌려다니는 것은 진실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만을 알고 있어서 그런 거죠. 근데 죽을 때까지 생각을 따라다니면 아무리 배포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배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세상에서 뭔가 중심 잡힌 사람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진짜 중심이 잡힌 사람이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내가 일이 중요하니까 돈 벌고 막 이러는 일이 중요하니까 더 많이 휘둘리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런 일에서 이제 벗어나잖아요, 조금. 이게 인연이 달라지니까 좀 중심 잡힌 것처럼 보이는 거고. 그럼 가만히 보면 자기 스스로 한번 보면요. 이 세상에 나도 있고 세계도 있고 온갖 것들이 있잖아요. 우선 나부터 볼까요? 내가 있다고 느껴요. 그런데 우리는 나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는 게 많거든요. 내가 못난 것 같아서 스트레스 받고,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싶어서 스트레스 받고, 학벌이 별로라서 스트레스 받고, 외모가 별로라서 스트레스 받고, 온갖 나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생각이죠, 생각.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걸 진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들도 그렇게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생각이 있을 때 괴로운 거예요. 그 생각에 끌려갈 때 괴로운 거예요. 예를 들어, 아무 문제가 없다가 저 사람이 나를 아주 뭐안 좋게 본다라고 한 생각이 일어나면 갑자기 그 자리가 불편해지기도 하잖아요. 즉, 내가 이렇다거나 저렇다, 잘났다거나 못났다,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게 자기 생각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진실을 알 수가 없어요. 남들은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즉, 이 세상에 있다고 여기는 모든 사건, 사고들 있잖아요. 온갖 일들. 그 일들이 내 바깥에 실재하는 일들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해석한 것처럼 내 해석대로 그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나의 생각, 나의 해석일 뿐이죠. 그 사건이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라는 나의 해석일 뿐이지, 그걸 정말로 알 수가 없어요. 영원히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판단하고 평가하는 걸 언제 알수 있다 그래요? 영원히 알수 없어요. 한 세기가 지나고 나야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틀린 말인 게, 한 100년 지나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건 그 시간에 판단하는 거에 불과해요, 또. 그리고 옆에 같이 산 여러분 가족도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제가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역사적 인물을 TV에서 보고 신문 기사로 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고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영원히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아르마리 너머에 연기적인 인연법으로서 벌어진 일이라면, 부처님이 석가족과 코살라국의 전쟁, 코살라국이 석가족을 치러 갈 때 세 번 막았다가 더 이상 막지 않았던 것,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이게 이 나라와 이 나라 간의 집단적인 공업으로서 얽매여 있으면 그 전쟁이 어쩔 수 없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건 벌어지는 걸 통해 해결돼야 할 업이 해소되는 현상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쟁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판단할 수 없어요. 그 인연 따라 펼쳐지는 일이라서 우린 그것을 해석하고 판단해서 이건 중요한 일이고 저건 중요하지 않은 일이야, 이건 심각하고 저건 심각하지 않아, 이건 나쁜 일이고 저건 좋은 일이야, 이건 자기 생각이죠. 정말 그런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가 의미를 부여해요. 그냥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거든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에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의미 부여하는 건 중생의 분별심이죠. 우리들은 각자 자기 업식대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 사고를 사건이야 라고, 사고야 라고, 문제야 라고 분별하고 해석한 다음에 좋거나 나쁜 쪽으로 분별하잖아요. 과도하게 좋아서 집착하거나 싫어서 거부하는 쪽으로 분별을 하면 좋은 건 집착해서 취하고 싶고 싫은 건 거부하고 미워하고 밀쳐내고 싶은 취사 간택심이 일어나요. 거기에서 존재감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나에게서 탄생하는 거예요. 이걸 불교 용어로 만법 유식이라 그래요. 만법은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존재와 모든 존재가 벌이는 사건들은 오로지 자기 분별 의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만법은 유식이에요. 오로지 자기 분별 의식일 뿐이에요. 근데 삼계 유심이라는 말이 또 있어요. 분별심 가지고 모든 삶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모든 분별심은 이 한마음, 즉 이걸 바다와 파도의 비유를 들어요. 파도가 분별심이면 바다가 이 한마음, 주인공 불성, 무분별심을 바다로 비유를 들어요. 모든 파도는 바다잖아요. 근데 인연 따라 파도가 치듯이 우리가 분별심 일으켜서 파도를 만들어내고 이 파도는 좋고 저 파도는 싫어 막 이렇게 분별을 하고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왜 서핑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파도와 나쁜 파도가 딱 있겠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뭔 좋은 파도, 이게 뭔 나쁜 파도야 싶겠지만 기준이 생기고 의미가 생기고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좋고 나쁜 파도가 의미 지어지듯이 그렇게 파도는 우리가 각자 부여하는 의미예요. 모양이에요. 근데 그 의미와 모양은 바다 입장에서는 본래 없죠. 거친 파도나 잔잔한 파도나 바다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어요. 좋고 나쁜 것도 없어요. 생겨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어요. 불생불멸 불구부정이에요. 부정불감이고.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어떤 일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나쁜 일인 것 같은데 나중에 또 좋은 일을 바뀔지도 알 수 없고. 근데 보세요. 우리는 어떤 우리 마음에서 이제 이 소리가 생겨나고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 소리가 생겨난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끝났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고 좀 전에 그 종소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싫어하는 사람도 없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생겨나고 사라지긴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그냥 인연 따라 호련이 생겨났다고 호련이 사라지고 끝났어요. 전혀 우리가 여기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취할 필요도 없고 버릴 필요도 없어요. 이와 같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건 지 인연 따라 생겨날 만하면 생겨나고 사라질 만하면 사라지고 인연 따라 사라지면 끝이에요. 다예요, 이게.
이게 전부예요. 모든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에 근본 원리가 이와 같아요. 이렇게 생겨났다, 사라졌다, 끝. 나와 상관 있어요? 나와 상관 없잖아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이게 나와 상관 있는 얘기가 될 뿐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게 될 수도 있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게될 수도 있어요.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어떤 분이 아니면 밤에 자다가 불면증 때문에 스트레스 받던 분이 본문을 듣다가 잠이 싹 들었는데 종을 딱 치는 걸 듣고서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이 깨가지고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종소리 들을 때마다 막 스트레스를 받는다, 쳐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러면 그 사람은 정신적인 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이제 혹시나 이제 예를 들어 저한테 와서 스님 종 좀 쳐주지, 안 쳐주면 좋겠어요. 뭐 이랬다가 예를 들어. 근데 제가 그날도 어지면서 또 쳤다. 그러면 속으로 또 이럴 수 있어요. 뭐지? 저 스님이 지금 나를 우습게 보나? 뭐 예를 들어 이러면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인연 따라 어떤 인연이 벌어지냐에 따라서 이 종소리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좋은 거나 나쁜 거일 수도 있어요. 생겨나고 사라진 건 그게 다인데 층간소음도 똑같죠. 꽝꽝꽝. 그 좋거나 나쁜 게 아닌데 어떤 사람은 그게 나를 정신병에 올 것처럼 괴로움을 가져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이게 다일 수도 있어요. 아무 의미도 뜻도 없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끝. 깔끔하게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면 이게 다잖아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의미도 뜻도 없어요. 생겨나고 사라지고 다 이게 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붙잡아 버리면 좋다고 붙잡거나 싫다고 거부하거나 이런 분별심을 일으켜 버리면 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 아무것도 아닌 것이 존재화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좋은 걸로 탄생하고 나쁜 걸로 탄생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이 세상이 통째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났다, 내가 못났다, 이것도 내 생각이 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도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저 일이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하는 것도 자기 마음의 일 아닌가요? 온통 자기 마음 위에서 그냥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것뿐이에요, 허망하게. 생겨나고 사라진 그림자 같은 거예요. 여몽 한 포영, 여로 영여전.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허망해서 실체가 없어요. 그럼 왔다 가는 건 자기가 분별할 뿐이죠.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정견하면 그냥 그럴 뿐이에요. 볼 뿐이지 좋게 보거나 나쁘게 볼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비춰질 뿐이에요. 드러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일이 전부 다 이와 같다면 일체 유심조 아니에요? 일체 모든 건 마음의 일, 마음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 마음이 주인이 돼가지고 세상을 만들어낸 거 아닌가요? 그래서 마음이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은 세상을 눈부시게 아름답게 보죠. 또 부정적인 사람은 세상을 아주 부정적이게 바라볼 수 있죠. 마음 상태에 따라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죠. 마음밖에 없지 않아요? 이 세상이 따로 있나요? 마음밖에 없어요. 이 한마음 위에 온갖 모양이 드러날 뿐이에요. 모양은 어떻게 드러나요? 내가 분별심을 일으켜서 저 모양은 좋아, 저 모양은 싫어. 분별상을 만들어요. 이건 좋은 거고 저건 나쁜 거야. 그 좋은 거야, 나쁜 거야라는 그 모양이 내 마음 위에 드러난 형상이잖아요. 상일 뿐이잖아요. 금강경에서 말하듯이. 범소유상. 모든 것은 상일 뿐이다. 모양일 뿐이다. 근데 계시 허망. 상은 전부 다 허망하다. 그게 그렇게 좋다 나쁘다라는 모양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내 분별심 때문이죠. 분별심이 주인인 줄 아니까 이 세상이 분별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으로 만든 이건 좋고 저건 싫어,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싫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면 못난 거야, 이런 생각 따라 다니며 산 거예요. 분별심 따라 다니며 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좋거나 나빠요.
그러니까 나는 좋은 일은 더 가지려고 집착하고, 싫은 인생은 내 인생에서 없어지라고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자기 분별심에 끌려다니며 살았던 거예요. 그 분별심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든 분별심에 끌려다니면서 이건 좋은 일이야 하고 그 일을 하고 나서 뿌듯해하고, 다 자기 마음에서 만들어진 분별인데 하도 해도,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한마음짜리에서 전부 다 마음의 일이잖아요. 좋은 일, 나쁜 일, 분별하는 게 전부 다 마음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 마음 바탕에서 이렇게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잖아요. 근데 분별심 따라가면 생겼다 사라지는 게 중요한데, 그 모든 게 어디서 생겼다 사라졌어요? 이 마음 바탕에서 생겼다 사라졌잖아요. 이 마음 바탕에서 늘 비춰보는 게 진짜 자기였잖아요. 비추는 마음, 여기는 좋고 나쁜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분별심 가지고 보고 나서 본 거를 분별해서 해석하는 마음을 따라 사니까 괴로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래 마음 바탕, 이 마음이라는 본바탕, 여기서 보면 좋은 일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는데 좋은 일이 없지 않나요? 좋은 일이 있어요. 이거 좋은 일이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은 없어요. 그냥 이럴 뿐이에요. 그냥 이게 다죠. 이건 종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의미도 없고, 뜻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뭐라고 이름 붙이거나 해석하려고 하면 틀렸죠. 그 이건 뭐예요? 이거죠.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죠. 이거라고밖에 곧장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진실을. 이거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비추고 있는, 이걸 알아차리는 자기가 없어요? 살아있어요. 그거 하나는 진실이에요. 근데 여기에다 이렇거니 저렇거니 좋으니 나쁘니 소리니 뭐 의미와 뜻을 부여하는 건 전부 다 자기 망상이었죠. 그럼 분별 따라가지 않으면,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육주단경에서 말하듯이 선이다 악이다 좋다 나쁘다 분별하지 않으면 무엇이 너의 본래 면목이냐, 이거라고요. 이것뿐이라고요. 이것뿐이죠. 이것만 진실하죠. 분별해서 종소리? 이러면 그건 분별한 거죠. 종소리라는 모양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 종소리 말고요. 종소리를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이걸 진실이라고 해요. 이걸 본래 면목이라고 해요. 그러니 여기서 확인되는 이 본래 면목이 여기서도 확인되죠. 그리고 아무 소리 없을 때도 지금도 확인되지 않아요? 아무 소리 없다는 거를 뭐가 알아차리고 있어요? 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여부동해서, 오고 가지 않아서, 여래여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서 늘 있는 이 마음이란 말이야. 이 마음이 세상의 근간이고, 나의 근간이고, 나와 세계가 여기서 나왔죠. 이 마음밖에 없죠. 그러니까 세상이 있는데 세상이 없죠. 내가 있는데 내가 없죠. 하는데 하는 게 없죠. 한 물건도 없죠, 여기는. 마음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그 이름을 붙여봤지만, 이름 붙일 수 없는 거죠, 이건. 알 수도 없어요, 이건. 알았다 하면 안 내용이거든요. 내가 저것을 알았다. 둘로 쪼개는 거예요. 분별되는 거란 말이에요. 분별심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자기 근원으로 돌아와야만, 여기서 말하듯이 보세요. 지금 시대는 크고 작은 삶의 사건, 사고들이 많아서 마음의 중심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시대입니다. 맞아요. 이 온갖 나와 세계에서 일어나는 온갖 사건, 사고들이 실제라고 여기면 휘둘려요. 괴로워요. 왜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은지, 왜 이렇게 괴로운 일이 많은지, 정신을 못 차릴, 마음이 고요할 수가 없어요. 계속 끌려다니느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못 잡죠. 중심이 분별에 가 있으니까. 중심이 없어요.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중심이 없고. 진짜 중심은 어디예요? 딱이 자기 마음으로 딱 돌아와 있으면. 그러면 끌려다닐 일이 없죠. 그럴 때 비로소
이 세상의 모든 사건, 사고들이 다 있는데 그게 없게 돼요. 전쟁이 있는데 전쟁이 없어요. 내 인생에 온갖 좋은 일, 나빴던 일이 다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어요. 나는 미래에 이렇게 살고 싶었고 저렇게 살고 싶었고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10년 전 이랬으면 좋겠고 나는 뭐 예쁘게 늙어갔으면 좋겠고 뭐 노후는 이랬으면 좋겠어. 죽고 나서는 어디 갔으면 좋겠어. 뭐난뭐 했으면 좋겠어. 온갖 그런 생각 따라가며 살았는데 그런 일이 없어져요. 여기로 오면 지금 그런 일이 없어요. 지금 나중에 깨닫고 나서 없는 게 아니고 여기 깨달음이에요. 여기는 아무 일이 없잖아요. 그냥 이게 다잖아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고 다른 일이 없어요. 이 세상이 본래 그래요. 그 지금 현현되어 있는 실상이잖아요. 실제잖아요. 자기 경험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직접 와서 보라고 할 만한 가르침이다. 직접 자기가 경험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는 법화경에 보면 법화경은 대승불교 경전이거든요. 초기 불교에서부터 있던 경전이라 대승불교 경전인데 대승불교 경전 법화경에서는 저 깨달음의 세계까지 가기 전에 화성의 비유를 들어서 가짜로 성을 만들었어요. 아주 좋은 성을 만들어서 불국토랑 비슷한 깨달음과 비슷한 좋은 성을 하나 만들어 놓고는 야, 여기까지만 가면 돼. 이러니까 그럼 거의 다 왔네? 저긴데 갈수 있겠는데 싶어서 사람들이 신나가지고 열심히 뛰어가서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거기가 진짜 불국토인 줄 알고 막 신나게 거기서 누리고 느끼고 만끽하면서 즐거워해요. 그건 좋은 게 많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서 거기서 이제 좀 쉬었다 싶잖아요. 아, 이제 좀 쉬었겠구나 싶으면 그 화성을 확 없애버려요. 그리고 사실은 이건 가짜였어. 그런데 이만큼 왔으니까 반 이상 왔어. 이제 돌아가기는 아깝잖아.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저까지만 가면 돼. 그러면 이제 포기 안 하고 다갈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생 구제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부처가 돼야 된다 이러면은 도저히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근기가. 그러니까 가짜로 도착 가능할 만한 목적지를 만들어가지고, 야, 거긴 나도 가겠다 싶을 만한 화성을 만드는 거예요. 선에서 말하는 견성, 일별이라는 것, 견성이라는 것. 이게 바로 화성이에요, 화성. 그 견성이 공부 끝난 게 아니에요. 견성하면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화성까지 갔으니까, 야, 이제 공부 시작해서 가자. 이렇게 할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에서는 이렇게 견성이라는 화성을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견성은 어렵지 않거든요. 견성은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그런데 우리가 상을 가지고, 견성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으면 어려워요. 어렵게 느껴져요. 내가 엄청난 그 법에 대한 상, 그 법상이라 그래요. 법에 대한 상을 주고 있지 않으면 아, 이거란 말이야? 하고 문득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 업습을 조복하는 오랜 세월이 필요하단 말이죠. 계속 업습에 끌려가니까. 그러니까 갱참 30년 하듯이 그 이후에도 30년 이상 계속해서 이 업습을 조복받는 시간을 오래오래 보내야 한다. 선의 용어로 말하면 견성후 보임을 오래오래 해야 한다. 그게 진짜 수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연가형각 스님, 이제 우리 연가형각의 증도가가 이제 나오는데요. 연가형각의 이제 증도가, 제가 얘기하기 전에 요 질문 답변 마저 하나 할게요. 이러고 나서 이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이 살아남기 힘든 시대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한다고 해서 정말 세계도 변할까요? 세계도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세계가 따로 없어서 내 마음에서 정멸이 오면 세계가 바로 정멸하지 않겠어요? 세계가 내 마음 바깥에 있지 않으니까요. 그 세계가 자기 마음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에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중생들은 엄마가 나를 낳았다고 하는데 깨닫고 보면 내가 엄마를 낳았다 이 말을 해요. 내가 엄마 아빠를 어떻게 낳아요? 엄마 아빠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전부 다이 마음에서 나왔다 이 소리거든요. 이 마음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꿔야 돼요? 그럼 모양을 바꾸는 거잖아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가 자기 생각에서 나왔는데 이걸 어떤 사람은 이 종소리를 듣고 싫어해요. 그럼 그 싫어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 종소리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돼요?
굳이 뭘 그걸 만들어요. 아니, 종소리가 종소리가 아닌 줄 그냥

0: 그것도 깨달으면 되는 거지. 그럼 이게 있는데 없단 말이에요. 정면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닫고 나면 일체 중생이 깨닫는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게 이 부처님 가르침이, 이 선의 가르침이 이게 참 충격적으로 어마어마한 가르침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서 그 수많은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모양의 세계 속에. 그 모양의 세계 속에서 그 훌륭한 사람들 100명, 1000명, 10,000명, 10,000명을 갖다 놔도 이 마음 공부하는 공덕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이 공부 사국에 하나만 바르게 수지독송해도 이 삼천 대천세계에다가 칠보로 장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공덕이 크다라는 것을 수백, 수천, 수만, 수억, 수조배 더 크다라고 말해도 부족하다. 어떤 산술적 비유로 더 부처님 법문 공부하는 게더 훌륭하다고 말해도 부족하다. 딱 그렇지 않아요? 그게 과장인 것 같았는데 1도 과장이 없지 않아요? 모양의 세계 아무리 해봐야 그 모양의 세계잖아요. 즉 꿈속에서 아무리 잘 살고 돈 벌고 잘 나가고 똑똑하고 아무리 해봐야 꿈이잖아요. 꿈 깨면 그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의 세계에서 목숨 걸고 사는 거는 꿈속에서 좋은 꿈 꾸려고 기를 쓰고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꿈에서 깨면 되죠. 그러면 꿈의 세계 전체가 꿈의 세계 안에 있을 때는 꿈속에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세계도 있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잘나고 못난 거 역사 모든 게다 있었잖아요 꿈속에서 그죠?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세계도 있었잖아요 근데 꿈 깨자마자 바로 깨닫잖아요 바로 놀라운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나요? 조금 전까지 생생하게 있었던 나와 세계가 꿈을 깨자마자 본래 없었네? 이게 확인되잖아요 자기 경험으로 확인되잖아요 우리가 왜 맨날 꿈꾸겠어요? 진리가 우리한테 자꾸 밤마다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이 꿈이란 말이에요. 지금이. 무슨 꿈이에요? 분별의 꿈이에요. 자기 생각, 분별망상으로 꾸는 꿈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꿈에서 깨어나요? 이 분별망상이 분별망상이구나라는 걸 한번 문득 자각하면 분별망상 아닌 이 바탕, 모든 게서 나온 근원 자리, 이 바탕을 한번 확인한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그러면 모든 문제는 끝나죠. 세상의 모든 일이 끝나버려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일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나만 문제 해결된 게 아니라 세상이 문제 해결돼버린 거라니까요. 본래 그런 세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처님 가르침은 이렇게 근본을 하는 공부예요. 근본의 공부예요. 이제 연가현각의 증도가 연가현각 선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증도가를 쓰고 또그 연가 선종집인가 뭐 이런 책을 썼던 연가현각의 일숙각이라고 해서 와가지고 본인이 유마경을 이따 깨달았는데 스스로 깨달았는데 이걸 이제 육조 스님에게 검증받으러 온 거죠. 그래서 간단한 문답을 통해 깨달음을 증명받고 나서는. 바로 하룻밤도 자지 않고 그냥 바로 떠난 스님이에요. 보통은 그러고 나면 거기서 보임도 하면서 오래 있다 가는데 떠나갔던 스님이고 부처님 육조 스님의 제자 중에 상당히 영향력 있던 한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랬던 스님이에요. 연가현각 선사는 600년, 700년 그 당시 스님이죠. 어릴 적부터 경론을 익혔고 천태의 지관 법문에 정통했는데 유마경을 보다가 마음바탕을 밝게 깨달았다 이랬어요. 보통 옛날 스님들을 보면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는 이 경론을 익혀요. 경전과 논서. 경전과 논서를 공부를 해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그 많은 경론을 익히다가 이 스님 같은 경우 이제 자신이 딱 꽂히는 경전이 하나 있겠죠. 그 경전을 이제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공부를 하겠죠. 보통 그런 순서로 공부를 하겠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천태 지관 법문을 오랫동안 공부를 했고, 그래서 거기 나름 정통했다 그래요. 천태 사상은 그래도, 이제 교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관 수행이라는, 멈추고 보는, 이 수행법을 또 얘기를 하는 경전이기도 해요. 그렇게 수행도 하고, 나름 경전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천태 법화경을 선양하는 종교 종파를 천태종이라 하거든요. 거기 정통하기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유마경을 보다가 이 마음바탕, 심지, 이 본마음, 자기 마음을 문득 깨달았다. 많은 스님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스스로 이렇게도 공부해보고 저렇게도 공부하고 이경전도 보고 저경전도 보고 이수행도 해보고 저수행도 해보고 그러면서 온갖 우여곡절을 겪는 거예요. 근데도 뭔가 스승만, 바른 스승만 탁 만났으면, 부처님 같은, 육조스님 같은 스승만 바로 만났으면, 그렇게 혼자서 막 이고생저고생 할 필요 없었을 텐데, 그냥 옛날 스님들은 그런, 뭐, 스승을 바로 만나게 하늘이 별 따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고군분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데도 여러분 혼자서 경전 본다고 깨달아져요. 어지간한 상근기가 아니면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 상근기의 스님들이 가끔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전이나 어록을 보다가 문득 이렇게 마음바탕을, 이거를 말하는구나 하고 문득 이렇게 확인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확인하고 나서, 이렇게, 여기 보세요. 이 스님이 이렇게 확인했는데, 육조의 제자 현책이라는 이제 도반 스님을 만났어요. 육조 스님의 제자였어요. 제자였던 스님을 만나서 법담을 깊이 나누었는데, 그 스님이 하는 말이 은근히 여러 조사의 말과 합일하였다. 이 스님 뭐가 있는데? 이 스님 뭔가 법의 안목이 있는 스님인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현책이라는 스님이 말했어요. 물어봤어요. 야, 영가현가 스님한테 스님도 보니까 뭔가 좀 안목이 있는 것 같은데 어진이요? 그대에게 법을 얻게 해준 스승은 누굽니까? 보통 이 정도 안목이 있으면 보통은 스승이 있어야 깨닫거든요. 당연히 스승을 이제 깨달았을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경각스님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방등에 대승 초기 대승 경전을 방등경이라 해요. 방등에 여러 경론을 배울 때는 각각 스승이 있었으나 왜냐면 경전을 배울 때는 이경전을 가르치는 스승, 저경전 가르치는 스승들을 찾아다니면서 스님들이 보통 경전을 수학하거든요. 그래서 이경전 공부하고 저경전 공부하고 하면서 그 경전을 가르쳐준 스승들이 각각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있었으나 나중에 유마경을 공부하면서 부처님 마음의 근본을 내가 한번 문득 확인한 것 같았다. 근데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해서 아직 증명해 준 분은 없었다. 왜? 경전에 대해서 강의하는 사람은 있어도 그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물어볼 사람이 없었던 거겠죠.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현책 스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위음황불 이전이라면 괜찮지만 위음황불 이후에 스승이 없이 혼자 깨닫는 것은 모두 천연외도입니다. 즉 이렇게 이제 이런 때는 위음황불 이전 이러면 뭔 얘기냐면 최초의 뭐 공급 이전 이래요. 아주 이 부처님 이전에는 부처님이 없었던 그런 처음 나온 그런 부처님 말이에요. 근데 좀 쉽게 말하면 그냥 아주 옛날 옛날 한 옛날 아주 오랜 옛날 부처님이 등장도 하기 전에 아주 오랜 옛날에 처음 등장했던 그 부처님이 있던 그 시대 이런 걸 말해요. 태초 뭐 이런 식 아주 오랜 옛날 이런 걸 뜻할 수 있어요. 그때란 몰라도 그 이후에는 스승이 없이 혼자 깨달아 가지고 혼자 내 깨달았다 이러는 것은 확신할 수 없다. 그 의심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뭔가 뭐 신비 체험, 삼매 체험 뭔가 어떤 온갖 경계 체험을, 요란한 경계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수행하는 모든 전통에서는요, 수행을 하다 보면 수행이 깊어질 때 어떤 체험을 해요. 근데 그걸 불교에서는 경계 체험이라고 불러요. 즉, 경계를 체험했다는 거잖아요. 경계라는 건 뭐냐면 대상이라는 소리거든요. 눈, 귀, 코, 혐, 엄, 뜻의 대상이 색경, 성경, 뭐 향경, 미경 이렇게 눈, 귀, 코, 혐, 엄, 뜻으로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알거나 느끼거나 할수 있는 대상이란 말이죠. 자기를 깨달은 게 아니라 대상을 깨달았다는 거죠. 둘로 나누어서 대상을 깨달은 게 진짜 자기를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경계 체험일 뿐이다. 경계 체험의 특징은 왔다가 가는 것일 뿐이다. 그것은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체험을 깨달음으로 여기는 스님들이 그 당시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검증을 받아야 된다. 바른 안목을 지닌 스승님께 찾아가서 나의 안목이 바른지를 검증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현각이 말했어요. 영가현각 스님, 그렇다면 스님께서 저를 증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현책 스님이, 저의 말은 가볍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당신을 증명해 줄 만큼 그렇게 깨달음의 깊이가 깊지 못하다. 지금 조계산에 가면, 육조 스님이 계시는데, 육조 대사가 계시는데, 사방에서 구름처럼 몰려들어와서 법을 받고 있으니, 만약 가시겠다고 하면, 제가 같이 가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도반 스님이 함께 육조 스님께 가서, 너가 깨달은 안목을 점검 받자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다음 만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1: ARS에 동참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2: 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상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겠죠. 그런 점에서 BTN 불교 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 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이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이게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 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 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
1: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3: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안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4: 스님.
5: 아이고 관세음보살.
6: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5: 기가 막혀요. 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자. 양념은 부수적이고.
7: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8: 자연식품.
5: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요. 네.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9: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0: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0: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1: 무명사회주 무명 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한국불교 설리연구원에서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선학원이 주관하는 2016 만해 학술제를 개최합니다.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학술제에서는 김춘식, 홍승진 교수의 발표가 진행됩니다. 학술제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02734-9654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3: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1: BTM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4: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5: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0: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안녕하세요. 산말리입니다. 오늘은 SNS에서 난리났던 일몰이 정말 멋진 충북 사찰 여행지를 직접 다녀왔어요. 보통 이런 경치를 보려면 꽤 힘든 산행을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이 멋진 풍경을 단 5분의 산책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충북 제천에 있는 정방사입니다. 정방사는 해발 1016m의 금수산자락에 있는 천년고찰이에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오래전부터 충북 일대에 이름난 기도명당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곳입니다. 정방사 여행의 장점은 아주 편한 접근성인데요. 금수산 아래 능강계곡을 지나 사찰 바로 밑 주차장까지 차량으로 올라갈 수 있고, 주차장에서 사찰까지는 5분 정도만 걸어 올라가면 정방사에 오를 수 있는데요. 다만 도로폭이 좁은 편이라 초보 운전자에겐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5분의 산행으로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어서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정방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이 절경인데요. 직접 가보니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산사에서 내려다 보이는 청풍호와 주변 산이 만들어낸 풍경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마치 병풍처럼 사찰 전체를 감싸고 있는 암벽도 장관이고요. 탁 트인 하늘 아래 멋지게 드러난 암반,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멋진 사찰 절경을 가벼운 산행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정방사 여행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정방사의 정각들도 정말 멋진데요. 가장 먼저 정방사의 대웅전인 원통보전이 보이고요. 왼편으로 좁은 길이 하나 이어지는데 그 길을 따라가 보면 절벽 아래에 숨겨진 듯 자리한 작은 기도 공간이 있습니다. 바위 틈 아래의 작은 공간이지만 예전부터 아는 사람만 아는 기도 명당으로 소문난 자리라고 해요. 저도 소원 하나 빌어봤는데요. 거대한 자연 안반의 기운을 받아서 2026년 새해에는 저희 채널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대웅전 옆에는 약사열의 불과 석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절벽과 함께 어우러진 불상과 탑의 풍경도 이번 여행에 즐거움을 더해주었어요. 다음은 개인적으로 정방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지장전입니다. 이곳은 후불탱화를 안반에 새겨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는데요. 안반에 금색으로 새겨진 후불탱화와 이를 바탕으로 모셔진 지장보살상은 정방사만의 고유한 매력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정방사의 곳곳을 정신없이 살펴보다 보니 어느덧 노을이 금수산 능선을 천천히 물들이기 시작했는데요. 정방사는 일출 일몰 명소로 SNS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곳이기도 해요. 절벽 아래의 정각들이 붉은 노을빛과 함께 어우러진 풍경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절경이니까 꼭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정방사의 멋진 노을을 보여드리면서 이번

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에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2: 정말요?
1: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3: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2: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2: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2: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5: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7: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 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8: BTN 불교 TV의 야심찬 프로젝트. 전 세대가 함께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만화로 재구성한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똑똑한 원숭이 몽이와 진심 깊은 동자승 동이가 우리나라 각지의 사찰에 전해내려오는 전설과 전국 방방곡곡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나섭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9: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0: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그럼요.

0: 자,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남승민 씨 라이브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네, 저는 누구 닮았어요?
1: 네?
0: 배우 누구 닮았어요?
1: 배우?
0: 네.
1: 그 강호동 선생이 살 빠진...
2: 대세 중에 대세, 트롯들입니다.
0: 아, 좋습니다. 네. 아니, 매력이, 매력이, 네. 매력이 넘치는, 넘치는, 넘치는 야.
3: 네. 아니, 맵네. BTN 라디오 맵네.
0: 아까 세우는 좀
3: 왜 이렇게 매워졌어요?
1: 이걸 수술을 하신 거네요.
0: 네, 뼈를 했죠.
1: 아, 그럼 저랑 똑같네요, 그러면.
0: 이게 뭐가 똑같은데?
4: 그대 이름 세 글자 내 인생의 전부였네요.
5: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 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6: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7: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5: 가족 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 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 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 바라드립니다. 뭐 수주 전부터 이제 시작한 그 절대 세계를 체험한 이야기, 오늘은 뭐 서너 번째 시간이 될 겁니다. 이제 그 전에는 제가 금강경 강의를 쭉 했었죠. 근데 이제 금강경 강의는 말하자면은 물리학자가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교과서로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고, 절대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제 비유하면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실감나게 공부한 사람들이 재해석해서 우리들한테 들려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한테 필요한 불법이라는 것은 서가열에게서 해주셨던 그 불법 보듬도 서가열의 가르침을 실제로 실천해서 깨달음을 얻었던 후학들의 이야기가, 왜 후학들의 이야기는 이 시대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더 실감이 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은 수주일 전부터 이 시간에 해왔고 오늘도 그것의 연장이 되겠습니다. 이 절대 세계라는 것은 무슨 세계냐?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실 겁니다. 아마 이렇게 절대 세계라는

그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요새 똑똑한 학생들은 상대 세계에 대비되는 이야기다. 아마 그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면 상대는 뭐고 절대는 뭐냐? 이거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수도를 제가 안 해봤다면은 사실 절대의 세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따라서 저는 설명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비슷하게는 설명을 해요. 이게 참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비슷하게라도 설명하는 절대 세계라는 것은 요거 말하면 부처님 세계 이야기, 부처님 세계 이야기. 근데 우리는 부처님 세계라는 게 어떤 세계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부처님 세계에 상대되는 이야기는 중생 세계 이야기. 우리 중생 세계 이야기는 희노애락이 있고 사랑과 미움이 있고 삶과 죽음이 있고 언젠가 유한한 그런 세계 이야기는 귀에 젖도록 듣고 살았습니다. 그럼 이거 대비되는 이야기가 부처님 세계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세계는 듣기는 들었어요. 오늘도 듣고. 그렇지만 그걸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고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세계고 모든 다툼이라는 게 하나도 없고 시기 질투가 하나도 없고 죽음이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이제 그것의 세계를 뭐 극락세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부처님 세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런 세계를 또 우리말로 한다면 우리 상상은 안 갑니다. 참 영원한 우리 성자들의 크신 사람 들었듯이 참 영원한 세계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는 상상조차 못해봤고 체험은 못해봤고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런 세계를 우리들한테 실감나게 얘기를 해줌으로써 고통 많은 상대적인 세계 사람들을 영원한 세계로 가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경전 속에서 희미하게는 들었습니다. 근데 즉 산부처님 같은 그런 사람들 이제 그런 산부처님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좀처럼 몇백 년 만에 하나씩 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경책에서도 무상심심 미묘법 천만겁 난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백년 가도 만나기가 힘들고 천년 가도 만나기가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참 아주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절대 세계를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났을 때도 저는 운 좋다고 한 번도 생각을 못해서 봤습니다. 근데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실생활의 체험 경험을 하면서 공부를 해가면서 서서히 깨달음을 얻어가면서 아, 참 희귀한 가르침이로구나. 백천만겁이라도 만나기 어려운 가르침이로구나. 그리고 여기에는 참 영원한 행복이 있고 극락세계가 존재하고 영원 불변한 그 무엇이 말로만 듣던 무엇이 있는구나. 이런 것을 어렴풋이 체험해서 얘기할 수 있게 됐고 이제 그분들의 만남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책을 지은 적도 있었습니다. 좀 외람스럽지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굉장히 복이 많고 그리고 따라서 이 가르침을 실천해서 영원한 세계, 부처님의 세계, 극락세계 갈 수도 있게 된다.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절대 세계를 체험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아, 우리가 불교 신자가 돼서 뭐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2500년 전에 인도에서 태어나신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마 그 절대 세계를 체험한 사람일 거고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들을 절대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문을 설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팔만 대장경이다. 그분이야말로 절대 세계를 체험한 최초의 이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는 막연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절대 세계를 체험했는지 안 했는지 뭐 누가 봤어? 우리 그런 소리 잘하죠. 못 믿죠. 근데 저는 조금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런 세계를 체험한 분은 석가모니 한 분이 아니었고 저는 그런 분을 체험한 사람을 다행히 만났다는 것만 갖고선 실감할 수가 없어요. 저한테 교육을 시키셨어요. 절대 세계는 이렇다.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그 밑에서 한 달 공부한 게 아닙니다. 1년 공부한 것도 아닙니다.
3년, 4년 했습니다. 4년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뒤로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실생활에 적용을 해봤어요. 아, 그랬더니 야, 정말인데 참인데 이렇게 느껴지게 됐던 겁니다. 아, 이분은 진짜 서가열에 못지않은, 뭐 감히 서가열이와 비슷하진 못하겠지만 상당히 대단한 사람이고 이분은 절대 세계를 체험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이라면 처음에는 잘 안 믿었어요. 믿다가도 의심을 잘했어요. 본래 의심을 많은 소질. 또 의심을 잘해야 훌륭한 과학자가 된다고 그렇게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믿다가도 일단 의심해보는 것은 매우 과학자로서 필요한 그런 자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다가 의심하고 아주 수시로 이렇게 정말 지금 보면 소인배처럼. 그때 소인배라고 생각도 안 했죠. 의심은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했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의심이 끊어지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의 진실성을 알게 됐으면서 그분은 이제 팥을 메주로 쓴다고 해도 믿을 정도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아, 그 믿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은 서가열에 2500년 전에 태어났던 분이 정말 절대 세계를 체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체험해봤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절대세계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대신에 가장 건강한 사람이다. 아, 이게 우리의 실감나죠. 정신적으로 병적 요소가 일체 없는 가장 건강한 분이, 유일한 최고의 건강한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분은 절대세계를 체험했고 많은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절대세계를 체험한 분은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뿐이 아니었다. 절대 세계에 체험한 분은 많이 있었다. 절대 세계 가르침을 밟고 실천을 해서 여러 생 살아서 그 지혜와 능력이 굉장히 커졌다. 그런 분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분 중에 하나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공자님도 그렇고 또 예수님도 그렇다. 우리가 독실한 불교신자는 부처님만 최고로 알고 공자님이나 예수님은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아는 수가 많습니다. 뭐 개중에는 부처님만은 못해도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아는 그런 지혜로운 분이 있긴 있지만은 대개 불교신자들은 부처님만 최고고 그리고 공자님, 예수님 이런 분들은 그저 뭐 우리보다야 낫겠지만은 부처님하고 어떻게 감히 비교할 수 있느냐. 독실한 불교 신자일수록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를 가르쳐 주신 소위 절대 세계를 체험한 그분은 물론 서가열의 부처님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완벽한 분이고 이런 것에 틀림없지만은 공자님, 예수님, 마호메트님, 달마 대사님, 해능 대사님도 절대 세계를 체험했고 거의 전지전능하고 무소불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 저는 그랬는데 이게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뭐 그럴듯하긴 하지만은 실감이 안 났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다 절대세계를 체험했다면 이분의 가르침이나 이분의 가르침, 이분의 가르침, 이분의 가르침은 다 비슷해야 맞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절대세계는 뻔한 거고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다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다 똑같아야 된다. 근데 공자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과 가르침과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어떻게 공자님이나 예수님이 서가열에와 똑같이 절대 세계를 체험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저는 의심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불교를 한참 하고 이 절대 세계를 체험한 백 박사님의 가르침을 몇십 년 실천하면서 또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아 제가 실감나게 깨친 게 있습니다. 금강경 제7분에 뭐라고 그런 말이 나오는지 여기 금강경 공부하신 분들은 대충 아실 겁니다. 금강경 제7분에 일체현성이 모든 이런 지혜로운 이들은 개인무위법에 개인무위법이라는 건 절대세계를 체험을 했지만은 개인무위법 이유체별 현실이 듣는 사람으로 해서 그 사람의 근기에 알맞게 제도의 방편을 써서 다르게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금강경 해설도 하면서 아 비록 깨달음의 세계는 동일하지만
20분

그들의 가르침은 그 시대, 그 사람들이 알맞게, 그 사람들을 밝게 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아는 용어를 써서 다르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이것을 안 것을 한참 만에 얘기했습니다. 아, 이분들은 다 똑같이 절대 세계를 체험한 사람이다. 그렇지만 그 가르침이 다르게 보이는 것은 그 시대, 공자님은 중국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마웨트는 요새 중동 사람이죠.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됩니다. 그 나라 사람은 인도 사람하고도 틀리고 중국 사람하고도 틀리고 다 틀려요. 사고방식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그 사람들을 다 다른 캐릭터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의 절대 세계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용어로 쓸 수가 없습니다. 언어도 틀려야 되고 사고방식도 틀려야 되고 뭘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알맞게 얘기하려면은 당연히 다른 용어를 써서 다른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금강경 7분의 일체 현승이 개인 무위법의 이유차별이라는 표현으로 나왔구나. 아, 이 표현 자체가 대단히 지혜로우신 분, 절대 세계를 체험하신 분이 아니고서는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구나. 이제 이렇게 저는 실감을 하게 되면서 믿음이 점점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교에서는 굉장히 도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런 달마나 해능이나 여기에는 이분 밑에는 뭐 가섭 안한 쭉 해서 그것이 이제 인도로 와서 달마 해가 뭐 도신 뭐 이렇게 쭉 해서 도인들이 쭉 나오는데 이분 밑에는 이분은 원체 건강하기 때문에 열반에서 절대 세계라는 것을 딱 채우셨고 그 로드맵 수행의 로드맵을 확실히 밝혀 놓으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절대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 시대에 그 사람들한테 알맞는 행복한 가르침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그리고 절대 세계를 체험하셨지만은 내가 이렇게 절대 세계를 체험했다라고 하기보다도 본인의 지식을 자랑하기보다도 내 지식을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당면 과제에 대한 질문을 대답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분들은 밝아지는 방법을 얘기하기보다도 그 나라 사람들에게 고통을 면해주고 무지를 조금 벗어나게 하는 정도에서 그쳤기 때문에 도인이 탄생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저 모범생, 착실한 사람만 탄생하고 오로지 서해아래 부처님 밑에서만이 절대세계 이분도 석가모니 부처님도 처음부터 절대세계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쳐주셨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지식 정도가 굉장히 낮았어요. 나는 그저 재앙이나 소멸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도인이 되고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소원만 이루어주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꽉 모여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 야 재앙 소멸하려고 바라지 마. 소원 성취하려고 바라지 마. 오로지 도통기만 바래.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안 통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부처님도 처음에 와서 재앙을 소멸하길 바라는 사람, 소원 성취하길 바라는 사람한테 금강경을 하시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 성취하고 난 뒤에 아 그거 재앙도 소멸하고 소원 성취하는 그 근본 원동력이 무엇이냐 금강경에 있구나. 금강경을 들을 정도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금강경이란 뭐냐 절대 세계를 체험은 이렇게 한다라는 그 방법론을 지으신 게 금강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세계를 체험하는 방법론을 얘기하신 것은 깨치시고 나서도 한 몇십 년 후에 비로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그때 사람들이 다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 성취하는 것이 당면 과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답만 하시다 보니까 절대 세계를 체험해서 공부한 사람들이 있고 따라서 직속 후계자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석가열의 부처님께서는 그 행복을 위해서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도인이 되는 길도 동시에 얘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 면면이 이어져서 그 법맥이 인도에서는 사라지고 중국으로 왔고 지금 중국에서도 공산당 독재하에서 다 사라지고 일본에서 갔대지만 일본 너무 현실주의적인 데서 절대적인 세계를 체험했던 사람은 아주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그게 참 힘들었는데 우리는 시대의 선지식인 즉 불세 출애굽인 백 박사님을 가르침을 만나서 절대 세계를 실감나게 가르쳐 주시게 되시지 않았나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 그 스승을 칭찬하는 것은 나쁜 일이에요? 안 나쁜 일이에요? 당연히 제자로서 해야 될 도리죠. 누가 얘기하면 여기 뭐 당신 스승을 뭐 칭찬을 하려고 그러는 자리가 아니지 않소? 이렇게 물어요. 왜 아니에요? 자기 스승을 자기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고 제자로서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희원분을 만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쭉 와서 우리한테 절대의 세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절대의 세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잭으로 썼는데 이 백 박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스승께서는 이제 백 박사님입니다. 내게 하셨던 말씀이 떠오른다. 부처님께서 8만 4천이나 되는 많은 반문을 하셨대지만 그것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다. 다만 중생의 무량한 번뇌일 뿐이다. 이것은 절대 세계를 체험하셨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도 부처님의 말씀이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그것이 다 그냥 근기가 약한 사람, 소원을 바라는 사람, 또 재앙만 소멸하기를 바라는 사람한테 그에 알맞게 소원성취법, 재앙소멸법을 얘기해 주셨지만은 그것이 진짜 부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오로지 하나 절대 세계에 들어가는 방법만이 예, 하고 싶은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슨 하실 말씀이 없어요. 아니 있죠. 있지만은 지금 나타난 것은 부처님이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 요 얘기는 이제 금강경에도 나옵니다. 금강경 제13분에 이제 그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수보리야 어유나오 열의 유소설법부와 부처님께서 무슨 하신 말씀이 있느냐. 내가 지금 8만 4천 수많은 많은 법문을 했다고 사람들은 그런다. 아함부 법문 12년, 방등보 법문 8년, 또 반야부 법문 20년, 법화 열반부 법문 뭐 8, 9년 해서 49년을 한 걸 보고 수많은 많은 불자들 또는 이런 사람들은 아 부처님이 참 하실 말씀이 오죽 많으시길래 일생 동안 저런 많은 법문을 하셨겠지 이렇게 상상을 한다. 그렇지만 나는 이게 사실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금강경 13분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었겠느냐. 이건 내 얘기가 아니다. 너희들이 하도 재앙 소멸해 주십시오. 소원 섬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빌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재앙 소멸 방법, 소원 성취 방법을 얘기하시는데 이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다. 이 뜻입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백 박사님 같은 도인한테 가서 어떻게 보면 고통이라는 거 분명 존재하지 않습니까? 고통은 본래 없다. 백 박사님이 얘기하셨으면 그 이튿날로 싹 뒤돌아서 앞으로 갔. 저는 백 박사님을 등지었을 겁니다. 그랬더니 백 박사님은 고통은 본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너 힘들지? 군대에서 힘들었지? 군대에서 상관한테 들들 볶이는데 힘들었지? 내가 고통을 미워놓는 방법을 가르쳐주겠다. 그 생각을 바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수기설법이에요. 야 고통은 본래 없다. 착각이다. 착각에 완전 바쳐라 그러면은 저는 팩했을 겁니다. 예,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 고통은 있다. 그리고 잘 바치게만 하면 고통이 소멸될 수도 있다. 이게 말하자면 저한테 알맞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법문을 하셨대지만 이건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재앙 소멸 방법, 소원 성취 방법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한테 필요한 나한테 알맞는 방법이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오직 한마디 부처님 아무 하실 말씀이 없어요. 나는 밝은 빛이다라는 그런 정도의 말씀밖에는 부처님 하실 말씀이 없었던 겁니다. 그럼 내가라는 것은 절대 세계를 체험하신 백 박사님을 얘기합니다. 백 박사님이 그대에게 나한테 한 이야기도 역시 내 소리가 아니다. 그때의 업장을 닦는 데 필요했던 소리였다. 다른 사람을 대했다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나는
재앙 소멸 방법을 묻지 않고 그저

1등 노벨상을 받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재앙 소멸 방법보다도 나라를 구하는 방법 이런 거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대했다면 그의 업장에 따라 나는 또 달리 얘기했을 것이다. 이제 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강경 7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체 현성은 개의 무위법에 절대세계 깨달음은 같지만은 이유차별이다. 그 나라 사람들 근성에 따라서 다 다른 이야기를 한다. 이런 뜻이고 이것을 우리말로 수기설법 또는 대기설법이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합니다. 수기설법은 누가 하느냐? 절대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절대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은 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근성과 취미와 이런 것에 따라서 다양하게 또 다른 질문에 대해서 다르게 대답한다면 이것은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지혜 있는 사람 맞잖아요. 그러니까 수기설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지혜 있는 사람만 하고 깨치니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요새 깨치니이고 지혜 있는이고 구분이 못해요. 그래서 깨치니라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틀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금강경 7분에 일체 현성은 상당히 지혜로운이란 뜻입니다. 개인 무위법에 절대 세계를 채워먹고 나서 이유 차별 사람의 근성과 사고 방식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얘기를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예, 제가 너무 선생처럼 제자 여러분들 제자처럼 대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그게 습관이 됐는데 이렇게 하면은 좀 더 확인이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 백 박사님은 이게 이미 수기설법을 하실 정도가 됐고 수기설법을 하실 정도가 되면은 이미 깨친이다 이런 뜻도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부처님도 일생을 수기설법을 했어요. 아함부 고통은 저 고통이 심합니다. 고통 면하는 방법을 이렇게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럼 그건 서가열의 부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필요한 그때 그 당시의 이야기였을 뿐입니다. 그랬잖아요. 여기 그때 그대의 업장을 닦는데 필요한 그대의 소리였다. 이것은 백 박사님의 말씀이지만 서가열에도 똑같이 그러셨어요. 또 공자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마음에도 다 그랬어요. 이분들은 절대 세계를 체험했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공자님은 정치를 원하는 사람한테는 정치는 이런 것이다. 정치의 길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또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돈 버는 방법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특히 최인호 선생의 상도라는 책에 공자님 말씀이 많이 저 인용이 됩니다. 저 최인호 선생도 공부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이는 나이롱 천주교라고 그래요. 본래 천주교 신자인데 나의 아버지는 천주교지만 나의 어머니는 불교다. 이게 불교고 뭐고 다 합니다. 근데 이게 불교 천주교면서 서로 이를 갈고 등을 지는 사람은 사실은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차원이 높으면 높을수록 둘이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특히 이제 개신교 사람들 중에는 불교를 완전히 미신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보고 화내지 마세요. 저희는 아직 뭘 모르는 사람이로구나. 우리는 너희를 다른 사람으로 보지 않아. 형제로 봐. 이제 이렇게 우리는 너그럽게 돼야 됩니다. 이제 공자님은요. 정치하는 사람한테 정치에 알맞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정치에 대해서도 그 일가견이 있으신 분입니다. 돈 버는데 경제에 대해서도 일가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럴 거예요. 이분은 그런데 뭐 무불통지. 그렇지만은 절대 세계는 아마 체험을 못했으니까 절대 세계에 대한 가르침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다행히 주역을 좀 공부했습니다. 점을 칠지 모릅니다. 주역을 해서 점으로 가는 사람이 있지만 주역에 계사라는 부분이 있어요. 계사라는 부분을 읽어봤더니 불교가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계사를 읽어봤는지 안 봤는지 제 실력을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전 저 주역을 좀 공부했습니다. 근데 야, 그 주역을 보니까 하나도 불교고 틀리질 않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건데 역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역은 무사야, 무위야, 이 없을 무자입니다.

무사야 무이야 이러다가 여기 뭐냐면 적연부동이다가 적연부동 요 뒤에 감히 수통천하지고라고 그런다. 수통천하지고 주역이라는 게 뭐냐? 전 점치는 책으로만 알았어요. 또 주역을 갖고 점을 잘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확히 맞아요. 대표적인 분이 타너스님이에요. 그분은 깨쳐서 아는 게 아니라 주역으로 대갑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멀리 안아서 남북 통일된다. 만주도 한국 땅 된다. 정확히 그 예언을 하신 분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참 일찍 단명하셨어요. 70에 돌아가셨는데 정확히 죽음을 예측하셨습니다. 주역을 딱 점을 쳐보니까 나 70에 죽는다. 그래서 이미 70에 죽을 준비를 하셨고 70에 정확히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타너 스님의 제자들이 꽤 있습니다. 문광 스님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주역은 이게 뭘로 변했느냐 하면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이 점쟁이를 마저 미신으로 보면 안 됩니다. 양명 그래서 그거 한 사람들은 대개 그 맞아요. 점치는 게 점치 다 주역에서 나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걸 일단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주역이라는 것은 무사 아무 생각하지 마라. 국리를 바쳐라 이 뜻입니다. 근데 무의 티 나는 행동하지 마라. 자연스럽게 저 잘난 척하지 마라.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사야 무의와 그리고 아무 궁리하지 말고 오로지 적연부동 절대 세계로만 향하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은 감히 수통천하 그럼 딱 깨우쳐지는 게 있어서 천하의 모든 원리를 다 알게 되느니라. 이 주역의 구절에 요거 지금 하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보면은 공자님은 정치 잘하는 사람한테 정치 얘기, 경제를 원하는 사람한테 돈 버는 이야기만 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마음 닦는 것도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요새 CEO들이요 가장 잘 찾는 책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노노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가 요새 세상을 쥐락비락하는데 그것도 서양 고전이 아니라 손자병법을 가장 애독했다고 하는 게 트럼프의 저겁니다. 이게 동양의 고전, 다 절대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공자뿐만 아니라 손자병법 이런 사람들도 다 절대 세계를 체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주역을 보니까 그대로 절대 세계를 체험하는 방법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아는 게 아니라 그때 사람들이 주로 먹고 사는 거, 정치하는 거 이걸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그 얘기만 하셨을 뿐이다 이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도통하는 방법 왜 몰랐겠어요. 하늘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도통하는 방법입니다. 절대 세계를 들어가는 방법이 천당 가는 방법이라고 사람은 알고 있지만 천당 가는 방법이 아니라 절대 세계로 들어가는 방법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7번씩 70번도 더 해줘라.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 금강경 가르침과 하나도 다르지 않는 겁니다. 이제 금강경에서는 좀 더 거창하게 얘기했죠. 사랑, 미움은 본래 없는 것이니라. 원수는 본래 없는 것이니라. 근데 원수를 본래 없는 것이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은 안 믿어요. 이건 원수를 사랑하라. 표현이 약간 다르죠. 그렇지만 부처님은 원수도 본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건데 그렇게 해야 절대 세계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천국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이 시대에 맞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한결같이요 다 농경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농촌 인구가 80-90%였습니다. 그때는 복잡한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죠? 농사나 짓고 저녁에 어두우면 잠자고 스트레스도 훨씬 적었습니다. 공기는 청정하고. 그런데 지금은요 과학이 발달했어요. 이 시대 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 밖에 무엇을 찾아서 연구해서 생활에 편리한 여러 가지 그걸 만드는 게 바로 과학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과학이 이 시대도 과학이 전무원 시대, 공장님 시대도 전무원 시대입니다. 다 전무원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